0: 우희 씨가 잘못한 거 없어요.
1: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0: 아버지한테 드린 말씀 아닙니다.
1: 이 방에서 입을 열고 있는 건 나하고 너뿐이야.
0: 손님을 초대한 건 아버지십니다. 이 식사를 계속해서 끝마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일어날 건가요?
1: 마저 먹자. 맛이 어떻습니까?

0: 사실 몇 가지 오해가 있었어요. 이엔 아가씨와 함께 뉴욕으로 유학을 떠나겠다고 하더군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가씨 전공이 가야금이라고 하니까 이건 좀 이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그만 웃고만 거예요.
1: 전 유학을 가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결혼하게 되면 뉴욕에 가서 살고 싶다고 말씀드린 거죠.
0: 그랬던가? 그런데 주리아드 음대 얘기는 왜 꺼냈냐?
1: 결혼한 후에도 아내에게 계속해서 공부할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0: 그게 나쁠 건 없지. 그런데 난 이 아가씨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 거냐?
1: 차차 아시게 될 겁니다.
0: 언제? 결혼을 하고 나서냐? 아니면 결혼하기 전이냐?
1: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우린 결혼합니다.
0: 미리 알려줘서 고맙구나.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자식놈하고 점심을 먹는데 한 시간 이상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다음 약속을 해놨어요. 그런데 한 시간 안에 모든 얘기를 다 끝내긴 힘들겠군요. 미안합니다. 아, 그냥 앉아서 식사를 계속하세요.
1: 잠깐만 나가줘요.

0: 도대체 뭐 때문에 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더 이상 손인호 씨한테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요.
1: 난 형식을 갖춰서 세상을 살고 싶진 않아요.
0: 그따위 궤변 듣고 싶지도 않아요.
1: 다른 건 다 잊어버려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말을 했건 어떤 행동을 했건 그런 건 다 잊어버려요. 한 가지만 기억을 합시다. 내가 무희 씨한테 청혼을 했다는 사실만. 거절하지 마라.

0: 이문 씨 아닙니까? 손윤호 친구입니다. 기억 안 나세요? 저 파티장에서 만난. 가시는 거면 태워다 드리죠. 오세요.
1: 컴플렉스가 많은 친구죠.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어요. 필요 이상으로 웃고 느닷없이 화를 내고 미친놈처럼 중얼중얼거리다가 벽에다 머리를 차고 가면서 울질 않나. 한참 후에야 윤호가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윤호 어머니는 손 회장의 소실이었어요.
2: 숨겨진 여인, 평생을 그늘 속에서 산 여인.

외로울 땐 가야금을 타면서 허전함을 달랬더니 녀석이 무희 씨를 좋아하는 데는 윤 어머니의 그늘진 일생과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 겁니다.

0: 좀 이따 나가시면 안 돼요?
1: 왜?
0: 어머님이요. 기운이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1: 그걸 날 보고 물어 어떡하라고.
0: 어머님 옆에 있으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어머님 기분도 좀 맞춰드리시고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어머님 성격이 고분고분 당하셨겠어요?
1: 차라리 잘된 일이야. 한 교수한테 오물을 던졌으면 어떻게 됐겠어?
0: 그게 잘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그 일로 충격을 받으시고 저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마치 넉넉한 사람처럼. 여보, 어머님, 저 바람 쐬러 안 나가실래요? 이 나가는 길에 시내 바래다 달라 그러세요.
2: 아서라, 내 사주팔자에는 인복이 없다고. 길바닥에 돌 같은 팔자라. 오며 가며 다들 발길질하며 떠나버리는 거요.
0: 아, 여보,

0: 어머님, 시장하세요? 아, 자, 술 갖다 드려요, 어머니.
1: 썩을 놈. 정이라고 눈꽃만큼도 없는 놈.
0: 저, 누구 말씀이세요, 어머님?
1: 누구냐? 몰라서 못냐? 설빈 인연이 그러진 않았을 거이고. 안 그러냐? 그것이 그렇고 맹꽁이는 아닐 거 아니냐? 그것이 사람 시켜서 날 잡아갔다가는 뭔 봉변을 당할지 뻔한 일인데 그런 일을 저질렀겠어?
0: 아, 네, 제 생각도 그래요, 엄님.
2: 차 못 세우냐? 이 오살 놈들아! 아이고, 이놈들!
1: 아이고리야, 물 부려다 쪽방만 깼단께. 아,
0: 네?
1: 그놈들이 생긴 건 허며도 방패 같지는 않더란께.
0: 저, 어디 짐작 가는 데라도 있으세요, 엄니?
1: 어느 놈이 시켰든 뭔 상관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지. 설빈이 요 백녀씨 같은 것이 양반집 족보를 훔친 백정일지라도 속사정 빤히 아는 식구끼리 모임은 양반 행세를 걷어치우는 거인데 나 또 두껍다. 아이고, 뒤뜰 양귀비보다 앞뜰 나팔꽃 신세가 낫다는 것쯤은 안다. 내가 따돌림 받고 소박대기 팔자가 된 까닭은 돈도 청춘도 없기 때문이요. 내가 20년만 젊었어 봐. 밥값은 바르고 산호잠 꽂고 척 나서면은 저희들이 아무리 돌장승이라도 침을 길게 흘리면서 따라왔을 거이다.

0: 그래요.
1: 값이 얼마냐?
2: 무슨 말씀이셔요?
1: 억만금을 주고라도 내 눈을 삼아. 이 돈이면 자네 한 번 하나 봐도 되겠지.

0: 소실자리로 치면 이런 자리가 없을 걸세. 아휴, 돈 많겠다. 그만하면 인물 번듯하겠다. 뭘 그렇게 재고 있나. 평생 먹고 남을 재산이 생기는 판인데 마다할 것인가?
1: 난 몸판은 화초기생이 아니라 예술을 파는 얘기입니다. 가서 그렇게 전하세요.
2: 뭐라고? 화초기생이 아니고 얘기라고?
0: 아유, 다녀 마시는 게 좋겠어요. 돈으로 안 되는 계집은 정이 아니면은 움직이지 못하는 법입니다.
2: 아이고, 죽겠다. 아, 이렇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숨이 막히는데 어떻게 잊어버리란 말인가? 아들, 뒷년이 얼마나 독한 채 두고 보자. 어디?
3: 아이고, 섹스. 아이고,
2: 뒷년이 얼마나 도도한지 얼굴 좀 보자. 저리, 집에 불을 확 질러버린 전에 나오지 못해. 내가 오늘 밤 누가 너를 차지하든지 아니면은 사이다를 먹고 네 앞에서 죽을 것이지라.
3: 아이고, 왜 이러세요? 아이고, 참으시라니까요.
1: 점잖으신 양반이 무슨 추태입니까?
2: 그마야.
1: 가야금이라면 언제든지 들려드리겠소. 하지만 지 집을 찾으시면 기생방으로 가보셔야지요.
2: 좋다.
3: 아이고,
4: 참으세요.
3: 아이고, 제발 참아요.
4: 참으셔야 됩니다.

0: 그것을 보겠느냐?
1: 선의 대장부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찔러봐야 한다고 합디다. 약 먹고 죽겠다는 사람 내가 무슨 죄?

0: 아이고 머리.
1: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0: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아니 이런 변이 있나. 아이고.
2: 아이고.

0: 허망한 인생의 풍각쟁이니라. 환쟁이라 그림을 남길 수가 있나, 글쟁이라 책을 남길 수가 있나. 아무리 좋은 소리도 귀에 한번 슬쩍 스치고 나면 그뿐이니. 헌데 그 소리도 들어줄 사람이 없구나.
1: 참, 문화자가 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어머님 가야금 소리를 들으려고 몰려오는 세상은 아니에요, 어머님.
0: 안다. 다 알고 말고. 그렇지만 아가야, 귀명창들이 안 오겠냐?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듣는 귀야 바뀌겠냐? 한 사람이 와도 좋거다. 아서라.

0: 아가야.
1: 네?
0: 네 얼굴이 어째 뇌란 게 뜯어먹은 옥수수 자루 같냐. 화들짝 핀 모란꽃 같을 나인디 어째 나보다 더 건늙어 보인다. 에? 예팻네 공방살이 철을 넘기면 부처님 앉은 자리에도 풀이 돋지 않는다더라.

0: 계속해 언니.
1: 어디서 온 길이니?
0: 오늘 언니가 부는 단소 소리는 듣기 좋다. 언니 마음이 실려 있는 것 같아.
1: 윤호 씨한테서 전화 왔었다.
0: 뭐래?
1: 그냥 찾았어.
0: 조금 전에 헤어졌어.
1: 그래?
0: 결혼하재. 윤호 씨 아버지도 만났어.
1: 차 마실래?
0: 생각 중이야.
1: 뭘?
0: 윤호 씨.
1: 유학 가는 게 네 소원이었지 않니? 같이 떠나렴.
0: 끊임없이. 언니, 나하고 윤호 씨 사이에 언니가 자리 잡고 있는 기분이야. 여잔 그렇잖아. 직감으로 느끼잖아. 사랑을 하면 그런 걸 알게 되잖아.
1: 네 예감이 다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네가 짐작하고 있는 것만큼 심각했던 건 아니야. 스쳐간 사람에 불과해, 손인호 씨는.

0: 어머나 어머님, 꽃밭에 서 계시니까 한 폭의 그림 같네요. 어머나, 한 교수님 오셨어요. 별일 없으시죠?
1: 네.
0: 민규수트가 이리죠. 진짜 영광불비예요. 놀이끼리 한 게 기름이 잘잘 흐르죠?
1: 아유, 이렇게 비싼 걸 세상에.
0: 어머님 입맛 돋구시게 잘 구워드리세요.
1: 아유, 범버디 잘 먹겠어요.
2: 잘 가있어.
0: 어머님 덕분에 고민이 무사히 잘 끝났어요. 신문에 기사 난 거 보셨죠? 야단들이에요. 서기봉 선생님의 선조가 죽지 않고 되살아났다고요. 올가을엔 어머님 인간문화재 지정 받으실 거예요. 문화재 위원들이 제 연주 듣고 나서 마음대로 정했나 봐요. 아참, 내 정신 좀 봐. 어머님 뒤에 선물이 있는데 어머님 마루로 올라가세요.
3: 철빈이 아니요?
0: 네, 어머니. 제 절 받으시고 밖에서 선물도 받으세요.
3: 아이고, 우리 설빈이 왔구만. 그려, 이쁜 거.
0: 가자.
3: 그려, 그려. 연주회도 잘 끝났다면서?
0: 네. 이거 박교수가 어머님 드리래요.
3: 뭔디?
0: 저번에 말씀드린 땅문서요.
3: 아이고, 박교수가 땅문서 거죠?
0: 지금은 그린벨트라 묶여있지만 내년에 풀린대요. 어머님 그때까지 갖고 계시다가.
3: 아이고, 그려 그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아니 근데 나는 뭘 줄까?
0: 아니에요 어머님, 주식이요.
3: 그려도 고마워서.
0: 어머니, 저번 일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 딴 맘 없어요. 어머님이 지켜온 서기봉 선생의 산조가락을 널리 알리고 싶은 위험에.
3: 아유, 안 되겠다. 나도 좋은 선물을 받았은 게 담례를 해야지.
0: 그냥 앉아 계세요, 어머니.
1: 어머니, 어디 나가세요?
3: 아가, 가게 가서 뭐 마실 거 사원이라. 손님 접대해야 될 것 아니냐.
1: 아, 저... 아이고,
0: 올여름은 유난히 덥죠? 어디 피서 안 가세요?
1: 아, 네, 저 다리 옆이 계곡인데요, 뭐.
0: 난 머리나 좀 식힐 겸 설악산이나 좀 다녀올까 해요.
4: 한 교수님.
0: 네?
4: 오늘은... 그만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0: 왜요?
4: 다 풀리셨는데요, 뭐. 그런 게 아니라.
1: 어머니!
3: 아, 나는 선물이다!
1: 어머니!
3: 이 년은 허물을 뒤집어 써야 온당헌디! 오늘은 운수대통인 줄 알아. 내 집에는 꾸중물 밖에 없은 게. 맛이 좋으냐? 웃어싹해? 2년.
1: 아이고, 어머니!
3: 그래도 잘했다고 웃었었냐?
1: 어머니! 응?
0: 사람 모아놓고 내기라도 해볼까요?
3: 뭣이요?
0: 손마디가 다 굳어서 산조는 고사하고 병창가락 하나 제대로 못 넘기면서 무슨 큰 소리예요? 나는 속아줍니다, 어머님. 하지만 어머님 자신은 못 속여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연주 가라서 어머님 인생은 끝났어요. 제자들마저 외면하면 어머님은 가

0: 어머님 충격이 크셨나 봐요. 저녁 내내 손이 덜덜 떨리세요. 아가씨, 정말 가야금에 손 안 댈 거예요? 어머니 자꾸 나이 들어가시죠? 아가씨 가야금 손 안 대면 정말 한 교수가 후계자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1: 난 한 교수 존경해요.
0: 아가씨.
1: 엄마를 이길 수 있다면 한 교수는 바퀴벌레라도 집어삼킬 거예요.
0: 아유, 징그러워요. 아가씨 바퀴벌레라니.
1: 잘된 것이든 틀린 것이든 한 교수한테는 그만한 정열이 있어요. 그게 부럽고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용서해주고 싶어요. 밉고 경멸

오늘 백합을 좋아하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백합의 꽃말이 뭐였더라? 순결이던가? 아이고, 다 잊어버렸네. 여학교 다닐 때는 줄줄

아니 왜 그러세요 어머니? 어머니! 아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아유 참 어머니 참.

0: 여보, 옷이랑 내복이랑 갖다 놨어요. 헌 옷은 어떻게 하셨어요? 세탁해주는 사람 있어요?
1: 저 아줌마들이
0: 속내일 같은 거는 따로 챙겨놓으세요. 흉 봐요, 속내일 같은 거 벗어놓으시면.
1: 그건 저 밤에 내가 봤지.
0: 궁상 맞잖아요. 마누라 말고도. 딴 여자들이 당신 속옷 만지는 거 나 싫어요.
1: 점심 먹었어?
0: 집에 가서 먹어야지.
1: 가자.
0: 아, 싫어요. 왜 돈 써요?
1: 당신 고생하는 거?

0: 잘해.
1: 아가씨한테 좋은 사람 생겼나 봐요. 부잣집 도련님이래요. 결혼하면 미국 가서 살게 된대요. 잘 됐죠? 아가씨 집 떠나면 집안이 너무...
0: 당신은 알고 있잖아. 난 어렵지만은, 난 실패했지만은,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1: 처음에 또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나중에 남편이 바람 같은 거 피면 어떡하나, 어떻게 할까 각오했어요. 난 그때부터. 남자들 결혼하면 한두 번씩은 다 그러잖아요. 모른 척 하기로요. 비싼 거니까 다 먹을게요.

0: 술잔은 넘쳐야 마시고 시집은 어려야 마시고 젓갈은 묵을수록 제맛이 나는 법이 아닙니까?
1: 자네 술주 좋다.
0: 용서하세요 영감님. 술과 정은 넘쳐야 제맛이 난다기에.

축사가 노랫가락을 입에 담다니. 가야금 병창 쌍것이나 하는 소리라고 머리를 내젓더니만 자네들 늙었구만.

집어버리고 어머니의 흔적, 어머니의 가야금, 어머니의 한이 서린 인생 그늘 다 지워버릴 거예요. 그렇게 지워버리고 나서 무의식을 새롭게 내 가슴에 묻고 새길 거예요.

0: 들어와. 왜 그러냐?
1: 여기 있을 줄 몰랐으니까 놀랬지.
0: 별걸 다 가지고 놀라네.
1: 이 예산을 다 어디서 조달하려고?
0: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1: 계획은 좋은데 돈이 문제네.
2: 뭔데 언니?
0: 졸업 공여 끝낸 후에 전국 순회를 해볼 참이야.
2: 일 벌리네.
0: 말했잖아. 사람들이 구학 연주회를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찾는 수밖에 없다고.
1: 좋아. 나도 같이 고민해볼게.
0: 어느 좀 돈 많은 사람이 국악 발전을 위해서 쓰라고 척 그냥 100만 원 정도 안 내놓나?
1: 예산이 200만 원이 넘잖아.
0: 아 그러니까요. 돈 많은 사람 두 사람만 100만 원씩 내놔도 안 그래요? 아, 뭐 돈 많은 사람한테 100만 원이 돈이에요? 풀빵값이지. 그만 가볼게요.
1: 그래.
0: 간다.
2: 갈 거야?
0: 그래.
1: 조심히 가라.
0: 돈이 뭔지 다 때려치우고 그냥 돈이나 벌어.
3: 그게 쉽니?
0: 무인아. 여자는 다 그러니?
3: 뭐?
0: 돈 좋아하는 거. 아니야.

0: 많이들 드세요.
1: 이 사람 술 여전하구먼. 그만 마시게. 그렇게 마신다고 유당을 찾아 지겄는가? 방법이 있단 게요. 뭔디? 내가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 원래 형님, 참말로 좋은 방법이 있단 게요.
2: 자, 이거 갈게요. 자. 자, 이거 먼저.
3: 어, 출연자실 대기시켜놨어?
4: 예.
3: 리허설 가자고. 자, MC 위치로 하세요. 좋습니까?
5: 여기 보세요. 출연 순서 알려드렸죠? 그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 1번 가야금 병창은 이경자 씨, 그리고 문은희 씨인가?
4: 예.
5: 1번 손 들어보세요.
3: 2번 이금아 씨가 누군가?
5: 아, 할머니! 할머니 앞으로 나와보세요. 할머니, 앞으로 좀 나와보시라니까요. 아, 저 뒤돌아보시는 할머니!
6: 아, 할머니 말이에요.
7: 나?
5: 예. 아, 그럼 몇 번씩 불러야 알아듣겠습니까, 할머니?
7: 아, 누구한테 할머니랴, 시퍼렇게 젊은 사람한테. 아, 말 조심이여, 천다!

0: 유서 깊은 선비의 고장. 이곳에 안동 김씨 묵계 종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선 정기 청백리였던 김계행이 살던 곳인데요. 마을 옆 골깊은 묵계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소박한 만유정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만유정은 김계행이 70살에 고향으로 돌아와 독서와 휴식을 하면서 말년을 보내기 위해 지은 정원입니다. 늦게 얻은 휴식이라는 이름처럼 한 폭의 동양화가 펼쳐집니다.
1: 내 집에는 보물이 없지만 보물이라면 오직 맑고 깨끗함이 있을 뿐이다.

타인에게 너그럽게,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라. 이렇게 청빈한 삶을 강조한 김계행은 이곳에서 안빈낙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묵계리에 있는 여러 갈래의 계곡물이 만유정 앞을 지나는데요. 그래서 이곳에는 사시사철 깨끗한 물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평생 청렴한 삶을 실천했던 선비의 마음을 닮아서일까요?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가 더욱 청아하게 들립니다.

0: 한때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했던 묵계서원입니다. 김계행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후학들이 세운 곳이죠. 서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산중 계곡에 김계행의 별서 정원인 만유정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폭포를 비롯한 주변 경관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서 정자 건축 중 으뜸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정자 앞에 있는 작은 통나무 다리, 어디선가 본 듯하죠? 맞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유진초이와 예시나 씨가 아슬아슬 위태로운 사랑을 약속하던 바로 그곳인데요. 그림처럼 펼쳐진 장면을 보고 있으면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결연한 선비의 뒷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만유정의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이곳을 찾는 선비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조선 후기 유학자 서고 권병섭은 만유정 유람기에서 원님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 정자는 화학산 북쪽 자락에 폭포 위에 있었다. 산 아래에서부터 모든 돌들이 시냇물 바닥에 깔려 있었다. 모두 희고 매끄러운 돌이었고 끊어진 곳에는 하얀 모래가 펼쳐져 있었다. 정자 아래 물이 이른 뒤에 양쪽 기슭이 우뚝 솟아 있고 그 가운데가 비어 있어 문을 이루었다. 물이 바위 위로 흘러내리다가 이곳에 이르러 문과 다투다가 급히 떨어져 성내고 노한 기세로 눈처럼 흰 폭포를 이루었다. 그 아래에는 커다란 손 모양처럼 생긴 웅덩이가 검푸르면서도 깨끗했다.
0: 91살까지 공부하며 여생을 보낸 보백당 김계행. 그는 어지러운 속세의 생각을 씻어내는데 검은 고가 시와 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만유정은 그에게 사색과 학문에 힘쓰며 쉬어가는 공간이었는데요. 김계행의 삶은 선비들이 지향한 청빈 그 자체였습니다.

이쁘다. 와.

가야금을 한지 1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인생의 거의 반 가까이 가야금을 했거든요.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어준 것도 가야금이고, 또 지금까지 제가 누렸던 그런 기회들도 다 가야금으로 인해서 생긴 일들이기 때문에 가야금을 시작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고,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야금 연주하고 있는 김보경이라고 합니다. 국악하는 장애예술인 분이 많이 없기도 하고, 우선 가야금도, 네, 저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 방송을 통해서 시각장애인 국악, 이렇게 전공자가 가야금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걸 조금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1: 보경 씨가 생각하는 가야금이란 악기의 매력이 뭘까요?
0: 처음에는 그냥 맑고 되게 좀 높잖아요. 그 음색이 그냥 단순히 너무 이뻐서 좋아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가야금 농현도 너무 좋고, 그 줄과 그 손으로 직접 뜯다 보니까 줄과 그 손이 스칠 때 나는 그런 소리? 좀 자연적인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악기 종류가 많다 보니까 또 그만큼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가야금의 매력이 아닐까, 네, 싶어요.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났을 당시에는 이제 전맹이었는데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태어나서 7개월 무렵에 기증을 받게 돼가지고 각막 이식을 통해서 오른쪽 눈은 지금 조금 보이는 상태고 왼쪽 눈도 이식을 하긴 했는데 이제 실패해가지고 네, 왼쪽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0: 친한 친구가 바이올린을 배우는데 이제 친하다 보니까 레슨을 좀 자주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들은 게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진도가 조금 빨리 나가가지고 이제 레슨 선생님이랑 주변에서 전공을 해라. 그래서 전공으로 바이올린을 바꿔서 하다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 나는 이거를 전공으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깊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우선 제가 한복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한복 입고 할수 있는 이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국악을 이제 찾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악 영상을 좀 많이 봤는데, 지금은 아쟁 뭐 이런 거 해금 너무 좋지만, 그 당시에는 바이올린을 좀 싫어했었던 게 커서 그런지, 활 쓰는 악기가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찾다가 이제 가야금 소리를 듣고 되게 처음 들어보는 음색? 그런 주법에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중간쯤부터 이제 네, 가야금으로 전공을 바꿔서 네, 하게 되었습니다.
1: 손가락을 얹었을 때 그때 느낌이 좀 어땠어요?
0: 내 앞에 만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그 당시에는 엄청 막 떨리고 행복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손이 좀 이렇게 사실 처음 하면 아플 텐데 그때는 아픈지도 모르겠던 것 같아요.

저는 가야금 자체를 늦게 시작한 것도 있고 피아노를 제가 안 배워봤어가지고 화성악기가 익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작은 거 하나 하려고 해도 다 외워야 된다는 거? 그게 조금 지금까지도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뭔가 이거 그냥 악보 보면 때 놓고 바로 보면서 하면 금방 할 텐데 이걸 굳이 또 외워야 되고 또 그만큼 시간을 더 들여야 되니까 뭔가 그 외우는 시간이 좀 아깝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보 보는 게 조금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 또 피아노 같은 악기는 이제 눌러야 소리가 나는 거니까 약간 훑어서 자꾸 누를 수 있는데 가야금은 그냥 훑으면 소리가 나버려가지고 되게 좀그 위치를 바로 잡아서 바로 뜯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미라, 뭐 도파 이렇게 칠하는데 저는 도만 칠해놓고 했어요. 줄을 하나만 칠해놓고 하면은 이제 조금 더 감각에 의존을 하게 되니까 좀 연습이 더잘될 거다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 한 줄만 칠해서 연습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산조나 정악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시력을 요구하는 게 많진 않은 것 같고, 집에서 근데 그냥 불 꺼놓고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보니까 친구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 왕따 같은 거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처음 가야금 시작할 때부터 예고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때는 진짜 꼭 가고 싶었던 마음이 커서 그런 걱정은 조금 들어가고 나서 하자 이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또 입학해서 들어가서부터는 좀 장애인에 대한 그런 인식을 좀 바꿔놓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장애가 있으니까 전 이거 빼주세요. 뭐 이런 거는 진짜 아예 생각도 안 했고, 뭔가 바라는 거를 조금 줄이고, 내가 할수 있는 거를 더 찾아서 하려고 했던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거보다는 저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걸 목표로 했어서 그런지 학교 생활 적응을 조금 더 빨리 했던 것 같고, 상도 다 타고 졸업을 했고요. 친구들이랑은 근데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친구들이 너무 착하고 또 같은 전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동반자 같은 느낌이어서 그런지 되게 잘 챙겨줬고 친구들이랑은 오히려 너무 재밌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1: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이제 서울대 국악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0: 제가 그렇게 오래 산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산것 중에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기쁜 일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지금 또 드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들어가 보셨다가 합격한 걸 보고 엄마가 소리를 지르셔서 네, 저도 그때 방에서 연습하다가 듣고서 확인을 했는데 그걸 확인하고 레슨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는데 갑자기 너무 막 눈물이 막 나가지고, 근데 막 엉엉 울면서 통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저희가 공연이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연습하려고 다 같이 모였어요.
1: 혼자 연습할 때랑 같이 연습 어떤 차이가 좀 있지?
0: 그냥 뭔가 든든한 느낌이 있고 혼자 할 때는 이제 혼자 다 이렇게 끌어안고 가는 느낌인데 다 같이 하면은 마음도 편하고 또 이제 다 같이 했을 때또 음악의 완성도가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전다 같이 하는 걸 사실 조금 더 선호해요.

0: 한 더 할 수 있나요? 네. 저 왜 마디가 모자르죠?
1: 선생님 제외하고 저희가 다 같이 맞아요. 들어가거든요?
0: 네. 106이요? 네. 그럼 저한테는 103인데?
1: 맞아, 맞아요, 그러면.
0: 여기.
1: 이거 마디 수가 똑같아요. 지금.
0: 지금은 또 똑같다고요?
1: 네.
0: 6마디요? 아, 제가 으따, 띠, 다, 나, 둘, 셋. 곡이 조금 헷갈려가지고 외운다고 외우고 있기는 한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놓칠 때 바로 들어가려고 옆에 이거를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마디 놓치면 중간에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제가 아까 헷갈려서 한몇 마디를 놓쳤어요. 네.

이렇게 좀 다양한 서양 악기 또 이제 이런 신디랑 뭐 이렇게 또 마림바까지 이렇게 같이 하는 거는 저도 이번 서클이 처음이어가지고 사실 좀 되게 재밌기도 하고 뭔가 공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색이 진짜 다 다른 악기잖아요. 마림바도 그렇고 피아노 뭐 신디 다 뭔가 음색이 다 다른 악기지만 이제 하나로 모였을 땐 되게 좀큰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해요.

뭔가 즐기려고 노력하는 편이기는 한데 그게 어렵다고 해야 되나? 사실 좀잘안 돼서 대체로 음악 관련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여기선 이렇게 신경 써서 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잊지 말고 해야지. 약간 이런 음악적인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뭐 관객분들이 어떻게 들어주시려나 약간 이런 기대감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빛 조명만 가지고 하게 됐는데 보시는 관객분들은 되게 좀 더 곡에 집중하시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곡에서 의미하는 바나 뭔가 곡의 분위기에 좀 더 빠지기 좋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음악은 듣는 거지만 또 시각적인 요소가 더해지면은 좀 더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보실 때는 이런 조명과 함께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무대를 정말 좋아하고 박수 받는 것도 좋아하고 또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관심 받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긴장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되게 즐거웠던 생각을 막 끄집어내면서 잊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최대한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무대 올라가기는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이랑 몸이 조금 따로 노는 느낌? 그래서 우선 욕심을 최대한 버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여유를 조금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냥 지금 내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책에서 어디까지 솔직하게 날 것을 꺼내야 될까? 근데 이제 그거는 예술하는 모두한테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예술로서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나를 어느 정도 드러내야 될까라는 거는 저한테 되게 큰 고민이었는데.
1: 내 슬픔이나 좀 그런 힘들었던 거를 일부러 자꾸 외면하려고 했거든요. 일부러 좀 피하고.
0: 알아요.
1: 근데 이걸 준비하면서 좀 직면하고 좀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또될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못 담은 이야기도 이거 북콘서트식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은 연주 이제 중간중간에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제가 작년에 자서전을 쓸 기회가 생겨가지고 감사하게도 그래서 책을 쓰면서 뭔가 저의 이야기를 좀 많이 담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객분들께 좀 편하게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직접 말로 못하지만 내 연주로를 제 그런 이야기들을 대신해서 좀 표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 이거 은별님께 좀 도움을 부탁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네 죄송하지만 이제 또 도움을 받게 되었죠.
0: 연주자로서의 역할을 프로페셔널하게 수행하는 음악가예요. 근데 그녀가 이제는 자기의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반갑거든요. 그래서 보경 씨가 지금 이제 겪고 있는 청년으로서의 모든 것들, 그리고 또한 사람으로서 깊어지는 과정들을 내년에 아마도 있을 공연에 좀잘 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내가 좋아하는 나를 위한 그런 곡을 할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관객분들이 오롯이 나를 보러 와주신다라는 생각도 되게 행복한 것 같고 그래서 독주회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산조를 너무 좋아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요. 또 이제 요새는 또 창작 많이 하는 예술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반대로 전통을 지켜 나가는 예술인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 둘 중에 고른다면 전통 쪽에 서고 싶은데 뭐 기회가 된다면 그래도 다양한 음악을 가야금으로 좀 연주해보고 싶다는 욕심도 있어서 네, 그것도 조금씩 노력을 해보려고요.

0: 순간
1: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제발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이쁘다.
1: 와!

0: 양악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엄마 그거 암?
2: 또 뭐?
1: 나 6학년 몇 반인지 암?
3: 4반이잖아
1: 아닌데? 2반인데? 그럼 남자도 HPV 감염되면 암에 걸릴 수 있는 거 암? 아
2: 6학년이라 씩씩하네
4: 아들 그거 암?
1: 뭐?
4: 12살은 HPV 예방접종 무료임
3: 대박

0: 달력이 달려볼까나. 좋을 때 외쳐보자.
1: 쿵더러 쿵더러 쿵더쿵.
0: 웃길 때 웃어보자.
1: 야르르르르 야르 야르.
0: 재밌을 때 외쳐보자.
1: 개굴 개굴 개구르르르.
0: 이야기와 노래가 만나

0: 두둥 다 이야기가 벌써
1: 오늘의 이야기는 도깨비 씨름 으라차차차차
2: 아이, 잠이 안 와. 아니, 청이만 생각하면 화가 나서 잠이 안 온다고. 아니, 걔는 왜 사사건건 나를 방해하는 거야, 어? 아, 그래? 이럴 때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청이와의 대결을 대비해야겠어. 아, 그런데 무슨 대결을 하자고 하지? 응? 먹방? 아, 아니야. 그럼, 아, 숨 오래 참기. 이건 내가 지겠는데? 아, 그럼 뭘 하자고 하지? 아, 그래, 씨름! 청이가 씨름을 잘 못할 거 아니야. 씨름을 하자고 해야겠다.
3: 청아!
4: 무슨 일이었어요?
3: 청아, 자다 깬 거야?
4: 응, 라면 먹고 낮잠 좀 자고 있었지.
3: 지금 낮잠 잘 때가 아니야. 도깨비가 나타난 이야기를 찾았어.
4: 뭐? 그게 참말이야? 아니, 무슨 얘긴데?
3: 이거야, 도깨비 씨름. 도깨비가 마을에 나타나서 사람들한테 씨름을 걸고 있어.
4: 뭐? 아니, 누구랑? 어디서? 몇 판 짜고 있는데? 아니,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잡으러 가야겠어.
3: 진정해, 청아. 응? 일단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가야지.
4: 그러다가 도깨비가 도망가버리면 어떡해?
3: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남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긴다는 말이 있잖아. 두렵지 가면 도깨비를 못 잡을 수도 있어.
4: 듣고 보니 그러네. 맞아. 수아 네 말대로 도깨비가 어디서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확실히 알고 가야겠어. 수아야, 대신 얼른 이야기 좀 읽어줄래?
3: 알았어, 잘 들어봐. 옛날 한 마을에 농부가 살았어요. 농부는 열심히 밭일을 하고 받은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5: 이리 오너라, 없고 없고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주머니를 한번 확인해 볼까? 이야, 주머니가 있으니까 편하구만. 주머니 안에 넣어둔 돈이 그대로 있는가 한번 보자. 이야, 두둑하구만. 이 돈으로 뭘 사 먹을까? 한우? 삼계탕? 꼭기요! 떡볶이? 떡볶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구나. 이럴 게 아니라 빨리 집으로 뛰어가자. 1분 1초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단 말이야. 준비하시고 레디! 고! 아우, 갑자기 뭐야? 산적? 아유, 내 돈은 안 돼. 아우, 절대 못 줘.
2: 뭐래? 나 산적 아니거든.
5: 그럼 뭔데?
2: 뭐냐니? 난 도깨비예요.
5: 도깨비? 빨리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2: 참나, 내가 뭘 어떻게 한대? 뭘 살려달라는 거야?
5: 그런가? 나도 잘 몰라요. 하여튼 살려만 주세요.
2: 당연히 살려주지. 그 대신 너 나랑 씨름 좀 하자.
5: 씨름?

0: 씨름이요? 갑자기 왜요?
1: 내가 씨름을 좀 연습해야 되거든. 꼭 이기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말이야.
2: 청아, 도깨비가 왜 농부한테 씨름을 하자고 하는 걸까?
3: 아니, 도깨비가 원래 씨름을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씨름 연습을 한다는 게 조금 수상하긴 하단 말이야. 안 되겠어. 지금 당장 내가 알아보러 가야겠어.
2: 청아, 조금 더 이야기 듣고 가. 너를 잡으려고 도깨비가 한정판한 거면 어떡해?
3: 그런가?
2: 당연하지.
3: 듣고 보니 그러네. 좋아, 써야. 그럼 조금만 더 읽어봐줘. 내가 지금 도깨비를 아주 잡고 싶어서 몸이 아주 근질근질하거든.
2: 와, 진정하고 차분하게 잘 들어봐. 농부는 도깨비랑 씨름하고 싶지 않았어요.
3: 누구라도 그렇겠지. 암만.
1: 할 거지?
0: 예.
1: 아, 씨름 말이야, 씨름.
0: 아, 그게 그러니까요. 아, 씨를 어쩌지? 아, 어릴 적에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로는
4: 도깨비가 씨름을 하자고 할 때 안 한다고 하면 큰일 난다. 도깨비가 복수한다고.
0: 라고 하셨는데 이를 어쩐다.
1: 이봐. 씨름하자고 씨름.
0: 예, 해요. 하자고요.
1: 진짜지? 아싸!

0: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아, 잠깐. 그 전에 나 스트레칭 좀 하고.
1: 아우, 떨려. 아, 도깨비한테 씨름을 치면 돈도 다 빼앗기는 거 아니야? 나 꼭 이긴 다음에 냅다 도망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기지? 아, 맞다. 옛날에 할아버지가 도깨비한테 씨름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 같은데.
2: 도깨비를 씨름해서 이기고 싶으면 무조건 바닥을 보면 돼. 절대 올려다보면 안 된다.
1: 아, 맞다. 바닥만 보고 씨름하기. 좋았어. 그렇게 한번 해보자.
0: 스트레칭 다 했어. 자, 그럼 한번 붙어보자고.
1: 좋아.
0: 좋았어.
1: 바닥만 봐야 돼. 올려다 봐선 안 돼.
0: 약골로 보일 텐데 힘 좀 쓰는구만.
1: 바닥만 보고 하니까 진짜 이길 것 같은 느낌인데 나도 힘 좀 써봐. 이라 차차차차. 진짜 이길 것 같은 느낌인데. 이라 차차차차차. 이라 차.
0: 아이고, 이런 수가. 내가 지다니, 말도 안 돼. 아이, 스트레칭 하면서 힘을 너무 많이 뺐나. 아이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일어날 수가 없네. 나 저기 가서 한 5분만 자면서 에너지 좀 충전할 테니까 잠깐 기다려. 한숨 자고 다시 붙자고. 아이고 다리야.
1: 5분만 자겠다고? 지금이 기회다.
3: 농부는 도깨비를 꽁꽁 묶어두기로 했어요.
1: 네. 일어나기 전에 묶어두고 얼른 도망가야 할 것 같은데 뭐로 묶지? 밧줄도 없는데. 생각

0: 코를 골아. 좋았어.
1: 좋았어.
0: 냈다. 도망이다.
1: 우와, 대박. 그럼 농부가 도깨비를 지금 묶어뒀다는 얘기지?
2: 맞아.
1: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장희창이, 심청이가 출동할 시간.
3: 드디어 도깨비 잡히는 거야?
1: 아마도. 나 깨몽이랑 다녀올게.
3: 알았어. 창아, 조심해야 돼.
1: 응, 걱정 마. 모두를 위한 모습으로

0: 시청이 심청이. 이야기 속으로 고고고.
1: 도깨비가 쫓아온 건 아니겠지? 아, 다행이다. 한숨 돌릴 수 있겠다.
2: 아유, 도깨비를 묶을 때 허리끈을 풀렀더니 바지가 자꾸 흘러내리네.
1: 아, 내 주머니! 아유, 분명히 허리끈에 있었는데 도깨비를 묶을 때 같이 흘렸나 보다. 아, 내 주머니! 도깨비한테 다시 갈 수도 없고 이를 어쩐다.
0: 무사히 도착!
1: 도깨비냐?
3: 도깨비란요. 우리는 도깨비 잡니?
0: 청이와
3: 깨몽이요.
1: 청이와 깨몽이? 도깨비를 잡는다고 했느냐?
4: 아저씨, 도깨비 묶어놓으셨죠?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가 도깨비를 잡으러 왔거든요.
1: 오, 그거 잘 됐구나. 안 그래도 돈이 든 주머니를 놓고 와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같이 가면 나야 좋지.
3: 앞장서세요, 농부 아저씨.
1: 좋다. 날 잘 따라와. 이쪽이다. 이쪽으로 쭉 가면 돼.
2: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1: 내가 분명히 허리끈으로 도깨비를 묶어놨는데 왜 빗자루가 있냐고!
4: 아, 이미 한 발 늦었어요. 도깨비 방망이를 이용해서 이미 빠져나갔나 봐요.
1: 아, 다행이다. 돈이 들어있는 주머니는 그대로 있네.
3: 이제 어떡하지, 청아?
1: 어떡하긴 뭘 어떡해. 도깨비가 다시 나타나기 전에 얼른 여길 뜨자고.
4: 이대로 가긴 너무 아쉽단 말이에요. 오늘은 꼭 도깨비를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5: 하! 네가 날?
6: 도깨비다!
5: 그래, 도깨비다. 청이, 너 날 잡고 싶다고 했지?
4: 그래, 맞아.
5: 이러면 어때? 나랑 씨름을 하는 거야.
4: 뭐? 씨름?
5: 그래, 씨름! 씨름을 해서 네가 날 이기면 내가 그냥 너한테 잡혀줄게.
4: 진짜?
5: 응! 대신 네가 지면 다시는 내가 이야기 어떤 장난을 치더라도 항의하지 마.
4: 좋아! 그럼 한번 해보자고!

0: 청이 대 도깨비, 도깨비 대 청이. 아주 숨막히는 대결을 시작합니다. 청사법 도깨비. 공사빠 청이.
1: 와, 청이, 청이, 청이.
0: 자, 두 분 자리하시고. 반칙 안 돼요. 깨물기, 꼬집기, 방구 끼기 안 돼요.
2: 네.
0: 자, 두 분 준비하시고 시작. 아주 팽팽합니다.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대결이에요.
1: 청이가 꼭 이겨야 하는데.
0: 그러려면 도깨비의 왼쪽 다리를 공략해야 돼. 도깨비는 원래 왼쪽으로는 힘을 못 쓰거든.
1: 진짜요?
0: 아이, 나도 모르게 얘기해버렸네. 공정하게 심판을 봐야 하는데.
1: 청아, 왼쪽 다리! 왼쪽 다리를 공격해!
3: 왼쪽 다리?
1: 좋아. 응? 야! 안 돼! 야! 야!
0: 이겼다! 청이가 이겼다!
1: 청이가 이겼어!
0: 잔치라도 해야겠는데?
3: 아, 일단 도끼리부터 잡고 나서요. 뭐야? 어디 갔어?
4: 내가 그렇게 쉽게 잡힐 것 같아? 그렇게는 안 되지!
3: 뭐야? 아까 약속했잖아. 씨름 경기에서 지면 나한테 순서히 잡히기로.
4: 그걸 믿냐? 거짓말이지롱, 거짓말이지롱. 청이, 다음번에 반드시 복수할 테니 각오해라. 그럼 난 집으로 뚝딱!
3: 안 돼!
0: 아유, 이런 일을 어쩌냐?
3: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그래도 괜찮아요. 농부 아저씨의 주머니는 찾았으니까. 깨몽아,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되돌려 놓은 걸로 하자.
1: 그래, 다음엔 꼭 도깨비 잡자.
3: 그러자구.
5: 이제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돌아가라. 청청이, 심청이.
1: 깨몽, 깨몽, 깨몽이.
3: 고! 수아야, 도깨비 거의 다 잡았는데 도망가서 너무 아쉬웠어. 맞아, 이번엔 꼭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싫으면서 이겼다고 좋아하고 있지 말고 도깨비를 꽉 묶어놓고 있을걸.
6: 다음에 또 대결할 일이 생기면 그땐 꼭 도깨비 잡아줘.
3: 꼭 그럴게.
6: 화이팅!
3: 화이팅!
5: 오늘은 도깨비 씨름 한 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봤어요.
6: 옛날엔 씨름이 최고로 재미있는 스포츠였대.
5: 맞아요. 씨름은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전통 경기예요. 우리 친구들도 재미있게 함께 해보세요.
3: 아, 혹시나 도깨비가 씨름 경기를 걸어온다면 꼭 연락주세요.
5: 그럼 오늘 이야기에 나온 노래 같이 한번 신나게 불러볼까요?
0: 나도 같이 부를래!
2: 좋아요!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깨몽 쇼타임. 안녕 친구들, 난 MC 깨몽. 내가 랩으로 신기한 전통 굿즈를 소개해주지. 오늘의 전통 굿즈는 빠바바

요즘은 배틀 대신 손뜨개를 하더라고. 손재주 많은 친구들은 도전. 깨몽의 얼쑤 굿즈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 뛴다. 쭉.

문화는 흐르고 문화로 사람과 국가는 연결되고 문화로 함께 성장하며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가별 맞춤형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또한 한류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과 산업 연계를 지원하고 해외 문화 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화를 매개로 전 세계와 연결되는 그 현장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예쁘다.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더 눈에 띄게
2: 이런 정책 소통 했습니다!
1: 확실하게 당신의 시야에 닿을 때까지
3: 그래서 어떤 소통 혁신 사례를 선택하시겠어요?
1: 당신의 공감이 정책을 완성합니다. 당신의 최애 소통을 응원해주세요.

윤득평아야. 토끼의 가한 이야기 된다 기로 폐주부가양을 듣고 토끼를 구하러 세상을 나온 인디 수정문 박성 나서서 산천 경계를 살피며 나오던 것이었다.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현입니다.
0: 어느새 좀 뭐랄까요, 햇살이 좀 더 짙어지고 좀 시원한 바람이 왔으면 하는 그런 날씨예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0: 어떻습니까? 다은 씨만의 그 더위 탈출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1: 더위 탈출이요? 네. 더위 탈출하면 아무래도 음식이죠.
0: 음식으로 어떤 걸로?
1: 아니면 마시는 거.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시원한 살얼음이 동동 띄워진
0: 술이요?
1: 식혜.
0: 막걸리 같은 동동주 같은 거 드시려는 거.
1: 동동 띄워진 식혜.
0: 식혜를 참 좋아하시죠.
1: 저희 집 냉장고에 항상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우종 씨는요?
0: 저는 오히려 이열치열입니다.
1: 이열치열.
0: 저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치열하게 불과 싸우면서 요리를 해서 맛있게 가족들한테 대접해 줄 때.
1: 어떤
0: 요리요? 그때 전 여름을 이깁니다. 닭곰탕 같은 거.
1: 아, 닭곰탕.
0: 뜨끈하게 오히려 먹는 게 더위에 좋을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요, 이런 시원한 음식도 좋지만 사실 신나는 음악 한 곡만 들어도 잠시 더위를 잊게 되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특별히 무대가 수군가로 꾸며졌습니다. 좀 시원해진 것 같은데 덕분에 더위도 한결 가신 것 같아요.
1: 네. 그러고 보면 우리 음악 중에는요, 여름의 풍경과 정취를 담은 곡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는요, 여름의 설렘과 또 계절의 정취를 담아서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0: 네, 시원한 가락과 흥겨운 장단,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전하는 시원한 여름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무대 함께 만나볼까요?

0: 네, 흥겨운 신민요를 듣다 보니까 더위도 잠시 잊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네. 새 친구는 어때요? 여름하면 떠오르는 추억 있어요?
1: 저는 지난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강릉으로 여행을 갔었는데요. 네. 바다 위를 지나가는 하늘자전거를 탔었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걱정이 되었지만
0: 무서워요.
1: 근데 아빠와 언니랑 서로 응원하면서 타다 보니 금방 도착해 있었어요.

0: 스릴도 넘치고 다 타고 나서는 정말 뿌듯했던 기억이 나요.
1: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추억이 있는 친구는?
2: 근데요. 네. 네. 저는 여름에 베트남으로 가족들과 여행을 갔는데 네. 그때 야시장에서 베트남 전통 부채를 샀는데 갑자기 국악 본능이 발동한 거예요.
3: 아, 국악 본능이.
1: 부채를 보자마자. 그렇지, 그렇지.
2: 그래가지고 네. 길을 걸어가면서 부채를 척 펼치고 춘향전 판소리 그걸 따라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잘한다 하면서 박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여행 오신 한국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계셨어요.
3: 그때 보여줬던 판소리극이 뭔지 궁금해요. 살짝 이 자리에서도 보여줄 수 있어요?
2: 네. 예, 방자야, 저건 노동님 속에 울긋불긋 돌아가라 거는 것이 저것이 무엇이냐? 이렇게요.
3: 잘한다!
1: 베트남에서? 와, 그거는 정말 인상적이었겠네요.
3: 근데 이제 무더운 여름날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즐겨 먹는 음식이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2: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1: 아, 그래요?
3: 삼계탕을?
1: 예, 얘기해봐요. 그래서
2: 여름에는 더우니까 기운이 빠지잖아요. 삼계탕 국물과 닭다리도 네.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을 수 있어요.
1: 삼계탕 먹고 가야금을 힘있게 뜯는다. 정말 진정한 국악인인데 그런데도 조금 더 힘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때 좀 힘들어요?
0: 야외 공연할 때는 한복에 속치마까지 입어서 정말 더워요. 공연이 끝나고 나면 온몸이 땀 범벅이 될 때가 많아서 힘들어요.
3: 또 우리 친구들 여름방학 때도 왠지 연습을 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하루만 딱 쉬고 연습을 쉬고 어디든 갈 수 있다면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요?
4: 저는 미국에 꼭 가고 싶어요. 그곳에 제가 정말 보고 싶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거든요.
1: 아, 계시구나.
4: 특히 할아버지는 한국말을 전혀 못하시는 미국 분이신데도
1: 아,
4: 제 공연 영상을 보시고 무척 좋아하세요. 그래서 언젠가 가야금을 들고 가서 직접 연주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1: 아, 그래요?
3: 그리고 또 오늘 열심히 준비한 공연을 꼭 보여주고 싶은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친구인가요?
2: 아, 저는 인천국제공항 사장님께 정말 저희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1: 왜요?
2: 공항에서 태권도나 어강렬 같은 멋진 문화 공연도 보고 재즈 버스킹 하는 것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와, 우리 같은 가야금병창 어린이 국악단 공연도 보면 초청해 주시면 진짜 대박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1: 그러네. 네, 인천공항의 직원 여러분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들 공연할 수 있게 자리 좀 마련해 주세요.
3: 좀 좀 해주세요.
1: 예. 자, 우리 세 친구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건가요?
4: 시원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1: 네.
4: 소문의 낙원 챌린지를 준비했어요.
3: 그럼 한번 해주세요.
1: 예, 예, 예. 부탁드릴게요.

0: 네, 이미 뭐 여기가 낙원입니다.
1: 뭔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0: 예, 정말 낭만이 네. 살아있는 이 새 친구 여름 더위를 잊게 해준 것 같습니다. 잘 봤고요. 앞으로도 더 멋진 국악인으로 성장하길 기원하겠습니다.
1: 자, 이번에도 무더위를 잊게 해줄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두 번째 학교

0: 시절이 있었는데요. 특히 예전에 옥상에서 다 같이 먹던 수박이 정말 맛있었었는데요. 여름만 되면 같이 옥상에서 먹던 수박이 떠올라요. 하지만 여름엔 두꺼운 의상이 많아서 너무 더워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처럼 흐르는데요. 그럴 때 다 같이 시원한 물을 나눠 마시면 금세 즐거워진답니다. 연습하느라 힘들 때마다 서로 다독여주고 응원해주는 저희 리틀레인 무용단 최고입니다.
1: 사랑으로 똘똘 뭉친 저희가 오늘의 무대를 위해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창작 무용이 얼마나 멋있고 근사한지 보여드릴게요.
0: 오늘 무사히 무대를 마치고 저희는 수박 주스 먹으러 갈 거예요.

0: 야, 정말 제목처럼 푸른 여름의 풍경이 그대로 떠오르는 무대였습니다.
1: 그렇습니다. 여름이 가진 싱그러움과 에너지를 아름다운 움직임으로 표현해낸 무대였는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0: 네, 오늘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답게 무대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여름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자,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여름의 풍경과 이야기를 들려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여름 바람처럼 시원한 울림이 느껴지는 정가 무대였습니다. 소희 친구는 그런데 지금 미국에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1: 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쯤 국악을 접했었는데요.
2: 네.
1: 그때 머리에서 국악이 떠나질 않아서 맨날 흥얼거리고 다녔던 걸 네. 엄마 친구분이 들으셨는데요.
0: 예.
1: 엄마 친구분께서 네. 저한테 국악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고 하셔서 정가를 배우게 돼서 3년 정도만 살게 되었어요.
2: 아, 한국에서 3년 정도 살면서 정가를 배우고 지금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1: 네.
2: 아, 진짜 이건 뭐 정가를 만날 운명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은 미국으로 돌아간 지금도 계속해서 정가를 배우고 있는 상태예요?
1: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정가를 배울 수 없지만
0: 네.
1: 그래도 한국에 방학 때마다 틈틈이 오면서 수업을 듣고 엄마와 평소에는 연습을 계속해서 아직도 정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0: 예, 앞으로도 계속할 건가 봐요.
1: 네.
0: 와, 정가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다른 친구인데 한국은 지금 꽤 덥잖아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여름에 좀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1: 한국은 좀 더 더운데 피부는 덜 탄 것 같고요.
2: 네.
1: 제가 사는 애틀랜타 조지아주는 덜 덥지만 피부가 금방 타요.
0: 아, 그래요?
1: 거기에다가 한국에는 장마철이 있잖아요.
0: 예.
1: 미국에는 장마철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는 게 많은 것 같아요.
0: 아, heavy rain?
1: 네.
0: yeah. No.
2: 그래요.
0: Yeah.
2: 자, 오랜만에 또 한국에 왔어요. 이렇게 이 노래 들어볼래 출연도 했는데 기분이 어때요?
1: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이 기회로 정가를 더욱더 알리고 싶습니다.
0: 알려야죠.
2: 아, 그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정가를 불러본다던가 정가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 있어요?
1: 제가 미국에서 열리는 코리안 페스티벌에 초대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가 공연을 했었어요. 환호 소리가 엄청 나더라고요.
0: 아, 진짜 또 미국에서 하면 또 엄청난 인기가 있었겠어요. 그러면 미국 친구들한테 인사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영어로?
1: 네.
0: 네.
1: Hi guys, it's me, Soy. If you're out there watching this, I hope you can still encourage me and watch me grow. And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so much.
2: 친구들도 아마 이렇게 가사를 다 알아듣진 못했지만 이렇게 음악으로 좀 하나 되고 마음을 이해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0: 네.
2: 소희 친구는 한국에 오면 제일 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1: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제 친구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어요.
0: 예.
1: 그래서 교복 입은 모습도 너무 보고 싶어요.
0: 아, 그래요. 그럼 친구들하고 한국에서 제일 먹고 싶은 건 뭐 있어요?
1: 저는 마라탕이랑 떡볶이를 한국에서 많이 먹었어서 친구들이랑 또 같이 먹고 싶습니다.
2: 오랜만에 온 만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친구들과 좋은 추억도 많이 쌓고 갔으면 좋겠어요.
0: 네.
2: 앞으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금처럼 우리 음악의 매력을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1: 네.
0: 네, 이번에는 흥겨운 미녀 가락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3: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수리초등학교 4학년 성민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더우시죠? 제가 이 무더위를 날려버릴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것은 바로

0: 네, 여름의 흥이 물씬 네. 느껴지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와, 보니까 뱃노래의 시원한 가락 그리고 미량아리랑의 흥겨운 장단이 어우러지니까 절로 어깨가 막 들썩들썩하네요.
1: 그렇습니다. 특히나 민요는요, 그 지역의 풍경과 또 사람들의 삶이 담겨있다 보니까 듣다 보면 마치 그 지역으로 여행을 떠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0: 그렇죠.
1: 우종씨, 네. 오늘 무대를 보니까 네. 시원한 바다나 아니면 산으로 네. 여행을 떠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0: 아유, 진짜 바다 좋아하시잖아요.
1: 아, 그렇죠.
0: 저는 산을 좋아하고요.
1: 아, 어떻게 예. 올해는 따로 가나요?
0: 부부가 반대입니다. 산 바다 고르기가 여러분 정말 힘드시죠?
1: 매년 그렇습니다. 숙제예요.
0: 한번 고민해 보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 또 어떤 소리로

안녕하세요. 피리와 사랑에 빠진 남자 강치남입니다. 저는 중1 때부터 피리를 시작했는데요. 음악을 이끌어 나가는 악기라는 것에 큰 매력을 느꼈어요. 요즘 날이 참 덥죠? 저는 땀이 많은 편인데 더운 날 피리를 연습하다 보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름에 어울리는 곡을 준비했어요. 장중한 흐름으로 시작해서 빠르고 흥겨운 장단으로 활기를 더해줄 연주인데요. 에어컨을 끄셔도 될 만큼 시원한 연주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시면 힘이 날 것 같아요. 강치남 기억해주세요.

0: 아우, 필이 한 대로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1: 네.
0: 이렇게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뭐랄까 여름에 불어오는 시원한 그런 바람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1: 맞습니다. 여름에는 사실 시원한 물소리나 바람 소리처럼 듣기만 해도 더위를 잊게 해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필이 선율도 그런 여름의 풍경을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선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0: 네, 오늘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에서는요, 흥겨운 민요부터 또 깊은 울림의 기악곡까지 여름의 다양한 풍경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2: 그때요, 신봉사. 맹덕이니 잃고 황성길을 올라갈제. 날이 차차 밝아지니 주인

버리고 어디 가오.

0: 예.
1: 날아가도 뺑 턱이

온유월 삼복 성염이라 태양은 불빛 같고 더운

지방저 월턱저 구부저 방울이 버금저 건너 병풍석에다 마주 꽝꽝 마주 때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이런 경치가 또 있느냐 신봉사 좋아라고 물소리 듣고 반긴다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내려가서 의복을 홀홀 벗어

3,

0: 네, 변재은 친구가 들려준 시원한 창법의 심청가 잘 들었습니다. 아, 정말 판소리를 너무 잘하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1: 저는 판소리를 유튜브를 통해 처음 접했는데요. 처음엔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정말 강렬했어요. 네. 그 뒤로 계속 찾아 듣다가 국악중학교 정기 공연인 소리샘 예술제를 보러 갔는데 네. 그때 아 나는 꼭 판소리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거기는 안무랑 뒤에 악기분들이랑 다 같이 하는 게 예. 너무 멋있어가지고
0: 아, 막 소름 끼쳤구나.
2: 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진짜 네. 들으면 들을수록 한편의 성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연하다 보면 또 잊지 못할 순간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어때요? 어떤 부분이 기억이 나요?
1: 저는 첫 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2: 첫 대회?
1: 무대에 올라갔을 때 첫 소절을 불렀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었던 거예요.
0: 어떻게? 네.
1: 마이크가 꺼져 있었는데 네. 눈앞이 이제 딱 새하얘졌는데 끝까지 소리를 불렀어요. 네. 중간에 스태프분이 올라오셔서 무대를 끝까지 마치긴 했지만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났어요. 아~ 그래서 울면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네. 아빠께서 올라오시더니 저한테 재은아 다시 한복으로 갈아입어라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제가 우수상을 받은 거였어요.
0: 아 진짜 마이크가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네. 끝까지 해서 우수상을 야 진짜 대단한 대단하다. 열정과 그리고 실력도 있는 거죠. 네. 예, 그 정도만 들어도 안다는 거 아니에요?
2: 오늘 또 그리고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인데요. 재현 친구는 여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1: 저는 여름 하면 여름 산 공부가 가장 생각이 먼저 나요.
2: 공부? 산 공부?
1: 산 공부는 산에서 선생님과 언니들과 2주 동안 소리 공부를 하는 것인데요. 한 번은 폐활량을 늘린다고 계곡에 가서 잠수 대결을 한 적이 있었는데
0: 필요하죠 필요하죠
1: 제가 잠수를 할 때 언니들이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언니들은 역시 대단하구나 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나중에 영상으로 알고 보니까 저만 잠수만 하고 있고 언니들은
0: 중간에?
1: 위에 있다가
0: 한번 나왔어요?
1: 제가 올라올 때쯤에 맞춰서 다시 잠수를 한 거였어요
0: 아하 속았네
1: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오래 남는 것 같아요.
0: 지금 생각해도 화가 네. 많이 나죠?
1: 아니, 재밌고. 네.
0: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재은 친구 정말 누구보다 판소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정말 대단한 소리꾼으로 성장하길 기원해보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친구들의 시원한 가락과 흥겨운 장단 속에서 여름의 다양한 풍경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 그렇습니다. 우리 음악에는요. 계절의 풍경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도 함께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0: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래 함께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 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소리, 남도민요, 경기민요, 가야금 병창 등 국악계 대가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 수 있는 특집을 준비 중입니다. 직접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국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 변재은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곡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불맛이죠.
1: 칼맛이죠.
2: 아니 맛은 손맛이죠.
3: 손보고 가세.
4: 손 씻기, 보관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가열하기, 세척 소독하기.
5: 식중독 예방수칙은 안전을 지킵니다.

0: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살아간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오늘 우리 임금님은 어디로 납시였나? 바다가 예쁘게 펼쳐진 인천시 강화군이었시다. 그나저나 물놀이하러 오신 건 아닐 텐데 이 바다 어디에 계실까? 한번 찾아보자.
1: 멋지네 아주.
2: 안녕하세요 임금님.
1: 피디 형마 왔는가? 이야 정말 아름다운 풍경 아닌가? 어? 지난번에는 속초 강릉으로 동해안 바다를 쫙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서해안 바다를 이렇게 보게 되다니.
0: 임금님 풍광이 참 아름답소.
1: 이 조선시대 강화도는 말이야 수도인 한양과 가까워서 아주 군사적 요충지의 역할을 했었지. 특히나 병인양이요, 신미양이요 등등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 아주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역이었다네. 아, 그건 그렇고 비디 양반, 이 강화도의 갯벌 참 넓어 보이지 않는가? 이게 얼마나 넓은지 알고 있는가?
3: 어?
1: 모르는구만. 이게 무려 349제곱킬로미터라네. 그러니까 대충 말하면 1억 평 정도 된다 이런 얘기야. 어? 정말 넓지 않은가? 이게 대한민국 그 전체 갯벌 면적의 10% 정도를 차지한다지 아마. 아.

0: 근데 보통 갯벌 촬영 오면 이렇게 물에도 좀 들어가시고.
1: 갯벌 촬영을?
0: 발도 한번 좀 담그시고.
1: 나 나도 좀 들어가라고? 어? 이렇게 이 양반아. 이 사람이 자꾸 내가 누군지 자꾸 까먹네. 어? 나 미종이야 미종. 만미짝 임금종자 등 내 저 임금이라고. 어? 너 왕참이네 말이야. 내 양말까지 먹고 지금 저 갯벌에 들어가라고? 아 그거보다는 PD 양반이 들어가서 랄라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
0: 저기 일해야지.
1: 자기는 일한다고 핑계대고 이 아중에 얄미운 사람이야 그냥. 참으로 넓고 아름다운 갯벌 아닌가? 어? 이 갯벌들에 얼마나 수많은 어? 생물들이 있겠어. 아 오늘은 갯벌에 들어가는 대신 어? 이 녀석아 좀 조용히 좀 하고 있어. 임금이 말하는데 어? 갯벌에 들어가는 대신 이 갯벌에서 나는 귀한 음식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자. 어? 가겠는가? 따라오게. 어? 여식 좀 시끄러워.
2: 벌써?
3: 귀한 음식이 났다. 선해진미. 그중에서도 귀한 것만 드신다는 임금님이 추천하는 그것 어디 한번 가봅시다.
1: 오호 여기로구나.
3: 좋다.
1: 오늘 한번 장어를 부셔봐야겠다. 요놈의 장어 어딨냐. 어서 나오거라. 어디 보자. 아, 여긴 말이야. 어? 장어 한 우물만 파는 가게라서 다른 메뉴 볼 필요도 없다네. 장어를 먹기로 하고 그리고 장어탕 있네. 어, 장어탕 하나 같이 먹어야겠네.
2: 벌써?
1: 안 되겠다.
4: 장어를 한 상이나 드시고.
1: 어, 잠깐만.
4: 탕은 또?
1: 나 국물맨이야. 어. 어 국물맹이한데 장어를 먹는데 장어탕을 같이 안 먹을 수 있나? 아, 이 사람 아주 그냥 깐깐하기만 하고 음식 먹을 줄 모르네. 어디 보자. 사장님.
5: 네.
1: 아유, 안녕하십니까.
5: 예, 오셨어요?
1: 아, 예. 여기가 강화에서 예. 갯벌 장어가 제일 맛있다고 제가 왔거든요.
5: 아, 그러세요? 네,
1: 잘 찾아온 거죠?
5: 예. 아이, 그럼요.
1: 저 그 장어 예. 1kg 주시고요.
5: 예.
1: 그리고 같이 먹게 장어탕도 하나 맛있게 끓여주십시오.
5: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갯벌장어하고
1: 예.
5: 예, 민물장어 두 가지가 있어요.
1: 아이고, 갯벌장어로
5: 그렇죠.
1: 먹어야죠. 제가 그거 먹으러 왔는데.
5: 예, 맛있게 예. 준비해드리겠습니다.
1: 네네네. 감사합니다.
5: 네.
1: 아, 요즘은 국회랑 복회가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있어.
3: 아. 야, 임금님! 여기 펄펄 뛰는 갯벌장어들이 있어요!
1: 실례합니다.
6: 아예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선생님.
6: 예.
1: 와, 아 제가
6: 예.
1: 갯벌 장어 먹으러 왔다가
6: 예예
1: 예. 장어가 너무 시다고 그 맛있게 먹어가지고
6: 예.
1: 실물 장어를 좀 영접하고
6: 아,
1: 싶어서
6: 예,
1: 왔거든요.
6: 예, 예.
1: 여기 지금 입 안에 있는 애들이 장어죠?
6: 예예 예. 한번 보여드릴까요?
1: 네네네.
6: 우와
1: 애들이 그냥 막 힘이 넘치네요.
6: 예. 이거 힘이 엄청납니다.
2: 벌써?
6: 예.
1: 힘이 엄청나 보이는데 저도 그 힘을 한번 느껴볼 수 없을까요?
6: 아, 예, 한번 잡아보세요.
1: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장어도 처음 봐서. 예, 예, 또 잠깐만 알아. 오, 꿈틀거. 오, 잠깐만. 야, 이 녀석. 이리 오너라 이리 싸. 오, 물지 않죠?
6: 예, 예.
1: 오, 잡았다. 와, 이거 진짜 미끄럽네.
6: 예.
1: 야, 이게 얘가, 아니, 이게 잡으려고 해도, 어쩌 이렇게 잘 빠져나가죠?
6: 예.
1: 와, 잡을 수가 없네. 아이, 부끄러운 라이터네, 이 녀석들이. 야, 얘네가 다 갯벌 장어인 거죠?
6: 예, 예. 장어는 다 반자연산이에요.
1: 네, 예, 반자연산.
6: 치어를 잡아서
1: 네네네.
6: 양치장에서 양식을 해요.
1: 아.
6: 그럼 성어가 되면
1: 네네네.
6: 이거를 갖고 와서
1: 네.
6: 이 강화도 갯벌에다 3개월이 안 되게 갯벌에다 풀어놨다가 아. 다시 가꾸는 거예요.
1: 아.
6: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노지, 자연산이 거의 되는 거죠.
1: 네네네.
6: 예, 예.
7: 이분이 오늘따라 눈이 참으로 맑고 초롱초롱하십니까?
1: 내가?

0: 난 원래 초롱초롱한데.
1: 그동안 몸보신 몸보신 노래 부르셨는데 오늘 몸보신의 끝판왕을 치러 오셨습니다.
2: 우리 PD양반 또 까칠하게 구네. 아니 우리 프로그램 취지가 뭔가 조선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건강한 음식을 먹자 그거 아닌가? 어?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장어잖아. 장어. 장어가 뭔가? 어? 몸보신의 끝판왕. 어? 그러니까 꼭 먹으러 와야지 여름 끝나기 전에. 어? 안 그래? 먹으면 안 나?

0: 와, 이게 손질한 장어네요?
1: 네네. 아. 네. 손질을 해서 이렇게 네. 잘라서 여기서 네. 초벌을 합니다.
0: 아, 여기가 지금 초벌 구매하는 예. 과정이군요.
1: 이렇게 초벌을 하게 되면 아. 적당한 수분하고 유분이 네. 초벌을 하는 과정에서 빠져서 장어가 훨씬 더 담백합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는 이렇게 화이트 와인을 좀 뿌려줍니다.
0: 아, 여기 지금 와인인가요?
1: 예, 예. 이렇게 오. 뿌려서 초벌을 하게 되면 네네. 장어의 그 특유의 약간의 비린내와 흙냄새를 이 와인으로 인해서 초벌하는 과정에서 그 냄새를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초벌이 구워져서 나오는 거죠?
1: 네.
0: 그럼 저는 가서 이제 먹으면 되는 거죠?
1: 잠깐 기다리시면 네. 금방 맛있게 구워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기대하셔도 됩니다.
0: 그래서 얌전히 기다리겠습니다.
1: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2: 통통한 장어를 와인과 함께 초벌구이. 잡내 싹, 군침 싹. 이제 임금님 상에 갑니다. 이건 무엇들이냐? 각종 곁들인 반찬들이 그룩하구나. 끝도 없이 반찬들이 한가득. 상다리 휘어지겠네.
0: 이게 참으로 푸짐한 한 상이로구나. 이야, 내가 그동안 푸짐한 상을 많이 받아봤지만 오늘은 아주 유난히도 푸짐한 한 상이네. 이야, 이거 하나하나 이 각가지 메뉴들이 함께 나오니까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 응? 상아, 아니 근데 주인공 장어는 어디 갔나? 응?
3: 좀 기다려.
0: 기다리라고? 아니 나 지금 맛있게 먹을 준비 다 됐는데. 어이, 기다리면 힘들어라. 장어야, 빨리 와라. 아이고, 왔구나.
1: 네, 장어 나왔습니다. 예. 예. 장어는 저희는 이렇게 초벌을 해서 나옵니다.
0: 아~ 예. 초벌해서.
1: 흠실하니 좋지요?
0: 우와, 오우, 진짜 두툼하네요.
1: 예. 이게 바로 강화도 갯벌 장어예요.
0: 이야.
1: 꼬리도 좀 한번.
0: 아이고, 꼬리, 예.
1: 예, 꼬리 좀 보세요.
0: 네. 어우, 어우, 고기가 계속 움직이네. 아, 이야, 어우, 이거 어쩜 이렇게. 이거 봐. 이야, 이렇게 두툼하네. 어? 아니, 이렇게 집게로 한쪽 면만 잡았는데도 흐트러짐이 없네. 어? 이거 봐. 오, 갯벌 장어의 힘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2: 두툼한 장어가 참 신나오. 오늘 임금님 기력 충전 제대로 하시겠네. 아이고, 보기만 해도 군침이 꿀떡꿀떡 넘어가오.
0: 이거, 아우, 이 굽는, 이 굽는 향을 이걸, 어? 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방법이 없네. 아, 아쉽다. 아이, 아쉽다. 어쩜 이렇게 살이 탱탱하냐?
4: 어? 야, 맛있겠구나.
0: 오, 이게 갯벌 장어의 힘인가? 어? 엄청 탱탱하네. 아이고, 노릇노릇하게 아주 잘 익었구나. 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장어 이 녀석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먹어보겠네. 이거는 뭐야?
5: 야, 아이고, 고소해라. 향이 어떻게 고소하지?
0: 입안에서 도망가려고 그러네. 응? 야, 어찌나 퍼덕거리는지 겨우 먹었네. 와, 야, 이게 갯벌 장어의 힘인가? 응? 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었는데도 고소하고 아주 그냥 입에서 살살 녹는구나. 응? 한 번 더 먹어보겠네. 한 번만 더 먹어보자.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응? 장어만. 아, 고소. 응. 야.
2: 맛있구나!
0: 이래서 갯벌 장어 하는 거야, 응?
3: 강화도 갯벌 장어 드셔보니까 어떠십니까?
0: 당연히 맛있지. 어? 달래 갯벌 장어인가? 어? 갯벌에서 그냥 좋은 양분 먹으면서 나온 아이들 아닌가? 그러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내가 그동안 장어 먹은 것 중에 아, 으뜸이라면 으뜸일세, 진짜.
3: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장어 하면 풍천장어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0: 아이, 무식한 사람 같은지라고. 무식한 사람. 무식해. 에? 아니, 풍천이 무슨 말인지 모르나?
3: 지역명은. 아,
0: 전국 팔도 지도를 펴놓고 풍천을 찾아보시게. 풍천이 있나? 어? 풍천은 바다와 민물 만나는 곳, 거기가 어딘가? 강하구. 그러니까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곳이 다 강하구다, 이런 뜻이지. 어? 풍천이라는 지역이 있는 게 아닐세.
6: 자, 어디 보자. 응? 뭐 다 할 수 먹으라고 갖가지 메뉴를 찾아주셨는데, 응?
7: 하나씩 맛을 봐야겠지. 이거 뭐 어제 골라먹는 아이스크림하고 비슷한데,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여섯, 열여섯, 서른 하나.
6: 오케이. 자, 먹어봅시다.
0: 일단은 얘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어. 곁들여진 메뉴들과 함께
4: 맛있겠구나!
0: 아우! 요거 말이야, 표고하고 보리를 이렇게 마치 양념장처럼 해가지고 하신 거라는데. 자, 잘 싸서.
2: 맛있구나!
6: 장어의 고소하고 탄력 있는 맛과 명이나무의 시큼하고 알싸한 맛이 어우러지니까, 그 맛이 아주 참으로 조화롭구나.
0: 자, 이번에는, 어? 이거 뭐냐? 강화도 순무 김치 같은데? 응? 자, 요거 순무 김치랑 장어를 같이 올려서, 어? 요거만 조금 발라서 먹어보자. 이야, 요거 어떤 맛일까?
6: 응? 어구가.
0: 이야, 강화 순무의 아삭한 맛이 장어랑 어우러지니까, 약간의 그 느끼함을 딱 잡아주네. 응?
6: 잠깐만. 맛이 아주 조화로운데? 어.
0: 요거 사장님이 특별히 요렇게 한번 먹어보라 그러시던데, 매운 고추, 홍고추까지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채를 치셔가지고, 이거 절임인데, 절임들하고 같이 장어를 먹으라고 이렇게 넣고. 장어야, 참으로 반갑구나. 어?
2: 맛있구나!
0: 고추 절임에 짭조름 맛이랑 칼칼함이 어우러지니까
6: 이게 장어 느끼함 잡는 게 1등이네, 1등.
0: 저게 계속 먹었다는 밤새도록 먹을 것 같으니까, 어? 내가 좀 변주를 좀 해야겠네.
8: 저, 사장님, 여기 뿌리, 이렇게 바르는 소스도 주시죠.
0: 네.
2: 이것이 무엇이냐? 갯벌장어를 더 맛있게! 이 집만의 특제 소스에 갯벌장어를 북담가서 맛있게 구워주면 빛깔부터 아름답구나! 맛이 궁금해! 임금님, 빨리 먹어봐요!
0: 향긋한데? 너무 맛있다. 양념 자체가 엄청 향긋하네. 야, 이거 양념구이도 기대되는데?
3: 함께 오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구우시네요.
0: 아, 이 피디 양반이 다들 진짜 너무, 어? 띄엄

0: 뛰어본다니까? 어? 내가 그래도 저 집에서 저 요리도 하고 음식도 하고 그런 사람이라니까? 어? 에이, 내가 그래도 대장금 출신. 아닙니까, 내가. 어. 자, 어. 아이고, 잘 익었네. 어디 보자. 얘부터. 오호호. 잠깐만, 얘는 어떻게 먹나? 응? 자, 쌈채를 아까 주셨는데, 쌈채절임에다가 한번 올려서, 아이고. 쌈채절임에다가 올려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얘는 뭐, 딴 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옳지.
1: 달라, 달라.
0: 뭘 갖다 놓고 다 잘 어울리는데? 응? 묵은지에다가 한번 잘 싸서 응? 먹어봅시다. 아.
1: 이건 또 맛있다, 야.
0: 야, 이게 장어가 자칫 기름기가 많아서 아무래도 많이들 못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처럼 양념을 해서 드시고 이러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드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2: 그 유명하다는 강화도 갯벌 장어, 힘 좋기로 또 유명하다는 강화도 갯벌 장어. 오늘 임금님의 입맛을 아주 꽉 잡아버렸구나. 이 집만의 각양각색의 밑반찬에 갯벌 장어의 맛이 입안 가득 울려 퍼지네. 임금님 참 야속하오. 우리도 불러서 한 점 같이 먹으면 어디 덧나오.
0: 강화의 갯벌 장어가 아주 훌륭하구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정도면은 이제 고정 코너가 코너 속의 코너가 하나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미종의 동의보감. 갯벌장어는 고단백 식품으로 자양강장, 피로회복, 체력증진에 효과가 아주 좋다네. 그리고 비타민 A, E가 풍부해서 피부 미용이나 노화 방지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네. 그 비타민 A가 많다는 거는 시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면역세포의 주재료인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면역증진이나 이런 부분에도 아주 도움이 된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뼈와 근육을 아주 튼튼하게 해준다네. 이렇게 좋은 장어를 어찌한 먹을 수 있겠는가.
2: 이렇게 좋은 장어 다음으로도 대령하겠나이다. 갯벌 장어를 넣어 진하고 구수한 국물 뚝배기에서 뜨끈하게 끓여내니 그 맛이 참 궁금하오.
0: 이야, 아주 그냥 장어 끓여가지고 제대로 우러났네. 어? 어디 보자. 내가 일단 국물부터 좀 맛을 좀 봐야겠네. 국물이 머리하고 뼈를 갈아 고와서 우는구나. 뼈하고 머리를 푹 고와서 육수를 낸 거라서 그런지 국물 맛이 깊고 담백하네. 어? 구수한 맛도 나고.
2: 맛있구나.
0: 뭐가 들어간 거야? 장어만 들어간 것 같지가 않은데. 정말 어떻게 이런 국물 맛이 나지? 진짜 깔끔하면서도 구수함이 어떻게 이렇게 깔끔함과 구수함이 어우러질 수가 있지? 이야, 하나, 둘, 훅훅 비벼서 역시 장어탕은 약간 걸쭉한 맛에 먹는 거거든. 응? 근데 걸쭉한 느낌인데 담백하면서 깔끔해. 희한하지 않아? 아, 내가 이런 걸쭉한 장어탕을 좋아하거든. 맛있어, 맛있어. 장어 한 마리를 다 먹는 셈이니 응? 이거 하나로도 얼마나 푸짐한 한상인가. 참으로 뜻 있는 한상이었네. 어? 오늘 한번 갯벌 장어로 푸짐하게 잘 먹었네. 어이구 맛있다.
3: 장어를 드시고 나오시니까 용안이 유달리 더 반들반들하시고 빛이 나는 것 같아요.
0: 좋은 기름을 가진 장어를 먹었는데 여보 나 오늘 장어 먹고 들어가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장어 먹고 들어갑니다. 예. 사랑해요 여보. 야 이거 그냥 냄새만 맡아도 밥 한 공기 뚝 달리네. 야 이놈 이놈이 밥 도둑이로 오라. 야 이놈을 당장 보박하라. 내가 올 여름에 고생했는데 사치 좀 누려보겠네.

0: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1: 제발 나를 놓아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창작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4: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개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이쁘다. 와.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늘 같은 선택만 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도전을 통한 성장에 대해 배워보고 우리 몸의 중심인 골반 이완에 도움을 주는 요가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존재의 이유는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현 상황에 안주하는 것이 피해나 위험을 피하게 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에는 제한이 따른다는 경고가 담긴 말이기도 한데요. 항구를 벗어나 항해에 나선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또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전한 항구에 머무르고 있던 분들이 있다면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는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갈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호흡을 조절하여 가슴 속의 편안함을 느껴보겠습니다. 에너지 통로를 정화하는 나디쇼다나 호흡법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쪽 콧구멍을 막은 상태에서 왼쪽으로 마십니다. 네 번째 손가락으로 왼쪽 콧구멍을 막고 숨을 멈춥니다. 왼쪽 콧구멍을 넷째 손가락으로 막은 채로 오른쪽 콧구멍으로 숨을 내쉽니다. 그 상태 그대로 오른쪽 콧구멍으로 숨을 마십니다. 오른쪽으로 막고 왼쪽 콧구멍으로 숨을 내쉽니다.

골반과 고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타 파단구스타사나입니다. 누운 상태로 다리와 상체를 들어올려 골반의 부드러움을 요구하는 자세인데요. 동작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자리에 눕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중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습니다. 이때 왼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눌러주면서 호흡을 크게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다리를 천천히 당겨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는 것이 힘드신 분들은 천천히 무릎을 접고 상체를 일으켜보고 다리를 펼 수 있는 분들은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펴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봅니다. 이때 나의 왼쪽 발등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내쉬면서 붙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시면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틀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다리를 펴기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접고 내려놓는 것을 권하고 다리를 펼 수 있는 분들은 천천히 다리를 펴면서 바닥으로 낮춰주고 시선은 왼쪽으로 틀어서 왼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왼쪽으로 틀어줍니다. 발등을 밀어내고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들어올리고 정면,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면서 다리에 붙여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마시면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왼쪽 다리 그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마시고 내쉬고 하나, 둘, 셋. 마시면서 머리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천천히 다리를 틀어줍니다. 이때 오른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오른쪽으로 틀어진 상태에서 호흡을 세 번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시는 호흡에 다리를 들고 고개도 같이, 내쉬는 호흡에 터치, 마시는 호흡에 머리만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자, 바닥을 짚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골반 이완을 도와주면서 생식기의 정화를 도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동작이니까요. 남성분들과 여성분들 모두 집에서 틈틈이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자리에 눕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중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습니다. 왼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눌러주면서 호흡을 크게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다리를 천천히 당겨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틀어줍니다. 천천히 다리를 펴면서 바닥으로 낮춰주고 시선은 왼쪽으로 틀어서 왼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왼쪽으로 틀어줍니다.

묶어놓은 하체를 두 손으로 바닥에서 들어올려 호흡하는 자세로 복근과 함께 항문의 강한 조임을 느끼게 하는 우트플루티를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초보 자세입니다. 블록을 먼저 사용하는 자세를 소개하겠습니다. 블록을 골반 옆에다가 나란히 내려놓고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하면서 이 블록의 높이만큼 엉덩이를 드는 자세입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바닥을 들고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바닥을 밀고 아랫배를 당기면서 엉덩이 힘을 꽉 줍니다. 호흡을 세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자, 다음 자세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블록 사용하지 않고요.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블록 없이 엉덩이 드는 연습입니다. 바닥을 밀어서 최대한 복부를 당긴 힘으로 엉덩이 힘주면서 호흡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자, 마지막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로 들어보고 왼쪽 다리를 아래쪽 혹시 가능하다면 오른쪽 허벅지 위로 들어 올려봅니다. 마찬가지로 골반 옆에다가 손을 놓고 바닥을 천천히 들어서 몸을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풀고 편한 자세로 자세를 바꾸면서 호흡을 정리합니다. 저도 이 동작을 수련할 때마다 육체의 한계를 느끼지만 수련 후에는 큰 성취감을 느끼곤 하는데요. 여러분도 꾸준한 수련을 통해 저와 같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코어 근육 강화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블록을 골반 옆에다가 나란히 내려놓고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하면서 이 블록의 높이만큼 엉덩이를 드는 자세입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바닥을 들고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바닥을 밀고 아랫배를 당기면서 엉덩이 힘을 꽉 줍니다. 이번에는 블록 사용하지 않고요.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블록 없이 엉덩이 드는 연습입니다. 바닥을 밀어서 최대한 복부를 당긴 힘으로 엉덩이 힘주면서 호흡해 봅니다. 하나,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로 들어보고 왼쪽 다리를 아래쪽 혹시 가능하다면 오른쪽 허벅지 위로 들어 올려봅니다. 마찬가지로 골반 옆에다가 손을 놓고 바닥을 천천히 들어서 몸을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골반과 고관절을 부드럽게 이완하는 데 도움을 주어 관절염 예방에 좋은 크라운샷 하나입니다. 다리를 완전히 스트레칭하는 동작이라 좌골 신경통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기본 동작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발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펴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기 힘드신 경우는 무릎을 접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봅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팔을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내쉬면서 내려놓습니다. 반대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리 펴고 왼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오른발을 천천히 잡습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마시고 다리를 펼 수 있으면 천천히 펴보고 다리를 펴기 힘드신다면 무릎을 접고 허리를 더 세워봅니다. 앞으로 숙여준 상태.

요가가 익숙하거나 몸이 더 부드러운 분들을 위해 조금 더 깊은 동작의 크라운 차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펴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왼쪽 다리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면서 다리를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살짝 당기고 상체도 앞으로 숙여주면서 시선은 발을 올려다 봅니다. 호흡을 세 번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팔을 펴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반대발도 연결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왼발 마시고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쥐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펴주고 내쉬면서 천천히 다리와 몸을 밀착시켜 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팔을 펴시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접고 접은 다리를 앞으로 펴면서 다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관절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관절염 예방에 좋은 동작인 만큼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부터 다리의 근육 전체를 단련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발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펴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기 힘드신 경우는 무릎을 접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봅니다. 마시고 두 다리를 반듯하게 펴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왼쪽 다리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면서 다리를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살짝 당기고 상체도 앞으로 숙여주면서 시선은 발을 올려다 봅니다.

척추와 허리 주변의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살라바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등과 척추를 뒤로 이완하면서 가슴과 골반을 펴는 자세로 척추와 골반의 상태를 관찰하기 좋은데요. 기본 동작부터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이 동작은 엎드리는 자세인데요.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한 발 한 발 뒤로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가슴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가락은 모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붙이고 발등을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손등으로 바닥을 밀면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봅니다. 이때 발끝을 밀어내면서 오른쪽 척추 기립근을 느껴봅니다. 코를 바라보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려놓고 왼쪽 같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발 들 때 가슴도 천천히 들고 손등으로 바닥을 천천히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두 발 들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들고 발딱을 밀어낸 상태에서 가슴을 들고

앞으로 밀어내고 두 손등을 바닥에 누르면서 코를 바라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손을 포갠 상태에서 턱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끝을 좌우로 떨구고 천천히 휴식을 취합니다. 이 자세는 다리를 들었을 때 허리 경직 상태가 느껴진다면 다리를 오래 들지 않고 내려놓길 권하고요. 두 다리를 들었을 때 다리에 지가 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기본 동작에서 조금 변형된 팔라바사나를 바로 배워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몸을 바닥에 낮춘 상태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두 손에서 손등을 바닥에서 눌러서 손바닥을 최대한 골반 옆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가슴을 드는 상태입니다. 이 손바닥을 미는 힘으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고 밀고 가슴을 들어줍니다. 이때 발등을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같이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반대편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같이 들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가슴과 다리를 들고 하나, 둘, 코를 바라보면서 호흡합니다. 셋, 내려놓고 손을 가슴 앞에 발끝을 떨군 상태에서 호흡을 차분히 가라앉혀 봅니다.

이 동작은 엎드려서 하는 자세로 복부를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어 소화를 도와주고 가스 제거에도 탁월한데요. 평소 허리 통증과 소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시라면 자주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허리 주변의 통증을 줄여주고 척추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한 발 한 발 뒤로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가슴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가락은 모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붙이고 발등을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손등으로 바닥을 밀면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봅니다.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두 발 들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들고 발딱을 밀어낸 상태에서 가슴을 들고 턱을 앞으로 밀어내고 두 손등을 바닥에 누르면서 코를 바라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몸을 바닥에 낮춘 상태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두 손에서 손등을 바닥에서 눌러서 손바닥을 최대한 골반 옆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가슴을 드는 상태입니다. 이 손바닥을 미는 힘으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고 밀고 가슴을 들어줍니다. 이때 발등을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같이 유지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같이 들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가슴과 다리를 들고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제26회 전통예술재전 유흥입니다. 차세대의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 수리성입니다. 창작 국악부터 산조, 판소리, 민요, 판페라까지 우리 음악의 다양한 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춤, 화찬입니다. 태원 신윤복의 그림 속 인물들의 감정과 서사를 부채입춤과 한량무 등 한국춤의 다채로운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성남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타임도사 전우치가 열립니다. 조선의 도술사 전우치가 현대세계로 떨어지며 일어나는 여정을 국악기반의 가족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광명문화재단 구름도사와 송이도사 빨간 괴물의 습격입니다. 광명시 구름산 지역의 산신령 설화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 선율과 다양한 오브제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에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순간
1: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제발 나를 도와줘.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창작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4: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개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이쁘다.
1: 와!

0: 중앙지검 허승진 검사가 있나요?
1: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검찰 직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전화를 끊고 센터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세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검찰 수사관이 확인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의심될 땐 무조건 센터.

엽쇼 문 엽쇼 딜 라이브 국악 방송 숨은 장군이 문 엽쇼 이상 밴드와 사물놀이 느닷이 쉐이킹 코리아를 맞이하여 오늘 오신 여러분들 앞으로 만인간과 만구 복록을 태산같이 도리도둥실 많이 싣고 여러분들 앞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0: 안녕하십니까?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관객 여러분들하고 저희들하고 호흡을 한번 맞춰볼 텐데요. 준비물은 딱 양손만 있으면 됩니다. 자, 저를 박자에 맞춰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갑니다.
1: 네.
0: 아이,

0: 조금 이제 어려운 걸로.
1: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마지막 어떻게

0: 꽁다리를 쳐주시는 권서루 씨입니다. 징을 맡아주시고 귀여움을 맡아주시는 표한진 씨입니다. 네, 귀여워요.
1: 안녕하십니까, 장구치는 박성근입니다.
0: 북을 치는 주영호 씨, 태평소 불어주시는 김현승 씨하고 남기문 씨를 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팀의 리더이고 장구를 맡고 있는 이준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느닷없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징 치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재밌으셨어요? 아, 정말 다행이네. 팔은 안 아프세요, 근데?
2: 너무 아파요.
0: 너무 아프죠? 저희가 그렇게 고통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행복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관객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 전통 음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항상 뭔가 즐기면서 같이 호흡하고 이렇게 같이 놀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번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남은 공연들 역시나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국악밴드 이상 팀을 한번 만나보겠는데요.

0: 장구 치는 이상팀 리더 장구 헌터 이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예주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소리꾼 신예주입니다.
0: 꽹가리의 강성현 씨입니다. 베이스 기타의 노시원 양을 소개하겠습니다. 태평소 피리의 박미연 씨입니다. 저희 이상팀은요, 상상 그 이상의 국악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연도 상상 이상으로 신명나고 재밌을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선 공연을 신명나게 열어준 느다팀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오셨습니까?
2: 왔습니다.
0: 우리 같은 이식끼리 한번 잘 진행해 봅시다.
2: 하이.
0: 자, 무대가 정말 꽉 찼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상밴드와 느다시 음악을 잘 섞어가면서 공연을 할 텐데요. 그래서 이 공연 프로그램 이름이 Shake It Korea입니다.
2: 네, 발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쉐이키 아닙니다. 쉐이키신다. 네,
0: 그 썩는다 그 쉐이키 맞죠?
2: 네.
0: 네, 쉐이키. 쉐이키 코리아 같은 프로그램은요, 국악을 하지만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진 두 팀이 만나서 함께 소리를 섞고 리듬을 공유하며 하나의 즐거운 놀이판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2: 징그러워요?
0: 네?
2: 징그럽다고요?
0: 아, 징그러워 죽겠어 그냥. 아주. 우리 너무 오래 봤네.
2: 즐겨주세요.
0: 아, 즐거. 네. 사실 저희 느다팀과 이상밴드가 진짜 오래된 사이입니다.
2: 아, 너무 오래됐죠 진짜. 네,
0: 어린 시절 이렇게 풍물 연희를 시작하는 시절부터 함께 거의 시작했던 사이라서 두 팀의 케미가 오늘 아주 기대됩니다.
2: 사실 이 두 팀 모두 다 국악적인 퍼포먼스를 멋있게 만들어내는 팀이라서 여러분들 오늘 공연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형님.
0: 잘 부탁드리네, 동생.
2: 네.
0: 박수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2: Thank you.
0: 다음 곡을 이제 느다팀이 준비를 하실 텐데요. 어떤 곡인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킬링 비트라는 곡인데요. 아까 처음에 이렇게 복을 가득 몰고 들어오긴 했는데 어떻게 들어왔죠 저희가? 길을 따라서 들어왔죠. 길은 어떻게 들어왔죠?
3: 밟아서.
2: 아, 그렇죠. 밟아서 걸어서 들어왔죠. 저희가 보통 이런 것을 길꽃이라고 하는데 삼도라고 하는 곳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길꽃들, 그런 가락들만 모아가지고 컬트에 아주 그냥 담요를 짜듯이 저희가 그 가락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0: 느닷의 킬링 비트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상 밴드와 느다 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두 팀이 굉장히 오래된 고인물 팀이라고 할 수 있죠.
1: 아직 저희 젊은데요?
0: 네? 저희 학교를 같이 다닌 것 같은데 젊다고 하시는.
1: 아, 그런가요?
0: 몇 년도에 시작하셨죠?
1: 201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0: 아, 2018년. 네. 오래됐네요. 2018년 그 창단과 동시에 교육 캠프, 느다 캠프 유명하잖아요. 그죠?
1: 네네네.
0: 캠프도 운영하시고.
1: 네네.
0: 여기저기 세계 버스킹 프로젝트까지 한꺼번에 시작하시던 것 같은데.
1: 처음에는 이제 국내 버스킹으로 조금 시작을 했다가 버스킹 하는 또 거리가 많잖아요, 해외는.
0: 그렇죠.
1: 그래서 거기를 한번 느껴보자.
0: 아.
1: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한번 저희가 세계 무대에서도 이제 버스킹을 많이 했었죠. 그러고 보니까 이상 밴드도 정말 오래되셨잖아요.
0: 저희가 한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1: 여기가 고인물이네.
0: 네, 저희가 진짜 고인물이죠. 네. 그 이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건 2015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벌써 10년이 넘어갔죠.

0: 군인을 보러 오게 된 계기가 있는지. 군인 가족입니다. 교회 끝나고 날이 좋아서 나들이 나왔어요. 우연히 좋은 공연 볼 수 있게 되어 좋아요. 혹시 여기 와 계셨나요? 그러시구나. 아, 우연히 나들이 나오셨다가 이거 보러 오신 거예요?
1: 아, 너무 좋습니다.
2: 너무 좋아서, 눈앞이 좋아서, 이상이 좋아서.
0: 아우, 감사합니다.
3: 아니, 또 여기가 또 예전에 군부대였잖아요. 근데 군인 가족분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열심히 지켜주시고 또 여기 오셔서 공연도 보시고 아주 뜻깊은 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3: 아, 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공연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저의 딸이 판소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상팀의 보컬 예쁜 언니와 화초장 타령을 함께 불러보고 싶습니다.
0: 어디에 계세요?
3: 아니, 판소리 배우시는 우리 딸. 어이씨구. 아! 어서 나와.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5: 아, 저 광명 일직동에서 온 장미나라고 합니다.
3: 아,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무대 뒤에서 엄청 신나게 뛰어오셔가지고 저는 꼭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아니, 딸이 판소리를 하신다고.
5: 취미로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워낙에 팬이어가지고 같이 부르고 싶어서 지금 굉장히 떨고 있어요.
3: 우리 긴장을 풀면서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몇 살이에요?
6: 8살.
3: 네,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6: 임지우.
3: 우리 이쁜 언니가 화초장 타령? 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명 더 출연했네요. 네.
0: 한번 같이 해볼까요? 준비 시작.
7: 화초장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3: 얼씨구.

0: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1: 김치.
2: 이번 무대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으로 느닷과 이상밴드 합동 무대를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이상밴드의 달타령 그리고 느닷의 풍류마취를 쉐이킷 해서 아주 잘 섞어서 만든 곡입니다.
0: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무대를 준비해봤으니까요.
2: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랍을 소리꾼 필터에 넣어 한국판으로 각색하자. 대산이 높다 되하늘 아래 메이건을 고민할 게 무엇이랴. 지금 당장 하나씩 바꿔보자. 소리꾼이 쓸 것이니 태생부터 한국판. 배경은 당연히 프랑스 일리 없고 등장인물도 한국 이름으로.

0: 혁명보이 가부르시는 가열차게 거리를 떠도는 어린 껌팔이 가열차르로 마리우스는 도련님이 웬 말이냐 한국 시정에 맞춰 개장남이 좋겠구나 무너진 집안의 대들보로서 학업을 포기하고 꼬리꼬리한 냄새나는 구두를 닦는 청년 꼬리요 자 이제 자베르 하나 남았구나 가난이고 사정이고 볼 것도 없이 패도 눈물도 하나 없이 소리꾼 눈에는 제일 불쌍한 인간 차베르는 조성만 모아다가 조병렬이 좋겠구나 아이고 아 이런 장발장을 빼놨구나
1: 그렇지.
0: 다들 잘 아시죠? 제일 유명하니 그냥 장씨로 하자 여자 하기 청년 순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엄선해 모았으니 이야기도 바꿔보자 시대와 사회를 함께하는 이들 모두 한 배를 탄 운명이니 세상을 닮은 동그란 배 하나를 그려보자 방망대해를 끝없이 떠도는 구형의 배 위에서 오직 모태가 닿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 언제나 배에게 닿지 못하고 99%의 기르는 레미제라블 배의 이름은 영락없이 구구선이로다

동안 타운 나일이 존재가니 그 선을 넘거나 허무는 일은 폐를 네모나게 바꾸는 것보다 어려운

아, 그러니 레미제라블은 모두 북구구에 모여 사는데 그 중에서도 저기 가장 허름한 집에 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펼쳐보는데 제일 먼저 한국판 팡틴, 박미영을 만나보던 것이었다.

말도 안 돼요. 물란죄라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미혼모지만 맹세코 내 딸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진 않았어요. 지금 이래로 공장을 나가게 되면 더는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요. 제가 버는 돈의 80%가 양육비로 보내져요. 제발 제가 이 공장에 남을 수 있도록 부디 힘써주세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 미영은 꿈속에서 공장장 앞에 손이 발이 되게 비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구나. 그 모습은 비참하기 그지없으나 더 참담한 것은 함께 일하던 여직공들이 약속이나 한 듯 태도를 바꾸어 그를 욕하는 모습이었구나. 저 염치 없는 년 좀 봐. 그새 공장장님한테까지 가서 꼬리를 치는 거야? 누구 자식인 줄도 모르는 애를 키우면서 뭐가 잘났다고. 걸레 같은 년. 양육비 송금 일정이 다가올수록 미영은 공장에서 쫓겨나던 날의 꿈을 더 자주 꾸었구나. 그때마다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아이가 있으니 함부로 죽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겠다. 단 한 달치의 양육비. 지금 미영에게 그보다 더 간절한 것은 없었구나. 그의 곁엔 돈을 빌릴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없을 뿐 아니라 애초에 그런 것들이 있었단들 그들 모두 가난했을 것이 틀림없었구나. 그는 돈이 필요했다. 그렇게 한 달이

돈을 벌게 해주세요. 노파는 미영의 미모가 그대로인지 살피고서 음흉한 미소를 머금었다. 얼마가 필요하오? 양육비, 후불월세,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주민세 열 손가락을 다 펴보기니 노파는 추억 추억 고개를 끄덕이며 앙상한 손목을 낚아채 힘껏

하라 하다 오직은 뚝딱 잇몸엔 흥건한 피가 주르르르르르르르 빠질 듯 아려고는 턱에 고통에 정신이 아득 이걸 대체 어디에 쓰는 거지?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판소리를 만나봤습니다. 적벽가는 그 당시 인기가 제일 많았던 중국 소설 삼국지 연의를 판소리로 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담은 새로 쓴 판소리가 이 세월이 지난 뒤에는 새로운 판소리 한바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판소리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눈과 귀 그리고 또 입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의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더질

나 오존인데 다들 성층권 오존은 많이 들어봤어도 나는 잘 모르지. 하늘 높이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꼭 필요한 오존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많으면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갑거나 호흡이 불편할 수 있어.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은 내가 높은 날은 야외 활동은 피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 불청객 오존, 에어코리아에서 농도와 예 경보 발령 상황을 확인해

0: 아유,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3: 잘 있었어?
2: 너무 안 됐네요.
3: 우리 레미 잘 있었나요?
2: 네, 잘 있었습니다. 잘
1: 있었어. 아유, 아주 가식적인 모습 좋네요.
2: 예,
1: 예, 예. 아니, 근데 첫 촬영 때도 비가 오고.
3: 분명히 이거 누가 몰고 다니는 거야.
1: 이거 우리 사주를 보자.
3: 예, 예.
1: 잡아내야 된다. 이거 누가 물이 있어요, 사주에.
2: 아니, 누구야? 특히에서 그런 얘기 있어요. 이렇게 비 오는 날에 일하면은 일이 잘 된다고.
1: 너만 해라. 우리가 못 찾아. 이거 뭐 찝찝아? 이게 뭐고, 이게.
2: 좋잖아요. 비 소리도 좋고, 지금.
3: 좋긴 좋아요. 저 비 좋아하는데.
2: 타이밍은 좋아요.
1: 아니, 근데 우리 그 구호라도 있고 이러지 않나요? 우리가 그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구호 같은 것도 없던데.
3: 원, 투, 쓰리, 고.
2: 이렇게 원, 투, 쓰리, 고.
1: 너무 뭐가
3: 쓰리 고 랄라 쓰리 고 랄라 랄라 랄라 랄라 랄라 랄라 랄라 랄라 랄라
2: 오빠 나
1: 아니 그걸 정확히 봐봐 포인트를 뭐 쓰리 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3: 그 원래 포인트가 없잖아요 아 이따 갑자기 들어가잖아
1: 그럼 가만히 있다가
3: 아니 누구라도 쓰리 고 하면 무조건 이거 해야 되는 거야
1: 그럼 무조건 그거 하기로 하자
3: 쓰리 고 랄라
1: 아주 좋은 장치가 하나 생겼네요.
3: 예, 좋네요.
1: 아, 예, 좋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뒤에 예. 이렇게 무슨 역에 나와 있긴 한데, 아, 여러분들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2: 진해역.
3: 아, 여기. 잘했어. 잘했어.
1: 진해역이긴 한데.
2: 진해역 서 있어요.
1: 아, 여기가 이제 장원특례시 진해구. 예.

0: 오늘의 첫 번째 여행지는 역사 여행을 떠날 거예요.
1: 역사 여행. 네. 예.
0: 하나 가세요.
1: 아예. 이건데.
0: 뭐예요?
1: 이 지붕 아니야? 지붕?
0: 그 사진을 그러니까. 보시고 찾아가시면 돼요.
2: 네? 네. 에?
3: 힌트가 나온 적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
1: 헬기를 타고 다녀야 돼요?
2: 주말이. 그 약간 이건 한국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1: 그럼 내가 볼 때 창원 사람들도 모를 것 같은데요.
2: 그러니까 이거 보고. 네.
0: 아주 유명한 건물입니다.
1: 그럼 그거 내기할래요? 10명한테 물어봐서 10명 모르면 제작진이 땡콩 맞게 할래요? 아주 유명하다 했으니까.
0: 제작진이 맞고. 1명이라도 알면?
1: 한 명을 알면 제가 맞게.
2: 아니, 알 것 같아요.
1: 아니, 이걸로는 모른다니까. 이걸로는.
3: 아 근데 어쨌든 간 삼촌이 맞으신다고 하니까 저희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4: 서령이가 맞죠?
1: 야, 이거 뭐 남이야? 아니야. 삼촌이 왜 이래? 그치? 지금 우산을 오프닝 20분째 들고 있는 지금 삼촌한테 허리 아파 죽겠는데.
4: 3, 2, 1, 고!
5: 라이라!

0: 오래된 건물이 안 보이는데.
1: 주변에 그렇게 생긴 건물이 없어요.
2: 어, 저 있다, 저 있다, 저 있다.
1: 뭐, 찾았어요?
2: 저거 아니야? 어, 저 있다, 저 있다, 저 있다.
1: 뭐, 찾았어요?
2: 저거 아니야? 저 초밥집 지붕같이 생겼는데?
1: 아.
2: 저 아니야?
3: 아우, 완전.
1: 왜 그래?
3: 아니, 아니에요.
2: 아, 저 초밥집 지붕.
3: 아니에요.
2: 이상하게 생겼네.
3: 아니에요, 저거.
2: 저 아니, 아니야?
1: 유명한 건물이요, 유명한.
4: 저 초밥집이 유명할 수도 있잖아.
5: 야, 저 초밥집
1: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0: 동네에 이게 시, 그 이런 콘크리트 건물인데도 저런 기와 모양을 다 해놨어, 내려오다 보면.
1: 어, 그러게요.
0: 맞지, 다 맞아. 조금씩 뭔가 기와 모양이.
1: 맞아. 의미가 있나?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2: 안녕하세요, 어르신.
6: 안녕하세요.
2: 혹시 이거를 아십니까? 여기가 어딘지 찾아봐야 되는데.
6: 진해 유명한
3: 곳이라고 해가지고.
5: 우체국 같은데, 옛날 우체국.
2: 옛날 우체국?
5: 옛날 우체국. 여기 때 보면 우체국 지붕에 있는 것 같아요.
6: 나이스, 나이스.
2: 아, 이거 본 적은 그렇죠? 있습니까?
5: 네, 비슷한 것 같은데.
2: 유명합니까, 이게?
5: 네,
2: 진해에서?
5: 네, 네, 네. 아. 제일 유명합니다. 아.
2: 우체국?
5: 예, 네, 바로 쭉 내려가셔가지고 로타리 있는 데서 보면 왼쪽 편을 보입니다.
2: 와!

0: 너희는 지금 내가 맞아서 좋아한 거야? 뭐야?
1: 아니야.
2: 아니야. 아,
0: 아니지?
1: 아니 아니. 나이스.
3: 렛츠고.
1: 아니 너무 저건가 보다. 너무 유명한 건가 보다.
4: 이게 우체국이라고 이게?
2: 해장국 하나 먹을까요?
4: 그래.
5: 사장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아, 저 뭐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0: 예, 점점점점
1: 안녕하세요.
5: 저희가 여기 진해에 이게
6: 저 밑에 우리 우체국 자리 거기 모양인데?
4: 아, 우체국이래 또.
2: 우체국, 어머.
1: 우체국?
2: 맞나 보다.
3: 맞나 보다.
5: 혹시 여기 아십니까, 여기?
6: 우체국 아니에요?
2: 우체국! 맞나 보다, 세상에.
5: 저희가 세 명 물어봤잖아요. 네. 세 명 다 우체국이라고요.
1: 네, 큰일 났다.
5: 아, 큰일 났네요. 진해 몇 년 사셨어요?
6: 6개월밖에 안 됐어요.
2: 아, 6개월밖에 안 돼.
5: 진해 6개월 살았는데도 안 돼. 야, 진해 6개월 살았는데 안 돼.
4: 야, 어떻게 된 거예요?
5: 원래 어디 사람이에요?
6: 김해에서.
5: 아, 김해의 자랑 누굽니까?
6: 양산동.
5: 커피 하나요?
6: 네, 하고 있어요.
5: 아, 예, 그럼 저희 나중에 돌아올 때 한 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 고향 동생이야, 고향 동생.
2: 고향 동생. 맞아요, 동생.
5: 아, 김해 동생이죠.
2: 아, 그래요?
5: 오빠, 고향 동생.
2: 네, 안녕히 계세요.
5: 감사합니다.
2: 너무 자연스러운데.
5: 아, 고향 동생.
1: 큰일 났네. 우리가 너무 빨리 찾아내가지고 지금 저 분량이 조금 적어됐네.
5: 아니야, 그, 나 맞는 분량이 또 생겼어.
2: 아,
5: 지금 너무 불안한데, 우체국이어가지고. 아, 여기 어디 로타리까지 내려가면 있다고 했는데?
1: 로타리에서?
2: 10시 방향. 10시 방향. 어, 10시?
5: 10시 방
1: 아니, 근데.
2: 어, 보인다.
1: 저거네.
2: 어, 맞다.
5: 보자, 보자.
2: 파란색은 초록색인데?
1: 너무 맞는데? 아, 맞아.
5: 아, 맞네.
2: 맞네. 맞아. 색감이 조금 파란색으로 나왔네.
5: 야, 100%인데.
2: 아, 오빠 확실해요. 미안해요. 어떡해.
5: 맞지? 이 한풍구 같이 생긴 게.
2: 네, 맞네. 맞네. 맞네.
1: 아, 그거 창문이 아닌가 봐. 난 그게 창문인 줄 알았는데.
5: 그리고 여기에 네모 뭐 이게 막
1: 뒤에 뭐가 있어.
5: 어, 저 딱 맞게 돼 있네.
7: 자, 저희 선수 입장시키겠습니다.
1: 선수요?
5: 야.
1: 아, 선수.
5: 뚜뚜뚜뚜뚜뚜뚜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1: 하고 싶은 말
5: 이분 아십니까 혹시?
1: 우리 그때 그 강의 같이
5: 강의 예, 예. 강물 범람의 예, 주인공
2: 예, 예. 네. 제가 가까이 제대로 찍겠습니다.
5: 진짜 어떡해.
2: 소리가.
5: 진짜? 진짜 어떡해.
2: 빨개.
5: 많이 빨개?
2: 빨개. 사대기인지 이건지 모르겠어요. 소리가.
5: 아, 어떡해.
1: 아. 아니, 우리 상국이 형한테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정말 나 진짜 속상하네.
2: 쓰리, 고!
5: 진짜 아프다. 아프다.
2: 아니, 진짜 빨개졌어.
5: 빨개졌지.
4: 저 어떡해.
5: 이건 100% 맞다는 말이지, 이게.
4: 아니, 이거.
5: 아, 누가 오셨어?
4: 어, 누구 오셨어?
2: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가운데로 오시죠, 가운데로. 아, 예. 예. 아, 누구십니까, 근데?
8: 진해를 사랑하는 남자, 이현호호호.
5: 이현호호호.
8: 이현호호호.
1: 아, 이현호호호.
8: 네네.
5: 욕심 있으시네. 욕심 있으시네. 지금 저희는. 여기를 찾으러 왔는데 저희가 서 있는 곳이 맞는 거죠?
8: 잘 찾아오셨네요.
5: 아~ 네, 네, 네,
8: 잘 찾아오셨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우체국입니다, 현재.
5: 우리나라에서요?
8: 예.
2: 가장 오래된 우체국.
8: 예, 맞아요. 111년? 사적으로 문화재로서도 가장 등급이 높은 사적 191호 우체국.
1: 문화재야.
8: 예. 여기는 조선의 역사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인들이 문왕 배후 도시로 건설했기 때문에 조선의 역사를 싸그리 다 뭉개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일본 오함대 사령부를 건설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2만 명, 5만 명까지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작은 우체국이 저 맞은편에 있다가 네. 2년 만에 이 새 우체국을 건설하게 됐고 당시 그 러시아 르네상스풍 양식으로 네. 건설을 했습니다.

0: 지금도 이게 저희가 간판으로 봤을 때는 우체국으로 사용하고 있던데. 네,
1: 지금 밖에서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예. 아주 깨끗하죠. 네. 거의 수리한 흔적이 거의 없잖아요. 네. 수리한 흔적이 없을 정도로.
2: 네. 아니 이거를 좀 치우세요.
3: 이거. 누구해 진짜. 뭐냐고 이게. 누구해 진짜. 뭐냐고 이게.
4: 뒤에도 지금. 요 뒤에도 지금.
2: 아니 형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0: 아니 우산 세 개가 들어오기에는 너무 좁잖아.
1: 여기 다 까먹었잖아요 지금.
0: 이현.
2: 그것만 외우면 돼요, 그죠?
0: 네, 알지 말고.
1: 그래서 혹시 클래식이란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0: 네, 네,
2: 봤어요.
1: 보셨어요?
2: 손예진. 네,
1: 손예진, 조승우.
2: 네. 네. 네.
1: 그때 여기 우체국에서 소포 붙이는 장면이 나와요.
4: 역시 찍었네요. 네.
1: 그 당시에 수원 우체국으로 나오는 게 이 진해 우체국이었어요.
0: 아~ 근데 여기 제가 아까 궁금했던 게 여기 왜 여기 1년 뒤에 가요? 여기 느린 우체국통?
1: 옛날 추억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옛날식으로 우체통을 한번 설치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이 있어서 새로 설치를 했고 미리 수거를 해서 보관을 했다가 예, 그때 알아서
0: 와. 야, 그럼 우리도 이거 1년 뒤에 하나 보내도 괜찮겠네.
1: 그럼 겐지스로 가볼까요?
0: 예, 예.
5: 네, 가보시죠. 네,
1: 아, 들어오시죠. 우산 두고 갈게요.
4: 아, 멋있다, 진짜. 예. 진짜 오래된 느낌.
1: 네.
4: 너무 바닥도 그렇고.
5: 와우!
2: 우와, 바닥도 완전 나무.
1: 바닥도 그렇고.
5: 우와, 느낌
4: 학교 같다, 학교.
1: 예, 옛날 조금 학교. 이렇게 수리를 하곤 했지만은 그 원형 그대로 거의 보존돼 있었어요. 그리고 110여 년 됐지만은 당시에 과학적 원리를 가지고 만든 창 한번 보세요.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이 타원형으로 돼 있죠.
4: 높아요.
1: 올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문을 열 수가 있어요. 도르래가 있어요, 도르래가.
0: 와, 시원하네. 시원하네.
1: 오, 옆에 여기.
5: 그러니까.
1: 안에 들어가
0: 있네.
2: 있어도 어떻게 이렇게 멈추지?
0: 야.
2: 자기 얼마큼 열고 싶은 만큼만 딱 멈춘.
0: 이거는 지금 있어도 되게 유용한
5: 네, 약간. 편리하겠다.
1: 그렇죠.
0: 야.
1: 지금 밖에 나가면 보이겠지만 이 지붕이 있습니다.
0: 지금 이게 지붕이 우리가 찾아오는데 이거.
1: 네네네. 요게 지금 동판입니다. 동판인데. 네,
2: 동판. 그러니까요.
1: 이게 그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일본이 참전을 하잖아요.
0: 네.
1: 이 동판을 뜯어가가지고. 네, 군수품으로.
0: 군수품.
1: 총탄이나 포탄 이런 용도로 쓰는 거죠. 네. 동판이 그렇게 쓰이잖아요.
0: 네.
1: 최근에 다시 이제 문화재가 되면서 동판을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0: 아, 다시 복원한 거군요.
1: 네네네. 네.
0: 프롬이 보내는 거데이. 1년 뒤에 보내는 편지. 읽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또 기밀 편지이기 때문에.

0: 전 저에게 썼습니다.
1: 아, 본인에게 보내는 1년 후에 아, 승태.
2: 39살 승태야, 안녕. 쓰리고는 계속하고 있니? 엄빠 집은 사드렸니? 그래, 잘했다. 사드렸어요, 지금.
1: 아, 1년, 지금 1년 사이에 사고 사드렸구나.
2: 건강히 잘 지내라, 안녕. 사랑한다. 아,
1: 본인 애가 좀 있는. 예.
3: 좋아요.
1: 우리 이래미는 누구한테 썼어요?
3: 저도 엄마한테 썼는데.
1: 아, 벌써 눈물이 난다.
3: 엄마, 매일매일. 아, 저도 울 것 같은데? 읽으면? 어,
1: 왜? 아, 제가 읽었어. 엄마, 매일매일 엄마 생각하고 보고 싶어요. 지금 아름다운 곳에서 재미있는 촬영하고 있는데 엄마도 한국 오셔서 이렇게 예쁜 곳을 함께 다니고 싶어요. 내년에도 건강해요. 아름다운 사랑하는 나의 천사 엄마에게. 예. 와우.
4: 아니 근데 뭐 엄마랑 멀리 떨어져서 있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1: 엄마를 언제 마지막에 봤어요?
3: 세 달 전에?
4: 뭐야?
3: 3개월 전에.
1: 야, 우리 엄마 본지 내가 4개월 5개월 된 것 같은데? 우리 엄마
4: 아니, 그래도 이제 물리적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3: 네, 근데 8년 동안 한국에 살았으니까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일주일 동안만 보고 그러니까.

0: 보고 싶겠다.
1: 근데 이게 지금 한글로 쓰셨는데 어머니도 이거 한글을 알아요?
2: 예리하다. 예리한 거죠.
1: 아 저는 우리 쓰리고 멤버들에게
3: 와
4: 어머
3: 예. 진부해.
1: 다들 잘 지내지? 1년 전에 너희와 함께해서 즐거웠는데 어느덧 또 멤버가 바뀌었구나. 그러게 촬영할 때 잘하지 그랬어. 형은 지금도 쓰리고 잘하고 있어.
2: 형은 뭐야? 나야, 나야.
1: 아니, 나. 언제 시간 되면 게스트 와. 잘 지내.
4: 와, 진짜 너무 강해.
2: 인성 나온다, 인성.
4: 너무 힘들어, 오빠. 진짜 눈물 나온다.
2: 웃어요?
5: 와, 잘 배달되려.
4: 감사. 와.
5: 자, 우리 승태산 조커.
6: 와.
5: 뵐게요.
6: 네, 우리 레미 거 터키로 갑니다.
1: 아이, 터키로.
6: 터키에, 예, 예, 잘 부탁드립니다.
1: 아이, 예. 제 건을 안 넣도록 하겠습니다.
6: 왜요?
5: 아, 왜요?
1: 잘못된 편지입니다.
6: 아, 왜?
1: 1년 뒤에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고 있을 겁니다.
6: 아니요. 형이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넣으세요.
4: 아, 맞아요.
6: 그러니까요.
1: 아, 네. 아, 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진짜 100년의 역사를 이렇게 또 체험해보니까 진짜 뭐 뭔가 좀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6: 맞아요. 네. 맞아요.
7: 그럼 우리 다음 원해로 한번 보러 갈까요?
6: 원해로?
1: 원해로? 원해로? 원해로. 약간 그,
7: 혹시 약간. 맞아요, 맞아요. 힌트가 있죠. 예.
1: 네. 아, 진짜요?
2: 진짜. 어? 오, 진짜 대박이다.
6: 상해로 이런 거 있죠.
5: 먹을 건가요?
6: 여기 거기네, 아까 거기네요. 네, 없어.
1: 아, 우리, 아
5: 그러네.
6: 그죠? 선생님.
7: 맞아요.
1: 오래돼 보인다.
7: 여기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3층 집인데 여기는 요정, 고급 여기 술집. 왕복이 돼서 보니까 사미센, 일본 악기들 이런 아. 연주하는 것도 있었고.
1: 여기가 원해로네요. 네. 와. 네.
7: 왕복 이후에는 중화로 요리를 써서 그 이세 아드님 지금
6: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먹고 가야 돼?
7: 했었습니다, 최근.
1: 어, 지금 안 해요?
7: 예, 예.
1: 그럼 바로 왔어요, 안 하는데.
6: 우리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에요?
7: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장소입니다. 이 장군의 아들 2 촬영을
6: 했었고. 굳건하시네,
1: 밥. 아, 진해 촬영을 많이 하네요, 여기.
7: 흑백다방에서는 화차도 촬영을 했고.
1: 그럼 여기 진해에서 촬영한 것 중에 가장 유명한 촬영이 뭐예요?
6: 장군의 아들 아니에요?
7: 장군의 아들 2.
1: 아이, 아니죠.
4: 아니, 2예요, 2?
1: 아.
7: 아.
5: 힌트.
7: 쓰리고! 아~
1: 쓰리고! 아니 근데 여기 밥을 못 먹으면 어떡합니까?
7: 예, 아쉽게도 지금 최근 코로나 이후에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1: 그러면 우리 이거 시계가 12시 다 됐는데 네. 우리 점심은 어디서 먹어요?
5: 배고파요.
6: 이거 선생님한테
1: 아니 뭐 밥값이라도 주고 가요. 아니 점심시간 다 됐는데 식당 아빠한테 데려와놓고 밥을
6: 깡패예요 뭐예요?
1: 아니, 깡패는 아니고 그럼 역사 여행은 이걸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7: 아이고 저도 빨리 가고 싶어요. 예. 아,
1: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8: 가시기 전에 선생님이 하셔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1: 아, 네.
8: 팀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두 명, 두 명씩.
5: 아. 팀?
8: 네.
7: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
6: 이렇게요?
1: 야, 그럼 이거 1편이랑 똑같은데?
6: 그렇네. 우리 1편에도 네. 이렇게 했는데.
1: 야, 이거 계속 적수로 가는 건가요? 아.
8: 자, 일본군이 총탄으로 사용한 진해 우체국의 지붕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6: 나! 티!
8: 나.
6: 청동!
5: 빨리.
8: 땡. 기회?
1: 아, 아니, 알겠어요.
8: 나 그렇게 생각해요.
1: 돈!
8: 땡. 이쪽 기회 있습니다.
1: 오, 씨. 뭐지?
8: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지? 넌 뭘 들은 거지?
1: 지붕을 총탄으로 썼다 했잖아.
5: 네.
6: 나!
8: 네?
6: 청동!
5: 나? 아닌가 봐요. 땡.
7: 요게 지금 동판입니다. 동판인데 네. 이 동판을 동판이 동판을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아.
8: 네, 초성 힌트 드릴게요. 두 팀 다 기회 있습니다.
6: 네.
8: 피요.
1: 띠! 파동!
8: 땡!
6: 나! 동판!

0: 1대 0입니다. 오늘 우리 해설해주신 해설사 선생님의 이름은
1: 나!
2: 티!
0: 나!
3: 티지!
1: 이현호호호!
0: 딩동댕!
1: 땡! 땡! 땡! 땡! 땡! 땡! 호호호라 했잖아.
3: 처음에
1: 티!
3: 티!
4: 이현호!
3: 호호호!
1: 어! 다니라니! 나! 이현호!
0: 딩동댕! 나 티!
3: 맞잖아!
4: 아니? 아니 저걸 받아서 먹으려고 했는데!
0: 와우! 이현호지! 어,
5: 잘했다.
1: 잘했어, 맞아, 잘했어, 맞아.
0: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 아, 스트레스요.
0: 진해 우체국의 지붕은
6: 어떤 건축 양식으로 지었을까요?
1: 티!
6: 네?
5: 르네상스.
1: 오, 오, 맞아.
0: 정답.
1: 우와. 아. 티!
3: 티!
5: 왈츠.
3: 그 여자 배우님 편지 쓰는 장면.
0: 정답.
5: 예.
3: 팀워크!
6: 원외로에서
0: 촬영한 영화는
1: 티!
5: 장군의 아들 투!
3: 아~ 맞아요! 투 맞았어요!
7: 맞아? 투 맞아요.
5: 투잖아, 투.
0: 맞아요, 맞아요.
5: 투? 네, 네. 원도 아니었어, 투야.
3: 네. 센스! 아, 아쉬워. 이거 맞출 수 있었는데.
0: 자, 우승한 팀 보시고 선택을 하세요. 이게 우선 선택권을
8: 근데
0: 드릴게요.
8: 근데 뭐 제가 저번 주에도
6: 선택 잘해야 돼요,
8: 우리가.
0: 어, 뭐야?
6: 되게 와, 제가 봤을 때
5: 이게 좀 변할 것 같은데.
6: 그렇죠, 이거 변할 것 같아.
5: 아니, 하지 마.
6: 이것도 필요해요, 사람한테. 이거.
5: 아, 이건 조금 우리가.
6: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5: 자, 아, 우리 선택했습니다.
3: 선택했습니다.
5: 선택했습니다. 이거 일단 보지 말고 펼치면 됩니다.
3: 네.
5: 보지 말고 일단 선택을 했으니까.
3: 아, 재밌을 것 같아.
5: 하나, 둘, 셋. 신체 건강하게 신체를 강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정신 건강.
8: 아니 근데 이게 낫어. 아니 저 스트레스 받아. 우리 머리나 안 돌아가. 스트레스 받아.
5: 네. 내가 볼 때 이거는 이제 몸으로 때우는 거고 아 이거는 뭔가 아 정신 수량.
8: 이거 뭔가. 봐봐. 지금 요구하는
3: 거야.
8: 요구하는 거야.
5: 예. 아,
8: 예. 돈 주나 봐.
0: 신체 강화를 선택하신 분께는
8: 네.
0: 제가 요걸 드릴게요.
8: 어머, 이거 돈이다.
3: 어머?
8: 야, 우리가 돈이다. 야.
3: 세상에나. 세상에나.
5: 세상에나.
8: 우리는 그냥 주소인데.
3: 주소.
8: 또 역사 탐방.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자, 두 분은 출발하실게요. 그냥 주선대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8: 가세요, 글로 가세요.
5: 저 사람들은 출발 안 해요?
8: 네, 저희는 저희는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쓸지 저희가 이제 또 생각을 해보고.
5: 아, 이거 우리 신체 강화 잘하시기 바랍니다.
3: 네, 예. 이따 봬요.
8: 아, 정신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5: 정신 건강.
8: 두 분이서.
6: 2000동로 49.
3: 25분인데요, 차로?
5: 뭔데?
3: 뭐라야?
5: 바다 앞인데?
6: 바다 앞이요.
5: 아니 그리고 뒤에 산이 있어.
6: 그럼 어. 얼마나 좋아. 앞에 일단. 뒤에 산, 앞에 바다. 완전 정신.
5: 대산 임수.
6: Yes.
5: 일단 가보자 그러면.
6: 가보자.

0: 뭐지? 힐링이라고 이거? 저.
1: 와 이거 뭐야? 뭐야? 아, 바람 와 이래 불어.
0: 뭐지?
1: 어 뭐야 이거?
0: 어? 어 어디 요가 요가 안 해요?
1: 어 추구라. 야 이런 날 배를 타면 안 돼.
0: 뭘 미약? 아니 정신 건강이라고.
1: 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가자
0: 가요,
1: 일단
0: 빨리
1: 일단
0: 가요.
1: 가자 일단. 와 이거.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오늘 출항이 안 되죠?
2: 됩니다.
1: 돼요?
2: 네 빨리 타세요.
1: 아 이거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사장님.
2: 저도 안 벌고 싶습니다.
1: 아 이런 날씨는 안 되는 거예요.
2: 괜찮습니다. 빨리 타세요. 네.
1: 이거 뭐 대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지 않나? 아니 근데 저희 뭐 차원의 맛을 찾아서 간다는데 뭘 잡으러 가는 겁니까?
2: 한참 전갱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3: 전갱이?
2: 예, 예.

0: 감사합니다.
1: 둘이서 오늘 한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죠?
2: 노 코멘트. 출발하면 되지?
1: 아, 예. 노 코멘트네.
0: 노 코멘트.
1: 어머.
0: 어머.
1: 오빠 손 잡아. 꼭 잡아, 오빠 손. 오빠 손 꼭 잡아. 오!
0: 와! 오!
1: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딴 팀은 어디 갔는데? 뭐 하고 있는데? 어디야, 너희?
3: 아니, 우리는 지금 밥 먹으러 왔지.
1: 밥 먹으러 갔다고? 뭐야, 저게?
0: 맛있는 거 먹고 있잖아!
3: 이거 봐라.
1: 그럼 너희는 그거 먹는 거야, 그냥?
3: 어.
4: 건강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5: 잘 먹어야죠.
4: 맞습니다. 오늘 창원의 맛을 찾아 떠나주셨네요.
0: 우리 정이 승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긴다고 그랬어.
3: 창원 맛집. 내가 볼 때 아구찜이.
0: 아구찜?
3: 마산 아구찜이잖아, 무조건.
5: 불고기 봐봐. 아, 마산 아구 불고기라는 게 있어.
0: 아구 불고기 처음 들어보는데?
5: 그러니까 우리가 아구찜은 먹어도 아구 불고기 잘 여기 와서 먹어야 돼. 서울에서 잘 없잖아요.
0: 그러니까요.
5: 일단 어시장 우리가 가보자.
0: 네, 일단 가서
4: 신청을 하겠습니다.
0: 안녕.
4: 아무리 근데 10만 원씩 다 먹을까? 아무리
6: 맛있는 커피 좀 사러 왔어. 이게 전복도 사가서 커피도 좀 사가서
5: 여기네. 야, 여기 딱 있네, 아주.
0: 와.
5: 봐봐.
0: 아구탕.
5: 아구탕, 아구찜, 아구수육, 아구불고기. 저희 아구 먹으러 왔는데.
7: 네, 마산 오셨습니다. 불고기를 드셔보셔야 돼요.
5: 불고기 한번 먹어볼까요?
7: 네, 네.

0: 아구 불고기. 어 끊겼어. 끊었어.
1: 열받아 죽겠나 봐.
2: 언제 언제 왔어. 아우 고소해.
0: 너무 맛있게 생겼다. 일단 이거 한번 먹어보자. 어 껍질도 붙었어. 아주 특히 맛있게 생겼다 이거.
2: 와. 와. 대박이다 이거. 와. 너무 맛있다.
1: 아 나 이거였네. 나 아구찜이 아니었네. 나 불고기였네. 진짜 맛있어.
2: 아니 그거 근데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요. 그냥. 와.

0: 와. 너무 맛있다.
1: 밥부터 볶아야 될 것 같아.
2: 현주, 지난번에 생각해요. 우리 너무 욕심내가지고 엄청 뭐라 그러셨잖아요, 상수 선배님.
1: 일단 먹어야지.
2: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어. 너무 맛있다.
1: 너무 맛있어.
2: 아, 근데 삼촌, 우리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우리 사가야지. 햄을 네, 사가야지.
1: 맞아, 맞아.
2: 네, 너무 아니, 먹고 맛있어.
1: 그 와중에 이거 전복 봐라.
2: 어머, 세상에 나. 우와. 어머, 세상에, 세상에.
1: 우와. 우와.
3: 이거 안에 있는 거
1: 봐. 어, 뭐예요? 이거?
4: 전복, 전복. 어?
1: 진짜로?
4: 아,
1: 이거 생으로 그냥?
2: 생으로 어, 먹어도 돼요?
4: 맛있겠어.
2: 어때요?
3: 맛있어.
1: 우와.
2: 전복,
1: 전복 향이 우와 미쳤다. 우와 우와 우와 아니
4: 와 맛있어 맛있어.
1: 아니 이거 먹어야 돼.
4: 이거 다 조금 많이 안 불려봐.

0: 불렀어.
1: 그거 다 듣고 너네 안 불러봤어. 너네. 가슴이 찡할까요 정말로. 눈물이 핑 돌까요 정말로. 나는 아직 사랑이라 모르지만 난 나라 믿는 것은 그대뿐.
2: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얄미운 장어.
0: 좋아요. 꽃사시오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의 꽃이로구나.
2: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0: 좋아.
3: 네?
4: 야는 힘들겠대. 제일 무거운 거. 야는 힘들었다.
3: 멤버들 같은 멤버들.
4: 둘이 달라졌어 지금.
1: 후원해 봐.
0: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와, 이거 잡기는 하겠나. 요 바다 한번, 감독님 바다 한번 찍어줘요. 아무도 없어. 내가 웬만하면 이렇게 두세 단은 채소 있어야 되거든. 몇 마리를 원해요? 원하는 마리 수를 말해봐요.
6: 10마리.
5: 10마리? 네. 아, 10마리 너무 작지.
6: 정답이요?
5: 땡국 맞게 할래? 땡국 맞게 할래? 아니, 원래 우리가 그러니까 가려고 했던 시간까지는 해줘야 돼.
6: 4시.
5: 4시?
6: 네.
5: 막 3시 반이다. 지금 낚시를 이 정도면 미끼 달고 대 넣고 선배님 끝났습니다 이럴 것 같아. 에이, 이거 좀 심했다.
6: 4시 반이요.
5: 4시 반. 네. 4시 반.
3: 4시 반. 한 시간 안에 10마리?
5: 너가 맞을래?
3: 갑자기요?
5: 이 외국인이 갑자기요? 이렇게 정확하게. 야, 냉정하네. 정이 없네, 터키 애들. 정이 없어.
3: 아, 아닙니다.
5: 자, 자, 빨리 준비하자. 시간이 없다. 지금 4시 반까지 시간이 없다.
7: 새우를 많이 걸면 걸수록 유리하십니다.
5: 아, 오케이. 새우 다 걸으래.
3: 네. 바늘 다 해야 돼요. 렛츠고.
5: 너 뭐 또 감이 있어? 이래?
3: 아니요, 아직이요.
5: 김군이 들어가서 열 마리만 좀 끼워 넣어줘요.
7: 날씨가 너무 추운 것 같아요. 물었다. 물었다.
3: 물었다 갔어.
5: 아, 왔는데.
3: 먹고 갔어요.
5: 맞지. 왔어. 우르두두. 오!
7: 왔다.
5: 우르두두. 오!
7: 왔다.
5: 왔다. 이거 무조건 왔다. 이거 무조건 왔다.
3: 진짜다.
5: 이거 100%다.
3: 100% 왔어.
5: 이거 우두두둑 했다. 제발 정갱이. 와, 정갱이. 정갱이. 와, 정갱이. 정갱이. 정갱이. 정갱이. 정갱이. 야, 이 떨어졌다. 야, 세 마리가 돼. 두 마리가 떨어졌어. 와, 나 미치겠네. 저 선생님 저좀 해줘요. 야, 지금 경쟁이 밭이다. 밭 지금 밭이다.
7: 밭트리면 감독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5: 안돼. 근데 아까 세 마리 올라올 때는 진짜 이 묵직하면서 다다다다다다 하더라고. 손만 좋았어.
3: 왔어. 오, 힘이 세. 두 마리인 것 같은데. 우와, 크다. 오.
7: 야, 고등어.
3: 고등어?
5: 야, 고등어는 아니야. 고등어는 아니야. 쟤는 전기기를 잡으라. 이거 고등어를 또 잡고 있냐.
3: 잡았어요.
5: 됐다. 두 마리다. 됐다. 왔다.
3: 오, 대박.
5: 됐다. 이거 한번 빼주세요.
3: 오! 우후! 오빠, 하이파이.
5: 뭐 정쟁이 밭이다. 긴장되지? 긴장돼. 된다. 이건 무조건 된다. 됐다. 오빠 왔다.
3: 오, 왔다.

0: 왔어. 오케이. 이번에 빨리.
1: 비켜라, 두 마리다. 비켜라.
0: 여기 도와주세요.
1: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게 안 던지면 빠지더라고. 이동 중에 세우껴. 전투 낚시다. 전투다, 전투.
0: 오빠, 저 좀 쉴게요. 안에서 좀 쉴게요.
1: 영원히 쉴래?
0: 세 마리만 나왔으니까 오빠가 잘할 것 같아요. 한 번에, 딱 한 번에 잡으면 돼요. 딱 한 번. 빠이.
1: 쟤 다음 주부터 안 놀라잖아, 나. 와, 언니 와, 그러나? 너. 아니, 쟤 왜 저래? 왜 들어가? 너 내가 꼬셨지? 불합리한 또 이래 또 협박을 했네. 아, 세 마리 금방 올 것 같은데. 한 번에 세 마리 올 수도 있는데, 이거. 아, 이게 올 것 같은데 안 오네. 아, 네트워크 입질이 없어, 지금.
2: 10분 남았습니다.
1: 레마! 잠아! 레마! 빨라! 레마! 저 얼마 안 남았어! 그거 비켜요. 이거 한 번에 훅 간다. 됐어.
2: 4분 남았습니다.
1: 레마! 빨라!
0: 오빠, 잡았어요?
1: 두 마리 잡았어. 한 마리 남았어. 한 마리.
0: 한 마리만?
1: 한 마리 빨리 들어와.
0: 오케이.
1: 한 마리 남았어.
0: 오케이. 있었는데? 있어.
1: 왔어? 있죠? 올려. 한 마리 남았어. 한 마리.
0: 오자마자.
1: 한 마리 남았어. 한 마리.
0: 이래면 손맛.
1: 야, 그 옷들 떨구면 안 된다. 떨구면 안 된다. 됐다.
0: 예이.
1: 끝났지? 아, 쟤 열 마리 맞잖아.
2: 맞아.
0: 열 마리? 왜? 감사합니다.
1: 야.
0: 그래도 오빠 방송을 계속 해야 되니까 살살해요.
1: 아니, 난 얘를 이제 안 볼 거야.
0: 세게 하면은.
1: 이제 난 얘 이제 안 볼 거고. 자. 아, 저 카메라 좀 내려. 야, 이 샷이 잡혀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좀 내리라고. 이만 좀. 아니, 이걸 내리. 카메라 좀 내리고. 아.
0: 오빠, 우리 오늘부터 백수야.
1: 아, 시원하다. 아주 좋네. 야, 이게 선상이야, 이거. 아, 고등어 해 맛있는데. 아쉽네. 근데 이 우리 창원 이쪽에 왜 이 전갱이가 이 유명한 겁니까?
3: 서해 쪽은 이 전갱이 자체가 없습니다.
1: 아예 없고.
4: 올해 이게 못 살기 때문에. 그것도 양식이 안 되기 때문에 시중엔 드물죠. 야.
0: 원래는 특히해서 날 거 먹는 문화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 와서 처음으로 회를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중독됐어요, 진짜.
1: 와, 이거 봐라. 야, 이게 진짜 배 위에서만 먹을 수 있는.
0: 맞습니다.
1: 이게 지금 전갱이 회.
4: 네, 맞습니다.
0: 어, 우리가 잡았는데 뿌듯해요. 아,
1: 나 약간 이거 멸치 같은 고소함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4: 근데 지금 기름기가 많이 차있기 때문에 맛은 있습니다.
0: 맛있네. 부드러워요.
1: 와, 맛있는데요?
4: 맛있습니다.
1: 식감이
0: 스테이크 식감이요.
1: 와, 완전 아삭아삭은 아니야. 아삭아삭은 아닌데 뭔가의 그 물컹보다는 아삭 물컹 사이 느낌의.
0: 맞습니다. 미디움 레어 스테이크.
1: 아, 미디움 레어 스테이크.
0: 그런 식감.
1: 아, 근데 진짜 맛있다.
0: 오, 맛있다. 지금 딱 좋아.
5: 멤버들 또 남겨가야 되는 거 아니야? 받으시면.
1: 예?
0: 아니요.
1: 걔들은 남겼냐?
0: 응.
1: 걔들은 남겼냐? 내 100% 내 생각에는 그거 안 남겼다. 맞아. 아고 그거.
0: 안 남겼어요.
1: 아, 맛있다. 선생님, 그럼 이제 출발하시죠.
4: 네, 알겠습니다.
1: 예, 가시죠. 예.
0: 와, 밤이 됐어요, 이제.
1: 아따, 뭐 하루가 길다, 길어. 아니, 근데 여기는 어디야? 우리가 이런 집이 있었어? 뭐야?
0: 어? 펜션?
1: 오, 이쁘다.
0: 와, 한옥 같아요. 어, 왔네요.
1: 우리가

0: 얼굴 뭔데?
1: 야!
2: 왜?
3: 왜?
1: 야, 왜는 형이 부르는데.
3: 웰컴 투 컴온.
0: 뭐야?
3: 안녕. 안녕하세요.
2: 우리가 맛있는 거에 뭐 잡았어?
4: 어, 잡혔어요?
2: 어, 잡았지. 우와! 진짜로?
1: 잡았지.
4: 대박!
2: 우와!
4: 우와!
2: 우와!
4: 진짜 잡았지.
1: 진짜 잡은 맞아. 거야.
2: 이게 뭐야? 무슨 고기죠, 이게?
1: 이게 정, 정갱이.
3: 정갱이.
0: 뭐야, 누나?
2: 소라, 꿀소라.
1: 어.
2: 사왔어, 우리가.
1: 야, 나 소라 좋아하는데.
0: 그러니까.
1: 아, 문어도 샀어?
2: 샀지.
3: 샀어,
2: 야, 이거 뭐야? 우와. 아니 엄청 크다. 이거 자연산이에요 다? 우와. 아니 이게 우와.
5: 4만 원
2: 4만 원. 아. 아니 그러면 한 3만 원 1kg짜리 없어요?
4: 좀 작은 사이즈. 어 얘도 커 보이는데?
5: 이렇게 100g 넘어. 1kg 되겠네. 1kg 3만 원.
4: 어머머머.
2: 이런 거 전복도 삶은 거 같이 맛있잖아요, 그죠?
5: 그렇죠.
2: 이런 거는 이렇게 한 접시 얼마씩 해요?
5: 나는
2: 딱 만 원이네.
4: 어, 괜찮을 것 같은데요?
2: 2kg만 일단 주세요, 2kg. 어머님이 싸시는 동안 제가 노래 한번 가겠습니다. 가슴이 찡해가요, 정말로. 눈물이 핑돌가요, 정말로. 나는 아직 사랑이나 모르지만 난 너는 믿는 것은 엄마뿐.
1: 승태야,
2: 네?
1: 너가 일단 소라랑 문어를 끝내라. 내가 조림을 할게.
2: 조림 할 거야?
1: 어. 밥 있나 근데?
4: 없어요, 사촌.
6: 그러면 뭘 먹어?
7: 아니, 저희는 10만 원 드렸는데.
1: 너희 뭐 했는데?
4: 아니야. 아니.
1: 너희 10만 원 받았었어? 난 아까 3만 원 정도로 받았는데.
4: 아, 그 아니야. 봐요.
1: 살쪄. 야, 앉아봐봐. 얘기를 하고 좀 하자. 이게 지금 뭐가 지금 앞뒤가 안 맞다, 지금. 너희 뭘 했는데?
2: 아, 이거 우리 사왔잖아. 이거 그냥 먹어. 이거 지금 아주 건강식을 사왔어. 우리 신체 건강.
1: 아니, 이게 얼마를 받아서 뭘 하고 왔냐고.
2: 그걸 왜 우리가 얘기해야 되니?
1: 뭐래?
6: 밥이 없어. 김치도 없고.
8: 우리한테 저녁 먹이려고 장보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2: 아니 우리가 그거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잖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간 거잖아. 우리는 낚시 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게 걸려서 간 거잖아.
8: 아니 트로트 가수인지 연기자인지 모르겠네.
6: 이제 저쪽하고는 선을 끊는 거다.
8: 그래요.
6: 저런 애들이 안 맞는 거 같아.
1: 그래서 뭘 했는데.
2: 아니 가면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빨리 이거 올려가가지고.
1: 아, 1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인데.
4: 진짜 큰 돈이에요?
3: 선주 조금만 기다려봐.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4: 아, 귀여워.
2: 이거 구워, 구워. 이거 굽자, 이거. 그러면은.
3: 아, 너무 귀여워.
8: 이요.
3: 이요. 이요.
4: 여러분, 소라가 들어있습니다, 소라.
2: 안 빼다.
4: 넣었다가 와우.
1: 뭐 우리 할 거 없어?
2: 어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4: 네, 다 하고 있습니다.
2: 이봐요 이거 이게 물이 발발발 끓어야 되는데 이거 넣는다고 안 끓래? 우리 전 모르다 넣고 전부 내장을 여기다 넣자. 전부 내장 여기다 넣으면 안 되나? 또 맛있겠죠?
4: 상관없지.
2: 네, 또 맛있겠지.
1: 우리 뭐 할 거 없어?
2: 없어요. 가만 앉아 계세요. 이제 막 너무 맛있어 지금. 가만 있어. 이제 큰일 났어.
4: 큰일 났어.
6: 네? 네? 가서 봐봐요.
4: 먹나?
6: 불안하다.
4: 불안하네요.
6: 뭔 소리야?
4: 한번 믿음이 깨지면.
2: 어, 뭐?
4: 아, 네. 아니요. 그냥
2: 빨리
4: 궁금해서.
2: 먹어.
4: 네. 근데 배고프시겠다. 잘 얻고 있니? 뭐 끓이고 있고 좋아요. 소라랑 전복. 이게 뭐지? 아 문어. 그래 잘했다.
1: 아 저 조합을 알 수가 없네. 파악이 안 되네.
4: 문어가 이상해.
2: 왜 이상해?
4: 아 자꾸 거품이 막 올라오고.
2: 그래 원래 거품이 올라오지.
4: 막 넘치고 이상해요.
2: 넘쳐?
4: 넘쳐.
1: 야 이거 얘도 불안한데 내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 야, 이게 뭐야, 이게.
2: 아, 그렇게 하면 돼, 가만히 있어.
1: 서령아, 가위도 하나만 갖다 줘.
3: 네.
1: 가위. 이게 전복을 넣었구나. 전복이 지금 다 돌아다니는데?
4: 더 맛있지 않을까요, 넣으면?

0: 아 이건네.
1: 이거 이거 이거 쓰고 쓰고 쓰고.
0: 그래.
1: 왜 왜 왜?
0: 그래.
1: 이걸 때 이거 일단 근데 한번 조금 그 한번 식혀야 돼.
0: 어 왜요? 식었잖아요.
1: 안에 탱탱하게.
0: 받은 것도.
1: 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0: 소금을 뿌리면 안 됐네. 이거 밥이 없는데 또 이거 짜다 보니 난리 뜨는
1: 그러니까 김이나 밥이나 있어야지. 밥이 진짜 필요할 텐데 오빠. 이 생선 있는데 밥 없이 어떻게 먹어.
2: 아니야.
1: 밥이 필요한데.
0: 근데 이거 맛있을 것 같다.
1: 네.
0: 맛있을 것 같죠.
3: 그것만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
1: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어.
3: 그럼 문어를 살 쓸게.
0: 예.
1: 전 여기 앉을게요. 왼손잡이였어? 와, 문어 진짜 크다.
4: 와우, 문어 대박.
1: 맛있게 생겼어.
4: 너무 맛있겠다.
1: 퉁퉁퉁퉁. 근데 두 분이 배부르지 않아요?
4: 아니요, 저희도 움직여가지고 배가 너무 고픈데 저녁을 못 먹어가지고.
3: 야, 문어 저기 암쪽.
1: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4: 잘 먹겠습니다.
1: 와!
3: 소라 맛있다.
1: 대박. 어머, 얘 소라. 어머, 어머.
2: 잘 먹겠습니다.
3: 많이 드십시오.
1: 와.
3: 와.
1: 맛있어.
3: 야.
1: 소라 대박이에요.
3: 야, 진짜 맛있다. 와, 맛있다.
1: 전복 커피 그거
3: 했는데? 응, 전복해.
1: 와, 사투리 여기, 여기까지 들어.
5: 정경이 아무도 안 먹는다.
1: 아, 제가 먹고 있어요.
3: 야, 이거 전복해.
5: 뭐하러 이거 했노? 이게 정신건강이가.
3: 한 끼는. 어?
5: 진짜. 이거 좀 맛있다.
1: 구워 먹어도 맛있네요, 이거?
3: 그치?
1: 네.
5: 맛있어?
1: 네.
5: 그래서 너희는 뭐 했는데? 무슨 이게 뭐 국가정보원에서 너무 뭐 비밀이가
1: 암 준비해.
5: 왜 이렇게 일을 하나 너?
3: 이 신체 건강이니까 먹어야 된대요. 뭐를?
5: 아 10만 원치?
3: 네.
5: 엄청 좋은 거 있네.
3: 그래서 우리가 10만 원치를 먹어야 된대. 그래서 여기가 뭐가 유명하냐? 마산에 아구찜을 먹어야 된다.
5: 개소리 하지 말라는데.
3: 아니 진짜로 제가
5: 야, 아 개가 한 번도 안 짖었잖아. 쟤 한 번도 안 짖었어. 우리 들어온 이후로 개가 있긴 있었는데.
3: 아니야.
5: 너 얘기한테 처음 짖었어.
3: 그러니까 내 목소리 반응이 아까 내가 들어오지 막 짖더라고.
5: 어, 한 번도 안 짖었잖아. 우리 들어온 이후로.
3: 그러니까 내 목소리 좋은가 봐.
5: 아무튼 장어 처음 먹은 사람.
4: 저도 처음 먹었어요.
5: 장어는 어땠어요? 결론적으로는.
1: 시간 여행 간 것 같았어요. 뭔가 왜 영화를 많이 찍었는지 알게 됐어요. 이게 다니면서 만들어진 좀 스튜디오 같은 유니버설 스튜디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고 뭔가 건물들이 말을 할 수 있었으면 너무 할 말들이 많았을 것 같은 느낌?
3: 너 진짜 말 잘한다.
1: 건물들의 소울 있는 느낌이었어요.
3: 뭐 유튜버가 괜히 되는 게 아니야. 우와.
5: 난 오늘 그 지네를 돌아다니면서 역사 속에 들어간 것 같았었거든. 시간 여행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1: 어디서 들어본 거
4: 어디서 들어봐야겠죠?
3: 저는 약간 이 건물들이 약간 소울이 느껴지는 것 같고
4: 폭발할 것 같고
5: 그 유니버셜 거기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3: 맞아, 영화 세트장 같이 약간.
1: 아니 데자부를 저만 느끼나요 지금?
5: 너는 이제 멘트 해야지.
1: 아 제가요?
5: 지네 오니까 어땠어?
2: 오늘 어땠어?
1: 네 너무 좋았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예쁜 데 봤어요.
5: 넌 아직 한국말 다 배워야 돼. 너 그래 유튜브 하면 못한다. 아, 말 못하네. 이럴 때는 역사 속으로 들어와. 소울이란 말은 영어지? 소울을 가르치킬 필요는 없네. 와 전령이다 전령 진짜.
6: 흘러가는
1: 무언 안돼! 하지마! 안돼!
5: 아니 고기 몇 쪽? 와 열심히 와. 아이 던지지 마세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제26회 전통예술재전 유웅입니다. 차세대의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 수리성입니다. 창작 국악부터 산조, 판소리, 민요, 판페라까지 우리 음악의 다양한 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춤, 화찬입니다. 태원 신윤복의 그림 속 인물들의 감정과 서사를 부채입춤과 한량무 등 한국춤의 다채로운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성남 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타임도사 전우치가 열립니다. 조선의 도술사 전우치가 현대세계로 떨어지며 일어나는 여정을 국악기반의 가족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광명문화재단 구름도사와 송이도사 빨간 괴물의 습격입니다. 광명시 구름산 지역의 산신령 설화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 선율과 다양한 오브제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에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걸까.
1: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제발 나를 도와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이쁘다.
1: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선풍년이다. 얼씨구!

국악 주간 기획 공연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오늘 진행을 맡은 최영진입니다. 여러분, 국악 공연에서는 꼭 추임새라는 게 빠지면 안 되거든요. 날씨가 덥기는 하지만 이 더위를 물리치고자 추임새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얼씨구 한번 할 테니까 좋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씨구! 네, 이번에는 잘생겼다로 해보겠습니다. 얼씨구!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한 전통 연희단의 무대를 만나볼 텐데요. 공연의 주제는 연희나들이입니다. 연희나들이는 우리 전통 연희의 흥과 멋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특별한 공연입니다. 길놀이를 시작으로 번화놀이와 죽방울놀이 그리고 사자놀음, 풍물놀이까지 이어지며 전통 연희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길놀이에 앞서서 좀 전에 배웠던 추임새로 세한 전통 연희단을 맞이해보겠습니다. 세한 전통 연희단 얼씨구!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렇지 그렇지.
1: 아 좋다 좋다. 자, 하이 여보게. 아이, 우리가 이렇게 만장하신 관객분들을 모셔놓고.
0: 아이 그렇지.
1: 오늘 이 국악 주간을 맞이하여 세한 전통연이다니 한판 신나게 놀아보려고 나왔네 그래요.
0: 아이고 좋지.
1: 그 앞서 우리가 재주를 한번 부려볼 것인데
0: 어떤 재주인가 그래요?
1: 아요 버나라는 놈을 가지고 한번 놀아볼 것인데
0: 헐시고
1: 이것이 장이 어려운 재주였다 때려라
0: 헐시고

0: 어떻게 제주 좋습니까?
1: 아이 잘한다.
0: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둘이만 같이 놀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자네 하나 나 하나 개인기 배틀을 한번 해볼 것인데.
1: 아 여보게. 어. 아이 그래도 내가 선배인데 자네는 좀 그렇지 않나?
0: 원래 무대에선 선후배가 없는 것이요.
1: 아 그래 그래 알겠네.
0: 자 여기 반 갈라서
1: 열시고
0: 이쪽 편 우리 편.
1: 잠깐 이쪽 편 내가 할 거야. 자 이쪽 편은 함성 더 크게. 이겼어 이겼어.
0: 다시 해볼까요? 이쪽 편 우리 편.
1: 자 우리 편.
0: 우리면! 우리면! 여보게, 이래서는 승부가 안 날 것 같네.
1: 아, 그렇지, 그렇지.
0: 그래서, 자, 각자 잘하는 거를 하는 뒤,
1: 열시고.
0: 우리 편은 저 할 때만, 주임새, 박수와 함성,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이쪽 편은 하든지 말든지 안 하셔도 돼요. 더운데 뭐, 그것까지 해, 그죠?
1: 누가 잘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말이 너무 많네요. 그쵸?
0: 헐시고 이것 또한 장이 어려운 재질이었다. 때려라
1: 헐시고

들고 박수 소리가 너무 작은가 봐.

주시고

0: 아 여러분들
1: 하시고
0: 저희만 앞에서 노니까 좀 부럽죠.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한번 놀아보려고 하는데
1: 하이 그렇지
0: 자기가 앞에 나와서 번화를 한번 돌려보고 싶다. 손을 번쩍 들고 기다리시면 아직 아닙니다. 번쩍 들고 기다리시면 저희가 가서 단 한 분 저쪽에서 단 한 분
1: 한 명 오케이
0: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자 준비 하나 둘
1: 셋 어딨어 어딨어
0: 다시 저기. 다시 하나 둘 셋 오케이
1: 찾았어 찾았어 자
0: 여기 친구가 조금 더 빨랐어요.
1: 갑시다 갑시다
0: 자 앞으로 뛰어
1: 자 앞에 보고
0: 자 차렷
1: 차렷 인사 자 잠 기다려봐요.
0: 자 무거워요. 여기 주소
1: 방박자들이
0: 하나 둘 셋 해주면 나한테 높이
1: 꽉 잡고 있으면 돼야겠죠?
0: 자,
1: 자 우리 사진 한번 찍을까요?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앞에 자 김치 김치 자, 김치 어 김치
0: 감사합니다.
1: 자 좋았어
0: 자,
1: 자 하나 둘 셋 다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준비 다 같이
0: 하나 둘 셋
1: 던져 찍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알겠어, 알겠어.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퐁당퐁당 여기서 이렇게 줄 거야. 그럼 여기서 어디 줘야겠어? 저기 주고, 여기 주고. 알겠지? 다시 주고, 다시 주고, 다시 주면 성공이야. 말 못한다. 집에 못 갑니다. 아시겠죠? 하나, 둘, 셋. 자, 절로 바로 주면 돼요. 절로 줘, 절로 줘. 던져. 살았어 집에 갈 수 있어 던져 훨씬 더 앞에 보고 차렷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돼요.

종방을

수고하셨습니다.

0: 이쁘다.
1: 와!
2: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3: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밴드 경로 이탈은요, 국악과 실용음악을 접합해가지고 저희만의 방식으로 국악을 새롭게 재밌게 해석하는 그런 밴드입니다.

0: 경로 이탈이란 이름이 새로운 걸 해도 다 허용이 될 것 같은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거에 취지가 잘 맞아서 이름을 경로 이탈로 만장일치로 선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었던 곡들은 우선 민요에서 저희가 후렴을 차용을 해가지고 이 후렴을 토대로 말장난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새로운 이야기를 불어넣어서 저희가 재밌는 스토리를 얹어서 조금 더 쉽게 대중적인 방향으로 풀고 있습니다.
1: 자, 오른쪽으로 두 발, 왼쪽으로 두 발, 오른쪽으로 두 발, 안 움직이면 움직일 때까지 할 거예요, 이거.

0: 의상을 준비할 때도 뻔한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린 추리닝을 입고 한번 놀아보는 게 어때? 빨, 주, 노, 파, 보 이렇게 색깔을 하나씩 딱 돋보이면 추리닝이라 하더라도 좀 화려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트레이닝복을 선택하게 됐죠.
1: 그래서 그림 느낌으로 구강 느낌 계속 살리고 싶은 거지.
0: 되잖아요.
2: 근데 미나랑 약간 어색할 것 같아.
3: 그 미지감.
4: 미나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얘네 합성을 했네 이런 느낌.
5: 합성한 걸 알아야 돼.
0: 합성 틸. 네. 네.
5: 합성한 걸 알아야 돼.
1: 컨셉을 뭐냐 이탈전 혹은 경로 이탈전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이제 다 나왔잖아 스토리가.
3: 오늘은 민요의 미친 이탈?
2: 민요의 미친 이탈.
3: 오늘은 경로 이탈. 오늘은 경로 이탈로.
2: 이 모든 내용을 달력에 적으세요. 달력.
4: 꼬꼬 입고.
2: 티셔츠요? 말만 하는데 상상이 돼요.
1: 좋은데?
6: 따로 음악적 영감을 얻는다기보다는 그냥 뭐 지금은 말장난 같은 것도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이런 단어에서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혹은 아예 어떠한 곡의 스토리를 생각했을 때 전반적으로 이 곡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와야겠다. 그럼 이제 장르적인 접근도 하고요.
7: 그냥 술만 오해야 마신 거니고 오해야 다른 남자 오해야 그건 정말 오해야 해 오해야
6: 오해야 같은 게 기본적인 스토리라인을 가지고서 쭉 연결해서 들을 수 있는 저희의 대표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로이탈팀은 대중을 위한 팀이에요. 이게 좀 대중한테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대중들이 좀 더 편하게 느낄 수 있을까? 네, 이런 부분을 오히려 제일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경로 이탈은 앞으로 이렇게 다양한 장르와 만나고 또 기상천외 한 새로운 생각들로 끊임없이 국악의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도 저희가 어떻게 어떤 길을 만들어 나갈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저희는 오직 경로 이탈만의 음악을 할 거라는 거. 절대 남을 흉내내지는 않겠다는 목표는 분명해요. 이 경로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저와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1: 제발 나를 도와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이쁘다.
1: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손가락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무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달리고 쉼 없이 땀 흘리며 더 꼼꼼히 살피고 마지막까지 응원하는 뜨거운 여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온열은 현상이 아니라 증상이니까. 지금 지킬 건 6대 행동요령. 수분, 채소 노출, 외출 자제, 휴식, 날씨 확인, 안전 살피기. 행동하세요.
1: 여름만큼은 뜨겁지 않게.

마음을 다스리는 칼, 아니면 또 나쁜 마음을 도려내는 칼. 그게 어떤 이유로든 간에 다양한 적이 그 나쁜 마음이 생겼어요.

일대 아버지께서 75년 동안 장도를 만들어 오셨어요. 내가 태어나서 나이를 먹으면서 성인이 되고 그 뒤로 계속 아버지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하면서 수십 년 지켜봤죠. 지켜보니까 아, 이 장도를 만드는 일은 정말 나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전 가족의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칼자루와 칼집의 비례감, 그 비례 때문에 칼의 그 각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칼날이 너무 강해도 부러지고 너무 지기 그 열처리가 안 되고 부드러우면 또 이빨에 나갑니다. 그러면 칼등은 또 칼날을 받쳐주기 때문에 부드러워야 됩니다. 칼등의 부드러움과 칼날의 강함이 또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강하면서 부드러움.

이게 지금 이렇게 까맣지 않습니까? 이 작업 과정에서 나오는 이 까만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모래를 통해서 모래의 마찰을 통해서 때가 벗겨지면서 은혜의 그 은색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장르는 그 아름다운 예술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다 100% 핸드메이드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작은 칼이 갖는 예술성과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세계까지, 정신 세계까지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0: 본격해서 제일 높아. 그래서 그래. 이렇게 받으신 분이 우리나라 문화재 중에서 하는 얘기가 지정되셨어. 그때는 장가 할아버지는 누가 옆에서 막 안 챙기려고 알아서 저 이렇게 문화재 호수를
1: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재난적인 그 장도장하고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저는 나는 장도장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숙명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2: 기본 틀은 가지고 있지만 조금 지금 현실에 좀 맞게 좀 디자인을 새롭게 개발해보고 싶어서 이제 하나씩 변형을 줘보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 장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말합니다. 장도를 가질 수 없으면 마음으로라도 가져주라. 장도는 정신이거든요. 그 정신이라도 마음으로라도 가져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바람입니다. 그게.

가약 무릎에 이렇게 얹어놓고 연주를 하잖아요. 진동으로서 이루어지는 건데 현을 등기부로 인해가지고 안쪽으로 해서 밑에 통에 음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럼 전달되는 사람이 무릎으로 전달이 돼요. 이렇게 해서 사람 가슴과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거 만드는 일이 뭐 지루하다, 뭐 하기 싫다, 뭐 그런 것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 나무를 잘라서 켜가지고 변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손을 댄 만큼 또 자꾸 뭐 모양이 변하고 결국 나중에는 야는 이제 소리로서 또 대하잖아 나를. 이 단단한 나무는 그 대신 또 뭘 해줘야 되냐면 그 제작자가 나무의 성질을 알아야 돼. 손으로 수백 번 만져가면서 또 깎아보면서 강도의 두께를 맞출 줄 알아야 되거든요.

0: 전통적인 방법, 옛날 방법 그대로 정말 그 고집을 하시면서 기계를 잘 사용하지 않으시고 웬만해서 정말 손으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고.
1: 아, 예. 어서 오세요. 네. 아니, 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네. 네. 아이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하자 표시가 나네. 단지 달아졌구만.
2: 이건 안쪽 이 밑에가 이제 좀 움직이는 거.
1: 움직이지?
2: 네. 이게 연습을 많이 해서 이게 판이
1: 무슨 나니까.
2: 네. 많이 써가지고.
3: 그렇지. 네.
4: 이 악기 판이 보시면은 두께가 다 다르거든요. 네.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나무를 우선은 무겁고 좀 따뜻한 소리를 만드시려고 항상 아끼지 않고 좀 나무를 이렇게 다 쓰시는 것 같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밖에 해왔는데 어느 날 세월이 다 흘러서 본 게 내가 나이가 꽤 많이 먹었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이 길로 지금까지 왔구나. 내 평생을 여기다 전부 바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소뼈를 갖다가 이렇게 대주면은 이게 선 하나하나를 다 붙여서 만든 거예요. 흰선, 검정선, 흰선, 검정선 이렇게 합혀가지고 눈을 박아서 눈금을 연결선이 되죠. 이게 완자문이라고 우리 전통 문양인데 이 안쪽이 중요한 부분은 줄에서 줄의 장력을 통에다 전달해주는 역할을 얘가 해요. 예를 들어서 낮으면은 연주할 때 좌우로 흔들림이 있고 너무 크면은 높으면은 또 동연할 때 불안정하고 적당한 그 높이가 있어요. 그 악기에 따라서

0: 손 고생하는 거 얘는 글쎄 고생이라고 안 할 거예요. 재미라고 느끼리라고 생각하고 이런데 보면 지금도 옹이 자국들이 다 있잖아요. 곱질 않고 여기 노랗게 나왔을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 완전 곰 발바닥이야 이게. 오늘 나무를 구입을 해야 되고 또 이 나무는 여름에는 짤름 철 때인데 저기 보인다.
1: 아버지 그 이 정도면은 오동 나무가 몇 년 정도 된 것 같나요?
0: 이 정도면은 한 70년에서 80년 이렇게 껍질을 보니까 네. 이런 데서 자란 나무여야 악기가 소리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요즘 이런 나무가 어디 있어? 진짜 보기 드문 나무인데 참 잘 자랐다. 이야 정말 좋다. 지금 이걸 해보니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만들어지는 악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 지금도 뭔가 만들어 놓으면 조금 야 뭔가 좀 서운한 부분이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건 끝이 없는 것이구나. 내가 죽을 때까지 해도 이것은 뭐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0: 이쁘다.
1: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다행이와 함께하는 지하공간 침수 국민행동 요령. 지하공간이나 반지하 주택에 빗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하세요. 침수 위험 때 지하주차장 출입은 절대 금지입니다. 지하계단에 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요. 침수 공간에서 탈출할 때 무릎 이상 물이 찼다면 여럿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요. 지하 계단에서는 물이 종아리 높이까지 차오르기 전에 신속히 대피하세요. 공동주택 관리자는 지하 공간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진입 금지를 안내해야 해요. 지하 공간 침수 국민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0: 안녕들 하신지요? 국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한데 모여 흑돌, 백돌화를 까며 크게 한번 웃어보는 시간. 네?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의 명인전 시즌2입니다. 알까기의 중심, 알까기의 존심, 알까기 구단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네, 알까기 명인전에 끼길 참 잘했다 생각하는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끼길 잘했다고 말씀하셨나요?
1: 아, 네. 그래서 시즌2까지 함께하니까 가문의 영광입니다.
0: 그래요. 사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은 저하고 같이 알까기 진행을 한 여윤종 초단 이름을 널리 알릴 수

0: 있었고 네, 맞아요. 사랑의 배터리 네. 홍지정 초단 네. 네? 네. 가수로 대박났습니다. 네. 김가영 초단도 이 알까기와 인연으로 네. 밝은 미래가 이 열렸다고 보면 됩니다.
1: 오, 진짜 감사합니다. 최서범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자,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전 시즌2입니다. 오늘 대국에 나설 알까기 명인 소개합니다. 네, 네 대국장의 모습입니다. 오, 네. 진지하죠.
1: 오, 오늘은 멋있습니다.
0: 무슨 그 백투더퓨처처럼 네. 이렇게 조선시대에 와 있는 듯한 네. 의상이 자. 화려하지요. 네, 네. 오, 멋집니다. 네,
1: 먼저 백도를 잡은 권재관 7단입니다.
0: 네. K본부 21기 공채 개그맨 시험 수석을 차지했어요. 권재관. 네.
1: 네.
0: 그 개그맨 시험에서 의자와 채점표 들고 네. 들어와가지고 능청 네. 맞게 자연스럽게 이제 심사위원 네. 옆에 앉더니 자 다음 하고 이제 심사위원 코스프레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수석 합격했어.
1: 와, 오 발상의 전환이었네요. 심사위원 코스프레를 하다니요.
0: 예, 사실 솔직히 당시 이제 심사위원들이 네. 네. 이 심정이 착하고 네. 그렇길래 만정 이제 까딱 잘못했으면 이거 뭐였나? 이런 빡좀 맞고 쫓겨나는 수가 있는데 네. 아 인생은 또 어떻게 보면 실력도 실력입니다만 네. 운도 필요하지 않나 네. 싶어요. 네.
1: 그럼 결혼도 운이 좋았던 걸까요? K본부 21기 공채 개그맨 동기던 김경아 씨와 네. 열애 3년 만에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0: 개그 커플 5호입니다.
1: 네, 맞아요.
0: 네, 아. 제가 1기고
1: 네, 네 1호. 네. 네. 5호 커플.
0: 네, 5호. 네. 그러나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권재관 7단 별명이 바퀴라고 그러죠.
1: 바퀴요? 예. 돌아가는 바퀴인가요?
0: 이제 바퀴 달린 무선 조종 뭐 자동차 크고 수백 개 있습니다.
1: 아~
0: 또 이 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한 자전거.
1: 어머, 네.
0: 이 바퀴 달린 거 다 좋아한다고 별명이 바퀴벌레.
1: 아, 제...
0: 제정신이 아니지요.
1: 네.
0: 예. 살림의 보탬이 돼야지 네. 지 취미 생활하는 거 그거는 좀 네.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권재관 7단 오늘의 출사표 부탁드립니다.
2: 천천히 한 발에 하나씩 바깥으로 떨어뜨려서 세상 구경해드리겠습니다.
0: 네. 뭐라고 했죠?
1: 네.
0: 하여튼 네. 무리수는 안 되겠다.
1: 네.
0: 네.
1: 네.
0: 그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그에 맞서는 흑돌 유태평양 5단입니다.
0: 유태평양 5단은 국악계 김태우로 불리지 않습니까?
1: 네.
0: 그 밖에도 디카프리오가 아닌 테카프리오.
1: 오, 네? 네.
0: 또 국악계 조세호. 별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별명이 많은 사람들 공통점은 그만큼 인기 만발, 인기가 많다는 증거겠지요.
1: 네. 이 유태평양 5단은요, 만 4살에 판소리를 시작해서 6살 때는 최연소 나이로 3시간이 넘는 흥보가 완창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유학해 타악을 공부했고요. 네. 그 다음에 2010년 제28회 전주대사슴놀이 학생 전국대회에서 판소리 부문 장원을 수상. 네, 그야말로 청춘을 판소리에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0: 뭐 아는 사람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네. 유태평양 군의 아버님이 네. 소리꾼 유준열 씨인데 네. 이 34살의 늦은 나이로 국악을 시작한 탓에 자식에게 일찍 국악 공부를 시키고 싶었다고 해요. 예.
1: 어쩌면 이 태평양이라는 이름처럼 앞서간 선배들의 기량과 인품을 바다처럼 다 담으라는 뜻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0: 맞아요. 태평양. 네. 폼나지 않습니까?
1: 네, 멋있어요. 네.
0: 가장 넓은 바다 태평양처럼 네. 국악의 큰 바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오늘 대국자로 초대했습니다.
1: 네.
0: 자, 유태평양 5단 네.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2: 열심히 까신 알들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0: 사극 대사 같아. 열심히 까신 알들
1: 네.
0: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하거라.
1: 네.
0: 예.
1: 좋아요.
0: 좋습니다.
1: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10타부터 하겠습니다.
0: 네. 뭐 두 선호 알 네. 판 위에 올려놓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0: 이제 숟가락 푸는 거지요. 네. 참고로 지금 건재관 7단 한복 예쁘지 않습니까?
1: 네, 맞아요.
0: 결혼할 때 입었던, 폐백할 때 입었던 15년 전.
1: 아, 15년 전 네. 네. 한복을 이렇게?
0: 잘, 네, 관리를 잘 해둔 거죠.
1: 오늘을 위해서 이렇게 관리를 잘 그럼, 해둔 거겠죠?
0: 네, 처음 뭐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멋진 대국, 우리 알까기 공부하는 이 초심자들에게는 유익한 대국.
1: 네.
0: 이 교육용 대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지금 10타만 봐도 네. 네, 오늘 왼손,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0: 너무 진지해요.
1: 네.
0: 대국에 앞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1: 네, 연장자가 100이고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 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되었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자, 그러면 포석해 주시죠. 8알입니다. 네. 자, 중앙만 안 넘으면 그건 뭐 자유입니다. 이 유태평양 5단은 굉장히 전진, 공격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1: 네.
0: 뒤로 빼지 않고. 네.
1: 지금 네, 권재관 7단은 진짜 1mm까지 신경 써서 이렇게 네. 포석을 했어요.
0: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흑선 네. 유태평양 5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분 차렷 경례. 극도를 잡은 유태평양 5단의 선공으로 시작합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1: 와.
0: 손에 입김을 불고 중앙으로 가서 악수 없다. 그 말이 과연 그러나 나쁜 건 없습니다. 네. 애매한 위치에
1: 네.
0: 흙이 자리를 잡았네요.
1: 네.
0: 자, 조수 신경 쓰인다 이거죠. 네. 어딜 쳐들어. 저 특공대
1: 처음부터
0: 네. 아, 저건 처음부터 매너는 별로 안 좋습니다. 권재관 7단. 네, 그러나 눈에 가시다. 과연?
1: 아, 자리까지 옮긴 것 치고는
0: 네, 좀 아쉬웠어요. 네. 거기서 시원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1: 네, 아쉽네요.
0: 다시 아름 네. 유태평양 5단에게 넘어갔습니다.
1: 네.
0: 저 길이 보이나요?
1: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0: 어떻게 하려고? 본인의 알!
1: 아~
0: 네, 저거 위험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꽤 네. 나왔습니다. 저건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까?
1: 네, 아직 모릅니다.
0: 네, 이제 시작입니다. 네.
1: 아니, 어디까지 가시는 건지.
0: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아까 첫 수봐서는 네. 시원치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과연 저게 성립이 될지! 꽤 나왔습니다.
1: 아니, 그냥 제자리에서 해도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냥 네. 정신만 없게 보는 사람 말이지요. 네.
1: 유태평양 5단은요,
0: 네.
1: 6살의 판소리, 흥보가를 완창했을 당시에
0: 6살 때 네,
1: 한승호 명창이 하늘에서 내렸다고 평가할 만큼 눈이 휘둥그레졌다고 합니다.
0: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이게 믿어집니까?
1: 와, 진짜 대단해요.
0: 그만큼 꼬마가 거침없었다는 얘기인데
1: 네. 그래서 네. 이제 평생 국악신동이란 소리를 듣고 살았다고 해요.
0: 네, 자, 네. 좋습니다. 1타 3득을 노리나요? 과연? 2%가 부족했습니다.
1: 아, 좀 아쉽네요. 네.
0: 자, 시원한 수가 나와야 됩니다.
1: 네.
0: 이쯤에서 권재관 출단.
1: 좀 두 분 다 연습하실 때는 진짜 잘했는데 네. 좀 아쉬워요. 계속.
0: 연습은 연습일 뿐입니다. 과연 저거 한 점을 네. 한 점 처리해야 됩니다.
1: 네.
0: 네, 프로라면은 처리하겠죠.
1: 네, 이제 나올 때가 됐죠. 좀 아쉬워요.
0: 참 안 되네요.
1: 네.
0: 두 분 다 의상 제대로 갖춰 입고
1: 네.
0: 할 건 다 했는데 자세는 좋습니다. 아직.
1: 아니.
0: 드디어 저거 무리수지요. 저거는 예. 과연 손이 떨리는데 달달달달. 손이 떨리는데 달달달달. 이 약으로 말하면 혼돈인데 알까기에서 필요 없는 거지요.
1: 이 권재관 7단은요
0: 네.
1: 아내 김경아 씨의 쇼핑을 목격한 후 이 세상에서 가장 심한 욕은 소비욕이라고 했답니다.
0: 그런데 사실 권재관 7단 그런 네. 욕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네. 무선 자동차, 무선 네. 비행기, 프라모델 뭐 예? 수천만 원짜리 자전거 네. 셀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그렇게 선모한 사람은 권재관 7단인데 그런데 누구한테?

0: 소비욕이라고 그래요.
1: 네, 금액도
0: 웃긴 얘기지요.
1: 그렇죠. 금액도 권재관 칠단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0: 예. 자, 과연 네. 네, 뭐 신중하게 유태 병량 5단.
1: 네, 계산을 하고 있는데 예. 자, 무슨 계산인지 모르겠어요.
0: 자세 보면 네. 네? 멋진 수 우수 나와야 되는데 저렇게 계산을 철저하게 하는데 막상 계산은 끝났습니다. 견적은 나왔습니다. 견적은 나왔는데 과연 네. 이게 오!
1: 계산이 네. 정확했네요.
0: 오! 네. 간만에 멋진 수가 나왔습니다.
1: 네.
0: 네. 이렇게 해서 앞서고 있는
1: 네,
0: 네 유튜브 병영 5단입니다.
1: 네.
0: 자, 그거로
1: 바둑알 통에 그냥 들어갔어요.
0: 자, 3할 1타 3득 노릴만 하죠.
1: 네.
0: 앞서고 있는데 시원하게
1: 과연
0: 강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셋 중에 하나를 네 소모하고 있는 유태평양 5단. 네.
1: 네, 멋있어요.
0: 오, 알깎이도 시원시원하게 거침없습니다. 쭉쭉 잘 나가고 있습니다.
1: 네.
0: 이에 맞서는 권재관 7단 졸전을 펼치고 있는 권재관 7단
1: 이제 신중히.
0: 근데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그랬구나.
1: 또
0: 정확합니다.
1: 네.
0: 대충이 없어요. 꼼꼼한
1: 네.
0: 성격 나오는 거지요.
1: 네.
0: 자, 이것도 좋은 거리, 좋은 각도입니다. 네, 성공하는 유태평양 5단.
1: 오,
0: 네.
1: 오케이.
0: 완벽합니다.
1: 와, 계산이 정확해요. 네. 네.
0: 지금
1: 그에 비해
0: 갈팡질팡
1: 네.
0: 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권재관
1: 네.
0: 7단 좀 또 건드렸어요. 네, 오늘 되는 게 없습니다.
1: 네.
0: 오늘 졸전을 펼치고 있는 권재관 7단 네.
2: 천천히 한 발에 하나씩 바깥으로 떨어뜨려서 세상 구경해드리겠습니다.
0: 연습할 때 보세요.
1: 네, 시타할 때도.
0: 네, 시타할 때도.
1: 네, 되게 좋았는데.
0: 네, 좋았잖아요. 근데 정탁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1: 아, 너무. 네.
0: 이게 유태평양 5단 초반에는 약간 네?
1: 네.
0: 안 풀렸습니다만은
1: 네.
0: 중반 넘어서
1: 네.
0: 시원시원하게
1: 네.
0: 네? 손도 보세요. 예쁘장한 저 손으로
1: 네. 아주 차분하게
0: 네, 차분하게 가능합니다. 뭐 여유예요.
1: 네.
0: 뭐 실수 아닙니다.
1: 조금 아쉬웠어요.
0: 아쉽긴 네. 했습니다만은.
1: 네. 하지만 월등히 네. 지금 앞서고 있어서.
0: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 오히려 유태평양보다는 사석이 한 알밖에 없어요. 사석이. 네.
1: 네. 아, 그 사이에 권재관 7단 네. 네, 안으로 들어왔고요.
0: 하지만 권재관 7단은 네. 아이디어 뱅크예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디어 뱅크라고 칭찬을 한다고 합니다.
0: 예, 아이디어 뱅크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 끝까지 들어보면 아이디어 뱅크인데 이제 제3금융권이라고 하지. 뭔가 중심 세력은 아니다 그런 느낌.
1: 네.
0: 자, 그 뭐 가능합니다.
1: 네.
0: 시원하게. 네.
1: 네.
0: 그렇습니다. 네. 사석작전.
1: 네.
0: 네, 농개타법.
1: 네.
0: 네, 널널할 때.
1: 네, 맞아요.
0: 넉넉할 때. 앞서고 있을 때 저 작전 좋은 겁니다.
1: 네, 좋아요.
0: 떨렁 한 알.
1: 네. 네.
0: 키 한번 높여보고 이대로 1차전 끝나나요?
1: 네.
0: 권재관. 네, 7단. 당황하고 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는데 한 점이라도
1: 아니 끝났나요?
0: 끝났습니다.
1: 아휴.
0: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대결에서는 유태평양 5단의 완승 승리하였습니다. 네, 울먹이고 있는 권재관 7단
1: 네.
0: 울고 있어요.
1: 네. 근데 또 아직 모릅니다.
0: 네, 근데 우는 대국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거 뭐 졌다고. 좀 찌질이 7단입니다. 찌질이 7단. 네? 졌으면 2차전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2차전에서
0: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1: 하시는 분들이
0: 그럼 말해야만 되지. 네. 울고 네. 앉아있어요. 프로가 돼가지고.
1: 네.
0: 내일 모레 모레 50인데. 말까지 졌다고. 오히려 당황하는 유태평양 5단입니다. 부각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 2차전 보석이 끝났습니다. 자, 보석을 보니까 네. 권재관 7단은 무슨 저 이 화살총 모양.
1: 네? 네? 아직 울고 계신가 봐요.
0: V자. 아니 이제 고정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울고 있고. 네? 아마추어도 아니고.

0: 말까기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1: 네. 자, 권재관 7단 보석은 약간 승리의 V자 모양 같기도 하고 말이죠.
0: 네.
1: 반면 유태평양 5단은 그냥 무난하게 네. 1차전 내가 승리했으니까 네. 이런 정도로 그냥 끝내겠다. 자, 네. 좋습니다. 와, 가볍게. 미치겠네. 제가 저렇게 자꾸 울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진정해야 됩니다. 네. 유태평양 5단 타격 보면은
0: 네.
1: 네? 부드럽습니다. 네. 타격이 힘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권재관 네. 7단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렇게. 힘이 들어가니까 뒷땅이 네. 나오고.
0: 아.
1: 네? 자, 잘 보세요. 네. 유태평양 5단은 가볍게.
0: 네.
1: 그리고 힘이 안 들어갑니다. 정확한 이제 거리는 재고. 둘. 뭐 측량 네. 기사처럼 이렇게
0: 네.
1: 네, 측량을 하고 끝났습니다. 저 주광이 한수로에서 보세요. 힘 안 들입니다. 네!
0: 와!
1: 가볍게! 보세요. 힘 안 들입니다. 네!
0: 와!
1: 가볍게!
0: 와.
1: 모든 뭐 알까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네. 모든 스포츠는 힘이 들어가서 네. 좋을 건 없습니다.
0: 뭔가 되게 알까기의 정석 같았어요.
1: 그렇습니다. 지금. 부드럽게.
0: 네. 되게 알까기의 정석 같았어요.
1: 그렇습니다. 지금. 부드럽게.
0: 네.
1: 저거는 매너 두 번 지는 겁니다.
0: 아유.
1: 더트 플레이네.
0: 네.
1: 지저분한 배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인지. 네.
0: 네.
1: 이거 하나 소고기 힘입니다. 그러면 안 나와요.
0: 네.
1: 힘만 들어갑니다. 손가락에 네. 힘만 들어가는
0: 오늘 네. 참 안 풀리네요. 이 권재관 칠단은요
1: 네.
0: 한 번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 뜨지 않은 개그맨들과 시간당 3,800원에 웃겨드린다는 희망 프로젝트 코너를 방송했다고 합니다.
1: 와, 한 시간에 3,800원이면 최저시급도 아닌데요?
0: 네. 하여간 그런 방송을 했는데 한 제가 회사에서 연락이 왔대요. CF를 찍자면서.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진짜 시간당 3,800원 맞죠? 하더랍니다.
1: 웃자고 한 소리일까요? 아니면 뭐 열정페일? 뭐 그런 건가요? 개그맨은 웃겨주는 사람이지 웃음을 주는 사람이지 굶어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0: 네? 맞아요.
1: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
0: 네.
1: 그랬거나 저랬거나 뭐 개의치 않습니다. 승부의 세계
0: 네.
1: 예, 유튜브경 5단 저 한 점 리온토를 그러나 꽤기 나왔습니다.
0: 네.
1: 이렇게 되면 권재가 일단 힘 하나 안 들이고 득점을 했습니다.
0: 네.
1: 네. 뭐 권재관 칠단 네. 입장에서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손님 실수 유발,
0: 네.
1: 예, 유도 이렇게 해서 과연
0: 아니 아니 아이고 네,
1: 자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러면 안 돼요. 저 그러면 더 아파서 더 안 되죠.
0: 지금
1: 다음 수술 생각했어요.
0: 네. 아까워요.
1: 안타깝습니다. 유태평양보다 어이가 없어서
0: 네.
1: 네, 웃음이 터지고 말았는데
0: 근데 이렇게 유태평양 5단의 마음을 지금 흔들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1: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조 한 점을 자, 과연 자, 조 한 점을 자, 과연 예! 말끔하게 처리하는 유태평양
0: 네, 흔들리지 않아요.
1: 흔들림이 없습니다.
0: 네. 멋있어요. 자,
1: 자 한숨만이라도
0: 네
1: 자, 권재관 7단 할 말이 없고 말이죠.
0: 네.
1: 자, 유태평양 5단은요?
0: 네, 유태평양 5단은요.
1: 네.
0: 아프리카에 유학 중일 때 현지에서 쑥대머리를 불렀더니
1: 네.
0: 언어도 다른 현지 학부모들이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고 합니다.
1: 둘 중 하나인데
0: 네.
1: 그 현지 학부모가 그날
0: 네.
1: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0: 네.
1: 아니면은
0: 네.
1: 진짜 유태평양 5단의 노래가 감동을 주든가.
0: 네.
1: 근데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0: 맞아요.
1: 거기 맞지요. 쑥대머리 네. 그 한 수절 잠깐 들어봤으면
0: 네.
1: 좋겠는데요. 유태평양 5단 쑥대머리 자 한 수절
2: 쑥대머리
1: 거기까지
2: 귀신
1: 말도 잘 들어요.
0: 네.
1: 거기까지 하면 거기 딱고 쑥대머리 그것만 들었는데
0: 네.
1: 가슴이 막
0: 맞아요.
1: 찬하고
0: 맞아요. 근데 쑥대머리를 부르면서도 또 연습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1: 이야, 노련합니다.
0: 네.
1: 네, 유태평양 5단. 자, 과연! 안 했던 답법인데! 뒤집기 답법! 네! 보통 프로들도 잘 안 하는데 유리할 때
0: 네.
1: 성공했습니다.
0: 네.
1: 뭐 사석 작전 가능하죠?
0: 네.
1: 유리하니까.
0: 자, 신중하게, 신중하게.

0: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저 한 점이라도 득점을 해야 되는데 과연.
1: 아유.
0: 예. 아. 안 되는 날이 있어요.
1: 네.
0: 우는 대국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거 뭐 쳤다고. 좀 찌질이 집단입니다. 찌질이 집단. 네? 내일 모레 모레 50인데 오히려 당황하는 유태평양 5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안 풀리는 날이 있죠.
1: 오늘이 그런 날인가 봐요. 네.
0: 상대방의 실수는 나의 행복입니다.
1: 네.
0: 상대가 실수를 할 수 하면 할수록
1: 오!
0: 네! 나는 기세등등.
1: 와, 네, 바로 그거지. 5단은 네, 흔들림 없이 또 계속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0: 상당히 열세에 몰린 네. 권재관 7단 과연 반격에 나서는데 자세 봐선 불안해요. 불안해요, 자세가.
1: 그냥 도망 다녔으면 네, 좋겠어요.
0: 저각도에서는 안 나오는 자세입니다.
1: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릴까요?
0: 예.
1: 정말.
0: 자, 오, 끝내네요. 끝내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1: 아.
0: 오히려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태평양 5단, 권재관 네. 7단 연륜도 있는
1: 네.
0: 대선배인데
1: 네.
0: 여기서 끝내기 너무
1: 네.
0: 잔인한 거 아닌가
1: 네.
0: 갈등하는데 뭐 잔인할 거 없습니다. 알까기는 알까기일 뿐.
1: 아, 오! 아, 아 꽥이 네. 나왔어요.
0: 꽥은 약간 의도된
1: 네.
0: 네.
1: 아.
0: 권재관 7단
1: 네.
0: 네.
1: 그 조금 신중하게 뭐 보통 한 알이 나오면 도망 다니기도 하는데
0: 네.
1: 지금 정말
0: 눈 깜짝할세 네? 자 그랬구나 저랬구나 이렇게 해서 유태평양 5단이 권재관 7단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올해의 챔피언 유태평양 5단입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압도적인 승리. 오열을 하고 있는 권재관 7단. 네.
1: 아...
0: 참 희한합니다. 성격이. 아, 또 여리군요. 권재관 네. 7단. 지금 애아버지가 네? 집에서 애들도 보고 있을 텐데 저건 추태죠 추태 네? 이제 고정해야 됩니다 유태평양은 아 그래 아 고정하고 알까기
1: 네.
0: 인생 전 6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1: 네. 네.
0: 이렇게 대국에 지고 오열하는 네. 사람 나 처음 봤습니다
1: 사인도
0: 너무 옹색하게 저 구석에다 아 그게 뭐 갖고 싶어요
1: 아 갖고 싶어
0: 이거 갖고 싶어요
2: 어 예
0: 이걸 이제 자 끝에 평양 5단 축하드리고 오늘 저 승리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3: 아주 행복한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즐거운 추억에 평생 남을 것 같고요.
1: 네.
3: 오늘 알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그 좀 나도 사실 당황스러운데 코치가 일단 지금 패했어요. 왜 그렇게 울고 계세요?
1: 진짜 울어요.
4: 연습한 대로 다 안 됐고요. 아이 손이 내 손가락을 생각해보면 안 됐어요.
0: 일단 고정하시고
1: 네.
0: 자 국악의 날 네. 지정기념 알까기 명전 네. 시즌2 네. 야 오늘 하여튼 이렇게 웃음바다 눈물바다
1: 네. 네,
0: 두 가지 두 바다가 있네요
1: 네.
0: 두 바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온 국민이 알까기를 즐기는 그날까지
0: 알까기는 쭉 갑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이쁘다.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항해.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0: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1: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 사물놀이 느닷이랑 이상팀이랑 느닷없이 준비해봤습니다.
3: 어차피 라이브로 할
4: 라이브로 하면 이거 뭐 길이 상관없어.
5: 가면 자진몰이 자정 브라다다.
2: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처음으로 느닷과 이상 밴드 합동 무대를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0: 두 분 즐거우세요?
1: 네!
0: 합동 공연 어땠습니까?
2: 멋있다! 잘한다!
0: 이렇게 딴 데 가서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2: 네!
0: 아, 감사합니다. 느닷팀 상무 돌리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3: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기시랴, 돌리랴, 스텝 발굴이야.
0: 대단합니다, 정말.
3: 사실 저희는 오늘 이 무대가 조금 걱정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다른 팀이랑도 이제 합을 처음 맞추는 거기도 하고 저희랑은 정말 색깔이 달라서 걱정을 했었는데 재밌네요.
0: 아, 재밌죠.
3: 이 스텝 밟는 게
0: 끼가 있어. 잘해요.
3: 자, 아, 재밌네요, 이게.
0: 잘해, 잘해.
3: 찔고.
0: 역시.
3: 아, 재밌겠습니다.
0: 다르게 시작했는데 결국 하나가 되는 거. 아, 우리 이제 더 깊이 섞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Shake it 하면 코리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Shake it!
4: 코리아!
0: Shake it!
4: 코리아!
0: Shake it!

0: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1: 다음은 세타령으로 여러분께 자연의 기운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 한번 해볼까요?

0: 자, 이번엔 좀 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마당놀이에서 원래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잖아요. 오늘도 그 경계를 한번 허물어 볼 텐데요.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1: 이거는 버나라고 합니다. 버나.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는 물건일까요? 이 버나가? 맞아요. 돌리는 거예요. 자, 우리 펭귄님이 자세하게 한번 알려주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돌리죠?
2: 요렇게. 근데 얘가 박수를 치면 더 잘 돌아가요.
1: 그렇지. 아, 이렇게.
2: 화로까지 지르면 얘가
3: 이렇게. 우와, 잘한다.
4: 더 화려하게도 할 수 있죠?
2: 더 화려하게? 환호와 박수를 같이 하면? 얼씨구!
1: 자, 여기서 나도 돌릴 수 있다. 왕년에 쟁반 돌리기, 뭐 책 돌리기, 접시 돌리기 좀 해봤다. 하는 나는 좀 돌리기 달인이다 하시는 분들 한번 여기 도전해 보실 분들 계십니까?
5: 저기 저분 잘 돌리실 것 같은데? 저기 저분 잘 돌리실 것 같아.
1: 정말요? 네. 전혀 지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알아서 그냥 데리고 나와버리는데?
0: 인사. 자.
6: 저는 현재 해양경찰관으로 근무 중인 조인준이라고 합니다.
1: 아, 경찰관님 반갑습니다.
0: 그러면 번화 돌리기 한번 해볼까요?
1: 네네. 네. 번화 돌리기. 자, 한번 돌아갔죠? 자, 자, 우리 경찰관님 잘 받아주시고, 자, 기다리세요. 자, 어만대로 던졌는데 잘 받았어요. 자, 한번 받는 거예요, 이제.
7: 받는 거예요, 이제. 받는 거예요, 이제.
3: 아, 너무 잘하시네요.
0: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3: 자, 하나, 둘.

0: 퀴즈 토크 시간입니다. 공연을 이제 어느 정도 보셨으니까 솔직한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어떤 이야기들을 남기셨을지 사연을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오늘 공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한 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아, 달타령의 다같이 댄스 타임.

0: 미쳐 나가고 싶었는데 영상 찍느라 못 나갔어요. 아쉽다. 어디 계세요? 한번 출동 다시 한번 가볼까요? 빠 하 둘 셋 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빠라 마이크 넘겨도 될 것 같은데.
1: 잘하시네.
0: 너무 좋습니다. 네.
2: 아니 이렇게 흥이 많으신 분은 또 처음 봤습니다.
1: 어디서 오신 누구시죠?
3: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김재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아니 오늘 공연 보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3: 아 저는 원래 또 이 판소리도 좋아하고 풍물도 좋아하니까 오늘 이 흥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너무
4: 판소리를
3: 즐거운
4: 좀 하시지 않나요?
3: 네 취미로 살짝 하고 있습니다.
4: 취미요?
3: 네, 네 사실은 저도 소리꾼으로서 네 우리 예주 씨랑도 가까운 소리꾼입니다. 네,
2: 우리 소리 한번, 아. 네,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1: 아, 얼씨구, 어이,
3: 얼씨구나, 절씨구, 아, 얼씨구나, 절씨구,
4: 잘한다, 얼씨구다,
3: 얼씨구, 절씨구, 치와 짜준데, 얼씨구나, 절씨구.
4: 아, 잘하네.
1: 야, 취미로 한 거 치고는 너무 잘하는 스님이에요.
4: 취미 한 20년 했네.
3: 네, 네, 맞습니다.
2: 하나, 둘, 셋. 찰칵. 앞으로 느닷과 이상 밴드의 국악 공연에 대한 기,

0: 때나 바람을 적어 주셨는데요. 이상 밴드 바라는 점. 아까 꽹가리랑 장구 치면서 점프하는 공연을 보여주시는데 그런 공연도 자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점프를
2: 점? 이렇게.
1: 어, 네. 어떻게 무슨 점프 얘기? 아까 나 이렇게 춤췄었는데 이거 얘기하는 건가?
0: 아니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아, 성현 씨의 자반 뒤집힌 것 같아요. 네. 아,
3: 지금 사실 무릎이 아파요. 예. 네. 제가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0: 네, 저희가 한 10년 전 공연을 할 때 성현 씨가 자반 뒤집기 하면 아우 이제 내년부터는 정말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3: 그게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0: 하고 계시거든요. 네. 내년에도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몸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느다 네. 팀에게 바라는 점은 준영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1: 아, 네. 느다 바라는 점 악기 치느라 고생 많으신데. 가사가 있는 곡도 많이 들어보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아까 했잖아요.
3: 가사를 많이 안 하시고
1: 이렇게만 해가지고 그런 거죠? 네,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여러분 어떻습니까? 즐거우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쉬우시죠? 네! 아 저희도 너무 아쉽습니다. 이쯤에서 공연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짜 이 국악밴드 이상팀이랑 저희 사물놀이 느닷이랑 같이 합동 공연을 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이 할 수 있는 공연들 많이 또 만들어 보라고 하는 자리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2: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멋진 공연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3: 즐겁게 재밌게 잘 연주하다가 갑니다.
4: 끝까지 박수 많이 쳐주시고 호응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이렇게 많은 국악인 분들과 연주한다는 게 잘 없는 기회일 텐데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드리고
6: 잠시라도 지나가는 걸음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음악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앵매기 타령입니다. 앵매기 타령은 나쁜 기운을 쫓고 좋은 기운을 불러드리는 우리 전통 민요 소리입니다.
7: 앵매기 타령을 잘 따라 부르시면 올 한 해 아주 무탈하게 반사형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어루 애기야 어루 애기야 시작. 어루 애기야 어루 애기야. 지금 이렇게 하면은 복을 못 받아요. 아시겠죠? 자, 박수도 치시면서 큰 소리로

0: 자, 저기 반주 없이 한 번만 시작.
1: 오이야, 오이야, 에구나.
2: 아니, 또 음정 정확했어요. 음정 정확했어요. 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 앵미 기타령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발식구!
2: 하루 얘기야.

0: 뭔가 저를 잊어버리고 같은 한 팀이 된 것처럼 즐겼습니다.
1: 너무나 행복하게 함께 즐기게 됐었습니다. 너무 제가 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앞으로도 자주 이런 공연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오늘 신났고 즐거웠어요.
3: JKID 코리아 화이팅!
4: JKID 코리아 화이팅!
1: 화이팅!
4: JKID 코리아!
5: 지금까지 이상밴드
4: 그리고 느닷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밥 먹고 있잖아.
1: 그렇게 조금 먹으니까 키가 안 크지.
0: 뭐해? 내가 나중에 크면 얼마나 멋져지는데.
1: 나중엔 어떻게 되는데? 키가 더 커져?
0: 흥, 내가 어른이 되면 나를 올려다봐야 할걸.
1: 어? 그렇게나 커진단 말이야?

0: 나무와 밤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숲에 찾아왔어요.
1: 이놈들이 좋겠군.
2: 우리 어디 가는 걸까?
0: 먼 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푸른 잔디와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2: 여긴 어디지?
1: 안심해. 여기는 가야금을 만드는 곳이야. 좋은 가야금이 되면 사람들과 함께 연주여행도 다니면서 예전보다 더 신나게 지낼 수 있어.
2: 가야금이요? 우와, 저도 가야금이 될 수 있어요?
1: 물론이지. 하지만 사람들이 찾는 좋은 가야금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엄청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해.
3: 좋은 가야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뙤약볕이 쬐는 여름, 눈이 오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 그리고 큰 비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면 돼. 그렇게 세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견디면 견고하고 울림이 좋은 나무가 된단다.
0: 두 친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기 위해 수련을 시작했어요. 날씨를 견디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두 친구는 저마다 꿈꾸는 가야금을 생각하며 열심히 이겨냈어요.
3: 난 학처럼 큰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고 싶어.
2: 나는 꾀꼬리처럼 초롱초롱한 소리를 낼 거야.
0: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그동안의 추위와 더위를 잘 견뎌내고 결이 고르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 있었어요. 장인은 해와 달 모양으로 구멍을 뚫고 손잡이도 뚫었어요. 귀여운 해와 달 모양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니 밤나무는 매우 기뻤어요. 그 다음 장인은 아교를 발라 오동나무로 만든 윗판과 밤나무로 만든 아래판을 붙인 후 끈으로 칭칭 감았어요. 서로 잘 붙어서 좋은 소리가 나기 위해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며칠 후 두 나무는 한 몸이 되어 가야금 모습처럼 보기 좋게 변해 있었어요.
3: 명희님, 명희님! 그런데 그 불은 무엇에 쓰는 건가요?
4: 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란다.
3: 아, 뜨거워!
4: 조금만 참거라. 이렇게 인두로 살짝 그을리면 색깔도 예뻐지고 벌레도 달려들지 않게 돼. 그리고 잘 상하지도 않게 되지.
3: 우와, 무늬가 선명한 게 새 옷을 입은 것 같아요.
0: 인두질이 끝나자 좌단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양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12개의 가야금줄을 거는 곳을 가리켜 좌단이라고 부른답니다.
2: 그런데 왜 구멍이 12개예요?
4: 가야금의 줄이 12개라 그렇단다. 줄이 12개인 이유는 1년에 12달에서 나왔기 때문이지. 네가 완성이 되면 연주가와 멋진 산조를 연주하게 될 거야.
2: 우와, 예쁘다. 이건 뭐예요?
4: 이건 봉미란다. 봉황새의 꼬리라는 뜻이지.
2: 봉황이요?
4: 이 상상 속의 신비로운 새지.
0: 장인은 복미를 오랫동안 정성들여 부드럽게 다듬었어요. 그리고 나뭇결도 한층 돋보이고 연주자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매끈하게 칠도 해줬어요.
3: 너무 근사해요. 벌써 가야금이 된 것 같아요.
2: 빨리 연주하고 싶어요.
4: 그래, 이제 줄 거는 일만 남았구나.
0: 장인은 명주실을 꼬아 만든 줄을 하나하나 연결했어요. 굵기가 다른 각각의 줄들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낸답니다. 그리고 줄 아래로 기러기 발처럼 생긴 안족을 올렸어요. 안족의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대요.
4: 자, 어디 이 소리를 들어볼까?

0: 이게 우리한테서 나는 소리야?
1: 와, 믿어지지 않아. 이제 우리는 가야금이야.
2: 그래, 어엿한 악기가 된 거야.
3: 고동나무와 밤나무는 오랜 세월의 어려움을 견디고 아름다운 가야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유명한 연주가와 함께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가야금이 된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1: 우와, 예쁘다.
0: 에헴, 나도 나중엔 저렇게 멋진 나비가 될 거라고.
1: 지금의 모습으로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0: 흥, 난 지금도 내 두툼한 입술과 통통한 몸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1: 그래, 그래. 정말 귀엽다, 귀여워.
0: 그걸 이제 알았어.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제26회 전통예술재전 유흥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 수리성입니다. 창작 국악부터 산조, 판소리, 민요, 판페라까지 우리 음악의 다양한 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춤, 화찬입니다. 태원 신윤복의 그림 속 인물들의 감정과 서사를 부채 입춤과 한량무 등 한국 춤의 다채로운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성남 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타임도사 전우치가 열립니다. 조선의 도술사 전우치가 현대세계로 떨어지며 일어나는 여정을 국악 기반의 가족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광명문화재단 구름도사와 송이도사 빨간 괴물의 습격입니다. 광명시 구름산 지역의 산신령 설화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 선율과 다양한 오브제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에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이쁘다.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외침이 우리 대표팀을 달리게 합니다. 2026년 FIFA 북중미 월드컵 모두의 함성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팀 코리아입니다.

구윤득평아야. 토끼의 가한 이야기 된다 기로 폐주부가양을 듣고 토끼를 구하러 세상을 나온 인디 수정문 박성 나서서 산천 경계를 살피며 나오던 것이었다.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현입니다.
0: 어느새 좀 뭐랄까요, 햇살이 좀 더 짙어지고 좀 시원한 바람이 왔으면 하는 그런 날씨예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0: 어떻습니까? 다은 씨만의 그 더위 탈출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1: 더위 탈출이요? 네. 더위 탈출하면 아무래도 음식이죠.
0: 음식으로 어떤 걸로?
1: 아니면 마시는 거.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시원한 살얼음이 동동 띄워진
0: 술이요?
1: 식혜.
0: 막걸리 같은 동동주 같은 거 드시려는 거.
1: 동동 띄워진 식혜.
0: 식혜를 참 좋아하시죠.
1: 저희 집 냉장고에 항상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우종 씨는요?
0: 저는 오히려 이열치열입니다.
1: 이열치열.
0: 저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치열하게 불과 싸우면서 요리를 해서 맛있게 가족들한테 대접해줄 때.
1: 어떤
0: 그때
1: 요리요?
0: 전 여름을 이깁니다. 닭곰탕 같은 거.
1: 아, 닭곰탕.
0: 뜨끈하게 오히려 먹는 게 더위에 좋을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요, 이런 시원한 음식도 좋지만 사실 신나는 음악 한 곡만 들어도 잠시 더위를 잊게 되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특별히 무대가 수군가로 꾸며졌습니다. 좀 시원해진 것 같은데 덕분에 더위도 한결 가신 것 같아요.
1: 네. 그러고 보면 우리 음악 중에는요, 여름의 풍경과 정취를 담은 곡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는요, 여름의 설렘과 또 계절의 정취를 담아서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0: 네, 시원한 가락과 흥겨운 장단,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전하는 시원한 여름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무대 함께 만나볼까요?

0: 네, 흥겨운 신민요를 듣다 보니까 더위도 잠시 잊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네. 새 친구는 어때요? 여름 하면 떠오르는 추억 있어요?
1: 저는 지난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강릉으로 여행을 갔었는데요.
0: 네.
1: 바다 위를 지나가는 하늘 자전거를 탔었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걱정이 되었지만
0: 무서워요.
1: 근데 아빠와 언니랑

0: 운전하면서 타다 보니 금방 도착해 있었어요. 스릴도 넘치고 다 타고 나서는 정말 뿌듯했던 기억이 나요.
1: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추억이 있는 친구는?
2: 근데요. 네. 네. 저는 여름에 베트남으로 가족들과 여행을 갔는데 네. 그때 야시장에서 베트남 전통 부채를 샀는데 갑자기 국악 본능이 발동한 거예요.
3: 아, 국악 본능이.
1: 부채를 보자마자. 그렇지, 그렇지.
2: 그래가지고 네. 길을 걸어가면서 부채를 척 펼치고 춘향전 판소리 그걸 따라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잘한다 하면서 박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여행 오신 한국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계셨어요.
3: 그때 보여줬던 판소리극이 뭔지 궁금해요. 살짝 이 자리에서도 보여줄 수 있어요?
2: 네. 예, 방자야, 저 건너농님 속에 울긋불긋 돌아가라 거는 것이 저것이 무엇이냐? 이렇게요.
3: 잘한다!
1: 베트남에서. 와, 그거는 정말 인상적이었겠네요.
3: 근데 이제 무더운 여름날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즐겨 먹는 음식이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2: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아,
1: 그래요? 그래요?
3: 삼계탕을?
1: 예, 얘기해 봐요. 그래서
2: 여름에는 더우니까 기운이 빠지잖아요. 삼계탕 국물과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을 수 있어요.
1: 삼계탕 먹고 가야금을 힘있게 뜯는다. 정말 진정한 국악인인데 그런데도 조금 더 힘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때 좀 힘들어요?
0: 야외 공연할 때는 한복에 속치마까지 입어서 정말 더워요. 공연이 끝나고 나면 온몸이 땀 범벅이 될 때가 많아서 힘들어요.
3: 또 우리 친구들 여름방학 때도 왠지 연습을 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하루만 딱 쉬고 연습을 쉬고 어디든 갈 수 있다면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요?
4: 저는 미국에 꼭 가고 싶어요. 그곳에 제가 정말 보고 싶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거든요.
1: 아, 거기 계시구나.
4: 특히 할아버지는 한국말을 전혀 못하시는 미국 분이신데도
1: 아,
4: 제 공연 영상을 보시고 무척 좋아하세요. 그래서 언젠가 가야금을 들고 가서 직접 연주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1: 아, 그래요?
3: 그리고 또 오늘 열심히 준비한 공연을 꼭 보여주고 싶은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친구인가요?
2: 아, 저는 인천국제공항 사장님께 정말 저희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1: 왜요?
2: 공항에서 태권도나 어강렬 같은 멋진 문화 공연도 보고 재즈 버스킹 하는 것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와, 우리 같은 가야금 병창 어린이 국악단 공연도 보면 초청해 주시면 진짜 대박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1: 그러네. 네, 인천공항의 직원 여러분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들 공연할 수 있게 자리 좀 마련해 주세요.
3: 초청 좀 해주세요.
1: 예. 자, 그리고 우리 세 친구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건가요?
4: 시원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소문의 낙원 챌린지를 준비했어요.
3: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1: 예, 예, 예. 부탁드릴게요.

0: 네, 이미 뭐 여기가 낙원입니다.
1: 아유, 뭔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0: 아, 예, 정말 낭만이 네. 살아있는 이 새 친구 여름 더위를 잊게 해준 것 같습니다. 잘 봤고요. 앞으로도 더 멋진 국악인으로 성장하길 기원하겠습니다.
1: 자, 이번에도 무더위를 잊게 해줄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꼬마 양의 낙원은 우리의 두 번째 학교.

0: 수박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예전에 옥상에서 다 같이 먹던 수박이 정말 맛있었었는데요. 여름만 되면 같이 옥상에서 먹던 수박이 떠올라요. 하지만 여름엔 두꺼운 의상이 많아서 너무 더워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처럼 흐르는데요. 그럴 때 다 같이 시원한 물을 나눠 마시면 금세 즐거워진답니다. 연습하느라 힘들 때마다 서로 다독여주고 응원해주는 저희 리틀레인 무용단 최고입니다.
1: 사랑으로 똘똘 뭉친 저희가 오늘의 무대를 위해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창작 무용이 얼마나 멋있고 근사한지 보여드릴게요.
0: 오늘 무사히 무대를 마치고 저희는 수박 주스 먹으러 갈 거예요.

0: 야, 정말 제목처럼 푸른 여름의 풍경이 그대로 떠오르는 무대였습니다.
1: 그렇습니다. 여름이 가진 싱그러움과 에너지를 아름다운 움직임으로 표현해낸 무대였는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0: 네, 오늘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답게 무대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여름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자,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여름의 풍경과 이야기를 들려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여름 바람처럼 시원한 울림이 느껴지는 정가 무대였습니다. 소희 친구는 그런데 지금 미국에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1: 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쯤 국악을 접했었는데요.
2: 네.
1: 그때 머리에서 국악이 떠나질 않아서 맨날 흥얼거리고 다녔던 걸 네. 엄마 친구분이 들으셨는데요.
0: 예.
1: 엄마 친구분께서 네. 저한테 국악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고 하셔서 정가를 배우게 돼서 3년 정도만 살게 되었어요.
2: 아, 한국에서 3년 정도 살면서 정가를 배우고 지금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1: 네.
2: 아, 진짜 이건 뭐 정가를 만날 운명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은 미국으로 돌아간 지금도 계속해서 정가를 배우고 있는 상태예요?
1: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정가를 배울 수 없지만
0: 네.
1: 그래도 한국에 방학 때마다 틈틈이 오면서 수업을 듣고 엄마와 평소에는 연습을 계속해서 아직도 정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0: 예, 앞으로도 계속할 건가 봐요.
1: 네.
0: 와, 정가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다른 친구인데 한국은 지금 꽤 덥잖아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여름에 좀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1: 한국은 좀 더 더운데 피부는 덜 탄 것 같고요.
2: 네.
1: 제가 사는 아틀란타 조지아주는 덜 덥지만 피부가 금방 타요.
0: 아, 그래요?
1: 거기에다가 한국에는 장마철이 있잖아요.
0: 예.
1: 미국에는 장마철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는 게 많은 것 같아요.
0: 아, heavy rain?
1: 네.
0: yeah. No.
2: 그래요.
0: Yeah.
2: 자, 오랜만에 또 한국에 왔어요. 이렇게 이 노래 들어볼래 출연도 했는데 기분이 어때요?
1: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이 기회로 정가를 더욱더 알리고 싶습니다.
0: 알려야죠.
2: 아, 그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정가를 불러본다던가 정가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 있어요?
1: 제가 미국에서 열리는 코리안 페스티벌에 초대된 적이 있는데
0: 오.
1: 거기에서 정가 공연을 했었어요. 환호 소리가 엄청 나더라고요.
0: 아, 진짜 또 미국에서 하면 또 엄청난 인기가 있었겠어요. 그러면 미국 친구들한테 인사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영어로?
1: 네.
0: 네.
1: Hi guys, it's me, Soy. If you're out there watching this, I hope you can still encourage me and watch me grow. And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so much.
2: 친구들도 아마 이렇게 가사를 다 알아듣진 못했지만 이렇게 음악으로 좀 하나 되고 마음을 이해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0: 네.
2: 소희 친구는 한국에 오면 제일 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1: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제 친구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어요.
0: 예.
1: 그래서 교복 입은 모습도 너무 보고 싶어요.
0: 아, 그래요. 그럼 친구들하고 한국에서 제일 먹고 싶은 건 뭐 있어요?
1: 저는 마라탕이랑 떡볶이를 한국에서 많이 먹었어서 친구들이랑 또 같이 먹고 싶습니다.
2: 오랜만에 온 만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친구들과 좋은 추억도 많이 쌓고 갔으면 좋겠어요.
0: 네.
2: 앞으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금처럼 우리 음악의 매력을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1: 네.
0: 네, 이번에는 흥겨운 미녀 가락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3: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수리초등학교 4학년 성민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더우시죠? 제가 이 무더위를 날려버릴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것은 바로바로 바로

들어보니 아직도 실감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저를 응원해주시는 담임선생님과 제가 아주 사랑하는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노래 들어볼래를 통해 저를 세상에 알리니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 노래 들어볼래?

0: 네, 여름의 흥이 물씬 네. 느껴지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와, 보니까 뱃노래의 시원한 가락 그리고 미량아리랑의 흥겨운 장단이 어우러지니까 절로 어깨가 막 들썩들썩하네요.
1: 그렇습니다. 특히나 민요는요, 그 지역의 풍경과 또 사람들의 삶이 담겨있다 보니까 듣다 보면 마치 그 지역으로 여행을 떠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0: 그렇죠.
1: 우종씨, 예. 오늘 무대를 보니까 네. 시원한 바다나 아니면 산으로 네. 여행을 떠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0: 아유, 진짜 바다 좋아하시잖아요.
1: 아, 그쵸. 그래서
0: 저는 산을 좋아하고요.
1: 아, 어떻게, 예. 올해는 따로 가나요?
0: 부부가 반대입니다. 산바다 고르기가 여러분 정말 힘드시죠?
1: 매년 그렇습니다. 숙제예요.
0: 한번 고민해보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 또 어떤 소리로 여름의 정취를 들려줄지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피리와 사랑에 빠진 남자 강치남입니다. 저는 중1 때부터 피리를 시작했는데요. 음악을 이끌어 나가는 악기라는 것에 큰 매력을 느꼈어요. 요즘 날이 참 덥죠? 저는 땀이 많은 편인데 더운 날 피리를 연습하다 보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름에 어울리는 곡을 준비했어요. 장중한 흐름으로 시작해서 빠르고 흥겨운 장단으로 활기를 더해줄 연주인데요. 에어컨을 끄셔도 될 만큼 시원한 연주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시면 힘이 날 것 같아요. 강치남 기억해주세요.

0: 아우, 피리 한 대로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1: 네.
0: 이렇게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뭐랄까 여름에 불어오는 시원한 그런 바람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1: 맞습니다. 여름에는 사실 시원한 물소리나 바람 소리처럼 듣기만 해도 더위를 잊게 해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피리 선율도 그런 여름의 풍경을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선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0: 네, 오늘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에서는요, 흥겨운 민요부터 또 깊은 울림의 기악곡까지 여름의 다양한 풍경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2: 그때요, 신봉사. 맹덕이니 잃고 황성길을 올라갈 때 날이 차차 밝아지

버리고

온유월 삼복 성염이라 태양은 불빛 같고 더운

시인이 유수는 정산으로 돌고 이 꼴물이 초르르르르 저 꼴물이 꼴꼴 열이 열두 꼴물이한테로 합수쳐 전방저 지방저 월턱저 구부저 방울이 버큼저 건너 병풍 속에다 막

0: 의복을 헐헐 벗어놓고
1: 헐?
0: 물에다 풍덩 들안드며
1: 제.
0: 에이 시원하고 장이 좋다 물안 주머니

왕이 좋다. 삼

0: 네, 변재은 친구가 들려준 시원한 창법의 심청가 잘 들었습니다. 아, 정말 판소리를 너무 잘하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1: 저는 판소리를 유튜브를 통해 처음 접했는데요. 처음엔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정말 강렬했어요. 네. 그 뒤로 계속 찾아 듣다가 국악중학교 정기 공연인 소리샘 예술제를 보러 갔는데 네. 그때 아 나는 꼭 판소리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거기는 안무랑 뒤에 악기분들이랑 그렇지, 다 같이 그렇지. 하는 게 예. 너무 멋있어가지고
0: 아, 막 소름 끼쳤구나.
2: 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진짜 네. 들으면 들을수록 한편의 성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연하다 보면 또 잊지 못할 순간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어때요? 어떤 부분이 기억이 나요?
1: 저는 첫 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2: 첫 대회?
1: 무대에 올라갔을 때 첫 소절을 불렀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었던 거예요.
0: 어떻게? 예.
1: 마이크가 꺼져 있었는데 눈 앞이 이제 딱 새하얘졌는데 끝까지 소리를 불렀어요. 중간에 스태프분이 올라오셔서 무대를 끝까지 마치긴 했지만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울면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아빠께서 올라오시더니 저한테 재은아 다시 한복으로 갈아입어라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제가 우수상을 받은 거였어요.
0: 아 진짜 마이크가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끝까지 해서 우수상을 야 진짜 대단한 열정과 그리고 실력도 있는 거죠. 예, 그 정도만 들어도 안다는 거 아니에요?
2: 오늘 또 그리고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인데요. 재은 친구는 여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1: 저는 여름 하면 여름 산 공부가 가장 생각이 먼저 나요.
2: 공부? 산 공부?
1: 산 공부는 산에서 선생님과 언니들과 2주 동안 소리 공부를 하는 것인데요. 한 번은 폐활량을 늘린다고 계곡에 가서 잠수 대결을 한 적이 있었는데
0: 필요하죠 필요하죠
1: 제가 잠수를 할 때 언니들이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언니들은 역시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나중에 영상으로 알고 보니까 저만 잠수만 하고 있고 언니들은
0: 중간에?
1: 위에 있다가
0: 한번 나왔어요?
1: 제가 올라올 때쯤에 맞춰서 다시 잠수를 한 거였어요
0: 아하 속았네
1: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오래 남는 것 같아요.
0: 지금 생각해도 화가 많이 나죠.
1: 아니 재밌고
0: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재은 친구 정말 누구보다 판소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정말 대단한 소리꾼으로 성장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친구들의 시원한 가락과 흥겨운 장단 속에서 여름의 다양한 풍경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 그렇습니다 우리 음악에는요 계절의 풍경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도 함께 담겨 있다는 거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0: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래 함께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 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소리, 남도민요, 경기민요, 가야금 병창 등 국악계 대가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 수 있는 특집을 준비 중입니다. 직접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국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같습니다.
1: 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 변재은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곡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소만은 모르게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악기 연주, 판소리까지 퍼포먼스로 승부한 여왕의 남자의 무대 조성판 정단 여러분, 여름!

0: 받으시오.
1: 받으시오.
0: 받으시오.
2: 자. 여왕의 남자 팀은 총 15개의 스타 중 14개를 받았습니다.
0: 14개 누가?
3: 수고하셨습니다.
4: 아. 감사합니다.
5: 근데 못 보네.
2: 14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두 팀 중에 한 팀만 세 번째 판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됐는데
5: 벌써 울어.
4: 아, 안 돼.
5: 벌써 울어.
2: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조주환 씨?
6: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 믿기지 않습니다,
5: 아.
6: 사실.
5: 이거 안 돼, 마페? 네. 앞에.
2: 네.
7: 저기요, 합격한 거나 다름없어요. 왜냐, 전문가들 있잖아. 내가 듣는 귀는 틀림없어요. 서서 대금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이런 거 누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높이 평가예요.
8: 정말 저는 이 프로에 오면서 과연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우리 것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와서 보고 다시 한번 놀랬고요.
9: 첫 소절이 딱 나오는 순간 아 이거는 뭐 음색으로 끝내는 거구나.
10: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뒤에서 이렇게 같이 보고 있었는데 치타 씨 머리가 정말 이렇게
11: 아니 근데 진짜 노래 선곡이 좋았던 게 2PM의 집으로 가자 그다음 두 번째가 춘향가에 갈까 보다 합의가 됐거든요. 네,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네, 우리 집하고 이제 합의가 됐는데 이게 결과 아쉽게도 이렇게 됐습니다. 아, 요거는 선곡이 아주 좋았거든요. 예. 조금
2: 자,
11: 아쉽네요.
2: 이수영 씨. 예.
12: 스카프와 또 우리 가을 씨의 허리에 맨 저게 이제 집으로 가면은 저게 이제 집으로 가면은
2: 집에 가면은 이제 네 끈이기냐 내 끈이기냐 하면서 이제 서로 풀러서 재보겠죠. 예.
12: 정말 조주현 씨가 집으로 가자 처음에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했죠.
13: Tha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12: 알포네스. 나도 모르게 잡을 뻔했거든요. 저는 두 팀 못 보네요.
2: K-POP에 이어서 K-소리가 좀 글로벌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크리스티앙도 조선 판정단에 함께하고 계신데 별을 누르지 않은 자신만의 느낌이 있잖아요. 예.
14: 여기 조선 반스타잖아요. 퓨전이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길게 보여주신 그 퓨전에서는 좀 도움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저는 네
2: 한 팀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0: 엄마 도와줘.
2: 14개의 별을 받은 여왕의 남자 팀은 데스매치인 만큼 두 팀 중 한 팀만 세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조주한이 조금 더 돋보였다. 별을 누르시면 되고요. 정말 퀸의 역할이 돋보였다. 별을 안 누르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셋!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승자는 퀸입니다. 퀸입니다.
6: 축하.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울지 마. 잘했어. 잘했어.
12: 우리 소리를 세계 알리기 위해서 또 대중화를 위해서 젊은 분들이 너무나 애쓰고 노력하시고 이제 그게 꽃을 피기 시작할 때 조주환 씨나 퀸의 역할이 굉장히 컸잖아요. 저희 정말 선택하라고 해서 한 거지.
6: 아, 예.
12: 보내고 싶지 않은 분이에요, 진짜.
6: 이 무대를 저는 진짜 좋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좋게 봐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미련 없습니다.
2: 네, 네. 조주현 씨 그래도 무대 계속 서실 거죠?
6: 예.
11: 계속 켜주세요. 응원합니다.
6: 발전하겠습니다. 네.
3: 준비를 하면서 정말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팀원으로 만나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파트너로서 정말 좋은 무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오빠 목까지 열심히 해서 결승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 더 재밌는 거 많이 생각해놨는데 그게 아쉽네요. 조금 더 신나고 재밌는 걸 많이 구상을 해놨는데 진짜 마페 이런 거 안 해요? 저희 같은 사람이 놀 수 있는 판 만들어주셔서 그리고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최초 퓨전 국악 오디션 조선 판스타 최연소 도전자 박규리! 조선 판스타 서도민요 여신 신재현.
4: 아 서도민요.
15: 아 유일한 서도민요 유일하게.
5: 둘이 의상 맞춰 입었어.
16: 기량 기량.
17: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민요 동생.
18: 서도민요 언니. 우리는.

0: 경을 따고 서도에 서를 따서 경서를 만들었고요. 자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서 경서 자매로 짓게 되었습니다.
1: 경기 미녀와 서도 미녀 뭐 어떻게 다른 건가요?
2: 우리 경기 소리는 정말 단전에서부터 통 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내지만 서도 소리는 두성으로 해서 콧소리로 이제 소리를 내는 거야. 대중들이 알고 계시는 창부타령이라고 하면은 아니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이렇게 소리가 그냥 배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거죠. 서도 소리는 이 두성으로 해가지고 에에에에에에에 이렇게 이렇게 흔들면서 소리를 이런 창법이 완전히 흔들려요.
1: 판소리와 미녀와 타령과 네. 이렇게 좀 차이가 있구나. 이제 조선판스타를 통해서 조금씩 알게 되겠죠. 9살 박규량과 21살 신지현 씨의 무대 판 스타트.

0: 귀여움 폭발하는 축제 같았던 경서자매 무대.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1: 야,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0: 별을 눌러주세요. 자, 경서자매 팀은 총 15개의 스타 중 4개를 받았습니다. 4개를 받았습니다. 9개 이하의 별을 받았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이제 세 번째 판에 진출하지 못하게 됐어요.
2: 아, 네. 울어 울어.
3: 뭐 애기 울어요?
2: 어. 네. 아, 아이고.
3: 노래 떠나서 네.
4: 제가 이번에
5: 어떻게 너무 어려 이걸 받아들이기가. 속상해서.
6: 규리 양이 결코 창법이 어리다고만 볼 수 없었어요. 다 갇혔어요. 아, 좀 한 1, 2절만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감도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은 아, 태평가 짜증은 내요.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이 정도 소화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그 재현 씨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저기 서도 소리를 왜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나도 좀 의문이 가거든요.
7: 이제 규리가 워낙 애기기도 하고 이 무대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꾸미는 거다 보니까 그렇지. 같이 할 수 있는 국악곡을 찾다 보니까 이제 규리 쪽에 좀 더
0: 그렇죠.
6: 네.
0: 규리 양 몇 살 때부터 시작했다고요?
8: 5살이요.
0: 몇 살 때까지 민요 하고 싶어요?
8: 죽을 때까지.
0: 아, 평생 하고 싶다고.
9: 규리야. 내년에 10살 때 또 여기 나와요. 알았죠? 계속 봐요.
0: 자, 지금까지 경서자매 신재현, 박규리 양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7: 감사합니다.
9: 내년에 또 나와. 기다릴게, 삼촌들.
10: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4개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너무 속상해요.
0: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다음 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악 세계화의 앞장서는 국악계 BTS. K-POP!

0: 돌려 하루가 멀다고도 빠져들어 이렇듯 단양으로 떠난 용룡을 그리워하며 세월을 보낼 적에 이도령 또한 진양을 그리워하며 길이 뒹굴 저리 뒹굴 롤린롤린 하던 것이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저희는 영
1: 이즈 먼들입니다.
2: 어리면 다다. 오케이.
4: 말 그대로 영 어린 영 이즈 먼들. 그래서 저희는 이 젊음 어림을 패기로 해서
5: 어려워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4: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젊음을 패기로 다 해보겠다 그런 뜻을 담아서 만들었어요.
6: Even a child can do everything.
1: 맞아요. 그리고 사실 소문을 듣자니 이 K-팝 친구들이 유민 씨를 처음부터 너무나 원했다고 들었어요.
7: 네. 네.
8: 아 사실 이제 저희가
9: 그 무대를 보면서 언니가 너무 무대를 즐기면서 하는 게 참 우리랑 너무 잘 맞겠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어서 언니를 뽑게 되었습니다.
10: 뭐 본격적으로 무대 보기 전에 아 이런 걸 좀 관심 있게 봐주면 좋겠다. 관전 포인트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11: 저희가 이제 1라운드 때 둘 다 약간 이제 판소리의 비중이 조금 작았어요. 그래서 이번 무대는 판소리의 비중을 조금 더 뒀고요.
12: 저희는 또 잘했네.
11: 마찬가지 또 생기 발랄함도 놓지 않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10: 네.
2: 기대. 기대된다.
10: K-판과 박유빈 씨가 만나 한 팀을 이룬 영 이즈 먼들 팀의 무대 판 스타트.
13: 화이팅!
14: 화이팅!
13: 가자!

0: 왕자야.
1: 예?
0: 저기 저 블링블링한 것이 무엇이냐?
1: 아, 저기 저 아리따운 저 처자 말씀이죠?
0: 어허, 보는 눈이 그래도 없느냐? 저 동안영님 말고 미선 누나 말이다. 정말 말고 불러 원하라.
1: 예?

0: 기가 막히는구나.
1: 자, 아주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인 영이스몬들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어떻게 봤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0: 자, 영익스몬들 팀은 총 15개 스타 중 12개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개를 받았습니다. 조양준 군.
1: 네.
0: 네. 실례지만 어머니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1: 저희 어머니는 72년생이십니다.
0: 아, 그래요? 훨씬 많은 미선이 누나에게 누나라고 부른.
2: 제가 그래서 누른 건 아니고요.
3: 저 정말 섭섭했어요.
4: 아니 여기 두 분 준비했어요.
5: 이 황자야.
6: 예?
5: 저기 저 블링블링한 것이 무엇이냐?
6: 아, 저기 저 아리따운 저저저 말씀이죠? 저저저 말씀이죠?
7: 나이 가르쳐.
5: 홍안영님 말고 미선 누나 말이다. 참말 말고 불러 원.
4: 참말 말고 어떻게 봐.
2: 준비하고 한 거예요? 아니면 무대에서 딱 보는 순간 저밖에 안 보였나요?
1: 제가 이제 저 여인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딱 보는 순간 약간
2: 아 진짜 크게 될 사람 아니에요?
8: 제가 보기에 우리 이 네 사람들 참 소리도 좋고 그리고 청아하고 그리고 맑어요. 판소리는 잘못하면은 때가 좀 묻고 잔 군더더기가 많은데 뭐든지 음악은 마찬가지죠. 너무 그 군더더기를 많이 만들다 보면은 그렇게 재주를 부리다 보면은 재주가 넘쳐요.
0: 데스매치인 만큼 한 팀만 세 번째 판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9: 쉽지 않아.
0: 조선판 정단 여러분, K판의 무대가 매력적이었다고 느끼면 별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박유민 씨의 기량이 더 돋보였다고 생각되면 별을 안 누르면 됩니다.
10: 아, 하나, 어렵다.
0: 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0: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승자는 K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K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자, 유빈 씨가 옆에서 축하를 하고 있는데
2: 유민 씨 너무 아쉬운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아, 소리에 대한 열정을 이번 2라운드에서 보여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의 무대, 앞으로의 소리 더욱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뭐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3: 뭐 안 아쉽다면은 사실 뭐 거짓말이고요. 아, 나 좀 더 좋은, 더 팔색조 같은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데 아쉽다 이런 마음은 드는데, 또 그만큼 제 목까지 우리 친구들이 더 잘, 진짜 잘해야 돼요. 알겠죠? 나 계속 볼 거야.
0: 네, 영수분들 K-판 박유민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잘했어.
5: 약간 대성통곡을 하셨나요?
6: 아, 네. 제일 많이 울었어요.
7: 아, 근데 그거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고, 네. 유민 언니 목까지 정말 열심히 해서 네. 저희가 쭉쭉쭉 올라갔습니다. 네.
0: 자, 이번에 출격할 팀은 막강한 실력자 올스타끼리의 만남입니다. 국악하는 통신사 상담원 안서혜! 와!
8: 와! 와! 들어갈라!
9: 역시 오늘도!
8: 와우!
10: 수희 씨 찢었어요.
11: 선택은

0: 안소예님 나와주세요. 안소예님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1: 여기서 거부하게 되면은 경선 브라폰을 아래로 내려갑니다.
2: 아, 둘이 너무 잘 어울려요.
3: 재밌겠어.
4: 잘 됐으면 좋겠다.
5: 제가 또 하고 싶은 팀이 있어서 진짜 정말 죄송하지만
6: 뷰드 국악이랑 재즈 블루스랑 잘 어울려서 선택했어요.
7: 아홉 명의 국악 힙스터가 모인 경성 구락부.
5: 근데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팀이 지금 돼가지고 다시 경성구락부 다시 가도 되나요 제가? 제가 다시 네 감사합니다.
8: 저희는 우리의 소리로 판스타를 싹 다 사냥하러 온
9: 소리가 예쁜
8: 경성구락부예요.
10: 네, 재밌을 것 같아요.
11: 아니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남자랑 여자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
12: 맞아.
11: 같은 음역대도 아니고.
9: 화이팅! 찢어버려!
13: 어머나, 세상에. 트러블 메이커를 불러?

0: 좋아.
1: 허허, 여기 심사위원석에 아직 뜨지 않은 면이 15개가 남아 있구나.
2: 그렇다면

0: 바슴 드럼 잘하네.
1: 뜨거웠다. 뜨거웠다.
2: 무대를 찢어버렸네.
3: 트러블메이커를 재탄생시킨 소리가 예쁜 경성군악부의 무대. 초선 판정단 여러분은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봤을지.
4: 멋있어. 오렌지 당연히.
3: 별을 눌러주세요. 별을 눌러주세요.
5: 사실 올스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6: 네가 나를 잊지 못하게 우리 앞에서 또
7: 네가 작은 내 맘 흔들어 벗어날 수 없도록.
8: 올스타가 무조건 나올 것 같고요.
9: 산소리 한 마리 부두둥 아리 매방울이 떨러
3: 15개 스타 중 11개를 받았습니다. 11개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솔직히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코뭉고로 띡딱 띡딱 소리를 했을 때부터 아, 이 무대는 색다르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약간 이게 조선 메탈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 이렇게 약간 하드락처럼 네,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도 굉장히 색달랐고 너무 재밌게 잘 봤기 때문에 스타를 눌러드렸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3: 조선 메탈.
5: 조선 메탈.
2: 저도 처음에 이제 음악 시작할 때 그 검은 고를 그렇게 연주하는 건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새롭고 신선하다라는 것에 딱 이목이 집중이 됐는데, 서로의 매력을 지난번에는 정말 100% 뽐냈다면은 이번에는 약간 서로가 맞춰가는 것에서 온몸이 전율할 정도까지의 감동은 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너무 정신 없는데 어떻게 노래가 잘 안 들리는데 약간 이러다가 그냥 끝나버려서.
11: 사실 오늘 무대가 밴드 사운드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두 보컬분의 소리가 뚫고 나오지를 못했고, 두 경기민요 전공자분이 만나셨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경기민요의 어떤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곡을 좀 기대했거든요. 까투리 타령을 선곡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 싱어 두 분이 왜 경기 소리를 이번에 꼭 뺐어야만 되는지.
5: 저희가 깨고 싶었던 것은 왜 판소리와 또 민요는 이렇게 항상 나눠야 하나. 어차피 우리의 국악이고 저희 모두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까투리 타령을 남도 것이지만 우리의 것이니까 그러면 이 지점으로 우리가 타협을 보고 함께 최대한 조화를 이루는 게 이번의 미션의 미덕이기도 할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13: 정말 귀한 보물지도를 가지고 보물섬을 드디어 찾았는데,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금은 보화가 한계치가 있으니까 이걸 다 못 들고 가는 이 마음, 네, 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3: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데스매치인 만큼 한 팀만 세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과연 어떤 팀이 진출하게 될지. 자, 경성군악부는 별을 안 누르면 되고요. 안소희 씨는 별을 누르면 됩니다.
14: 아, 소리가 아니었고 어렵네.
15: 아유, 참, 조금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16: 좀 오늘 제일 어려운데.
3: 세 번째 판에
14: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해야 되냐?
3: 자, 과연 어떤 팀이 진출하게 될지.
14: 어떻게 해야 돼?
3: 하나, 둘, 셋.
15: 잠깐만.
3: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승자는 경성군악부입니다. 경성군악부입니다.
5: 안소희 씨는 올스타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오히려 밴드 스타일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맞춰야 되는 분위기여가지고 그런 건데요. 너무너무 잘하시고요. 앞으로도 다른 무대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요.
14: 아이.
8: 잘해. 너무 잘해요.
17: 울지 마요.
8: 화이팅! 우리도 아쉬워.
18: 울지 마요. 다음 기회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3: 순간적으로 이렇게 울컥한 이유가 뭐예요?
19: 늘 혼자여서 많이 외롭기도 하고 힘들었는데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좀 많이 울컥했던 것 같아요.
3: 네, 너무 감사하고 또 감동을 받아서 울컥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조선 팬스타를 통해서 앞으로 정말 안세 씨의 많은 팬들 덕분에 외롭지 않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 그때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떨어지겠구나. 여러모로 본 경연은 막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3: 어떤 이에겐 환상적인 무대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이에겐 아주 환장할 그런 무대가 될 수도 있는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다음 팀을 소개합니다.
17: 여기도 띠동갑이네.
3: 첫 번째 판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두 도전자가 만났습니다. 도전자가 만났습니다. 오우.
2: 아, 이렇게 둘이 만났구나.
3: 국악계 이수영, 박자희.

3대를 이어온 탁월한 국악인 김하은. 아, 잘하네.

0: 박자희 씨는, 김하은 씨는 10개 스타를 받았습니다.
1: 아니 저렇게 잘하고 노래 선곡자는
2: 기분이 들어와 있다.
3: 감사합니다. 진짜 정면 승부다, 그쵸? 소리 대 소리.
4: 안녕하세요. 하하히히 웃으며 무피 비상하자 하이 비상입니다.
0: 두 분은 어떻게 해서 팀이 된 거예요?
4: 저희는 네 서로 선택을 아무에게도 받지 못해서 저희가 마지막에도 남았어요. 아~
5: 저는 박성우님.
6: 네, 김희원님.
7: 경성브라프를 선택하겠습니다.
8: 퀸 부탁드리겠습니다.
9: 홍주 씨.
10: 서리꾼 유태평양 씨를 그 거꾸로 프로젝트로 합니다.
11: 네,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박자희, 김하은 님이 한 팀이 됐습니다.
12: 네, 우리가 꼴찌로 올라왔지만 네, 강인함을 보여주시기 한번 네. 네, 다 죽여봅시다.
13: 네,
12: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14: 하은 씨가 곡을 굉장히 많이 알더라고요. 뭐 최신곡은 물론이고 옛날 오래된 노래까지. 그래서 하은 씨가 되게 곡 추천을 많이 했고, 아무래도 좀 다른 팀보다 예상이 되지 않는 무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걸 좀 타개를 해보고자 좀 파격적인 선곡을 시도를 해봤고요.

반전을 확실히 보여줄지 아니면 이번 무대가 정말 마지막 무대가 될지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별을 눌러주세요.

0: 대역전 아닙니까?
1: 아마 굉장히 전통적이고 멋진 기사 타이틀이 나갈 겁니다. 꼴찌들의 반란이라고.
2: 이게 드라마지.
3: 저는 사실

0: 아요.
1: 근데 정말 연습할 때 우리는 꼴찌로 올라왔으니까 꼭 1등으로 올라가자. 둘이 함께 같이 올라가자. 둘이서 정말 합심해서 다짐을 했어요. 꼭 함께 올라가자고. 그런데
2: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정말 개인적 취향 100%로 하은님의 목소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개성이 강한 사람 옆에 붙으셨다는 게 조금 그 두 분 다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요. 아 너무 완벽한 조화를 이루셨다는 게 감동적이고 그리고 이제 저도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전을 했을 때 꼴찌에서 치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굉장한 쾌감이 네. 온단 말이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제가 다 기쁘네요. 잘 봤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저는 일단 지금 왜 제 심장이 뛰는지 모르겠는데 반한 것 같고요. 두 분의 러브샷이 이 샷인지 이 샷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를 막 흠뻑 취하게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황홀한 무대였습니다.
4: 아니 근데 정말 그 러브샷에 있는 그 훅 라인을 정말 구음처럼 너무 편곡을 이렇게 잘 그 경계선이 없었어요.

0: 그 경계선이 없었어요. 너무 없어서
1: 어디가 국악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저는
0: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이게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조선판스타에서는 아... 막 갑자기 뛰어 가는 것보다 이 경계선이 없는 그거를 너무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2: 제가 이 팀을 너무 좋아해요. 정말 보니까요 상상도 못했는데요 너무 정말 카멜리언처럼 이랬다 저랬다 근데 정말 세련되기도 하고 또 전통적이기도 하고요 예술이었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올스타로 두 분 다 진출하게 된 박자희, 김하은 씨의 무대였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축하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좋았어요. 아, 너무 섹시했어.
5: 사람 이름 따라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름 따라가요. 비상하지 않으니까 진짜 비상했습니다. 너무 좋고요. 그렇게 정말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했던 일들이 진짜 벌어져서 너무 다행이고 일단 누구 하나 안 떨어졌다는 게 너무 좋아요.

0: 미녀와 판소리가 만난 혼성 국악그룹 거꾸로 프로젝트.
1: 너를 좋아하고
2: 너도 나를 좋아하고

0: 안녕하세요. 저희는
1: 쌍쌍바입니다.
2: 멤버들 모두 지금 깃털을 다 달고 있는데 어떤 표현하고 싶은 컨셉이 있으신 건가요?
3: 아, 저희들이 각자 새를 또 맡은 게 있어요.
4: 저는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파랑새를 맡고 있습니다.
0: 네, 저는 말 잘하는 애무새를 맡고 있습니다.
5: 아, 저는 까투리를 맡고 있는데 원래 까투리는 암꽁이지만 오늘은 잠깐 성비를 알 수 없게 암꽁 까투리를 맡았습니다.
3: 저는 제비를 맡았습니다.
6: 네, 저는 모든 새를 거느리는 독수리를 맡았습니다.
7: 대장님이시네.
8: 네, 근데 왜 쌍쌍반지 그게 근데 먼저 더 궁금하네요.
4: 저희가 둘 다 듀엣팀이다 보니까 저희가 쌍쌍과 그리고 건반을 하고 있는 바를 맡고 있습니다.
8: 아, 네. 아, 나눠 먹겠다. 네. 이게 아니고?
4: 그렇죠. 그래서 쌍쌍.
7: 근데 그거 아시죠? 저 아이스크림이 잘 쪼개면 반으로 딱 되지만 그러니까 올스타를 받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거.
9: 항상 그 6대4, 7대3, 8대2까지도
7: 쉽지 않거든요. 예. 똑같이 나누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을 저렇게 지으신 건 어떤 운명일 수 있어요.
5: 그래서 반으로 잘 갈아질 수 있게 오케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7: 알겠습니다. 네. 예.
10: 저희가 준비한 곡은요. 이태원 프리

0: 와, 의상이 뭐 다들. 오,
1: 정정도.
2: 야, 멋있다.
3: 멋있다.
4: 불타 먹는 쌍쌍바, 올스타 쌍쌍바.

0: 굿잡, 굿잡.
1: 아, 잘한다.
2: 다양한 새들이 이태원에 모여 판을 벌린 쌍쌍바의 무대. 조선판정단 여러분께서는 또 이번 무대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0: 별을 눌러주세요.
1: 어? 아...
0: 총 15개의 스타 중 14개를 받았습니다.
2: 골키리 아니에요? 누굽니까? 누구?
1: 고개 들어요, 괜찮아요?
2: 괜찮아요.
1: 아. 아니 뭐 보는 자. 시각이 있으니까.
3: 예. 예, 예. 네. 이렇게 되면 한 팀 탈락하는. 아,
0: 안타깝게도 아, 올스타를 받지 못했어요. 어쩔 수 없이 데스매치 룰대로 한 팀은 탈락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아, 보채 소리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4: 한 명이 떨어져야 된다고 하니까 정말 마음이 좀 불편한 것 같긴 해요.
5: 제가 이제 정미 씨랑 또 음악 활동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엄청 그 생각도 나고 호흡도 맞추게 돼서 굉장히 즐거웠는데요. 네. 아이고. 아이고.
6: 아까워.
7: 아, 너무 잘했는데.
0: 정미 씨, 지금 심정이 어때요?
8: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대기실에서 장난삼아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우리 팀이 떨어지면 우리가 운다고. 내가 운다 이랬는데.
1: 아니 진짜 좋았거든요. 어. 부부가 또 이렇게 갈라져서 진짜 이태원 프리덤 같았어요.
2: 프리해 보여서 프리.
1: 나도 모르게 그런 자유를 느끼면서 이거야 하면서 들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만약에 이거를 그 뭐 그런 패스권이 있다면 드리고 싶을 정도로.
9: 네, 저희는 패스권 없네. 마페, 암행어사 뭐 이런 거 없나요?
0: 아
9: 네.
0: 마페.
9: 마페나 암행어사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 그래, 그러면 특히 이제 저 끝에 계신 분이 굉장히 미안해하는 마음이 예. 뭐 어쩔 수 없죠. 뭐.
0: 그렇죠. 예, 뭐. 본인의 판단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 서희철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3: 아,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팀들이 다 올스타를 꿈꾸면서 나왔던 것처럼 저희도 정말 그거 하나 목표로 나왔었던 것 같아요. 예.
10: 이런 어떤 누군가의 운명을 결정을 짓는 자리에 제가 앉아있다는 게 참 무거운 자리구나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
0: 자, 이제는 네. 저희가 듣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시기.
3: 예. 네, 그렇게 졸렸으면 눌렀어야죠.
10: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제 귀에는 조금 더 약간 이러다가 끝난 아쉽게 끝난 무대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절대 나쁘지 않은 무대였고요. 제가 너무 죄송스럽게도 쌍쌍바를 잘못 갈라먹게 되었네요.
0: 아, 사실 뭐 14개의 별도 굉장히 훌륭한 성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데스매치인 만큼 둘 중 한 팀만 세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됩니다.
1: 어떻게
0: 보채 소리가 세 번째 판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판은 거꾸로 프로젝트가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별을 안 누르면 됩니다. 마음에 결정하시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11: 감사합니다.
0: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승자는 거꾸로 프로젝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0: 나 마음이 안 좋다.
1: 아이, 잔인해. 야, 우리 이렇게 잔인하게 만드냐? 올스타감이야, 올스타감.
2: 저 신랑이지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아니 우는.
3: 근데 왜 신랑한테 뭔가?
2: 근데 이제 본인의 이제 꿈이 있는데 접어주고 더 돋보이게 해주려고 양보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음악 하는 사람이 그게 부인이라고 양보를 해주겠어요? 근데 너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숙하게 양보를 해주고 오빠가 정말 본인 거보다 제 거를 더 1순위로 도와준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좀
3: 예.
2: 제가 책임도 지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3: 예 아이고 그래요 아. 남편에 대한 고마움 진짜 결혼 생활 하면서 나중이라도 남편이 혹시 무슨 잘못을 했더라도 지금을 생각하면서 너그럽게 이렇게 또 사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네.
3: 지금까지 쌍쌍바 보채 소리와 거꾸로 프로젝트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3: 이곳에서 선택을 받은 자만이 세 번째 판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대결을 펼칠 주인공 불러봅니다.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3인조 그룹 미우루. 감사합니다.

0: 이렇게 데스매치예요?
1: 와
2: 찢었다.
3: 조선판 스타 나와 노래해 올스타 받기 위해 우리는 여자 넷이에요!
0: 아 기다렸어.
2: 뮤루 분들께서 민은경 씨를 선택을 하셨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4: 일단은 저희는 다 기악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좀 전통 소리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1라운드 때 사철가를 부르시는 거를 딱 보고서
5: 이산저산 꽃이 피니
2: 아이씨고
5: 쇠오
2: 하이
5: 분명코 봄이로구나
6: 옳지

0: 그 소리에 반해서 이분과 함께 하면 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좀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민은경님을 선택했습니다.
1: 빅매치네 이거.
2: 선택은 잘했네.
3: 그러면 이제 민은경 씨는 유류가 이렇게 탁 선택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4: 아, 네. 그 팀 이제 정할 때 갑자기 민은경 선생님, 민은경 선생님 이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0: 저희 유로는 민은경 선생님. 민은경 선생님.
5: 여기 대표님 들어와야겠지. 네.
6: 템포 괜찮으세요? 조금 늦췄거든요.
7: 네, 괜찮아요.
6: 네, 그러면은 요 템포를 해서

0: 그 부분 잘라낼게요.
1: 싸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솔로 주고 받고 그런 다음에 싸비로 다시 넘어가서
2: 좋을 것 같아요. 맞는 만능이시니까.
1: 기다려. 정신 너무
3: 없고 밥도 못 먹고 어떻게 됐어? 잘 돼요?
1: 우린 분위기 엄청 좋아. 완전.
3: 우리도 분위기 좋아요?
1: 여자 넷이어가지고.
4: 우리가 나도 좋긴 한데 나는 키 때문에 여자랑.
1: 키 차이가 좀 나니까.
4: 우리는 쉽지. 노래는 뭐 우리는 의견 좋을 것 같아서.
1: 홍보전도 잘 되고 판스타
3: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홍보전 판스타 화이팅.
5: 혹시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6: 춘향이의 그 면사또를 향한 거부, 그리고 빅마마의 거부, 그리고 여자 넷이 악기와 소리로 들려드리는 어떤 그런 거부의 표현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모든 사람이 벌을 받을 수 있는 꽉 찬 무대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8: 걱정하지 마세요. 나올 거예요. 아우, 너무 좋겠다. 찢어버려.
9: 저희 뮤르는 좀 다양한 악기를 다루고 있어서 이제 국악 관악기 또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게 또 뮤르만의 매력이 아닐까.
10: 작은 거인, 슈퍼 땅콩 뭐 이런 수식어들을 늘 붙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역량껏 최대치의 에너지를 뽑아서 좋은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11: 뮤르와 민은경 씨의 만남, 여자 넷의 무대 판 스타트.
8: 이거 무조건 올스타 나와야 되는데.
7: 파이팅!
12: 파이팅! 1, 2, 3.

0: 앵콜!
1: 앵콜!
0: 와, 노래 더 들으면 안 됩니까? 아, 한 시간 들으면 안 돼요?
2: 아니, 진짜 왜 이렇게 빨리
0: 왜 이렇게 빨리 끝나시오? 날 가져요, 누나들!
3: 와. 저희 누나 맞아요?
0: 최고야!
1: 변사 또 수청했다가 두들겨 맞겠다.
4: 무대를 꽉 채운 여자넷의 무대. 조선 판정단 여러분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별을 눌러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올스타로 차지했습니다. 올스타로 차지했습니다.
5: 너무너무 잘했어요.
1: 멋있어.
5: 최고야, 최고.
6: 올스타 봐서 너무 기쁘고요. 예, 뮤리팀이랑 함께 돼서 더더욱 기쁩니다.
7: 아, 팀워크 잘 이루어졌다.
8: 사실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한 입장이다 보니까 더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조금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리꾼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구멍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사실 많이 연습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1: 아, 멋있어요.
9: 이번에 뮤가 빅마마의 음악을 해주면 어떨까? 보컬을 좀 더 보강을 해서. 근데 딱 그 무대를 너무나 멋진 파트너와 함께, 이게 스타거든요. 대중이 원하는 음악을 멋지게 한껏 놀아주는 게 스타인데, 사실 뭐 판정이고 나발이고 간에 저는 막 계속 소리 지르고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1: 감사합니다.
10: 이게 오늘 더 사람들을 이렇게 흥분을 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단 악기 자체가 우리 한국의 악기에서 가장 소리가 큰 악기입니다.
4: 아, 예.
10: 정말 태평서, 장구, 이 모든 부분 우리의 이 소리를 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그런 악기이거든요.
1: 저희가 뭐 피아노, 바이올린 이런 건 많이 알지만 우리 국악기는 사실은 많이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저도 사실 너무 죄송하지만 처음 보는 악기라.
10: 맞아.
1: 그 소리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7: 나도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 지금.
1: 앵콜은 네. 못 듣지만 저 소리라도 좀 들어볼 수 있다면.

0: 살아있네. 생황.
1: 생황.
2: 자, 지금까지 여자넷 뮤루와 민은경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다음 무대 열심히 해.
4: 저희 앙상블이 가장 잘 맞아야 그 연주도 좋게 들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넷이 함께 동화여서 그게 더 좋게 들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5: 언니와 저희가 넷이 뭉치지 않았다면 나오지 않았을 무대였기 때문에 모두의 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4: 여자 넷도, 미우루도, 민은경도 모두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2: 다음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장금 OST의 주인공 김지현!

0: 비주얼 밴드 락드립.
1: 여기도 또 아우
2: 이야
3: 호호호호

0: 띠 반짝반짝 눈이 부셔 우리는 울산입니다.
1: 사실 창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다투고 그런 걸 떠나서 계속해서 의견 교환을 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뭐 얘기를 나눈 끝에 무대를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2: 우선 전체 틀에서 의견 주세요.
3: 이게 제가 불꽃처럼 꺼지지 않은 사랑으로까지가 제가 너무 짧게 느껴져서 영원이가 같이 하다 보니까 그때 저는 구음을 좀 넣고 싶어서 구음 넣는 그 마디를 조금 늘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좀 좀 높여도 될까요?
2: 키 전체?
3: 네.
4: 그건 아닌데 약간 좀 위험하지 않나요?

0: 나중에 등잔니 하시고 거기서 바로 한 끼 방식 올라가는 걸로.
1: 근데 그 파트는 제가 라인을 되게 고민해서 정한 거기 때문에 딱 어떻게 보면 국악적인 맛을 가장 제가 낼 수 있는 부분이 청량의 가도라는 부분이라서 여기는 진짜 더 어려울 것 같아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제26회 전통예술재전 유흥입니다. 차세대의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 수리성입니다. 창작 국악부터 산조, 판소리, 민요, 판페라까지 우리 음악의 다양한 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춤, 화찬입니다. 태원 신윤복의 그림 속 인물들의 감정과 서사를 부채입춤과 한량무 등 한국춤의 다채로운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성남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타임도사 전우치가 열립니다. 조선의 도술사 전우치가 현대세계로 떨어지며 일어나는 여정을 국악기반의 가족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광명문화재단 구름도사와 송이도사 빨간 괴물의 습격입니다. 광명시 구름산 지역의 산신령 설화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 선율과 다양한 오브제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에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건가.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1: 제발 나를 도와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창작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4: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개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이쁘다.
1: 와!

0: 경제총조사가
1: 당신의 사업을 업!
0: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가 AI 인재 교육 확대로
2: 혁신기 업!
1: 로봇 활용 데이터가 로봇 산업 지원 확대로
3: 자영 업!
0: 사업 데이터를 업하면
1: 내 경쟁력이 업됩니다.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0: 이산 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고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1: 제가 딱 소리를 시작하고 발림을 하잖아요. 제가 제 손으로 부채를 펴고 고갯짓을 하고 제가 그때는 무대에 비해서 정말 자유로운 비장애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판소리는 저의 또 다른 눈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봉사가 눈 뜨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리를 하고 있어요.
0: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2: 박두성 선생 가방에서 맹셔틀 짤랑 짤랑 거리는 소리가 나니
3: 시.
2: 아이들이 궁금하여 묻는 말이 선생님 이거 무슨 소리예요?
3: 이것은 맹셔틀이라고 하는 건데 점자를 찍는 도구란다.
2: 아이들이 궁금해 못 견디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우와 점자요?
3: 그래 점자가 무엇인지 일러줄 테니 잘 들어보아라.
2: 네.
3: 점자라고 하는 것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관현댕인 전통예술단에서 판소리로 재미난 이야기와 감동을 주는 소리꾼 김지연입니다. 저의 일상과 그리고 제가 판소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시청자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7개월 만에 태어나가지고 미숙아 망막증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을 전혀 볼수 없게 되었어요.

국립서울맹학교에서 한 14년 정도를 지냈고요. 맹학교 친구들은 굉장히 소리에 예민해요. 그래서 음악을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배울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하고 노래 부르고 이런 걸 좋아했어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한것 같아요.

0: 중학교 3학년 때 이청준 소설 서편제로 먼저 판소리를 접하게 됐어요. 거기 나와 있는 주인공 송아가 아버지께서 이제 너에게 한을 심어주겠다면서 눈을 멀게 하시잖아요. 근데 처음엔 굉장히 읽고 분노를 했었는데 이 장르는 어떤 장르이길래 저렇게까지 하면서 자기의 예술혼을 저렇게 불태워야 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판소리를 그때부터 이렇게 좋아하게 됐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본격적으로 판소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1: 힘하고 동바라 이마리 지든 마든 산호조름을 갇혀버리고 버섯반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이고
2: 오늘같이 좋은 날에
0: 오늘같이 좋은 날에 도련님 말씀이 그리하옵시면 아마도 저 후배 사령이 낯살이나 더하는 듯하여이다. 이놈의 심사가 이래 오니 오르나라느냐. 처음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를 시작하면 끝까지 하지를 못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타도 뭐 한 달 만에 그만두고 뭐 피아노도 8년을 쳤지만 연습을 안 해서 늘지를 않고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은 얘가 금방 그만두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특히 엄마를 설득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점자로 손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엄마께 진심을 담은 저는 이 판소리가 너무 하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엄마께 썼습니다.

0: 그때가 고2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입시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막 이랬더니 정말 자기가 뭐 편지를 쓰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꼭 한 번만 자기를 믿어봐달라고. 그래서 그래, 한번 믿어보자. 이번 한 번만 마지막이다. 너 한번 믿어보자 그랬는데 꾸준히 지연이가 너무 즐거워하면서 하는 모습 보니까 아, 그때 해주길 잘했다. 지연이가 선택하길 잘했다. 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고맙다.
1: 나도 고마워.

0: 기특하죠. 이제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성장했던 거, 이제 31살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게 참 대견하죠. 더 이상 뭐 건강하게만 꾸준히 이렇게만 잘하셨으면 바란 희망입니다.
1: 근데 고학선인데 나 진짜 고학선 하나도 모르겠어. 무슨
2: 보컬 레슨 선생님도 알아봤지?
1: 12월 달부터 하려고.
3: 또 어디서 하게 됐어?
1: 아, 이 백석.
2: 백석에 그 더 좋은 선생님 소개 받았대.
1: 자, 소리가 여기서 지나서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0: 그렇지. 보이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는데 너 같은 경우는 성대를 직접 만져보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싫던 거지.

0: 이랑 아라리오 아리
1: 가족이 만약에 이렇게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밝게 자랄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가족들은 대들보죠.
0: 개나리 포찌몰 실모치고 아리랑 고개

0: 오너라 호꾸 놀자. 이리 오너라 호꾸 놀자.
1: 얼씨구.
0: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해로.
2: 판소리는 고전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한 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렇지 맞아 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요. 판소리에 굉장히 그런 격정적이고 힘있는 목소리가 좋았고요. 판소리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야기 들려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저와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0: 지원아.
1: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안녕. 어디 잘 또 들어왔네.
1: 네. 그 우리 실로암 마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됐었던 거야?
2: 고학선은 좀 양해를 구했고.
1: 아, 그래? 그러면은 월, 화. 그다음 또 언제 가지?
2: 저는 월요일, 수요일만 가요.
1: 톱스!

0: 맞고서
1: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게 되었고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이제 전통음악 아카데미라는 거를 그 방과후 수업을 여셨는데 거기 원진주 선생님께서 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과 인연이 돼서 만나게 됐습니다.
0: 하나. 온댕기 날리며 발끝에 꽃이 피네.
2: 툭 칠 때 바깥으로 보내줘야 되거든. 이 바깥으로 손가락에 펴줘야 돼. 하나, 둘, 셋. 조금 빨라야 돼. 손이. 둘, 셋. 둘, 둘. 에이. 자, 봐봐. 자, 이렇게. 이렇게. 손이 어디까지 뻗어갔어? 그치. 툭 할 때 꽉 잡아야 돼. 그치. 어때? 힘이? 그치.
1: 쭉 들어가.
2: 쭉 들어가지. 그치. 왜냐면 한 삼을 이렇게 날려야 되거든.

0: 이제 무대에 서게 되면서 정말 다양한 공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 요소에 맞는 이제 몸 쓰는 거, 발림 정도뿐만이 아니라 감정을 드러내고 극적인 표현을 한다든지 또 창작 판소리를 하면서 실제로 연기를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림하듯이 부채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몸을 썼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사실 상상도 못했는데 저도 지연이를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지금은 찰떡같이 이제 바로바로 알아들어서 이제 뭐 금방 이렇게 활용이 되고 하네요. 네, 보람이 있어요. 그치? 혀뿌리를 이렇게 내려. 그렇지. 그게 내렸어. 부! 부! 그렇지. 자, 여기서, 오! 이렇게, 오! 떨려 나오잖아. 지금 여기가 떨리고 있는 거잖아. 부! 부! 그렇지. 헬렌 켈러의 그 설리번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저한테도 원진주 선생님은 우리 한국의 설리번 선생님 같은 존재세요.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네, 굉장히 인사 바르게 잘하고 서로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하나도 굉장히 잘 알려주시고 그리고 소리할 때도 저에 맞게 이렇게 상상할 수 있도록 많이 그려주세요.
1: 흰 백! 자, 불극을 공허한 송이, 송이, 자, 송이, 송이, 꽃 피우고, 네.
0: 지연이는 저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알려주면 알려주는 대로, 제가 그려주는 사랑을 지금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연이가 소리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지연이 후배들 중에, 지연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 친구들은 지연이가 로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정말 보는 빛이 아닌 희망을 주는 이제

0: 그런 빛으로 그런 소리꾼으로 네 소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 백백홍홍 난만종. 자, 백백홍홍 난만종 난만종 난만종. 옳지.

0: 그때는 신앙이라.
1: 그 송암 박두성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어록 모음곡이에요. 시각장애인을 교육할 때는 사랑과 신앙과 그리고 영적 건강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좋은 말씀을 모아서 노래로 만든 곡입니다.

0: 송한 박두성 선생님은요, 한글 점자를 만드신 분이세요. 이제 내년이 점자가 만들어진 지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기념하고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럼 내가 직접 이 선생님 이야기를 판소리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1: 점자를 찍어보고 읽어보고 배열하여 마침내 조선어 점자를 완성하게 되었더라.
0: 사설을 쓸 때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묘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맹학교의 뭐 풍경이라던가 뭐 아이들의 표정이라던가 박두성 선생님이 뭐 왜 뭐 차림새라던가 이런 게 좀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선생님들께 많이 자문도 구해보고 이제 부모님께도 보통 여기서는 어떤 묘사를 하는 게 좋을까라고 많이 자문도 구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던 것 같아요.

0: 저희가 관현미기니에서 초등학교를 굉장히 많이 공연을 많이 가요. 근데 항상 말이 너무 어려워요라는 피드백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깨알 자랑이지만 동아구연 강사 자격증 3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이범 내려온다 안일이를 동화 버전으로 해봐도 재밌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네, 안일이만 동화구연 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0: 네. 자라가 엉금엉금 기어 육지에 도착해보니 숲속 동물 친구들이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는 친구들을 가만히 보니 그중에 귀가 쫑긋하고 몸이 얼룩덜룩한 토끼가 앉아 있었지요. 판소리의 매력은요, 일단 이야기를 전해준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물론 좀 창법이 좀 옛날스럽고 잘못 알아듣겠어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은데, 솔직히 조금만 더 쉽게 말을 조금 풀었으면 아주 친근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판소리는 그런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황거동마라 이 말이 시든하듯 산호주렴을 거쳐버리고 푸친 앞으로 신봉사 이 말을
1: 판소리에서 중요한 것이 추임새잖아요. 그렇지, 좋다, 잘한다. 이 추임새를 듣고 무대를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0: 나는 심청가를 보고 듣고 있으면 그냥 저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묘해요.

저는 제일 이제 벅찬 순간이 신봉사가 눈을 뜨라고 눈을 끔적끔적 뜨는 그 부분이 굉장히 벅차요. 이제 곧뜰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어서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눈을 좀 떴으면 좋겠다라는 네, 소망도 있습니다.

0: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2022년에 카타르 월드컵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축구 경기도 직접 직관을 하고 또 다른 세계 음악가들이랑 좀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월드컵에 초청받아서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했고 그 멋진 경기장에서 저희의 연주가 울려 퍼졌다는 것이 너무나 네,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공연이 딱 끝나고 관객들이 박수 쳐주고 또 공연 중간중간에 이제 관객들이 추임새를 아주아주 크게 넣어줄 때 정말 그때 저는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1: 날이 찬저 밝아 진 염력쌈을 전 날이라 아니장 이거리에 16세 어린 처녀가 무엇을 옆에 남기고 갔다.
0: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잖아요. 근데 저는 광복 딱 100주년에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을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해서 다시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전통 판소리도 게을리 하지 않고 정말 단단히 내 뿌리가 될 수 있도록 더 연마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춤이라는 걸 춰본 적도 없고 그런 움직임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무대에 이제 저를 이제 안내해 주시고 제가 딱 소리를 시작하고 제가 제 손으로 부채를 펴고 고갯짓을 하고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몸도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그때는 무대 위에서 정말 자유로운 비장애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아이고 가까 보여라. 판소리는 저의 또 다른 눈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봉사가 눈 뜨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저도 예술의 눈을 뜨겠죠?
1: 눈을 끔적끔적 거리더니 두 눈을 번쩍 떴구나.
0: 행복은 그 순간순간인 것 같아요. 매 순간 내가 지금 무대에 서 있는 이 순간도 행복하고 내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순간 이 모든 순간이 다 행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탱탱볼 같은 예술가 김지연입니다.
1: 사람이 살면은 뼈땡현사나 짧은
0: 서편제는 나에게 운명과도 같았다. 점차 책 속 글자를 통해 만난 판소리는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앞을 볼 수 없던 나는 판소리를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만나고 있다.
1: 아리랑 흥흥

그때여 별주부가 여짜오되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강상은 높이 떠 망보기를 자라보니 무슨 풍패 있사오리까마는 수구구 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이나 한 장 그려주옵소서. 클랑은 그리 허여라. 여봐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드려 토끼 화상을 그린나 동정유리 청홍연 금세 조파 거북연정 어징어로 먹가로 양두 하피를 텀박 불어 단청 채색을 두루번지어서 이리저리 그린다 전하 명산승지강산 경계보다 눈그리고 홍래방장은 무중에 짧았던 고그리고 난초진 초외가 댕초 따먹던 입그리고 대한엄동 설안 부궁아 놀던 달 그리고 두기난 쫑근 두는 도우리 도우리 허리 난 늘 신공랭 임볕도 좌변 정산 요평은 녹수이니 녹수청산은 예구분 창성인으로진 양유성 들랑아그달랑 오락강그랑 주춤선난 토끼 산중태월 보크려 아미산월에 발륜대 이어서 더안 손자

안녕하십니까.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판소리 수군가중 토끼 화상 그리는 대목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이 대목은요, 18세기경에 처음 선보인 뒤에 또 19세기 초에 완성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이 판소리는요, 한꺼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명창들이 기존의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와 소리를 넣어서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또 판소리에 담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입니다. 정은혜 씨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적적한 심야가는 술상 차려 들리우고

장처가떠냐 진즉 와서 보자더니 자연이 타서여 이제 와서 보는 일을 부딘도여 생각 말아마는 너는 고집 똥백낭터라 허물할 손 우리 인생 세세현년이 젊을 손과 구십 춘광 두견이도 봄을 따라 즐기다가 화불송춘 춘자거라 삼춘이 점진하면 낙화 풍진 동서비니 화진하면 천무정이라 어느 나비 돌아오면 일세 공안 여자 몸도 소녀 시절 10세 정부 허거리 사랑타가 영영 건군 허송어여 귀 밑 태설이 치면 따를 남자 없느니라 사람 한 번 죽어지면 동망산 일본 돌아 너 죽어도 그렇지. 흙이

송백죽 굳은절행 내가 이 회절이 내고 집인함과 달러 장차명을 바치려니 사또전에여 죽기를 춘향을 알아보니 회절은 고사하고 어서

전여여라 난향 이문세 거여 가져갔던 주안을 권하는 채 먹는 채 허망히 돌아가고 춘향

0: 네,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난양이가 옥에 갇힌 춘향을 찾아가 회유하는 대목을 감상해 봤습니다. 그러면 정은혜 씨를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준수 씨.
0: 네, 이렇게 또 말씀을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방금 사실 판소리 한 대목을 들려주셨는데 네. 지금의 의상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사실. 네. 아주 외국에서.
1: 너무 평가하지 마세요.
0: 막 귀국한 약간 소프라노 같은데. 오늘 어쨌든 저희 아지트에 처음 오셨습니다. 어떠십니까?
1: 네. 역시 준수 씨처럼 화사하고 화려하고 네.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빛내보려고 네. 제가 화려하게 드레스를 한번 입어봤더니 우리 준수 씨가 계속 놀려서 네. 참 많이 부끄럽네요.
0: 뭐가 부끄럽습니까? 사실 정은혜 씨가 항상 한복을 입는 모습이 더 저한테는 익숙한데 오늘 이렇게 어깨 선을 돋보이셨습니다.
1: 아, 네네. 아주 쑥스럽지만 한 번씩 또 도전해보도록
0: 한번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자랑 한번 해주세요.
1: 아니에요. 넣어주세요.
0: 아니요. 시청자분들께 처음 인사드리는데 일어나시세요.
1: 아유 아닙니다.
0: 아 네. 아름다우십니다. 또 이렇게 귀걸이까지 포인트가 네. 아주 화려하신데 또 이렇게 저희 아지트에 오셔서 우리 판소리 한 대목을 또 시원하게 열어주셨어요. 네. 이 대목이 사실 눈 대목은 아니지만 네. 이 춘향가의 서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네. 이 대목 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정정열제 춘향가 중에서 사실은 숨은 대목이기도 하는데요. 저희 스승님이신 최승희 선생님께서 굉장히 애창하신 곡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 소리를 이렇게 들었을 때 야질야질하면서 정정열제 특유의 점잖고 공력 있는 소리 성음이 나오는 대목이 아닌가 해서 오늘 아지트 청취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0: 사실 정은혜 씨는 7살부터 판소리를 시작해서
1: 그렇죠.
0: 지금까지 이 판소리를 이어오고 계시는데 네. 판소리를 쭉 해오시다가 이 완창이라는 거를 사실 5번 이상 그러니까 횟수로는 12번 이상 하셨다고 들었어요.
1: 네, 사실 어떤 기록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늘 학습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대, 20대, 30대, 40대 그리고 나중에 아주 먼 훗날에 정말 큰 소리계 거목이 됐을 때를 네. 기대하면서 늘 학습의 부족함을 완창하면서 공부한다 생각하고 채워가는 것 같아요.
0: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판소리를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생각하시는 판소리의 가장 멋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지금 말씀드렸듯이 판소리는 아주 오랜 시간에 공력을 들여야 되는 소리고 그리고 그 세월을 낚는다고 하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닦아야지만이 빛날 수 있는 게 판소리인 것 같고 네. 그만큼 소리는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판소리의 참 멋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만큼 너무 어렵고 더 정진해야겠다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0: 그 어렸을 때부터 소리를 해오면서 지금까지 소리에 대한 생각도 1년 1년 좀 다를 것 같고 또 네. 무대에서 임하는 모습 또한 정말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또 판소리면 판소리 또 작품 안에서의 작창가로서의 또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또 뮤지컬 장르를 또 도전하면서 또 뮤지컬 배우로서 또 무대에 서고 다양한 무대들을 또 해오고 계세요. 네. 또 이 창극 아까 작창가로서의 또 활동도 사실 있잖아요.
1: 네.
0: 살로메 작품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 그럼요.

0: 또 소리꾼으로서의 정은혜 씨의 모습, 또 작창가로서의 소리를 짓는 일, 그게 또 좀 다르면서도 새로운 또 도전이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걸 작업하시면 어떠셨습니까?
1: 사실 창극 살로매는 이미 김준수라는 살로매를 두고서 제가
0: 자료 빼고 얘기하세요.
1: 네, 작창을 작창가로서 사실 어떤 배우가 맡을지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네. 그분의 보이스 컬러라든가 그분의 성향이라든가 그분의 극적인 행동들을 연상하면서 음악을 그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준수 씨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탐구했던 것 같아요.
0: 근데 저를요?
1: 네, 좀 더 매력적이게 우리 준수 씨가 살로매로 분할 수 있도록 음악에 담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컸고요. 네, 사실 그만큼 저는 작창을 훌륭하다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준수 씨께서 무대 위에서 그 요한의 목을 두고 절규하는 대목을 봤을 때 아, 작창 그 이상의 걸 표현하는 배우로구나. 그래서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초대해서 바라봤습니다.
0: 또 저렇게.
1: 네. 그래서 저희 창극 살롬에도 많이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작창이란 건 정말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소리를 하는 행위자로서가 아닌 이것이 내가 아니라 다른 배우에게 전해져서 무대에서 구현했을 때까지 고민을 해야 돼서 많이 깊이 더 소리에 대한 본질적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도 분명합니다.
0: 제가 살롬의 작품을 만나면서 정말로 이거는 본인만이 부를 수 있는 곡을 정말 나를 죽이려고 살롬을 이렇게 작창했구나 느껴질 정도로 네. 정말 어렵게 작창을 하셨어요. 그 난이도의 정말 어떤 상으로
1: 저는 사실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김준수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살롬의 였으면 좋겠고 그래도 창극사의 실험적인 작품으로서 아, 이 작창은 그 마치 리스트의 초절기교처럼 정말 훌륭한 배우가 아닌 이상은 노래할 수 없는 영역이었으면 좋겠다는 욕망이 조금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0: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단테의 신곡을 여러분 들어보실 텐데요. 맞아요.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봤었거든요.
1: 네.
0: 그때 보고 영상 보고 그 영상에서 그 느껴지는 에너지와 파워가 이런 음악을 누나가 했단 말. 그러니까 미안해요. 갑자기 네. 이제 누나와 막 시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1: 지금 함께 또 서편제라는 작품을 하고 있어서 송아 누나로서 또 이렇게
0: 네, 좀 헷갈립니다. 지금 이 모습도 제가 좀 적응이 안 돼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빼놓을 수 없는 작품 중에 하나가 단테의 신곡이었어요.
1: 아, 네.
0: 그때 이 음악을 들으면서 오늘 꼭 라이브로 한번 이 아지트에서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1: 네.
0: 이 단테의 신곡 어떻게 하다가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걸까요?
1: 제가 국립창극단 재직 시절에 우리 준수 씨하고 함께 재직했을 때 연극 단테의 신곡을 접하게 됐고 극 중에서는 베아트리체 역할이었는데
0: 네.
1: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0: 나와 그래서, 닮았다.
1: 네. 어두운 숲속에서 방황하는 단테의 모습을 봤을 때 자전적인 이야기로 조금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안에 판소리라는 어떤 저만의 무기로 조금 현대적으로 현대 관객에게 동시대성을 갖는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창작 판소리로 한 시간을 구성했었고 발전시켜서 또 이게 낭독 극사운드 프로젝트로 또 변환이 됐죠. 그래서 지금 오늘 들려드릴 곡들이 그런 과정에 있는 곡들입니다.
0: 오늘 이 아지트에서 불러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저도 너무 많이 기대가 되고요.
1: 네.
0: 사실 보시는 분들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 또한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십시오. 절대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중에서 어떤 곡을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1: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지옥 순례 여정을 떠나면서 이제 지옥의 문 앞에 통곡의 강인 카론의 강을 건너야지만이 지옥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론의 강에 대한 전경을 묘사한 곡을 한 곡 들려드리고요. 또 한 곡은 인간은 왜 도대체 그러면 신의 섭리는 무엇일까에 대한 성찰을 담은 악마의 먹잇감이라는 곡을 연달아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곡은 요즘에

0: 작업하고 있는 신작이에요. 이제 지옥을 마친 단테가 연옥으로
1: 네.
0: 네, 오르게 되고 그 연옥에 있는 정화의 의식을 갖는데요.
1: 네.
0: 그래서 정화의 제의와 같은 정화의 노래라는 곡을 여러분께 새롭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2: 네, 그럼 정은혜 씨가 노래하는 단테의 신곡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가져오라 거기. 저라 거기야. 저자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카론이라네. 저라 거기야. 저라 거기야. 이곳은 동국의 강. 저라 거기야. 다시는 하늘을 올려다 보지 못하리. 저라 거기야. 이곳은 지옥의 강. 저라 거기야. 내 너희를 인도하리. 강 앞에 저 안나 자굴 속으로 얼음 속으로

뭐야 너 살아있는 놈이잖아. 빨리 돌아가. 여긴 죽은 자만이 올 수 있는 곳이란 말이야. 너를 태워줄 배 따위는 없어. 카론, 화내지 말고 내 말을 듣게. 이건 어떤 의지에 의한 것이라니. 그러니 더 이상 아무 말도 말게. 야 이 멍청이들아, 더 배를 세차게 몰아라. 내 너희를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죽음보다 깊고 어두운 세계로 인도하지. 가자!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이곳은 동곡의 강.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내 너희를 인도하리.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이곳은 지옥의 강.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내 너희를 인도하리. 건너편 저 언덕 저물 속으로

지옥의 밑바닥. 인간은 왜 고향을, 친구를 배신할까? 자신을 믿고 마음을 열어준 사람을 왜 속이고 죽여야 할까? 왜? 신의 섭리는 인간의

그것을 빛으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빛으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빛으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간다면

판소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조선의 소리꾼들은요, 춘향이나 심청이의 이야기를 판소리로 불렀고, 또 이 시대의 소리꾼들은 동화나 현대소설, 그리고 또 외국 고전 등도 소리에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날 분들은요, 역시 다양한 이야기로 판소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통 판소리의 미학을 지키면서, 그리고 또 동시대의 감각으로 새로운 소리를 만드는 입가손 스튜디오가 저희 아지트를 찾아주셨습니다. 먼저 한국을 대표하는 효녀 이야기입니다. 심청가 중에서 그 한 장면부터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때여 신봉사 뺑덕이네를 데리고 황성을 올라갈제. 아이 몹쓸 뺑덕이네가 다른 봉사와 눈이 마저 한밤중에 몰래 도망을 하고 말았구나.
1: 그렇지.
0: 신봉사 기가 막혀 어라 어라 어라 어라 현철어구의 암전은 우리 곽씨 부인 죽는 양도 보고 살고 추천대윤의 딸 심청 생이별도 하고 살았는디 내가 다시 진연을 생각하면 인삽을 써면 새아들놈이다.
1: 그렇지.
0: 막담을 덜컥 지어놓고

나간다 주막 밖을 나서더니 그래도 생각이 나서 맹세

빙덕이니야. 빙덕이네. 새끼처럼 없으려나. 니 그럴 줄래 몰랐다. 황성철님 온무원 길을 어이 찾아 가잔 말이냐. 내가 눈이 있거든요. 앞에는 무서운 산이 있고.

허전 말이네. 빈덕이네야 오지고도야 소컨년 눈뜬 가장 배반캐도 사람치고는 못할 텐디 눈 어두운 달 버리고 니가 뭐

그럼 너는 땡고 오유월 한덕이라 태양은 불같은 비 피짓땀을 흘리면서 한 곳을 당도하니

0: 서동보성 벌소리 듣더니 반긴다.
1: 아이씨구
0: 아이씨구나 반갑다.
1: 아,
0: 6월 염천 더운 날 청바여서 목욕을 오면 서으른 마금도 잊을게요. 맑은 정신이 돌아올 것이니 얼씨구나 반갑다.

자, 물은 주먹을 듬뿍 쥐어 양치질도 구여보고 또 한 주먹 듬뿍 쥐어서 가슴도 훨훨 문지르며

0: 네. 고수 두 분에서 맞춰서 소리를 하는 아주 인상적인 무대였습니다. 입가손 스튜디오의 이승희, 이향아, 그리고 김홍식 이세 분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앞서 정말 인상적인 무대를 또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이 무대는 두 분께서 같이 함께 고수 두 분과 같이 함께 하시게 되었을까요?
2: 저희가 입과 손 스튜디오라는 이름이 소리꾼의 입과 고수의 손으로 만든 판소리인데 고수가 두 명이니까
0: 네.
2: 이왕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같이 치게 됐습니다.
0: 네. 그 입가손 스튜디오가 17년도에 이제 어쨌든 창단을 해서 정말 꾸준한 작품들을 이어오고 계시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동초째 심청가 그리고 또 강산째 수궁가를 비롯해서 동화, 뭐 현대소설, 외국 고전 등을 재해석한 이런 작품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안데르센 동화도 판소리로 만드셨더라고요. 와, 진짜 근데 어떤 느낌인지 조금만 여기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준비가 되셨나 혹시?
1: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안데르센의 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오라요와 미운 오리 새끼 두 편을 저희가 옴니버스 형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오라요의 할머니의 반응을 소리로 만든 대목이 있거든요. 자, 모두가 박수로
0: 네,
1: 신나게
0: 그럴까요?
1: 살려주셔야
0: 네네. 아니, 또
1: 장면이
0: 고스트
1: 사니까.
0: 분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1: 아시구나, 잘시고 썩은 사과가 한 자루라니 영감이 청에 나가 귀한 것을 가져왔네. 자전거도 좋고 메가폰도 좋지만 1년 내 두고 볼 썩은 사과만 어디요. 아이고 여보 영감, 오늘 아침에 옆집 준수 할머니

0: 이 우리 집에 사과나무가 있는 것을 알고 사과를 얻으러 왔었지 뭐예요.
1: 그래갖고.
0: 아이고, 그런데 영감도 잘 알지 않수? 우리 집 사과나무에는 도통 사과가 열리질 않으니 내 그 준수 할멈에게 말했지요. 아이고, 사과가 없어 나눌 수가 없으니 어디 썩은 사과라도 있으면 꿔다주고 싶구려. 아라고 말이에요. 아이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영감이 그걸 알고 이렇게 썩은 사과를 그냥 한 자루나 들고 왔을까요, 그래?
1: 어이.
0: 하나만도 기쁠 것인데 한 자루나 굴러 들어왔으니 이만한 부자가 또 있으랴.
1: 어이,
0: 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 나오라요? 얼씨구나 철씨구.
1: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우리 판소리를 재밌고 또 쉽게 풀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소설 레미제라블을 또 판소리로 만드셨더라고요.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아, 저희가 이제 판소리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판소리를 만드는 방법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러다가 완창 판소리가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 하면 이건 한 번에 만든 게 아니라 여러 시대 여러 소리꾼들이 계속 덧붙이면서 길어지고 깊어졌다. 그럼 우리도 판소리를 한 번에 다 만들 것이 아니라 좀 토막 소리로 만들고 이걸 좀 완창으로 엮는 판소리적인 창작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거기에 알맞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막 찾다 보니까 레미제라블이라는 누구나 아는 긴 서사를 저희가 찾게 됐어요. 그래서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각각의 토막 소리로 만들고 그걸 하나의 세계관으로 엮은 완창 판소리로 또 엮은 이런 시리즈가 저희 판소리 레미제라블 시리즈입니다.
1: 그런데 또 이 소설이 또 우리 판소리로 만들기엔 또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작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을까요?
3: 저는 그 책을 굉장히 멀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1: 굳이 그걸 여기서 밝히십니까?
3: 그런데 아, 유현진 PD가 저한테 책을 주문했다라고 네. 하길래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다섯 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두께가 벽돌만한 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읽어내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1: 어쨌든 다 보셨나요?
3: 그럼요.
1: 아
3: 열심히. 그래서 한 페이지를 읽는데 한 5분 정도 사람 이름이 너무 한 20자 막 25자 이렇게 돼가지고
1: 네.
3: 완독하는 게 가장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1: 그래도 어쨌든 다 보셨네요.
3: 네.
1: 그 며칠 만에 읽으셨어요 혹시? 몇 달?
3: 몇 달이 걸린 것 같습니다.
1: 몇 달이면 그래도 빨리 가셨네요. 1년이 안 돼서
2: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그랬습니다.
1: 정말로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그 책을 다 보셨고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서의 사실 또 그래야 또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분명 존재하니까요. 정말 대단한데요. 또 이 작품을 만들면서 작가님의 집에서 직접 또 공연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기분이?
0: 맞아요. 저희가 지난 5월에 그 파리 유럽의 박물관의 밤 그 기념으로 저희가 빅토르 위고의 집에서 99선 사람들
1: 네. 네,
0: 한 꼭지를 공연하게 됐는데 그 전에 저희가 한참 토막 소리들을 만들어 가던 시기에 파리를 방문하게 돼서
1: 네.
0: 파리에 간 김에 빅토르 위고 선생님의 집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1: 네.
0: 그래서 모두 다 이제 그 집을 가서 구경하고 하고 선생님 길을 주세요. 저희가 이제 완창 판소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1: 네네.
0: 막 이러면서 그때만 해도 이 99선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아예 상상도 못할 시기여가지고
1: 네.
0: 굉장히 선생님이 길을 바꾸자 이렇게 갔는데 그 장소에서 우리가 그 99선 사람들의
1: 네.
0: 또 완창형 판소리 레미제라블을 발표해서 굉장히 의미 있고 영광이 자리였죠.
1: 그럼 분명 이제 공연도 하시고 이랬었는데 또 거기에 관객이 분명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 당시에 관객의 분위기라든지 그 현지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2: 일단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요. 본인의 나라의 어떤 큰 자랑이잖아요. 사실
1: 네.
2: 빅토르 위고와 레미제라블을 근데 그걸 판소리로 한다는 거에 되게 좀 신기해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판소리라는 장르 자체에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서 정말 큰 에너지를 받고 저희도 앞으로 99선 할 때 좀 하나의 레이어가 더 쌓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제가 이런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레미제라블의 작품이 너무 또 궁금해졌어요. 99선의 사람들. 근데 이 중 한 부분을 또 여기 아지트에서 들려주신다고요? 한번 그 오늘 네. 들려주실 대목을 한번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얼마 전에 파리에서 공연했던 그 장면의 한 꼭지인데요.
1: 네.
0: 레미제라블이 어떻게 99선 사람들이 되었는지 약간 힌트를 주는
1: 네.
0: 앞에 서사를 살짝 알려주는 대목인데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새로운 세계관으로

0: 바꾸면서 이름도 다 네. 한국적인 이름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장발장이 어떻게 장씨가 됐는지 네. 또 팡틴이 어떻게 박미영이 됐는지 네. 그리고 프랑스의 이야기가 또 어떻게 구구선이라는 배 위의 이야기로 바뀌게 됐는지 네. 그런 것들을 소리꾼이 이렇게 좀 소리로 풀어주는 좀 에피타이저 같은 네. 대목입니다. 그리고 살짝 그 불쌍한 사람들의 한 명인 팡틴 박미영의 네. 이야기도 짧게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1: 그럼 입가선 스튜디오의 판소리 레미제라블 구구선 사람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그렇지. 내가 누구냐 소리꾼이 아니더냐. 레 미제랍을 소리꾼 필터에 넣어 한국판으로 각색하자. 대산이 높다 되하늘 아래 메이건을 고민할 게 무거우시랴. 지금 당장 하나씩 바꿔보자. 소리꾼이 쓸 것이니 태생부터 한국판. 배경은 당연히 프랑스 일리 없고 등장인물도 한국 이름으로.

0: 혁명보이 가부르시는 가열차게 거리를 떠도는 어린 껌팔이 가열차르로 마리우스는 도련님이 웬 말이냐 한국 시정에 맞춰 개장남이 좋겠구나 무너진 집안의 대들보로서 학업을 포기하고 꼬리꼬리한 냄새나는 구두를 닦는 청년 꼬리요 자 이제 자베르 하나 남았구나 가난이고 사정이고 볼 것도 없이 패도 눈물도 하나 없이 소리꾼 눈에는 제일 불쌍한 인간 차베르는 조성만 모아다가 조병렬이 좋겠구나 아이고 아 이런 장발장을 빼놨구나
1: 그렇지.
0: 다들 잘 아시죠? 제일 유명하니 그냥 장씨로 하자 여자 하기 청년 순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엄선해 모았으니 이야기도 바꿔보자 시대와 사회를 함께하는 이들 모두 한 배를 탄 운명이니 세상을 닮은 동그란 배 하나를 그려보자 방망대해를 끝없이 떠도는 구형의 배 위에서 오직 모태가 닿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 언제나 배에게 닿지 못하고 99%의 기르는 레미제라블 배의 이름은 영락없이 구구선이로다

아, 그러니 레미제라블은 모두 북극우에 모여 사는데 그 중에서도 저기 가장 허름한 집에 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펼쳐보는데 제일 먼저 한국판 팡틴, 박미영을 만나보던 것이었다.

말도 안 돼요. 물난 죄라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미혼모지만 맹세코 내 딸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진 않았어요. 지금 이래로 공장을 나가게 되면 더는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요. 제가 버는 돈의 80%가 양육비로 보내져요. 제발 제가 이 공장에 남을 수 있도록 부디 힘써주세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 미영은 꿈속에서 공장장 앞에 손이 발이 되게 비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구나. 그 모습은 비참하기 그지없으나 더 참담한 것은 함께 일하던 여직공들이 약속이나 한 듯 태도를 바꾸어 그를 욕하는 모습이었구나. 저 염치 없는 년 좀 봐. 그새 공장장님한테 가져가서 꼬리를 치는 거야? 누구 자식인 줄도 모르는 애를 키우면서 뭐가 잘났다고. 걸레 같은 년. 양육비 송금 일정이 다가올수록 미영은 공장에서 쫓겨나던 날의 꿈을 더 자주 꾸었구나. 그때마다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아이가 있으니 함부로 죽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겄다. 단 한 달치의 양육비. 지금 미영에게 그보다 더 간절한 것은 없었구나. 그의 곁엔 돈을 빌릴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없을 뿐 아니라 애초에 그런 것들이 있었단들 그들 모두 가난했을 것이 틀림없었구나. 그는 돈이 필요했다. 그렇게 한 달이

돈을 벌게 해주세요. 노파는 미영의 미모가 그대로인지 살피고서

0: 얼마가 필요하오?
1: 양육비, 불월세,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주민세 열 손가락을 다 합혀보기니 노파는 주옥 주옥 고개를 끄덕이며 앙상한 손목을 낚아채 힘껏

노파를 따라가 어금니 두 개를 팔았다. 오직은 뚝딱 잇몸엔 흥건한 피가 주르르르르르르르 빠질 듯 하려고는 턱에 고통에 정신이 아득. 이걸 대체 어디에 쓰는 거지?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판소리를 만나봤습니다. 적벽가는 그 당시 인기가 제일 많았던 중국 소설 삼국지 연의를 판소리로 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담은 새로 쓴 판소리가 이 세월이 지난 뒤에는 새로운 판소리 한바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판소리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눈과 귀 그리고 또 입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의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더질 더

0: 이거 실화야?
1: AI,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호, 태풍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 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가요. 호우 태풍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해요.

0: 다섯 살 때 우리 밑에 집에 큰 친구 집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여가 나갔거든. 근데 그 상여 나가는 게 나는 왜 그 상여 소리가 그렇게 좋았던지 그걸 한없이 쫓아다녔어요. 그 동네를 돌아가지고 산으로 해서 그 산소까지 가는데 그게 무섭다거나 무슨 뭐 이상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야. 그 소리가, 상여 소리가, 주고받고 먹이는 그 소리가, 그게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곽정란 선생님 연구소에 가서 이제 무용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거기 가서 그때 황병주 선배, 뭐 곽태천 선배 이런 분이 거기 학원의 악사였었어. 그 황병주 선생한테 선배한테 가야금 좀 가르쳐달라고 그냥 애교 부리고 막 이래가면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잘 가르쳐 주셨어요.
1: 그게 무슨 가락에 오신 거예요?
0: 그래서 성금령 가락을 황병주 선생한테 기초를 아주 굉장히 힘들게 다졌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5.16 민족상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어요. 처음 시작해서 나가가지고 저는 1차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섭섭하고 그러든지 이런 아주 그냥 오기스러운 그런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다시 도전. 그러고는 무대에 섰는데 올라가서 이 안쪽이 반이 쫙 뽀개졌어. 한참 연주를 하는데 그동안 연습하고 그동안 고생한 걸 생각하니까 못 나오겠어 그냥. 그랬더니 김병호 선생님이 옆에서 가만히 앉아서 저것이 나갈 건가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하고 바라보고 계시더니 벌떡 일어나서 들어가시더라고요. 들어가시더니 남의 악기를 가져왔어. 그러고는 처음부터 다시 하려니까 도저히 떨려서 할 수가 없더라고. 에라 모르겠다. 중머리에서 끊어졌으니까 중머리부터 한다. 그리고 중머리부터 하면서 하는데 그때는 내 정신이 아니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끝까지 다 끝나고 들어왔어. 들어와서 그냥 통곡을 한 거지 뭐. 그냥 막 엉엉 울었지. 그러고 와서 내 생각에는 안 됐겠지. 그게 뭐 될 리가 없지. 뭐 안쪽도 끊어졌지. 뭐 부러지고 뭐 어쩌고 해서 쉬었다가 다시 하고 이랬는데 뭐가 되겠나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도 전승도 안 된 저 곡을 혼자서 녹음기 듣고 악보 보고 저걸 해냈다는 자체가 너무 대단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저것 때문에 다 떨어졌는데 특상을 줬어요. 대상을 줬어요. 그 사학과를 들어가서 역사 공부를 했어. 왜냐? 역사 공부를 해야 이 한국 음악하고 좀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

근데 그동안 나는 뭐 했냐 그러면 가서 고전 예술부를 만들었어요. 중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춤도 추고 가야금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면서 당국대학 홍보를 한 거야. 그래서 당국대학에서 서원숙이를 모르면은 가짜야.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었었다고.

0: 일본에 구마케 애들 데리고 초청받아서 가는 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무 부러워한 게 뭐냐. 60, 70 먹은 노인네들하고 이 젊은 애들이 같이 연주를 하는데도 실력이 떨어지지 않고 너무 좋다 이거야. 저렇게 훌륭한 연주를 하고 그러는데 자기네는 그냥 개인적으로 와서 그거 배워야 되잖아요. 전통음악 가르치는 데서. 그러니까 전수가 안 되나 봐, 잘. 너무 부러워하면서 감탄했다. 어? 젊은 이 대학생 아이들이 이렇게 연주를 잘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저걸 하는 거는 한국에서 대학을 만들어서 국악과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자기네도 그거는 본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굉장히 뿌듯했죠. 심상훈 선생님 즉흥적인 분이시 되나서 아무도 가르치질 못해. 가서 선생님 한 번만 들려주세요. 그래서 타잖아요. 그러면 그 금방 받아서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선생님 다시 한 번만 해주실래요? 그럼 또 딴 갈아타고.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다른 산조들은 조성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거든. 근데 이 선생님은 아주 간단해. 우조라는 게 없어. 그냥 평조로 시작해서 개면조.
1: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0: 그렇죠. 단순하고 경기째 살랑살랑하는 분위기하고 충청도에 두렁두렁하는 그 아랫소리 그런 맛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편안해요. 평온해. 그냥 우리 정악 타는 것 같아. 아 이거 정악인가 산조인가 뭐 그런데 아주 매력있어요.

0: 선생님의 연주 그걸 중심으로 이제 확인 작업하고 틀린 데 수정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재연을 했죠.
1: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재연하시면서?
0: 아, 재연하면서도 역시 잦은 머리 박. 안 맞는 데는 다시 그 박자를 전부 세서 박자를 맞춰서 채웠고 뭐 이런 작업.
1: 재연 연구하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심정이?
0: 모든 사람들에게 전승시키겠다 하는 저걸로다가 목표를 내놨으니까 참으로 되게 뿌듯하고 좋았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우리 아이들한테 전승을 시켰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고맙게 학생들을 데리고 전부 저기 무대에서 심상은율을 한 바탕씩 타고 주파 한 바탕 타고 심상은 한번 타고 이렇게. 나의 인생, 내 동반자. 자나깨나 가야금이 함께 왔으니까. 학교 일하고 집에 돌아오고 그러면 집안 일도 있고 그러니까 연습을 언제 시작하냐면 거의 12시. 그럼 한 2시까지 연습해서 독주 준비를 항상 해야 되니까. 한 번도 한 해도 걸리지 않고 독주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참 나같이 많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1: 그렇게 연습하고 강의하고 막 힘드실 텐데도 그렇게 계속?
0: 힘이 나죠. 악기만 잡으면 힘이 나지. 그렇게 힘들어서 다 죽을 것 같은데 악기만 잡으면 언제 그랬더냐 하고 갑자기 힘이 난대.

가야금이 좀 더 발전하고 열심히들 많이 해서 좀 학교도 그렇고 가야금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바라건대 선생님들, 교수님들께서 열심히 해서 가야금을 많이들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바람이죠 뭐.

탈춤이라는 것이 또 이게 흔히 볼 수 없는 것이잖아요. 참 그런 것이 참 좋은 것 같고, 또 이 가면 춤이라 하게 되면 자기 얼굴을 내놓고 추는 게 아니고 가면을 쓰고서 추는 춤이기 때문에, 가면 쓰게 되면 배짱이 생겨요. 무대에서 얼굴을 안 내놓으니까. 그래가지고 좀 그런 좋은 점도 있어요. 그리고 좀 그 답답하고 좀 힘든 점도 있고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리고 대중들한테도 보이는 것도 좀 특이하게 탈춤이라 하면은 좀 특별한 춤이 돼서 좀 하는 저로서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내 몸에서 자연은 나와야 돼요. 이 몸에서 자연이 이 기교가 나와야지. 그 기교가 안 나오는 걸 자꾸 그 기교를 나오게 하려면 안 돼요. 꺾어지는 거지, 그냥 꺾어지는 거지. 그건 타고나지 않으면 못해요. 같은 춤이라도 그 기교, 그 몸에서 나오는 그 멋은 아무나 못 내거든.

태어나서 발자국 뛸 때부터 아버지가 전부 집에서 이 탈, 봉산 탈바가지 이런 걸 다 아버지가 만드셨거든요, 집에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것만 보고 제가 자랐거든요. 탈 만드는 거, 의상 만드는 거. 그것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봉산 탈춤에 대한 거는 그냥 뼈가 그 굵어지도록 그걸 봤기 때문에. 평생을 탈바가지 만들고 춤추시고 옷, 의상 만들고 평생을 그렇게 하신 분이죠. 그 자는 어린 거를 그냥 막 깨워가지고 옷 입혀가지고서 손잡고서 깜깜할 때 그 사리원 역을 나가는 거예요. 기차역을. 그럼 나는 그냥 어린 걸 원수일복 다 입히고 또 조그맣게 이 탈바가지 아버지가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의상 입히고 얘 조그만 거 손잡고 그 사리원 시내를 도는 거예요. 그럼 봉산 탈춤이 초저녁에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조명들을 비치고 밤에는 하잖아요. 그때는 조명이 없으니까 우리 봉산 탈춤은 장작불을 켜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작불을 막 활활 타는 데서 이 탈이 이 움직일 때마다 그 연기 그 꺼먹고 뭐 환약 그게 무섭잖아요. 거기에서 장작불 켜놓고 공연을 했어요, 우리가. 으쌰으쌰 한 거예요. 그 장작불에서, 조명 장작불에서 공연을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끝나요.

그때는 무대 딱 나가면은 자기의 그 기억, 재주 있는 대로 시대를 추는 거예요. 멋있어요. 그게 진짜 멋있어요. 지금은 순서가 돼. 순서대로 추어야 되는 게 뭐 아무래도 춤이 딱딱하잖아요. 요거 다음엔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이 춤사위가. 그렇지만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이 가리키는 게 없으니까.

장단에 내가 그냥 홀려버리는 거예요. 그 장단에. 그리고 특히나 우리 봉산타촌 이 장단은요, 기가 막히게 흥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거기 나가면은 진짜 정말 뭐 아주 그냥 뭐 이거는 춤이 절로 안 나갈 수가 없어요.

나는 죽는 날까지 해야 된다. 그거는 항상 지금도 얘기해요. 예. 나는 봉산 탈춤은 당신님들이 아무리 여기에 30년, 40년을 몸을 바쳤다 하더라도 나만큼은 못하다, 내가 그래요. 그건 내 자신있게 얘기해요. 나만은 못하다. 난 생명을 여기 바친 사람이다. 난 목숨이 여기 있다. 난 애들을, 나 지금 애들 본 지가 10년 됐어요, 지금. 나의 가슴 아픈 소리 하는 거예요. 여기 때문에 내가 못 가고 10년 됐어요, 지금. 이 심정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내가. 이 봉산 탈춤이 뭔데 내가 자식도 못 보고 온 몸과 정신을 여기다 다 내가 모든 걸 다 여기다 바치고 내 평생을. 한 번이라도 내가 고향에 가서 이 봉산 탈춤을 한 번만 추고 왔어도 내가 한이 없겠어요. 경원산 앞에 가서. 한 번만 추고 와도 내가 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언젠가는 내가 살아있을 때에 통일이 된다면은 한 번은 내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내가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내 희망. 가서 한 번만 내 고향 땅에 발을 한번 내 디도 봤으면 그게 내 한이에요. 그 이상은 내가 없어요. 여기서 아무리 공연해도 이북에서 한 번만 하고 싶은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0: 쉽게 잡아드렸어.
1: 어디 보자, 어디. 그놈 눈이 빨그레 한 것이 약되게 생겼구나. 토끼 듣거라, 내 우연 특병하야 명희한테 물은 즉 네 간이 약이 된다기로 우리 수궁에 어진 신하를 보내 널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여봐라, 토끼 배를 쫙 갈라. 간을 더운 김에 소금 찍어 올려라.
2: 오, 훈련대장 한 곳 없고 영락 없이 죽을 때 잘 찾아왔다. 이왕 죽을 목숨 꽤나 한번 써보자. 자, 내 배 떠보시오.
1: 아니, 저놈이 배를 안 떼이려고 무서히 잔말이 많을 텐디 저리 배를 와락 내민 것이 필시의 곡절이 있구나. 토끼야,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려구나.
2: 아니요, 내 배 따보면서 갈 것이니 배 따보란 말이오.
1: 야, 이놈아, 이왕 죽을 바에야 말이나 허거적으려구나.
2: 말 할 것도 없이 배 따보란 말이오.
1: 야, 이놈아, 답답하니 말을 열어.
2: 대산이 봉태허도 성이 음음하여 실은 걸상돌의 소리 억조장생 은망중어 탐악원 성주인군 성윤

0: 내려 달라 무고히 저게 안쓴들 일고 공리가 없었으니 소태도배를 갈라 간이 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위다려 달라보며 어찌 다시 그리까 당장 배를 넘었소서.
1: 이놈 네 말이 당치 않는 말이로 피수병즉 꿈을 응시거고 당수병즉 설능어노 신수병즉 입을 능정하고 간수병즉 꿈을 능시라 하니

얼른 전기로 삼겹쌉더니 고놈이면 간을 내고 그 몸이면 간을 드립니다. 줄 때에는 세상 경객들이 소태고 놀른 허면 간을 달라고 체계에 간을 내어 반춘잎에다 꼭꼭 싸서 진노로 쟁쟁동여 의조석상 계수 나무늘은 매워 봉하유수복에 변해 탁주가로

0: 자리로구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신이대 장은 탄을 막아 엉난데 니가 어찌 탄을 내버두리고 이모 출입을 한단 말이냐.
1: 대왕 터니

소대는 무슨 일로 머리가 요리면 또 한 번 대왕 옥체에는 이 돌이 번쩍번쩍 서

0: 내가 누리고 임으로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1: 예, 있지요.
0: 어디 보자.
1: 자.

0: 한국에는 대변 보고 또 왕궁에로는 소변고 월당궁에로는 간
1: 네?
0: 별이 어디 뭐로
2: 차려 말아놔야 한다.
3: 그러면 네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0: 걸까.
1: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제발 나를 도와줘.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창작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4: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개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이쁘다.

늘 같은 선택만 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도전을 통한 성장에 대해 배워보고 우리 몸의 중심인 골반 이완에 도움을 주는 요가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존재의 이유는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현 상황에 안주하는 것이 피해나 위험을 피하게 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에는 제한이 따른다는 경고가 담긴 말이기도 한데요. 항구를 벗어나 항해에 나선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또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전한 항구에 머무르고 있던 분들이 있다면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는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갈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호흡을 조절하여 가슴속의 편안함을 느껴보겠습니다. 에너지 통로를 정화하는 나디쇼다나 호흡법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쪽 콧구멍을 막은 상태에서 왼쪽으로 마십니다. 네 번째 손가락으로 왼쪽 콧구멍을 막고 숨을 멈춥니다. 왼쪽 콧구멍을 넷째 손가락으로 막은 채로 오른쪽 콧구멍으로 숨을 내쉽니다. 그 상태 그대로 오른쪽 콧구멍으로 숨을 마십니다. 오른쪽으로 막고 왼쪽 콧구멍으로 숨을 내쉽니다.

골반과 고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타 파단구스타사나입니다. 누운 상태로 다리와 상체를 들어올려 골반의 부드러움을 요구하는 자세인데요. 동작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자리에 눕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중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습니다. 이때 왼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눌러주면서 호흡을 크게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다리를 천천히 당겨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는 것이 힘드신 분들은 천천히 무릎을 접고 상체를 일으켜보고, 다리를 펼 수 있는 분들은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펴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봅니다. 이때 나의 왼쪽 발등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내쉬면서 붙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시면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틀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다리를 펴기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접고 내려놓는 것을 권하고 다리를 필 수 있는 분들은 천천히 다리를 피면서 바닥으로 낮춰주고 시선은 왼쪽으로 틀어서 왼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왼쪽으로 틀어줍니다. 발등을 밀어내고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들어올리고 정면,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면서 다리에 붙여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마시면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왼쪽 다리 그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마시고 내쉬고 하나 둘 셋 마시면서 머리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천천히 다리를 틀어줍니다. 이때 오른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오른쪽으로 틀어진 상태에서 호흡을 세 번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시는 호흡에 다리를 들고 고개도 같이 내쉬는 호흡에 터치 마시는 호흡에 머리만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자, 바닥을 짚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골반 이완을 도와주면서 생식기의 정화를 도와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동작이니까요. 남성분들과 여성분들 모두 집에서 틈틈이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자리에 눕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중지 손가락과 집게 손가락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습니다. 왼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눌러주면서 호흡을 크게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다리를 천천히 당겨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틀어줍니다. 천천히 다리를 피면서 바닥으로 낮춰주고 시선은 왼쪽으로 틀어서 왼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왼쪽으로 틀어줍니다.

묶어놓은 하체를 두 손으로 바닥에서 들어올려 호흡하는 자세로 복근과 함께 항문의 강한 조임을 느끼게 하는 우투플루티를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초보 자세입니다. 블록을 먼저 사용하는 자세를 소개하겠습니다. 블록을 골반 옆에다가 나란히 내려놓고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하면서 이 블록의 높이만큼 엉덩이를 드는 자세입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바닥을 들고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바닥을 밀고 아랫배를 당기면서 엉덩이 힘을 꽉 줍니다. 호흡을 세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자, 다음 자세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블록 사용하지 않고요.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블록 없이 엉덩이 드는 연습입니다. 바닥을 밀어서 최대한 복부를 당긴 힘으로 엉덩이 힘주면서 호흡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자, 마지막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로 들어보고 왼쪽 다리를 아래쪽 혹시 가능하다면 오른쪽 허벅지 위로 들어 올려봅니다. 마찬가지로 골반 옆에다가 손을 놓고 바닥을 천천히 들어서 몸을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풀고 편한 자세로 자세를 바꾸면서 호흡을 정리합니다. 저도 이동작업 수련할 때마다 육체의 한계를 느끼지만 수련 후에는 큰 성취감을 느끼곤 하는데요. 여러분도 꾸준한 수련을 통해 저와 같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코어 근육 강화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블록을 골반 옆에다가 나란히 내려놓고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하면서 이 블록의 높이만큼 엉덩이를 드는 자세입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바닥을 들고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바닥을 밀고 아랫배를 당기면서 엉덩이 힘을 꽉 줍니다. 이번에는 블록 사용하지 않고요.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블록 없이 엉덩이 드는 연습입니다. 바닥을 밀어서 최대한 복부를 당긴 힘으로 엉덩이 힘주면서 호흡해봅니다. 하나.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로 들어보고 왼쪽 다리를 아래쪽, 혹시 가능하다면 오른쪽 허벅지 위로 들어올려봅니다. 마찬가지로 골반 옆에다가 손을 놓고 바닥을 천천히 들어서 몸을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골반과 고관절을 부드럽게 이완하는데 도움을 주어 관절염 예방에 좋은 크라운 차산화입니다. 다리를 완전히 스트레칭하는 동작이라 좌골 신경통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기본 동작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발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펴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기 힘드신 경우는 무릎을 접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봅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쉬어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팔을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내쉬면서 내려놓습니다. 반대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리 펴고 왼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오른발을 천천히 잡습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마시고 다리를 펼 수 있으면 천천히 펴보고 다리를 펴기 힘드신다면 무릎을 접고 허리를 더 세워봅니다. 앞으로 숙여준 상태에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팔을 펴면서 마시고 허리도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쭉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며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요가가 익숙하거나 몸이 더 부드러운 분들을 위해 조금 더 깊은 동작의 크라운 차산화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펴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왼쪽 다리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면서 다리를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살짝 당기고 상체도 앞으로 숙여주면서 시선은 발을 올려다 봅니다. 호흡을 세 번 연결합니다. 하나, 둘, 팔을 펴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반대발도 연결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왼발 마시고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쥐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펴주고 내쉬면서 천천히 다리와 몸을 밀착시켜 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팔을 펴시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접고 접은 다리를 앞으로 펴면서 다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관절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관절염 예방에 좋은 동작인 만큼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부터 다리의 근육 전체를 단련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발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펴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기 힘드신 경우는 무릎을 접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봅니다. 마시고 두 다리를 반듯하게 펴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왼쪽 다리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면서 다리를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살짝 당기고 상체도 앞으로 숙여주면서 시선은 발을 올려다 봅니다.

척추와 허리 주변의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살라바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등과 척추를 뒤로 유연하면서 가슴과 골반을 펴는 자세로 척추와 골반의 상태를 관찰하기 좋은데요. 기본 동작부터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이 동작은 엎드리는 자세인데요.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한 발 한 발 뒤로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가슴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가락은 모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붙이고 발등을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손등으로 바닥을 밀면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봅니다. 이때 발끝을 밀어내면서 오른쪽 척추 기립근을 느껴봅니다. 코를 바라보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려놓고 왼쪽 같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발 들 때 가슴도 천천히 들고 손등으로 바닥을 천천히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두 발 들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들고 발딱을 밀어낸 상태에서 가슴을 들고 턱을 앞으로 밀어내고 두 손등을 바닥에 누르면서 코를 바라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손을 포갠 상태에서 턱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끝을 좌우로 떨구고 천천히 휴식을 취합니다. 이 자세는 다리를 들었을 때 허리 경직 상태가 느껴진다면 다리를 오래 들지 않고 내려놓길 권하고요. 두 다리를 들었을 때 다리에 지가 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기본 동작에서 조금 변형된 살라바사나를 바로 배워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몸을 바닥에 낮춘 상태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두 손에서 손등을 바닥에서 눌러서 손바닥을 최대한 골반 옆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가슴을 드는 상태입니다. 이 손바닥을 미는 힘으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고 밀고 가슴을 들어줍니다. 이때 발등을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같이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반대편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슴과 다리를 들고 하나 둘 코를 바라보면서 호흡합니다. 셋 내려놓고 손을 가슴 앞에 발끝을 떨군 상태에서 호흡을 차분히 가라앉혀 봅니다.

이 동작은 엎드려서 하는 자세로 복부를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어 소화를 도와주고 가스 제거에도 탁월한데요. 평소 허리 통증과 소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시라면 자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허리 주변의 통증을 줄여주고 척추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한 발 한 발 뒤로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가슴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가락은 모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붙이고 발등을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손등으로 바닥을 밀면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봅니다.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두 발 들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들고 발등을 밀어낸 상태에서 가슴을 들고 턱을 앞으로 밀어내고 두 손등을 바닥에 누르면서 코를 바라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몸을 바닥에 낮춘 상태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두 손에서 손등을 바닥에서 눌러서 손바닥을 최대한 골반 옆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가슴을 드는 상태입니다. 이 손바닥을 미는 힘으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고 밀고 가슴을 들어줍니다. 이때 발등을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같이 유지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같이 들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가슴과 다리를 들고

0: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1: 제발 나를 도와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이쁘다.
1: 와!
2: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3: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곤충생이요. 좋다.
1: 날좀 벌써, 날좀 벌써.
2: 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안녕하십니까. 국악 콘서트판 한석준입니다. 오늘 첫 곡은 마치 왈츠처럼 아주 경쾌하고 행복한 느낌이 가득한 곡이었습니다. 이 꽃 저 꽃 피고 지고. 우리 신민요 가운데 꽃타령을 모티브로 해서 지어진 곡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금을 연주하면서 같이 노래를 하는 느낌이 아주 새로운 그런 곡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나오실 분 역시 아주 새롭고 다양한 느낌으로 우리 음악을 선보이고 있는 분입니다. 뭐 전통 판소리에서부터 창작음악, 뭐 드라마나 영화 OST, 심지어는 대중가요에까지 참여하시면서 우리 소리의 멋을 널리 알리고 계신 분이죠. 박예리 씨의 무대 만나보시죠.
1: 강도원

0: 많다.
1: 그때여 심청이 동네 어른들께 부친을 의탁하고 길을 떠나 흔디 따라간다. 따라간다.
0: 아,
1: 선인들은

0: 당신
1: 피가 지 흐르나 눈물 옷깃에 모두다 사무고친다 없어지면 넘어지면 천방지축 따라갈지 건훈은 마을 바람

0: 것을.
1: 아, 그렇지.
0: 네가 행여 잊었느냐. 금년 7월 칠성야흑 함께 걸교 잤더니 이젠 흙은 하흘일 없다. 상침질 수놓기를 뒤과 함께 허랴느냐. 너희 흙은 양치

보다 동네 남녀 도소 없이 눈이 붉게 모두 구르고 하나님이 아홉신지 백일은 어디 가고 음문지 자욱 거여 정산도 찡근한 듯

저거 피치그를 잃고 전조는 다 정하여 백반제수하는 중에 문도라 척괴꼬리 디러지며 저역간디 환우성치어 굴고 뜻밖의 두구

0: 오리
1: 당진
0: 한 구설 당도하니 광풍이 일어나며 해당화 한 송이가 떨어져 심청 얼굴에 부딪히니 꽃을 들고 하는 말이 그냥 떠춘 풍불행이면 하인 취속 낙 과래라 한무제 수양공주 매화장헌 이건만은 축으로 가흐른

강변을 탕도하니 선도에다 도파

0: 인당수로 가는 심청의 심정이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박예리 씨 만나서 잠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셨어요.
0: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1: 네. 네.
0: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심청이가 선인을 따라가는 대목을 지금 들어봤습니다. 아니 근데 뭐 이 노래와 가사말을 다 빼고라도 그냥 생각해 보면 스토리를 생각해 보면 네. 아,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슬픈 거잖아요. 아,
1: 맞아요.
0: 네.
1: 근데 그때도 심청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네. 15세거든요. 아. 15살의 어린 나이에 그저 다른 거 상관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내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하고 나선 길이잖아요.
0: 아유,
1: 근데 얼마나 무서웠을까.
0: 그러니까요.
1: 정말 슬픈 대목이에요.
0: 네. 모든 걸 포기하고 나는 죽는다 이렇게 가는 건데 야 이게 참 그 마음을 뭐 누가 짐작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거를 곡으로 표현하는 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런 네. 곡은 할 때 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세요?
1: 그러니까 노래를 소리를 하는 순간은 그저 그 심청이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제 눈앞에 펼쳐 보이는 것 같고 그 15살 어린 심청이가 이제 그 먼 길을 떠나려다 보니 동네 친구들도 생각나고 아버지는 괜찮으실까 걱정도 되고 아, 언제 내가 다시 이곳을 돌아올 수 없겠지라는 이 먹먹한 이 마음을 안고 가는 심청이의 마음이 이제 고스란히 그 소리라는 사람에게도 스미거든요.
0: 네.
1: 눈물이 나서 중간에 연습을 하면서도 끝까지 못 불렀던 적도 굉장히 많았어요.
0: 아, 연습을 하면서도 감정이입이 그렇게 되는군요. 네. 워낙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예능도 많이 하시고 뭐 그 SG워너비 노래 피처링도 하시고
1: 네.
0: 아마 지금 국악방송을 보면서 예능을 안 보신 분들이 볼 때는 지금 모습이 아마 일반적일 테고
1: 네.
0: 또 반대로 국악하는 모습을 안 보는 좀 젊은 시청자들한테는 지금 모습은 굉장히 낯선 모습일 테고 그럴 것 같아요.
1: 네.
0: 네.
1: 네 사실 9살 때 판소리를 시작하면서부터 꾸었던 꿈은
0: 네.
1: 판소리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제 9살 가슴에 품었던 꿈이었고
0: 네.
1: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꿈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학창 시절, 중고등학생 시절 그리고 대학 시절을 보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들이 나는 이렇게 좋은데 왜 사람들은 이 소리의 매력을 잘 몰라주는 것만 같았어요.
0: 아, 억울하셨군요.
1: 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대중들이 이 소리의 매력에 더 가까이 다가왔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업들이 뭐가 있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 또 많은 도전, 시도들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0: 정말 많이 하셨죠. 아마 그 박예리 씨를 통해서 처음으로 아, 판소리 하는 사람들은 이렇구나를 알게 된 사람들도 많을 테고 그게 아마 목적이셨을 것 같고
1: 네.
0: 네.
1: 대중가요와 함께하는 그런 그 협업을 할 때도
0: 네.
1: 사람들이 친근하게 생각하는 곡을 통해서 우리 소리의 발성이라든지 아니면 민요나 소리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삽입을 하기도 하고요.
0: 네네.
1: 우리 악기의 아름다운 선율을 넣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와, 그 음악 좋더라. 그 소리 좋더라.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 그 진짜는 무엇일까라고
0: 그렇죠.
1: 네. 찾아오시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0: SG워너비하고 작업할 때는 어떠셨어요?
1: 그 판소리 명창 선생님을 모시고 피처링을 하겠다라고 그 제작하시는 분들이 SG워너비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주셨던가 봐요.
0: 네네네.
1: 그래서 녹음을 하던 날 이제 선생님이 오신대라고 네네. 다들 기다리고 계셨는데 20대 후반에 제가 녹음실에 들어선 거죠. 그랬더니 오늘 녹음하러 왔는데 그랬더니
0: 네.
1: 박예리 선생님 어디 계시느냐고 찾으시는 거여서
0: 제자인 줄 알았나 보다.
1: 그래서 예. 제가 박예리인데요 그랬더니 이제 그 SG워너비 여러분들도
0: 네.
1: 뭔가 판소리하는 뭐 명창이 오신다 그랬더니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0: 그럼요.
1: 선생님 연배를 기대를 네. 하셨다가 오 이렇게 젊으신데 소리 하시는구나 라고
0: 저희는 보통 신영인 선생님 정도 생각하니까요.
1: 네. 그런데 바로 그 음악을 들려주시고 여기에 편하게 구음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음악 듣고 이렇게 구음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 그래서 명창이라는 소리를 들으시는 거구나 싶으셨다고. 근데
0: 네.
1: 그때 그 곡이 그 여러 방송의 음악 프로그램에
0: 그럼요.
1: 굉장히 많이
0: 네네네.
1: 등장을 했었는데 학생들 그러니까 그 젊은 층들이 네. SG 워너비를 사랑하는 그런 네. 분들이 그 음악을 들으시고 그 앞에 그 구음은 뭔가요? 그게 소리인가요? 네. 너무 좋아요. 라면서 국악에 대한 소리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해 주시더라고요.
0: 이제 거기서 시작해서 듣기 시작하는 거죠. 네. 빠져드는 거죠. 작전이 제대로 성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1: 그러니까요.
0: 보면. 요새 또 우리 파피넌준하고 따님 예슬이의 모습은 TV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이렇게 다방면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 어떤 본래 박예리 씨의 모습, 소리꾼으로서의 모습도 정말 잘 하고 계시잖아요. 최근에는 판소리 완창을 하셨다면서요?
1: 네. 그 주변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소리하는 사람으로 기억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 직함이 굉장히 네. 많아졌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저를 뭐 국악인,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명창, 어떤 분들은 국악 가수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0: 국악 가수는 뭐죠? 그러니까. 처음 들어봤는데 그 말은 네.
1: 그래서 아, 내 그 포지션이 명확해져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를 그 잘 지키고 있어도 그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했고 저 이렇게 소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판소리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실 판소리를 오랫동안 배우신 분들도 사실 완창을 준비하는 것은 마음먹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보다 좋은 소리를 보여드리고 싶고 그 준비하는 기간도 만만치 않고요.
0: 하지만 시간도 길고
1: 네. 네. 네. 2018년에는 춘향가 완창을 6시간에 걸쳐서 했었고요.
0: 야, 말이 6시간이지 6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1: 네. 그리고 지난해에는 심청가 완창을 5시간에 걸쳐서 네, 무대를 마쳤어요.
0: 네. 아유, 이것도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1: 네. 그래도 무대에 서 있는 순간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이야기 속에 푹 빠져들어서
0: 아,
1: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 혼자 연습을 할 때 5시간보다 관객과 함께하는 5시간이 훨씬 수월하게 느껴지거든요.
0: 네. 어쨌든 정말 그 소리하시는 분들은 좀 체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렇게 다양한 활동도 하시고 또 본래 판소리꾼으로서의 활동도 계속 이어가시는데 혹시 앞으로 뭐 계획된 활동이 있으신지?
1: 제가 처음 춘향가 완창 무대를 가졌을 때 그 소리판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공약을 한번 했었어요.
0: 네.
1: 아직 미처 배우지 못한 소리들도 있지만 향후 10년 안에 그래도 판소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섯 바탕에 대한 완창은 꼭 해보고 싶다. 혼자 사는 게 아닌 관객 여러분들을 앞에 모셔놓고 하는 완창 무대를 가지고

0: 싶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나머지 소리들에 대한 완창 무대에 대한 꿈이 있고 또 그것들을 공연장을 찾아오신 분들만 만나는 건 너무나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 완창 소리를 음반으로 제작을 하고자 하는 계획도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1: 아, 음반까지. 네. 멋지십니다. 체력 더 키우셔야겠네요. 다음 무대는 흥타령을 준비를 하셨어요. 네. 이건 막 흥이 폭발합니까?
0: 저희 언니가 네.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네. 제가 2005년에 남도 잡가라고 네. 하거든요. 남도 민요라고도 하는데 잡가라고도 표현을 하는 게 그저 아무나 쉽게 부를 수 없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육자배기와 흥타령으로 대회에 나갔었는데 네. 언니는 흥타령이라 그래서 굉장히 신명나는 음악일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네. 너무나 눈물이 나올 정도로 슬프더라는 거예요. 아마 남도 소리에는 이 모든 애환과 슬픔도 다 흥으로 풀어내고자 소리로 풀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흥타령이란 이름이 붙었는지 아니면 경기 소리의 흥타령과 대비되는 어떤 남도 소리의 대표적인 소리라서 흥타령이란 네. 이름이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인생 무상 또 사랑 그리움 이별에 대한 사설을 많이 담고 있는 곡이에요.
1: 제목하고는 사뭇 다른 느낌이 있네요.
0: 네.
1: 알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어서 빨리 이 노래가 좀 듣고 싶어집니다. 오늘 다음 무대도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자, 박예리 씨의 흥타령입니다.

민속 음악의 꽃으로 불리는 이 산조는 자유롭고 즉흥성이 강한 게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악보에 옮겨지고 또 보존이라는 이름으로 정형화되면서 그 자유로움을 조금씩 잃어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역시 이 산조의 자유로움을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만의 산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오늘 모셔볼 명인 역시 자신만의 가야금 산조를 만드시기도 하고 이 가야금 산조의 멋과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지키고 발전시켜가는 그런 분입니다. 이지영 명인의 무대 만나보시죠.

0: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 이지영 명인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선생님에 대해서 좀 여쭤보니까 이 시대를 대표하는 독보적인 가야금 연주자 혹은 균형 잡힌 가야금 연주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뭐

0: 성악도 하시고 민속악도 하시고 창작음악도 다 고루 연주를 하고 계시는데 아 작년이 음악 인생 50주년이셨다고 그럼 도대체 몇 살 때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1: 제가 만 5살 때 처음 이제 가야금을 시작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딱 50년이 되었는데 네. 사실 50년 되었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좀 전환점이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또 어찌 생각해 보면 50년이나 했는데 이것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어디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0: 그건 너무 겸손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스승이 이말량 선생님이신데 그분은 네. 어떤 분이신가요?
1: 이말량 선생님은 저희 첫 스승님이신데요. 네. 경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예술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은 가야금뿐만 아니라 이제 가야금 거문고, 양금, 장구, 아쟁, 단소 그리고 이제 여기 판소리도 하시고 시창도 하시고 무용도 아주 잘 하시고요. 그래서 정말 그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전통 예술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0: 못하는 게 뭐 없으시네요?
1: 네, 근데 워낙 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한테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그 무용 선생님은 한성준 선생님이셨고 가야금은 정남희 선생님이셨고 그래서 정말 정말 좋은 선생님에게 아주 진중하게 공부하신 예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야금을
1: 네, 저는 선생님에게 처음 이제 가야금뿐만 아니라 무용이랑 판소리랑 소리 이런 거 다 같이 배우면서 시작을 했어요.
0: 가야금이랑 무용이랑 소리까지 같이 하신
1: 네.
0: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럼 가야금으로 결정된 거는 언제부터?
1: 무용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했고요.
0: 네네.
1: 그리고 가야금은 그냥 5살 때부터 쭉 계속 했고요.
0: 네. 네. 소리는?
1: 소리는 한 3, 4학년 때까지 한 것 같아요. 네.
0: 가야금이 제일 좋으셨나 봐요.
1: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0: 잘 맞았다. 그것도 네.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말량 선생님 외에도 다른 많은 분들한테 배우셨죠?
1: 네. 제가 정말 선생님 복이 많아요. 그래서 이말량 선생님 그 다음에는 그 우리나라 정악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최충웅 선생님하고 김정자 선생님께 공부를 했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그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는 김병호 선생님에게 직접 사사 받으신 양현섭 선생님의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공철 산조는 서공철 선생님에게 사사 받으신 이제 강정숙 선생님의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박사 과정 때는 이제 황병기 선생님의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양금은 김천영 선생님한테 배웠고요. 그다음에 거문고는 황득주 선생님, 뭐 판소리는 성창순 선생님, 또 뭐 구례 향채풍류도 이순조 선생님이란 분한테 공부를 했고 이렇게 또 서영숙 선생님한테도 공부를 했고 이렇게 여러 선생님에게 두루두루 공부를 했습니다.
0: 지금 자막으로 선생님들만 나열해도 화면이 꽉 찰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입니다. 아니 시작은 전통 음악으로 하셨지만 가야금으로 현대화 작업도 많이 하셨고 또 듣자 하니까 요즘 가야금으로 작곡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내 곡을 연주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연주자 1위가 선생님이시라고 들었어요.
1: 그거는 과찬이시고요.
0: 그래요?
1: 제가 그 중고등학교를
0: 네.
1: 국악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가 아니라 양악, 그러니까 서양음악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학교를 다녔거든요.
0: 네.
1: 이제 그러면서 다양한 음악이 있다는 것도 눈도 뜨고 그리고 뭔가 우리 음악을 조금 더 현대화시키고 세계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여러 작곡가들, 세계의 많은 작곡가들하고 작업도 같이 하게 되면서 그런 또 가야금의 세계화 작업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0: 요즘도 그렇고 국내외 수많은 작곡가들하고 함께 작업을 하셨으니까 참 그 잊지 못할 기억도 많으실 것 같아요.
1: 가장 이게 감동적이었다고는 할까 그런 기억은
0: 네.
1: 2000년에 제가 그 다름슈타트에서 여름에 그 학예 강좌라고 할까 그런 썸머 큰 행사가 있는데요.
0: 네.
1: 거기에는 이제 전 세계 작곡가들이 다 모이는 그런 페스티벌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는 누구나 가서 자기 악기를 소개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악기 하나를 딱 들고 그 다름슈타트에 가서 이제 그 전 세계 작곡가들 앞에서 가야금을 소개를 했었거든요.
0: 가야금 들고 가셨나요?
1: 네, 근데 이제 저는 별 기대도 안 하고 했었는데 너무나 많은 작곡가들이 오고 또 제가 이렇게 가야금의 여러 기법들이나 소리를 보여줄 때마다 작곡가들이 너무 감탄하고 감동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가야금이 굉장히 이렇게 현대적인 악기로

0: 또 발도 좀할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또 가야금에 대한 자부심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참제 인생에서 굉장히 전환점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분들은 처음 봤었겠어요.
0: 네.
1: 네. 그럼 그때 이어져서 같이 연주하게 된 그런 분들도 있습니까?
0: 그 후에 이제 많은 작곡가들하고 작업을 많이 했고요. 뭐
1: 네.
0: 그 클라우스 후퍼 선생님이나 초엔충 또뭐 도날드 워맥 뭐 이런 세계적인 작곡가 분들하고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1: 자, 이렇게 전통음악으로 시작하셔서 뭐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작업을 하시다가 요새는 다시 전통음악을 많이 하고 계시다라고 들었는데 이지영째 가야금 산조도 만드셨죠?
0: 그 이지영 산조는 2011년에 그 전주 세계 소리 축제 초청을 받아서 처음
1: 네.
0: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가 또딱 10년 되는
1: 오,
0: 해이고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지금 계속 발전시키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1: 어떠세요? 그런 게 생겼다는 거, 이지영제가 생겼다는 거.
0: 글쎄, 그냥 옛날부터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일이었지만
1: 네.
0: 감히 할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우연한 기회 하게 돼서 저도 너무 기쁘고 그렇지만 남들 앞에서 내보이기에는 좀 민망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아니, 되게 좀 이렇게 내세우는 걸 많이 부끄러워하시는 성격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자랑할 수 있게 제가 여쭤본다면, 이지영째라는 그 가야금 산조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0: 다른 산조하고 다른 점은 보통 장단은 뭐 진양이나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장단은 다 있고요.
1: 네.
0: 그 중중모리와 자진모리 사이에 이제 그 동해안 별신굿 장단인 청보 이장과 그다음에 제가 새로 고안한 새로운 장단인 반첩 엄모리 이런 장단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장단에서 좀 새롭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보통 일반적인 선율 외에 뭐 동해안 별신굿 가락이나 뭐 범패 가락, 서도민요 가락 또뭐 이런 식으로 많은 독특한 가락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1: 굉장히 부끄러워하시지만 여쭤보면 또다 말씀해 주십니다. 네. 아니, 그 명인들에게 그 자신의 산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산조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명인이나 되시는 분들이 한 가지 음악에 그렇게 오랜 세월을 쏟아붓고 노력을 하나 그런 생각도 솔직히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산조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음악인가요? 산조는 뭔가요?
0: 산조는 정말 우리 한국 전통음악의 정수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가야금 연주의 모든 기법들이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아주 테크닉적인 곡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라도 무속음악에서 그
1: 네.
0: 뿌리를 두고 있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워낙에 그 영적인 음악이기 때문에 연주자에게나 듣는 사람에게 굉장히 영혼의 위로를 준다고 할까 이제 그런 면도 있고요. 그리고 선율 자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그 사람의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어서 정말 그 인생 그 자체라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주자에게는 자기의 그 내공과 또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모든 음악적인 역량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선생님의 산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지영째 가야금 산조 연주해 주실 거죠?
0: 오늘은 그 중중모리부터 그
1: 네.
0: 이후 좀 빠른 부분을 제가 들려드리고요.
1: 네.
0: 시간 관계상 반첩 업모리하고 단모리는 빼고 이제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지영째 가야금 산조 함께 감상하시죠.

국악 콘서트 판이 소개하는 젊은 아티스트의 순서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무용가 서계빈 씨입니다. 서계빈 씨는 3살 때부터 무용을 시작했고요. 6살 때 전설적인 무용가인 최승희 선생님의 춤을 재현해서 리틀 최승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도 다양한 무대를 통해서 우리 춤을 알리고 있고요. 지난 2018년에는 남북평화협력기원 평양공연의 오프닝 무대를 선보여서 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최승희 선생님의 춤을 재현한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서계빈 씨의 무대 감상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무용가 석예빈입니다. 저는 2004년 개인 발표회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무용수로 활약했던 최승희 선생님의 작품을 재현하고 한국무용을 조금 더 즐겁게 즐기고자 미디어 아트와도 협업을 하면서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더욱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연기, 노래, 악기와 같은 다른 분야들도 함께 연구하면서 한국 무용을 더 다채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선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해발 600m에 겹겹이 산이 펼쳐져 있는 강원도 영월. 이곳에 매일같이 산을 오르는 농부 부부가 있습니다.
1: 여기 쬐끔한 거 하나 딱 있네. 여기 겨까지.
0: 고산지에서 자란 산나물이 제철인데요.
1: 얼렁얼렁 오삼. 왜 이렇게 늦습니까? 조금 있으면 해 나와요. 빛의 속도로 해야지. 마음에 안 들면 해고할 수 있어요. 직원이 한 명인데 악덕 없죠. 제발 해고시켜달라는 해고를 못 시켜줘요. 약 먹어야지. 일어나.
0: 사실 부부에겐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1: 자.
0: 3년 전 갑작스럽게 큰 병을 진단받은 막내 아들.
1: 백혈병이죠. 만성 골수성 백혈병.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고. 네.
0: 어린 시절부터 집안의 애교 담당이라 불릴 만큼 살가웠던 막내 아들. 아들에게 찾아온 병은 윤자 씨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1: 왜 나한테? 그리고 왜 내 아들이?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먼저 힘을 키워야 이제 얘를 살려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렇게 더 강한 엄마이자 농부가 되기로 결심한 윤자 씨.
2: 그냥 걸어가도 힘든데.
1: 지 좋아서 하는 걸 누굴 보러 가겠어요.
3: 좋은가요? 약을 먹고 가세요.
4: 여기가 땄어요.
1: 오, 제가 너무
2: 고생하셨네.
1: 네, 감사합니다.
5: 거칠어요. 항상.
1: 내려올 때는 참 예쁘장했는데.
0: 남편은 아내가 안쓰럽기만 합니다.
1: 나 안 운 거예요. 코 뻗고 닦는 거예요.
0: 여리지만 짙은 향을 풍기는 산나물의 여왕. 윤자 씨의 특별한 사연 만나볼까요? 산과 강을 고루 끼고 있어 살기 참 좋은 곳. 강원도 영월. 청정 자연의 영월에서는 계절마다 싱싱한 특산물도 넘쳐난다는데요. 이 첩첩산 중에서 요즘 누구보다도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농부가 있습니다. 이 집의 터줏대감은 슬기. 부부를 배웅하는 중인데요.
6: 이제 간다.
1: 슬기. 근데 고무밴드 챙겼어요? 고무밴드 얼마나? 많이 챙겼어요?
6: 그만큼
1: 많이 좀 챙기진 않는데 나는 내 거 내가 챙겼어요.
6: 내 것만 챙기면 되지.
1: 비닐 챙겼고?
6: 비닐 가방에 다 넣었어.
1: 가져가지.
6: 우리가 뭐가 많다. 갑시다.
1: 갑시다. 아이고 날씨 좋다.
0: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철저한 준비를 마친 부부.
1: 아이고, 얘들아, 내가 왔다.
0: 왕복 약 1시간의 거리. 부부의 일터는 해발 600m 이상의 고지. 이곳에서 부부는 9년째 10여 가지가 넘는 산나물을 농사짓는 중인데요.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자라는 윤자 씨의 산나물은 향이 더 짙고 맛도 좋아 인기가 많답니다.
1: 얼렁얼렁 오삼. 왜 이렇게 늦습니까? 조금 있으면 해 나와요. 빨리빨리 올라와요. 빨리빨리. 급해요. 급해. 잘 따세요.
6: 예.
1: 불량땀은.
6: 잘 따고 있습니다요.
1: 불량땀은 비품 나옵니다. 아, 두 번째라. 두물이라 엄청 부드럽고 좋네, 얇고.
6: 향이 좋아.
1: 훨씬 두물이 좋죠. 내 할 만큼 일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얘네들 이렇게 크는 게 너무 이쁘고. 초기에 해가 꼭 팔 때는 있잖아요. 너무 팔기가 싫은 거예요. 그 자식 같은 느낌? 처음에는 그러더라고요. 그들 이제 이게 해가 거듭하니까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없, 그런 마음이 없어졌는데 처음에는 막 그냥 아이고 내 새끼 가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0: 매년 수확철이면 1년 동안 힘들었던 농사일도 싹 잊는다죠.
1: 아이고 얘는 왜 이렇게 크나 몰라. 잘못 따서 그 삐뿜 나온다니까. 그 내가 잘 따라가잖아요.
5: 갑자기 큰 거지.
1: 갑자기 이제 오늘 며칠 만에 왔는데. 딱 맞춰서 왔는데. 아, 딱 맞춰서 왔는데. 그럼 그 시기에 약간 작아도 땄어야지. 마음에 안 들면 해고할 수 있어요. 직원이 한 명인데 악덕업주. 제발 해고시켜달라는 해고를 못 시켜줘요. 세상에 공짜 일꾼이 어딨어요. 만년지기 공짜 일꾼인데.
0: 사람들에게 치였던 도시 생활을 생각하면 모든 게 행복입니다.
5: 관리소장 할 때하고 지금하고 어때?
1: 지금이 좋지. 그치. 내가 월 3,400에 그 수입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데.
7: 관리소장 출신이신 거예요?
1: 네. 제가 선배예요.
7: 어떻게 선배?
5: 제가 후배예요.
1: 전 6회고 저 8회예요. 그때는 2년 만에 한 번씩 했거든요. 그래서 4년이나 후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쳤어요. 제 시설도 제가 가르쳤어요.
7: 아, 그럼 부부 관리소장이 있었던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퇴근해갖고 오면은 서로 자기 아파트 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 보면 이제 밥상에 앉아갖고 맨날 하는 얘기가 주택법 몇 종 뭐 하니까 사람한테 너무 시달렸기 때문에 그냥 일이 좋았어요. 그냥 이렇게 일하는 게 너무 좋고 너무 행복했고.
0: 산이 좋아 산에서 살기로 한 부부. 41년 전 같은 직장에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 부부는 귀농 전 9년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했는데요. 시끄러운 도시를 떠나 산에서 살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오늘 배송 보내야 할 양의 수확을 모두 마친 후 본격적으로 선별에 들어가는데요. 산나물을 종류대로 분리해야 하는데 와, 남편분 손이 정말 빠르시네요.
1: 무지하게 빨라요. 저 못 따라가요. 뭐 엄청 손이 빠른데 이게 그 빠른 손을 믿어도 될지 모르겠네.
0: 윤자 씨 정말 엄격한 사장님입니다.
5: 믿고 안 믿고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0: 남편의 활약으로 순식간에 선별 작업 끝. 그런데 윤자 씨 또 할 일이 있답니다.
1: SNS 사진 있어야 되는데 뭘 찍지? 피디님, 저랑 같이 찍어도 돼요?
7: 아, 네.
1: 그러면은 나오셔요. 같이.
0: 엉겁결에 셀카 타임.
1: 이쪽으로 나오는 데서. 진짜 웃어야지. 가짜로 웃으니까 사진이 예쁘게 안 나와.
7: 잘렸는데? 안 잘렸나?
1: 제대로 나가지 않을까요? 아, 잘리나? 아, 맞아. 잘려. 잘릴 수 있어. 그럼 어떡하지? 나오셔요.
0: 이렇게 신날 수 있을까요?
1: 재밌는 아줌마.
0: 틈날 때마다 SNS 홍보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는 윤자 씨.
7: 거의 MZ 세대신데요? 요즘 세대신데요?
1: 왜요?
7: 이렇게 SNS도 하시고.
8: 영월 군창 닭입니다. 계속 그 주문해 갖고 드신 분들도 진짜 산에서 재배하는 거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드시면서도 안돼 안돼 어디로 사라진겨. 네가 그렇게 사라지면 안 되는데. 너무 좀 안 예쁘게 웃었네.
9: 저도요.
8: 좀 예쁘게 웃을 것이지 시상에. 이건 제 거거든요. 이제 게시물 205개 올렸다는 거고 팔로워가 1564명이고 주문을 이제 이렇게 해주세요. 네, 본인이 계산까지 다 해주십니다 이분이. 아, 제게 특별한 분이십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항상 잊지 못합니다.
0: 고객 한 분 한 분이 윤자 씨에겐 큰 힘이 됩니다. 잠시 후 알람 소리에 집 안으로 들어가는 윤자 씨.
8: 청호야, 약 먹어야지. 일어나. 물 갖고 왔어요. 안 먹어.
10: 응? 일어나.
8: 오빠 참 못 자게. 이리 와봐 동그라. 네가 바바바바박 해봐. 응? 그러면 네 귀찮아서 밖에 나올 거 아니야 동그라. 이거? 아따, 약함까지 갖다 놨어.
0: 약함에 빼곡이 채워져 있는 약들. 어디가 아픈 걸까요?
9: 이 약은 무슨 약이에요?
8: 이게 저기요, 백혈병 치료약.
9: 백혈병 치료약이요?
11: 표적 치료제. 예.
8: 이게 아마 표적 치료제일 거예요, 이게. 만성 골수성 백혈병.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고, 예. 이렇게 농장까지 데리고 다니는 거고, 예, 그렇죠.
0: 3년 전 백혈병 진단을 받은 막내 아들.
8: 물 먹고, 약 먹을 때 꼭 물 먹어. 난 물을 안 먹고 약을 먹으려고 하더라.
0: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은 아들의 일상을 한순간에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삼형제 중 집안의 애교 담당이었던 막내 아들. 외식 조리학과를 전공한 후 한때 요리사를 꿈꾸던 열정 많은 아들이었는데요. 백혈병 진단 후 하루하루 절망 속에서 보내야만 했던 가족. 아들의 힘든 투병 생활을 꿋꿋이 돌봐왔던 윤자 씨였는데요. 동원 치료가 가능해진 지금 공기 좋은 영월에서 함께 생활 중이랍니다.
8: 왜 나한테? 그리고 왜 내 아들이? 내가 뭘 잘못했어? 그리고 이제 아들 없을 때 눈물 막 줄줄 흘리다가 울지도 소리내지도 못하고. 그다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진정도 되고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지더라고요.
0: 늘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
8: 같이 살았으면 먼저 알았을 텐데. 그렇군요. 그게 제일 후회스럽죠. 방향이 내가 힘을 키우자.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먼저 힘을 키워야 이제 얘를 살려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렇게 윤자 씨는 눈물 대신 더 강한 농부가 되기로 굳게 마음 먹었습니다.
8: 비가 온다. 비 오기 전에 빨리 하자. 너 네 이불 좀 갖다 드려놔. 비 온다.
0: 택배 작업을 앞두고 아들이 나섰습니다.
8: 네가 할 수 있어?
9: 내가 할 수 있나?
8: 너 어디까지 할 수 있어?
0: 택배 작업은 아들이 전문인데요. 불편한 다리로도 꿋꿋하게 택배 작업을 해나갑니다.
7: 다리는 왜?
12: 아, 저기 포장하다. 이제 택배 배송하려면 포장해야 되는데 그 포장하다가 이제 다 막혀가지고.
7: 부모님 도와주세요.
12: 그럼요.
8: 570인데 더 줄까나. 650. 520.
0: 농가 사장님이지만 장사엔 영 소질이 없는 윤자 씨. 정이 넘쳐납니다.

0: 여기저기 퍼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 여기 많이
1: 나 입에 어백이야?
2: 응. 퍼준다고 하잖아요. 저 퍼주나요?
3: 하나에다
2: 내가 퍼주는 거예요 지금?
4: 퍼주는 사장님 덕분인지 똑똑한 아들 덕분인지 얼마 전부터 시내 마트에도 납품하게 됐다네요.
1: 그거 받았으면 좋겠는데.
2: 나는 내가 처음 건 너라면은 안 주려고 그래도 달라고 그러지. 이 상값이 얼만데. 네 평생 벌어야 될 돈인데 이 상값이.
5: 아 그게 저기야 틱.
0: 네. 저는 저거 이어 받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도시를 좋아하죠.
6: 도시 남자인가요?
0: 서울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6: 차도 남인가요? 나도 남. 나도 남인가요?
0: 하지만 내 여자에게 따뜻하겠지.
2: 되게 쌩하고 들어와요?
1: 나도.
4: 온 가족의 합심으로 포장 작업을 마쳤습니다.
0: 많이 팔려야 되는데.
2: 그러니까. 동아빠, 얘한테로 골프도 하고 가공 넘기는 거 어때요? 판매 뭐 이거 정권을 다?
1: 나의 편하고 좋지. 난 안 해도 되잖아.
2: 찬성? 찬성.
0: 아들은 불편하고 안 좋지. 좋아.
2: 엄마도 찬성.
0: 아들은 반대.
2: 왜? 한번 해보는 거지. 응? 해봐봐 한번.
0: 내가 무거워서 짓눌릴 것 같네.
2: 저 바지 사장.
0: 내가 바지 사장이지. 사업자 등록을 내가.
2: 아니야.
0: 아니 난 사장이 아니지. 난 그냥 노예.
2: 왜 노예로 전락하냐? 네가 네 알아서 네가 하라는데.
4: 차로 1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시내에 있는 로컬 푸드 마켓인데요.
7: 아무나 눈빛
0: 등급이
7: 저기 다 위블류잖아.
1: 위블류.
0: 아 저희 부모님 아직 이런 걸 못 하셔가지고 정면에다가
1: 장난해.
0: 아 뒷면.
4: 모든 게 낯선 윤자 씨.
1: 요 뒷면으로 하면 되겠네.
0: 쪽에다가
2: 네, 밑에다 놔줘.
1: 밑에다가?
0: 칸 있잖아요. 칸에 맞춰가지고 차라리.
4: 그냥 열심히 농사만 지을 줄 알았지 유통과 판매는 영 어려웠던 윤자 씨였습니다.
0: 엄마 이름하고 주소하고
2: 그랑스하고 다 나와있어. 아무튼 고마워. 너 때문에 이렇게 골프도 나오게 되고. 우리 아들 화이팅!
4: 분주했던 하루가 가고 윤자 씨는 가족들 저녁 식사 준비로 바쁜데요. 오늘 저녁 메뉴는 갓 재배한 산나물.
8: 항암 딱 그 진단 받으니까 그 병원에서 유기농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완치는 안 돼도 관리는 관리해가면서 자기 수명은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4: 아들의 건강을 위해 매끼 정성스런 나물 반찬을 잊지 않는 윤자 씨. 정성까지 듬뿍 담아봅니다. 산나물 건강밥상 완성!
0: 저녁 먹읍시다.
2: 응, 물 좀 먹고 나물부터 좀 먹고. 아들 맛있게 먹어?
0: 맛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 맛있게 먹어.
0: 아이고 산나물 먹으니까 건강해지네.
2: 에이 그건 아니지. 맛있네.
0: 못 먹었다는 건 아니야.
2: 맛있네. 얘가 뭐냐면 참치를 닮은 애인데 얘가 서덜치라고도 하고 참도솔치라고도 하는 애야.
1: 뭐 원래 고라니가 다 뜯어 먹을 거고 뭐. 내년에도 고라니 뜯어 먹을 거면 어떡해.
0: 경쟁 상태네.
1: 응?
0: 경쟁 상태. 우리하고.
2: 응. 먹어봐.
0: 나 이거 먹어.
2: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동아빠도 먹어. 괜찮아. 쓴맛도 없고 뭐 약간 전혀 취나 이런 향이 아니야. 먹어봐봐.

0: 도시에선 쉽게 맛볼 수 없는 귀한 나물. 아들의 입맛에는 어떨까요?
1: 향이 세.
2: 안 그래.
3: 안 세잖아.
2: 취향이 난데 참치보다는 향이 약하잖아.
1: 내 취향은 아닌 것 같아.
2: 내 취향은 아니야.
3: 난 맛있던데? 서울에 있는 애들도 제가 해놓은 건 안 먹어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 맛있대는데. 다른 사람들 우리 집은 음식 맛있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 안 먹어요. 난 많이 먹고.
2: 산에서 여기 따갖고 이렇게 먹는 건 거의 없잖아.
3: 많이 먹고 건강해서.
2: 자연에서 하니까 나서 질 거야.
3: 아들.
2: 응? 아들을 믿는다.
3: 믿는다.
1: 그럼. 너무 좋지.
0: 산의 소리가 더욱 선명해지는 아침. 윤자 씨 부부의 아침도 일찌감치 시작됩니다. 남편은 이른 아침부터 외출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사실 남편의 진짜 직업은 따로 있는데요. 아들이 아프면서 다시 관리소장으로 일하기 시작한 남편.
2: 갔다 올게.
4: 예. 잘 다녀와요.
2: 예.
0: 매일 차로 1시간이나 운전해야 하는 험난한 출근길이랍니다.
5: 아버님 진짜 좀 변신하셨네요.
2: 변신이요? 일할 때하고 좀 틀리죠. 힘은 들죠. 힘은 드는데 뭐 어떡합니까? 애도 아프고 집사람도 혼자 하면 더 힘들잖아요.
0: 가정의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남편은 다시 관리소장으로 취직을 해야만 했습니다.
2: 안녕하세요.
6: 내 CCTV입니다.
7: 소장님 따라오셨구나.
0: 출근하자마자 바쁜 일과가 시작되는데요.
2: 7월 말까지는 공사 된대요. 할 수 있대. 8월 달에는 지하주차장 바닥 결로 때문에.
0: 서울에서의 경력을 발판 삼아 늘 최선을 다해 일하는 남편.
1: 우리 소장님은 어떤 소장님이세요?
2: 네?
1: 소장님 어떤 소장님?
8: 우리 소장님요? 이제 나쁜 사람이에요.
2: 일만 맨날 시키고.
8: 네, 우리 소장님처럼 정말 좋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아유, 나 진짜 소장님 중에 최고 진짜 최고입니다. 소장님 많이 바뀌었는데 진짜 저. 일도 잘하시고 책임감도 강하시고
6: 산채 쪽 일도 하시면서 이쪽 일도 해주시고 쉽지 않은 일인데 대단하십니다.
0: 항상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남편 역시 꿋꿋이 버텨낼 수 있었죠. 한편 그 시간 윤자 씨도 바쁜 일과가 시작됐습니다. 평일엔 혼자 산을 오르는 윤자 씨.
3: 와, 이 민들레는 왜 이렇게 꽃이 핀다니. 나는 바빠 죽겠는데. 시 좀 열지 마. 내일부터는 치러 다녀야 되는데.
0: 바쁜 윤자 씨 마음을 알 리 없는 잡초들. 해도 해도 끝이 안 보이는 농사일입니다. 오늘은 산나물밭에 비료를 줘야 하는데요.
9: 20kg? 네. 여기 써있네요.
3: 네.
9: 안 무거우세요?
3: 네?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괜찮아요. 이제 경사 올라가면 고개 힘들지. 얘가.
0: 한참을 산을 오르던 윤자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걸음을 멈추고 마는데요.
3: 아휴, 꽉 조여야 되는데 안 조여졌어.
9: 힘들다.
3: 가방이 꽉 조여져야 되는데 안 조여졌어요. 레슨해갖고 밑으로 쳐져버려.
9: 그냥 걸어가도 힘든데.
8: 그때 조심.
3: 지 좋아서 하는 걸 누굴 보러 가겠어요. 해야지.
0: 20분이 넘게 심한 경사길을 올라야 만날 수 있는 곰취밭. 와, 윤자 씨 정말 슈퍼우먼입니다.
3: 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엄청 무겁지. 집에 딱 보니까 이게 목각 인조 상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 이게 두꺼웠으면 좋겠는데, 예, 이거 갖다가 그냥 대충 그래도 이렇게 딱 해놓으면 이제 여기서 딱 받쳐주거든요, 끝을. 힘은 없는데 이제 깡으로 하니까. 그래서 좀 힘센 사람이 부럽긴 하죠.
0: 드디어 목적지인 곰취밭에 도착. 비료 주는 일도 오롯이 윤자 씨의 일.
3: 아유, 며칠 새 많이 탔네.
0: 힘들어도 예쁘게 자라나는 곰취들을 보면 금방 피로가 가시는데요.
3: 아유, 많이 먹고 잘 자라라. 으쌰.
0: 윤자 씨 마음까지 가벼워집니다.
5: 땀나시는 것 같은데?
3: 에이, 땀나요. 그래서 동네 분들이 제발 미모 관리를 좀 하래요, 절대로. 근데 할 수가 없어요. 뭘 좀 바르러 가랬는데 바를 수가 없어요. 땀이 흐르니까. 그래서 저는 내려올 때요, 이런 거 다 포기했어요. 미모고 뭐고 다 포기했어요. 서울을 딱 뜨는 순간 그런 거죠. 아, 김윤자는 여기서 죽었어. 이제 영월에서 다시 새로운 김윤자가 태어날 거야. 그리고 내려왔죠. 그래서 완전히 6개월 만에 현지 적응 딱 끝냈어요. 우리 노인 회장님이 현지 적응이 엄청 빠르대요. 그냥 6개월 만에 산골 아줌마 딱 됐어요.
0: 그렇게 영월에서 새롭게 태어난 윤자 씨는 누구보다도 강한 산나물 농부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3: 아이고, 벌써 10시네. 어? 아, 저기서 안 터졌구나. 10시가 넘었는데. 어떻게 안 되네. 약 먹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10시에. 아가 저 아래 있으니까 안 터져가지고 10시 4분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이거든요. 10시에서. 선생님이 꼭 그때 꼭 지켜서 늦어도 5분 안팎으로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0: 깊은 산속이다 보니 핸드폰이 안 되는 일이 다반사. 아들이 제 시간에 일어나 약을 챙겼을지 윤자 씨의 근심이 산처럼 커져갑니다. 강원도 영월하고도 첩첩산중에 자리 잡은 윤자 씨의 농장.
3: 전화가 안 통해, 안 터져.
0: 아들 약 챙길 시간을 놓치고 만 것인데요.
3: 늦어도 5분 안팎으로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0: 그때 아들에게 온 문자.
3: 당연히 먹었죠. 먹었다네요.
0: 아들의 문자를 보고서야 웃음을 되찾는 윤자 씨. 아,
3: 똑똑 소리가 막 나네.
0: 윤자 씨에게 제철 맞은 산나물보다 더 중요한 건 막내 아들의 건강. 오직 그것뿐. 하지만 가끔 힘든 마음이 쏟아져 내립니다.
3: 처음에 제일 울었던 게 또 눈물 나러 가네. 그 보험금 청구하러 갔을 때 우체국 그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어머니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린데. 그 말 듣고 나니까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지하철 내에서 막 울었어요. 집에 가서 이제 아들 앞에서 못 오니까. 그 지하철에서 한참 막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막 울었어요. 한 몇십 분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그렇게 이제 울지 않기로 했어요. 울지 않기로 하고 오히려 차라리 그냥 우는 힘으로 힘을 갖자. 그래서 열심히 더 내가 더 건강해지자. 그리고서 그냥 그래서 아들 병원 입원했을 때도 아들 밥을 제가 뺏어 먹어가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0: 그 간절한 바람 덕에 아들의 건강도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거겠죠. 잠시 후.
3: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또 부러뜨렸구나.
0: 어디선가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윤자 씨가 서두릅니다. 종종 걸음으로 달려온 곳은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홍천 시내. 오늘 이곳에선 전국에서 생산되는 산나물을 선보이는 산나물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영월 대표로 참여한 지인이 윤자 씨에게 SOS를 청했답니다. 갓 수확한 나물까지 준비 완료.
3: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10: 오, 네,
3: 아유,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10: 네. 나 완판했어.
3: 그러니까 야.
0: 지인의 완판 덕분에 윤자 씨도 처음으로 오프라인 산나물 판매를 시도해 보게 된 건데요.
10: 자, 고생이나.
3: 나는 뭐 들고?
10: 좋은 거야, 빨리.
3: 나물 먹고 가세요.
11: 열심히 홍보하시는 거예요. 네.
10: 아이, 만 원에
3: 이게 만 원이야.
1: 이거 한 묶음 얼마예요?
3: 한 묶음이에요. 이거 그냥 세 묶음 해가지고. 한 1kg 정도 되거든요, 새 묶음이. 그래서 한 만 원에 드릴게요.
10: 와, 그 너무
3: 너무 너무 싸요? 너무 싸?
10: 너무 싸요.
3: 욕 먹어요? 저 원래 15,000원에 판매하거든요. 제가 집에서 1kg에 15,000원이에요. 너무 싸요? 네, 산에 깊은 산에서 나는 곰치거든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냥 꺾어서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네, 괜찮아요. 이거는 산에서 한 거라서.
10: 우리 영월 팀이에요.
12: 아, 영월 팀.
10: 영월 농업인 팀이에요.
3: 맞아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작업하다 와서 손이 이래요.
10: 맞다고 해야죠, 언니. 어우, 맛있어요.
3: 엄청 달죠?
10: 감사합니다. 자주 이용해 주세요. 네. 영월입니다. 네. 영월 동네.
3: 이게 유일한
0: 3만 원.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경험 삼아 온 곳인데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가는 산나물. 그간 열심히 농사지은 윤자 씨가 빛을 보는 순간입니다.
1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와, 윤자 씨 오늘 부자 됐네요.
13: 힘든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저런 힘이 엄마니까 그런 힘이 난 거예요.
3: 반대까지는 하여튼 열심히 해서 병마와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서 이겨야죠. 아들을 지켜야죠.
0: 산처럼 꿋꿋한 윤자 씨가 장사로 한창 바쁜 그 시간. 혼자 집에 남은 아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여긴 주방인데 주방엔 무슨 일인가요? 오, 국수 삶는 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실 요리는 아들의 취미.
14: 전공은 조리과. 바리스타 쪽으로 일도 했었고.
0: 오늘은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점심 식사 준비 중이랍니다. 오늘 메뉴는 매콤한 비빔국수. 와, 맛있겠다.
14: 딱 이 소스 양념도 달고 짜고 맵고 그래요.
15: 높은 분이 스타일.
14: 네, 제 스타일. 불만 있으면은 뭐 알아서 만들어야죠.
0: 말은 그렇게 해도 이렇게 착한 아들이 어디 또 있을까요? 드디어 윤자 씨 부부가 집에 왔네요.
3: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16: 아들이 다 준비했습니다.
3: 고맙습니다.
16: 고맙습니다.
0: 향 좋은 산나물이 오늘 비빔국수의 포인트.
3: 절대 잔소리 아니거든. 이걸 조금 짧게 좀 잘랐으면 좋았을 거야.
14: 아, 안 돼, 안 돼. 길게 자를 거야. 어쩔 수 없어. 어디까지나 짜는 건 내 마음이야.
3: 아 근데 좀 짧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지. 너무 길어갖고.
14: 아들의 특제 양념장.
0: 특제 양념장 슬기도 맛보고 싶은가 봐요. 아들의 정성이 듬뿍 담긴 비빔국수 안 맛있을 수 없겠죠?
12: 맛있어 아들아. 엄마가 환자를 다 부려먹고 고맙다 야.
15: 맛있어요? 좋고.
14: 계속 해줬으면 쉽지.
15: 그죠?
17: 앞으로 오늘 주방 맡기는 거예요?
14: 아니요 그거는 싫어요. 제가 주방을 맡고 싶진 않아요. 주방은 아직은 저희 엄마에게.
0: 막내 아들 덕분에 참 맛있고 행복한 점심 식사였습니다.

0: 감기가 잘 안 걸리는.
1: 아무래도 농사일에 산나물 축제 방문까지 무리를 한 모양인데요. 아픈 게 제일 두려운 윤자 씨. 급히 가진 약재를 넣고 건강차를 끓여봅니다. 윤자 씨만의 피로 회복법.
0: 아, 색깔 좋다.
2: 맛있네.
0: 맛있어요? 아이고. 피로가 안 풀리네. 아, 막 감기까지 걸려갖고 내가. 아, 나는 동아빠한테 고맙지. 실패를 해도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
2: 실패도 하고 뭐 하는 거지 뭐. 그걸 뭐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0: 그래도 뭐 돈을 웬만큼 먹었어야지.
2: 진짜 꿈만 같지. 꿈꾸다 깬 것 같은 그런 생각이죠.
1: 굳은 각오로 시작했던 산골 생활. 산을 일궈 산나물 밭을 만들기까지 수없이 많은 실패의 과정을 겪은 윤자 씨. 그때마다 늘 함께해 준 건 든든한 남편이었습니다. 가족의 응원 덕분에 농부로서 늘 노력하고 성장해왔던 윤자 씨.
2: 손 거칠어요. 항상 거친 거 아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안 할 수도 없는
0: 뭐 거고. 둘이 다 같이 고생하는데 뭐 나만 하는 건가. 내려올 때는 참 예쁘장했는데 80대 할머니 손 얼굴은 50대 아줌마.
1: 곱디 고웠던 아내를 예쁘게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기만 한 남편.
0: 하는 거예요. 콧 벗고 닦는 거예요. 아, 콧물이 계속 나오네.
1: 그간 남편 걱정에 마음 놓고 울어보지도 못했던 윤자 씨. 부부가 함께였기에 버텨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젠 모진 시간들을 뒤로하고 행복으로만 가득 채워보길 바라봅니다. 주말 아침. 이른 아침부터 온 가족이 분주한데요. 아무리 바빠도 슬기 챙기는 일은 진심인 남편입니다.
3: 물 떼야 돼. 나물 좀 삶자.
4: 물 떼야 된다고요?
3: 어.
1: 아들까지 합세.
4: 그거 다 파내야지.
3: 찌부해야지.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비싸나게 이런 데 태어나고 고생을 하고 있대?
4: 그게? 죽어버렸네.
3: 안 죽이려고 애쓰고 있잖아, 지금.
4: 잔가지, 잔가지.
3: 잔가지, 잔가지, 슬기 씨. 슬기 씨!
4: 우리 슬기도 넣고 싶대잖아.
3: 야, 임마, 나 밀지 마. 야, 엉덩이 치워.
4: 우리 슬기.
3: 난 네 엉덩이가 안 반가워, 임마. 얘 붙이는 게 좋은가 봐. 이번에 그 방향 맞아, 아들?
4: 그냥 저쪽에서 이쪽을 불러오니까 뭐.
3: 응?
4: 엄마 옆으로 나와요.
3: 그러니까 방향이 이게.
4: 엄마 지금 정면에 있잖아.
3: 그래, 방향을 잘못 준 것 같아.
1: 아직도 모르는 게 많은 귀농 9년차 윤자 씨.
4: 우리 슬기 불멍하는 강아지야?
3: 그런가 봐, 불이 좋은가 봐.
1: 오늘은 나무를 데치고 말리는 건나물 작업을 하는 날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날.
5: 동아빠 동원해.
1: 그때 농장을 방문한 특별한 손님.
5: 밥은 먹었고?
6: 먹었어.
5: 아, 그래. 하여튼 와줘서 고맙다. 아. 야옹.
7: 여보 일로 와.
8: 야,
7: 일로 와.
8: 야.
7: 일로 와.
8: 형 만나고 가.
7: 일로 와.
8: 야, 큰 형이 네 사료도 사주고 그런다.
7: 오빠, 형이라니 오빠지. 응? 동그라. 야, 야, 너 맨날 도망가려고구만.
8: 그래도 얼마나 귀여워. 이렇게 귀여운 애가 어딨어. 야. 간식도 줘봐. 응.
7: 동그리 손. 손. 손.
1: 오랜만에 만나도 대화가 필요 없는 현실 형제입니다. 사실 오늘 큰아들까지 부른 진짜 이유는
5: 밥 안 나옴. 밥 안 나옵니다요.
1: 바로 산사태 때문.
3: 대단한 우리야. 이게 하룻밤새 이렇게 만들어버리냐고.
5: 작년 장마에 이게 유실돼 버린 거예요. 아, 여기서 해놨는데 쓸어버린 거예요.
3: 뭐가?
1: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농장. 또다시 장마철이 오기 전에 단단히 보수를 해둬야 하는데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난감 그 자체. 아이고, 큰아들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복구 작업을 시작해 보는데요. 해도 해도 끝이 안 보이는 작업.
5: 들어서 일이 냉겨버려? 아, 나는 이럴 때 강호동 씨가 제일 부러워. 확.
9: 강호동이 그거 할 것 같아.
5: 역시. 응? 스톱! 됐어. 아이고, 엉뚱한 데를 갔다. 스톱! 됐어. 하나, 둘!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좀 더 내려가고. 으라짜짜짜.
9: 이거 블록 되나? 와.
1: 귀농 후 산을 처음 일굴 때만큼이나 힘든 최대의 고비.
5: 농사지어갖고 이어받는 그 자식들 있잖아.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9: 물러받지 않으면 이거 남인데 다 좋은 일.
5: 그러니까 남준 일 하는 거지. 쇠밖에 일해갖고.
10: 이어받으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9: 네, 없어요. 건강이 필요한데. 건강은 병원 있는 데가 더 좋고.
5: 뽑아갖고.
1: 큰아들 농사 일에 더 질리기 전에 오늘은 그만 철수.

0: 많이 먹고 건강해.
1: 오랜만에 온 큰아들을 위해 귀한 산나물들 밥상에 총 출동했습니다.
2: 아니다, 차가워. 좀 덥다가죠. 그 손으로 분다고. 입으로 분다고 왜
0: 쉬? 안 뜨거운데. 먹을래? 하나, 둘. 잘했죠.
2: 왜? 또 도로 들고 왔어?
0: 그게 뭐 간에 기별이나 가것이오, 저 등치에.
1: 오랜만에 갖는 삼겹살 파티. 맑은 산 공기에 산나물까지 함께 먹으니 와, 정말 맛있겠어요.
0: 우리 큰아들은 빨리 장가를 가고 우리 셋째 아들한테는 엄마랑 같이 농사 짓자.

0: 처음 봤어.
1: 배 아파 나았어도 내 맘대로 못하는 게 자식이라죠.
2: 아빠 몸이 제일 걱정되네. 휴일이 없어. 평일에는 회사하고 주말에는 산에 가고.
3: 엄마가 아빠를 빨리 해고를 시켜버려야겠구만.
2: 엄마한테 바라는 거는 뭐 좀 사업자 마인드가 없어가지고 엄마가
3: 막 퍼진다고?
2: 아마 조만간 폐업할 수 있지 않을까.
4: 너도 해고됐다.
3: 네, 하여튼 아빠 엄마 좀 잘 좀 도와줘. 그래 고마워. 제가 해고 소리 안 나오게.
2: 야 돈 줄 만큼은 한다.
3: 네.
1: 윤자 씨는 언젠가 두 아들 중 누구라도 자신과 함께하길 바라봅니다. 다음 날 모두가 한가한 일요일 아침. 하지만 윤자 씨 부부는 남편이 출근하지 않는 주말이 더 바쁜데요. 산나물 파종이 한창.
3: 한 번, 두 번 하라고. 그 다음에 탈탈, 탈탈. 요걸 꼭 해주라고. 다 안 내려간다고 보니까.
1: 벌써 내년을 준비 중인데요.
4: 씨가 잘 나도록.
3: 농사꾼다운 말이네.
4: 이 빈틈없이, 꽃도 빈틈없이 잘 나는 게 제일이에요. 이거는 다른 거 없어. 빈칸 생기면 안 되니까.
1: 윤재 씨는 파종부터 시작해서 육묘 재배까지 모두 직접 하는데요. 더 좋은 품질의 산나물을 위해 하우스에서 키워낸 모종을 산에 직접 옮겨 심는 번거로움을 자처하는 윤자 씨입니다. 그날 오후.
2: 엄마.
3: 어?
2: 두부 찍자.
3: 어?
2: 두부. 엄마 핸드폰.
3: 잘 나온대.
2: 엄마 이걸로 촬영할 수도 있어.
3: 어떻게?
2: 삐삐삐.
3: 괜찮네.
1: 산나물 홍보 영상을 위해 똘똘이 막내 아들이 두 팔 걷어붙였습니다.
5: 이것 좀 아빠 옆 아빠 자리.
4: 그래. 내 자리도 있어. 나는 안 찍고 싶은데.
2: 나도 안 찍고 싶은데.
4: 됐어?
5: 안녕.
2: 한번 앉아봐요.
4: 야.
2: 내가 가운데야?
3: 어. 조심해.
1: 아이고, 조심하세요.
2: 아니, 아니, 그냥 이걸 아빠한테 줘. 아빠가 산마늘 들고, 엄마가 곰치 들고.
4: 산마늘 먹고.
3: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산나물 가족입니다.

0: 산나물은 유기 인증을 받아서 유기 인증 받은 유박을 저희는 뿌려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1: 각자 도생인 영상 촬영.
2: 유기 인증을

0: 단데 유별나게 올해는 좀 더 달아요.
1: 그래서 좀,
0: 그래서 그걸 연구를 좀 해보고 싶어요. 왜 그런지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방법은 제가 똑같이 했는데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1: 단맛은 강한데 매운맛도 강해요. 일단 사업가 마인드가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고객님들께 많이 드리려고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장점이죠. 많이 구매해 주세요. 네,
0: 영월 산나물 많이 구매해 주세요.
2: 구매해 주세요.
3: 누구보다도 강해야만 했던 윤자 씨. 윤자 씨의 소원처럼 언제나 강한 엄마이자 강한 농부로 가족 모두 건강하게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산나물의 여왕 윤자 씨 응원합니다.
0: 우리 언니 이쁘네. 아 멋있어.
4: 멋있어. 아이고. 수고가 많으시네. 뭘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0: 아니 장아찌 좀 하라고. 언니 또 장아찌 솜씨가 또 그냥 또 영월에서 또 유명하다는 얘기를 들어갖고 내가.
4: 아 그러면 내가 좀 해줄게.
0: 나를 여기서 들어갖고 그 자리에 던져버려. 경매가 안 올라가잖아. 여기도 놔뒀다고. 아 당장 해고야. 이게 무슨 그늘을 이게 그늘 된다고 해드로 바로 들어오는데 아 저 밑에다 놔두려니까 그냥
1: 모든 고객이 만족하는 상품을 위해
0: 노력하자. 그리고 우리의 가공 장아찌를 위하여.

0: 내가
1: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제발 나를 도와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이쁘다.
1: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개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하나, 아, 둘, 또 셋, 넷. 한 박자 걸으면 한 박자 뒤꿈치로 찍고 그다음에 그 잦은 걸음으로 발을 한번 싹 들어서 뒤로 늘어서 또 벗어 코를 올리고 또 세치면서 또 올리고 그다음에 한 박자 한 박자 잦은 걸음 시작. 들었다 숙이고 들었다 또 고개 제치고 아른쪽에다 넘기고 왼쪽에다 넘기고 자연스럽게 들고 들어서 숙이고 들어서 제치고 숙이고 그 제쳐서 들어서 놓고 들어서 숙이고 들어서 제치고 숙이고 그 제쳐서 들어서 놓고 들어서 숙이고 들어서 제치고 숙이고 그 제쳐서 들어서 놓고 들어서 숙이고 들어서 제치고 숙이고 그 제쳐서 들어서 놓고

0: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1: 제발 나를 놀아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예쁘다.
1: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우리 전통 문화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선비 정신하고 그 풍류 문화가 참 좋은 덕목이다. 선비 정신은 지성의 문제라고는 생각을 하고 풍류는 감성의 계보라고 해서 그 양대 산맥에 내려오는데 정말 이상적인 인류 시대사주가 하나 나온다. 뭐 옛날부터 그런 주장을 좀 많이 했어. 온고지 신화잖아. 품격 있는 전통문화, 가벼운 문화를 갖다 좀 무게중심도 딱 내려줄 수 있는 어떤 깊숙이 닫혀 좀 내리는 정신적인 어떤 지주가 된다면 이제 그런 그 문화의 좀 요람지

0: 안녕하세요. 인생 낭독인 김현철입니다. 서양 문화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우리 전통 문화의 숨결을 불어넣고 그 뿌리를 찾기 위해서 반세기가 넘는 긴 세월 동안 한 길을 걸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전통음악의 학술적 토대는 물론이고요. 문화예술 전반에 관해 앞서가는 안목과 탁월한 식견을 지닌 국악계의 큰 어르신이죠. 인생낭독인 오늘은 이민시 문화소원 좌장을 맡고 계시는 국악학자 한명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1: 네, 반갑습니다.
0: 아니, 제가 인생낭독인을 진행하면서요. 현대 국악의 역사다. 오늘날 국악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씨앗을 뿌려준 분이다. 그동안 선생님에 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예. 국악방송과도 인연이 깊으시죠? 근데 오늘 국악방송에는 처음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뭐 글쎄요, 뭐 처음 라디오 같은데 출연을 했었죠.
0: 네. 네. TV는 처음이시죠?
1: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0: 그러시겠습니다. 한명희 선생님 하면 진짜 빼놓을 수 없는 노래가 있습니다. 조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야, 이렇게 시작되는 가곡 비목의 작사가로 유명하신데요. 이 노래의 노랫말을 방송국 PD 시절에 쓰셨다면서요?
1: 글쎄, 예. 근데 제가 그
0: 제대하고
1: 바로 이제 첫 직장이 그 TBC PD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방송국에 갔는데, 네. 그때가 66년이야.
0: 6년.
1: 그 60년 후반부터 70년 뭐 중초반까지는요, 전부 방송에서 나가는 건 유행가. 또 팝송.
0: 네.
1: 그것밖에 없어. 뭐 그때 MBC, 뭐 동아방송, DBS, TBC, 우리 동양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그거 말고도 또 좋은 곡들이 있는데,
0: 네네네.
1: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잊어버린 가곡.
0: 가곡.
1: 다 우리가 50년대만 해도 가곡파, 뭐 동심초, 내 마음 이런 거 많이 불렀거든. 근데 그때 들어서 다 없어지는 거에서 우리 가곡 프로 좀 만들자 해가지고 노심초사 끝에, 그야말로 그땐 방송국에서 그걸 누가 듣느냐, 아예 관심 없었었거든.
0: 그랬었어요.
1: 그래가지고 네. 만들어가지고 우리 가곡 프로를 만들면서 우리 가곡 보급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와중에 네. 그 비목이 나온 거죠. 믿기지 않는 얘기지만 그 당시만 해도 출판된 가곡 악보가 한 100곡 육박하니까 더 이상 없는 거야. 출판된 우리 가곡 악보가 없어.
0: 그때
1: 나도 깜짝 놀랐지. 가곡하면 굉장히 많은 줄 알았더니 100곡도 안 돼. 그래서 아하, 이거 아니구나. 이제 그럼 신곡 만들자. 내가 이제 신곡 만들기 캠페인을 벌린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아는 시인들한테 이렇게 그 가사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작곡 장길남이한테 작곡시키고.
0: 장길남 작곡가님이요.
1: 그때 장길남 선생이 이북서 혼자 월남해서 해주사범 출신인데 음악성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 전속으로다가 이제 나하고 이렇게 선발 맞춰가면서 그 했죠. 그 사람이 전부 편곡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100곡도 안 되는데 바닥났어. 신곡 만든다고 그랬는데 네. 그때 이제 바로 70년 초반에 내가 신문 잡지 글 쓰기 시작할 때야.
0: 아, 글을?
1: 예. 예.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장일남 씨가 이렇게 졸르는 거야. 가사 하나 소홀하고. 근데 무슨 소리야. 시인들이 나보면 주제 논문이라고 욕해나 그거 안 해. 그러니까 아니, 저 글 쓰는 거 보니까 쓸만하대.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졸르길래 뭐를 써줄까 생각하니까 이제 그 내가 군대 있을 때요. 내가 저 ROTC 2기로 소위 이러다가 있었거든.
0: 아, ROTC 2기로?
1: 2기.
0: 예.
1: 아이고, 기왕 군대 온 거나 좀 목숨 내놓는데 좀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지피장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어도 보니까 그때 그 파이버 망고진 거, 뭐 철 뭐 널브러진 거, 그냥 이 칸띠 널려 있어 그냥 수통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그리고 조금 파면 해골 막 그냥 나오고 나하고 똑같은 20대 아니야. 그때 20대 때 와서 죽은 거 아니야. 군대에서 죽은 아이, 사람들 다 20대 아니야. 그 20대 청춘이 말이야. 얼마나 또 꿈이 많고 여러 가지 인생에 꽃도 못 피운 친구들 아니야.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0: 근데 거기 그러니까, GPN에는 실제로 비목이
1: 글쎄 이제 그런 그 뭐 어떻게 이제 아름답게 보면 아름다운 자연 그런 속에서 그 해골하고 딱 대비가 되면 어떻게 되나. 극명하게 대비가 되죠. 생과 사와. 응? 그래서 그 비목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보면 총대 부러지고 뭐 그냥 누가 그 와중에 이제 전쟁에 정신없이 이제 뭐 깊이 파고 묻어주지도 못해. 그러다 끌고 올라와다 뭐 막 한번 이거 돌이갑다 조금 파가지고 이렇게 했고 돌무더기 막 이렇게 그런 그 폐만 하나 꼽아주는 거지 이제. 근데 그게 썩어 먼저 그 그게 이제 이렇게 보면 아 이건 틀림없이 옛날 전우가 그 꽂아준 그 말뚝이다. 근데 그게 이제 썩었으니까 뭐 표시 다 지워지고 그래서 이제 그 그런 게 늘 이제 잔상으로 남아 있다 보니까 거기 그 일대를 표현만 해도 뭐 엄청난 소설 뭐 무슨 시가 많이 나올 수 있지.
0: 한국 근대 문학사를 쓰신 제일동포 학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전쟁의 상처와 아픔이 짧은 노랫말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 이런 칭찬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가사를 쓰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1: 가사 쓰는 거는 그저 뭐 한 두어 시간 걸렸지.
0: 두어 시간.
1: 왜냐면 하도 장일남이가 졸리게 내가 PD 할 때 또 술을 좋아했거든. 그 우리가 아현동 그 고개마루 쪽에 그 비탈길에 달동네 살았어. 그럼 늘 저 TBC가 이제 서서문.
0: 서서문이었죠.
1: 배재 빌딩 앞에 그 6층짜리 거기 있었어요. 끝나면 뭐 그 중앙일보 신문 뭐 친구들 뭐 방송 전부 어디로 나갔냐 북창동이 거기 중국집 있어. 그 중국집에서 백알하고 오향장육하고 한잔하고 그러면 입가심하자고 무교동 가는 거야. 맥주만 먹으면 막 눈물이 펑펑 쏟아져. 그럼 너 왜 술 먹다 왜 우니 그래. 또 휴가 복귀할 때도 버스 안에서 혼자 내 울고 가.
0: 그 정도로
1: 그만큼 저 그 거기서 진하게 느꼈고 감수성에 예민할 때니까 야, 도대체 20대 새파란 걸 해골로 놓이는 분들은 누구고 이렇게 흥청망청 맥주 마시는 누구고
0: 사람은 누구고 어?
1: 그런 걸 참 많이 느낄 때야. 아 그래 그럼 그 죽은 그 비목 용사들 해골로 누워있는 그 친구들에 대해서 뭐 좀 써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게 해가지고 그날 밤
0: 그럼 하룻밤에 그냥 그럼 쓰신 거네요.
1: 해가지고는 그럼 엉터리지 이제 자꾸 가기 좋게 이렇게 자구수만 맞춰준 거지. 그러니까 그때도 너무 창피한 게 뭐냐면 초연이라는 말을 이게 그 무거운 단어거든. 그 글자 맞추느라고 이제 뭐 화양연기가 그러면 또 자구수가 안 맞아가잖아. 화양연기인데 초연이 이제 뒤에 가면 무슨 뭐 홀로선 경막감 생경한 단어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때 항상 그렇게 생각해. 아 이건 가사가 좋은 게 아니다. 전부 유교라고 하면 가서 저 자기 친척 중에 누구 아니면 뭐 자기 아버님 뭐 아니면 남편 다 그 한국 전쟁에 대한 그 상처들은 다 안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좀 이렇게 음악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준 기회가 없었던 거야. 비무장지대에서 내가 겪은 그 격전지에서 그 산화한 코공영령들의 그 해골 같은 거 보고 다 나 같은 젊은이들이 와서 거기 심심상골에 백골을 누워 있는 거 아니야. 유교의 아픔이라는 것은 상처가 다 있는 거야. 또 20대 청춘이 말이야 얼마나 또 꿈이 많고 여러 가지 인생에 꽃도 못 피운 친구들 아니야.

0: 이 국악을 전공하셨는데 또 방송국 PD로 일을 하셨어요. 그 자연스럽게 이제 음악 프로그램이라는 데 포부도 컸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1: 저는 이제 인생 사는 게꼭 PD 생활 때만이 아니라 남이 하는 건난 정말 싫었어요. 남이 하는 건 내가 아니도 저
0: 다른
1: 사람이
0: 사람 다
1: 잘하고
0: 하니까.
1: 있는데, 그때 당시 팝송과 유행가만 할때 이제 우리가 곡좀 살리자 이제 이래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처음 저 방송국장한테 이제 꺼내놓으니까 이제 그때 뭐라는지 알아요? 아니 지금 미스터 뭐라 그랬지? 우리 가곡 프로 만들어? 어젯밤 술 들켰어? 어리벙벙 얘기지. 그땐 봄, 가을, 춘추로 그 춘계개편, 추계개편 해가지고
0: 네.
1: 방송 프로그램을 춘추로 바꿨어. 일부
0: 네,
1: 바꿨어요.
0: 요즘도 많이들 그러고 있죠.
1: 그랬는데 그 하도 또 집요하게 졸르니까, 그러니까 개편 때마다 졸르니까 한 1년 반쯤 지나니까 마지못해 하나 그러면 주간 프로 일요일 거 20분 줄게 해버려. 11시에 땡 치면 저 뉴스가 10분 나가고, 11시 10분부터 11시 반까지 20분을 저 내가 풀 시간을 얻은 거야. 그거 이제 가곡의 언덕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틀어준 거야. 처음 이제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안 듣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막 엽서가 막 들어오니까 다들 놀래지.
0: 놀랬죠. 예.
1: 그러나 당당하지. 아, 봐라. 우리가 안 먹여줘서 그렇지. 왜 청취자가 안 듣느냐. 청취 취향을 따라가려지 말고, 방송국이라는 거는
0: 만들어라.
1: 사회
0: 예.
1: 목탁이잖느냐. 뭐 선구자적인 뭐 역할을 해야지. 그래서 매일 프로 만들겠다. 그래서 매일 프로 15분을 얻었죠. 가곡의 오솔길이라 해가지고 4시 45분부터 5시까지 15분간. 그건 저 일부러 내가 생방송을 했어. 그래야 실감이 나잖아. 비올 때는 좀 청취자 좀 눈물 좀 짜게 구죽죽하면 또 쉬고, 그 슬픈 선곡해서 주고. 그러니까 뭐 없어. 뭐 그냥 당당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곡을 관심이 막 이렇게 높아져 간 거야.
0: 그렇게 기획하고 제작한 가곡들을 모아서 우리 가곡의 밤인가요? 예. 공연도 최초로 기획하셨다고 들었는데.
1: 그거 그렇죠. 그게 하도 그거 고생을 해서, 그 우리가 하고 자꾸 누가 사회나 그 방송 내에서 관세하면은 그 오기가 생겨.
0: 그렇죠.
1: 그래가지고 매일 프로 만들다 하다가 이거 또 콘서트 한번 해보자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이제. 응?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 방송 뭐 국장서부터 그거 갖고 누가 오느냐? 응? 절대 뭐 그냥 믿지더라도 좀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만 한번 하자. 응? 근데 단 내가 절대 믿지가 안 해줄게. 이제 화가 좀 오길 부린 거지. 그럼 해봐. 그래가지고 이제 중앙일보 동양방송 공동 주최라고 가지고 이제 1969년 5월 12일 7시 세종문화회관이라고 지금 전신 시민회관이라고 했었어요.
0: 그렇죠.
1: 옛날에
0: 예.
1: 최초로 우리 가곡만 가지고 이제 그걸 했어요. 콘서트를. 그럼 난또 이제 믿지면은 또그뭐좀 곤란한 난처하잖아. 큰 소리 쳤다가. 그래서 그냥 올인한 거지. 9시 전에 퇴근을 한 적이 없어. 끝나면 뭐 중고등학교 선생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애들 좀 보내줘라 뭐 하고, 여기저기 또 얼마 남았대 좀 오라 그러고. 응?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제 당일날 문을 딱 여니까 A석이 500원, B석이 300원이었어.
0: 500원, 300원이요?
1: 그랬는데 A석이 1,000원이 넘어서 안 펴.
0: 안 펴.
1: 그냥 막 터지고. 그 요즘 속말로 얘기하면 대박 난 거지. 응? 우리가 가지고 그건 이제 TBC가 이제 이병철 선생이 만든 거 아니야. 이병철 선생이 국악을 참 좋아했어요. 그 양반처럼 그 전통 문화 끼고 문화적인 안목이 앞서가는 사람 드물어. 나는 그 양반을 모셔봤기 하는 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 양반이 이제 국악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국악의 향연을 텔레비 주간 프로를 만들었죠. 그때 또 많이들 국악계 그 명예 명창들이 신세 많이 줬죠.
0: 네. 그때 선생님께서 이제 녹음하고 기록하신 자료들이 이제 오늘날 국악방송에서도 널리 예, 또 귀하게 쓰이고 있는데 PD 생활하시면서 그 국악의 조예가 깊은 그 회장님과 기억에 남는 일도 많을 것 같아요.
1: 그 언제 제가 그 회장님 보고 그때 그 해군 군함에서 그 해군 군함을 타고 낙도 애진섬 낙도에 그 의료봉사하러 다니는 그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근데 해군 본부대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 타고 이제 낙도에 가서 민요 채집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회장님한테 그 얘기를 하고 저 경비가 있어야 되니까 그때 이 양반이 뭐라 하시냐로 눈이 뭐 니 그거 할 수 있나 빨리 할 수 있으면 채집해서 정리하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배남이고 그거 가려고 뭐 그러다가 이게 무슨 또 뭐가 변수가 생겨서 이제 그게 이제 좌절되고 그랬어요. 그만큼 하여간 그 이병철 회장께서는 우리 전통문화를 참 좋아했고 좋아하시니까 이제 국립국악원에서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 저 여름방학에 전국의 중고등학교 교사, 음악 교사들을 그 저 국악원에 모이게 해가지고 강습을 해서 강습을 이제 실기도 가르쳐주고 이런도 가르쳐주고 그럼 내가 이제 그 음악 선생을 다 중앙일보 초청해서 그 옥상에 가면 그 중에 식당 라운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다 과외로 주고 당신들도 지방에 학교 돌아가면 유성기판 있잖아. SP판 옛날. 그거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라. 그러면 좀 어디 강진 뭐 이래서 전화 오면 가서 이제
0: 보내주고
1: 갖다 주고 그걸 카피를 해가지고 이회장님 갖다 드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들을 때는 그 카피를 갖다가 이제 노이즈 좀 죽이고 그 아주 예민한 그 이제 저 LP판 그 방송 턴테이블에다가 얹어가지고 뭐 깎고 뭐 해가지고 엔지니어가 좀 다 다듬어가지고 들어요. 그래도 내가 들을 때는 임방울이 명창 소리는 저절로 개미 소리 나게 들리고 지글지글 하는 소리가 앞에 이제 크게 들려. 그것도 뭐 스트레오다 벤스 해든 그건 늘 저 벤스 차 안에 틀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참 좋았어요.
0: 인생 난동기인 오늘은 국악학자이자 가곡 비목의 작사가이신 한명희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 고향이 충청북도 충주 맞죠?
1: 네. 네.
0: 가야금 12곡을 만든 악성 우르게 고향이에요. 네. 그래서 음악적 감수성이나 정서가 남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1: 그런데 내가 음악 대학을 갔다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부터 고등학교 선생님들부터 우선 킬킬킬 웃기부터 해요.
0: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1: 아니야.
0: 근데 왜 그랬을까요?
1: 아니 뭐 뻔하지 뭐 음의 음자도 모르고 노래를 못하니까 음치 노래를 못해요. 그러니까 음정박자를 박치 음치야.
0: 그러니까 그러세요?
1: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는 시골에서 음악 선생이 없었어요. 그리고 국어 선생님이 올간 가지고 먹을 때 뭐 올드 브렉조 무슨 뭐 디프 리버 뭐 이런 거 가르쳐주고 그랬을 때인데
0: 예.
1: 그렇게 조금 아 음악이 참 좋은 거다 하는 저기만 느꼈지 음악 대학 가려고도 뭐 생각도 안 했던 거지.
0: 그러다가 어떻게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진학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1: 그래 그거는 글쎄 인생살이가 다 인연이란 말을 이제, 네.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인연이란 말을 내가 많이 써요. 그런데 이제 나는 그 시골이니까 무슨 그 정신적으로 그 선각 저 지성적인 선배들이 좀 그 멘토가 없었던 거지. 요즘으로 얘기하면 네. 저 시골 농촌에서는 다 그랬잖아. 우리 때는 뭐 대단한 뭐 공부한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 이제 사춘기 때 엄청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인생이 왜 사는지 또 사는데 뭐가 가치가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생각을 자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골이니까 이제 우리 소 기르잖아, 소. 그러면 속 끌고 속 불매기잖아. 저녁에 이제 끌어들이려면 방천동에 가서 이렇게 불때끼면 이렇게 하면 노을이 쫙 져가. 응? 그런 데서 정선은 많이 함양이 됐지. 예. 정선은 많이 됐는데, 그래서 요런 그 근원적인 내 가슴 저 밑바닥에 있는 근원적인 그 허무감 같은 거, 이런 것을 풀어보려면 철학과 가면 되겠구나. 근데 어디 가도 끝장이 안 나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철학 가면 뭐가 풀리겠지. 해가지고 네. 철학과를 그 지망을 했었었죠. 근데 그때 대학 입시라는 건 요즘 하는 것처럼 그때는 그것보다는 덜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이제 공부 좀 해야 되잖아, 3학년 때. 근데 맨날 공부한다시고 촛불 하나 딱 쳐놓으면 꽃 타는 것만 가만 쳐다보고 있어. 입시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 내 경험에 보면 가는 데는 촛불 있잖아요. 이거 하나 다 타면 새벽 5시가 돼. 될 때까지 조금만 쳐다보고 있어. 그러던 주제에 서울대 철학과를 보면 되겠어, 안 되겠어?
0: 글쎄요.
1: 뭐 불문가지로 낙방이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삼수 좀 해보겠다고 이렇게 서울에서 꼴정거리고 있는데, 그 이제 여기서부터는 인연이야. 어떤 친구를 만난 게 이제 그게 국악과 1회의 권호성이라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아, 나도 그때 경기고등학교는 내가 명문이었거든. 경기고등학교에서 공부 좀 했고 뭐 했는데, 국악과 처음 창설되는 거 보고 저기가 글로 왔다. 우리 남이 안 하는 황무지에 가서 초창기 때 좀 같이 개척자가 돼보자. 그러고 지금도 그 친구가 그 고졸자리가 대 1학년이니까 겨우 1학년 고졸자리가 신기한 게 음악도 올라가면 철학이다 이런 소리를 했어.
0: 음악도 철학이다.
1: 올라가면 철학이다. 그래가지고 저기 과과를 저 갔죠. 그런데 참 인생이라는 게 이게 숙명이라는 거, 숙명이라는 것도 혹시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가끔 하는 거가 이상하게, 아, 이게 어떤 조물주가 다 주어진 저 코스가 있구나, 넌 이 길로 가라 하는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권호성 교수 말도 뭐 올라가면 철학이라지만 공부하고 보니까 아이고 음악도 철학이란 말이지. 응? 이게 저 음악 뿌리를 찾아보려면 이제 하늘의 음악이라서 우주 음악을 풀어 나와야겠던 전 플라톤인서부터 플라토부터 다 저 누굽니까 피타고라스.
0: 네네. 그
1: 음악이 철학이거든. 이제 우주론이야, 천문학이고. 그러니까 이건 전혀, 아, 내가 철학과 떨어졌으니까 이거 꼭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의식 전혀 없는데, 하다 걸어가다 보니까 미학과가 강의도 하게 되고 철학, 결국 철학 박사를 받게 되고, 이런 게 참 인생이라는 게 그냥 정말 무작위적으로 뿌려놓은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
0: 근데 그런 시기, 그러니까 1960년대에 대학생활을 하셨는데, 대학생활을 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나 기억에 남는 일화 같은 거 있으시면 소개 좀 해주세요.
1: 뭐 요즘도 그렇지만 대학에는 뭘 공부하는지도 몰라. 그냥 어영부영 또 그냥 주로 그때는 또 젊은 철기가 있으니까 뭐 그냥 뭐 남아난 만큼 학점 딸 만큼 따고 그냥 그 다음엔 내가 하는 요거 뭐 악곡 분석하고 뭐 책 한 권 읽고 이게 인생 전부다는 생각을 안 했어. 왜냐면 그보다 난 더 깊고 더 근원적인 고민을 안고 사는데, 아우, 뭐, 모든 게 다 여기다가 뭐 전열 쏠고 올인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거의 없어. 그래서 대학 때 공부 뭐 이래저래 못했죠. 제가 학생 활동, 학생회장 하면서 여러 가지 또 행사 벌리고 일도 많이 하느라고도 못했지만, 그리고 지금도 생각하면, 아, 참 우리 스승님 잘 만나서 내가 인생에 그 비뚤은 길로 안 갔구나 하는 거가 바로 이제 우리 국악계의 태도이신 만당 이예고 박사님.
0: 아.
1: 그 선생님을 저 만난 거가 그 양반 인품의 가마가 된 거지. 근데 뭔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심지어 앞에 있으면 뭐 굉장히 수련해지고 꼼짝 못하지. 그리고 1년에 한 번 저 세배 그래서 세배하고 잠깐 앉아서 훈계 뭐 좋은 인생담 듣는 거 그거가 이제 1년 사는 다 양식이 되는 거야, 다.
0: 아니, 근데, 아코디언 또 연주를 하시다가 그 강의실에서 에이, 쫓겨나신
1: 그거에 겸 또 창피해. 내가 부끄럽고. 그 뭐 어떻게 보면 일종의 내 콤플렉스고. 그것도 딱 시골 촌놈이 이제 음악대학교 오니까 그때 음악대학에는 여학생들이 뭐 90% 이상이 여학생이야. 남학생 뭐 얼마 안 돼. 그러면 다 그때 60년대에 이제 음대 보내는 집안은, 여자 음대 보내는 집안은 다 여유 있는 집안이야. 그러니까 이 시골 촌놈이 가난뱅이가 올라오니까 이건 기름과 물과 기름이야. 여러 가지 정서나 뭐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반항 기질이 든 거야. 거기에다가 또 이중으로다가 또 뭐 압력 오는 게 뭐냐면 국악하는 걸 우습게 알거든. 서양음악 하는 애들이. 같은 학교인데도 가야금을 들고, 거짓말인 줄 알아요. 요즘 얘기하면. 요즘 젊은 교수들도 에이, 그랬어요. 이러는데. 악기실에서 가야금을 가지고 선생님 오신 리슨방에 가서 리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갖고 가는 거야. 서양음악 아이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뭐, 그냥 뭐, 기생이라고 놀리고, 막, 그러니까 찔찔 울고, 그 악기실 아줌마가 눈물 닦아주고, 너희들 언젠가 너희들 세상도 온다. 참어, 참어 이러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잔챙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제 바지족을 입고 다녔어요. 바지족을. 그리고 바지족이 아니면 그때 서울대학교 교복이 있었어. 그럼 거기다가 이제 까만 리본에다가 내 핍생활 이래가지고 써가지고 리본을 달고 다녔어. 그럼 우리 친구들이 야, 또 점심 굶는 놈이 뭘 내 핍해지는 얘기야. 그건 그, 이제, 그, 주변 학생들에 대한, 저, 어떤 반항식이, 야, 조금 절제하고, 뭐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좀, 이렇게 분위기 맞춰 살자, 또, 까네, 이런 거지. 그건 내핍지만. 그리고, 서양음악 한, 뭐, 아유, 뭐, 선생들은 더더구나 말 것도 없고, 학생들이 그러는데, 뭐, 네, 같은데, 네. 뭐. 그럼 그때 제일 잘 나가던, 그, 지금도 다 계시기 때문에 민망해, 얘기하기가. 이제 그 옛날에는 그 정진우 교수가 음악계는 완전히 대부야. 상상도 못해. 예. 뭐 전국에 그러니까 뭐 전부 글로 몰린 거야. 지방에서 그냥 뭐 부산 같은 데 비행기 타고 리슨 받으러 오고 그 당시에.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서양음악계 이제 대부인 그 양반 그 연습실 앞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는 기타니 아코디언 어떻게 음대를 가지고 들어와. 그건 요즘 보면 뭐라 그래. 정신 조금 이상한. 어? 예. 그런 저기지. 어떻게 아코디언 갖고 음악대를 들어와. 그런데, 내 가난하니까 그 반항의식이 던데 아코디언 좀 배워가지고 내가 밤에 홀에 나가지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등록금도 되고 그냥 사가지고 연습을 했어요. 그 한번 방에 다. 복도에다 문 앞에다 보면대 딱 치고 앉아서 이제 간이 의자 갖다 앉아놓고 아코디언 연습해요. 그 양반이 문 열고 야, 너 좀 저쪽에 가 좀 가 연습해라. 아 선생님 여기도 괜찮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그게
0: 아, 부끄럽지 않습니다.
1: 그 만용이라고 그럴까 그 무모한 그냥 그 뭐라 그 참. 들 떨어진 반항이지 어떻게 보고.
0: 이제 대학에서 국악 이론을 전공하시고 또 음악 방송 프로듀서와 또 대학 교수까지 거치신 다음에 자 1997년 제 11대 국립 국악 원장으로 취임을 하시게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위치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오셨으니까 뭐 해보고 싶은 일도 많고 주위에 기대도. 컸을 텐데요. 그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1: 국악원장 뭐 하도 그 부산하게 겪었기 때문에 뭐 뭐를 말씀을 드려야 될지 하여간 내가 일단 그 국악원에 가 보니까 그 동안에 우리 선배들이 국악원 운영한 거는 뭔가 좀 이렇게 국악만 가지고 이렇게 바짝 뒤다보고 운영을 하고 그런. 범위 속에서 뭐 생각들 하신 것 같아. 난 좀 크게 볼 때, 저, 얼개를 좀, 거시적으로 멀리도 보고, 그런 안목을 갖고 봐보니까 뭐, 내간에는 허점이 참 많이 보였었어요. 뭔가 우선 저, 너무 그 적극성이 없고, 진취적이지 못해, 그 학원에.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매달 내가 이제 그 우면당에서 원래 조회를 해서 내가 이제 그 강의도 하고 예보위원 분들

0: 모시다가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우리가 태어난 자죠. 그런 시도도 좀 뭐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게 국가의 부속기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관료들 뭐 있잖아. 거기에 많이 또 물들어 있는 거야. 알게 모르게 순치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상부에서 뭐라 그러면, 아, 네, 알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것도 해주고. 내가 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럼 자기 먹고 찾아 먹을 건, 아, 이건 우리, 이 정도 우리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전혀 안 한 거야. 단원들 어디 무슨 뭐 행사에 동원돼, 청와대 행사나 뭐 저 무슨 뭐 저 이순신 장군 기념 뭐야. 네네네. 그런 데 간다든가 어디 공식 행사에 가면 돈을 왜 안 줘? 그래서 아니다, 이거 돈 달라. 응? 이제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 뭐 국악원에서도 뭐 장학과장이나 뭐 보직 교수분들은 저 많이 싫어했지, 나를. 와서 항의도 하고. 원장은 임기 끝나면 가면 되지만 우린 평생이 여기 직장입니다. 그럼 요다음에 불이익 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글쎄, 그걸 불이익이라고 하지 말고 당당하고 찾으면 찾아. 불이익 받을 때 받더라도 언제 이러면서 밀고 나가니까 그게 정착이 되잖아. 그리고 또 이 연주도 항상 춘계 정기 연주, 추계 정기 연주. 좀 너무 그 저 루틴하다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냥 상투적인 거 뭉꾸고 그런 거 좀 참신하게 뜯어 고쳐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이 신선해졌죠. 그 진부하지 않은 냄새가 나오서 그건 지금까지 좀 그런 것 같아. 요즘 프로그램 같은 거는 보면 많이 오히려 더 나가고 있는데 그런 뭐 좀 계기가 된 거 걷고.
1: 상당히 진부한 거를 반대하고 진보적인 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0: 그렇지, 이제 진보, 네. 꼭 진보라기보다만 하여간 그 변화.
1: 변화.
0: 예. 그럼 그 예술이라는 건 항상 좀
1: 변화해야죠.
0: 그때 좀 창의성이 가미가 되는데 이거를 못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하다못해 프로그램 하나 만들더라도.
1: 근데 이제 국립국악원장을 하시면서 우리 음악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방송의 필요성도 함께 느끼셨던 것 같아요. 국악방송 설립을 최초로 발의하신 분이라고.
0: 그저 송혜진 씨라고 여기 여기 방송 사장 됐었는데 송혜진이가 네. 그 양반이 학예사로 있을 때 KBS한테 맨날 과학 프로그램 좀 골든 타임으로 옮겨 달라 맨날 저 이런 소리 하고 있을 때거든. 근데 이게 뭐가 아니다 싶었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길래 내가 방송에 있어 봤으니까 방송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 내 깔려뒀어. 그러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진짜 한번 잃어버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했는데 그때는 좀 자신감을 얻었던 거는 왜냐하면 이제 그때 문화산업국이라고 있었는데 방송이 그 담당이야. 근데 문화산업국 그 국장이 산업국장이 오지철 선생이라고 냉전문화부 차관도 했지. 간부들 만나봐도 내 말을 갖다가 공감하는 사람은 그 양반밖에 없었어. 근데 주무국장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양반이 찬동하는 바람에 추진 내가 시작을 했지. 근데 무슨 뭐 방송이냐, 방송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또 무슨 뭐 그놈의 국악방송이냐 뭐 할 때 그런 반대하는 간부들을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방에 들어가서 설득하고 뭐 하고 해서 하나하나 이제 제껴 놨었지. 그런데 내가 전격적으로 도움을 받은 게 그게 문화부에서 오케이 돼도 안 되잖아. 국회에서 이제.
1: 그렇습니다.
0: 문공위원회에서 이제 좀 얘기가 도와줘야 되거든. 그때 마침 한나라당 간사가 내 ROTC 동기고 사선했지. 또 민주당 쪽 간사가 이협 씨라고 또 중앙일보 작가이 있던 양반이야. 그리고 내가 아는 또 최희준이가 또 국회의원이었었고 또 저기 경주 출신 임진출 씨라고 여자 국회의원이 또 잠깐 TBC 잠깐 있었던 여자고 또 강용식이라고 그 보도국장 하던 양반이 또 있었고 하여간 일곱 명인가 문공에서 또 나하고 연계되는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된 건데 그중에도 제일 그 참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도와준 양반이 최희준 국회의원이야.
1: 네네.
0: 그 양반이 내가 PD할 때 가수했거든.
1: 네네.
0: 지금도 뭐

0: 에피소드지만 그 망자가 됐잖아, 돌아가셨잖아. 그래도 지금도 고맙다고 생각하는 거가, 내가 언제 국악원장할 때 캐나다 순회 공연을 가느라고 이제 공항 떠나는데, 공항 가면서 차 안에서 내가 최준 씨한테 전화를 했어. 국악방송 그거 좀
1: 잘 부탁
0: 좀 잘 되게 좀 추인 좀 해줘 했더니, 그 양반 얘기가 지금도 귓속에 맴돌아. 네, 원장님, 내가 힘은 없지만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저 공연 편히 다녀오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이런 그 말이 이렇게 고마운데, 그 말대로 국악방송 이제 하나 탄생이 됐죠.
2: 네. 한명의 선생님께서 그만큼 국악방송 탄생의 1등 공신인데요. 국악방송이요, 2021년, 내년이면 벌써 20주년을 맞습니다. 서울에서 시작한 이제 국악 FM이 지금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고 있고요. 지난 2019년 12월에는 지금 출연하고 계시는 국악방송 TV도 개국했습니다. 아, 어떠세요? 감회가 새롭죠?
0: 뭐, 그래서 저 혼자 된 게 한 게 아니라 또 이대 우리 다음 그 하셨던 윤미용 원장도 네. 또 많이 저 예산 끌어오느라고 많이 고생했고 뭐 여러분들이 다, 그리고 그 저 박일훈 씨 그때 학예 실장이었었어. 그 저 송혜진 학예사 할 때 늘 같이 그냥 뭐 또 정보통신부도 해야 되잖아. 그래 뭐 신세진 사람들이 뭐 한둘이 아니죠. 그 여러 사람들이 고생해가지고 네. 방송이 저 창설이 된 거지.
2: 그렇다면 저기 카메라를 보시고요, 국악 TV 발전을 위해서, 국악 방송 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뭐 글쎄, 저 우리가 무슨 뭐 문화 대국이다, 문화 강국이다 소리도 썼고, 또 문화의 세계라는 소리도 한때 많이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그야말로 우리가 21세기엔 더더구나 이제 문화가 우리 삶의 중추 역할을 기능을 해야 될 시대가 명실상부 다가왔는데, 한국에서 문화 창달인 건 결국 뭐예요? 우리 전통 문화가 주축이 돼야 되고, 그 전통 문화를 이끌어가는 가장 그 큰 원동력이라고 할까, 견인차가 난 국악 방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규모는 뭐 작다고 그럴까, 영세한 편이지만 그 인문화,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책문은 엄청나다고, 저 문화적인 그런 비중이 크다는 것을 좀 우리 같이 공유하면서 좀 더 좀 저 적극적이고 좀 큰 포부를 가지고 좀 밀어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0: 드디어 오늘 국악방송 TV가 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악방송 TV는 우리 문화 더 널리 더 깊게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전통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 여기 위풍당당 국악방송 TV 개국, 하늘이 기리고 지축이 갈채하는 송축의 환성 울리노라.

0: 지금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에 살고 계시죠? 전원 생활을 하신 지가 꽤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1: 그렇죠. 지금 저 45년째인가? 그러니까 반세기 가까이를 산 거지. 74년에 내가 나갔으니까.
0: 어떻게 하다가 그 사시게 되셨어요?
1: 근데 내가 그때 TBC 다닐 때인데, 전세살이 할 때인데, 이제 장가들이니까 내가 할머니,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방 두 칸짜리 전세는 있어야 되잖아. 그 전세돈 없어가지고, 가난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고, 내가 나도 촌놈 인데 꼭 서울 살아야 되냐 해서 이제 등산 다니다가 그 어느 동네가 조용한 그 계곡 동네가 있더라고. 그 무조건 거기로 나갔죠. 그냥. 처음에 나가가지고 뭐,

0: 폐가, 사람 안 사는 폐가, 술에 있던 집 다 쓸데가지고 흙에다가 그냥 비닐을 깔고 폐가에다가. 그리고 옛날 화장실 코막고 들어왔잖아. 근데 거기서 한 거야 이제. 아,
1: 근데 그곳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미시 문화서원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미시 문화서원 할 때 이미시가 어떤 의미예요? 이미시의 뜻이?
0: 아, 그거는 저거 저 이는 이응.
1: 이응.
0: 한글의 이응.
1: 이응.
0: 또 미음.
1: 미음.
0: 시옷. 이음, 이음, 시옷의 첫자야. 이미시.
1: 그게 의미하는 게 따로 있을
0: 그렇지.
1: 것 같은데요?
0: 그게 이제 이 원은 옛날에 천원지방이라 해가지고 하늘을 뜻해. 아. 또 지방, 방은 네모. 평평한 네모가 이제 땅이야. 그건 지방, 원방. 그 사이에 사람, 불각자. 동그라미하고 네모 사이에 이제 이게 삼각형 있는 거야. 아. 원, 정사각형, 점사각형. 그러니까 기하학의 3대 원형이죠.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우리가 문명이라는 것은 인간 중심의 문명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친자연적인 우리의 문명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자연도 소중히 여기고 같이 다 얽혀진 생태계 아니야?
1: 근데 문화원이 아니라 문화서원이에요.
0: 그러니까 뭐 옛날 서당 개념으로. 내심 내가 좀 모델로 삼는 건 도산서원처럼. 아. 뭔가 이 우리 한국 문화를 중심으로 한 국악을 중심으로 한 뭐 우리 한국 문화가 한자 문화권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런 한학 한문도 하고 완전 이런 동양의 그 지혜와 뭐 지식이 다 함축되어 있는 그런 중심이 좀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런 얘기지.
1: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미시 문화서원 뜰에 삼족화가 항상 타르고 있다고요? 매일 정원에서 촛불을 밝히시는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0: 예. 불 세 개 켜놓은 거?
1: 예, 삼족화.
0: 그 불 세 개는 그건 내가 이름을 지은 건데 삼족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 동이민족의 문화 코드가 뭐야? 내가 생각할 땐 태양 속에 왜 삼조고 있다 하잖아. 세발가마기.
1: 네.
0: 삼조고. 그걸 상징을 해서 그 불을 세 개를 이제 만든 거지, 이제. 그게 뭐냐면 60주년 때, 6.25 환갑 때, 6.25 날, 그 저 평화의 댐, 그 저 비목공원에 가가지고 그 진원예술제에 그 망자에 대한 이제 진원예술제를 해드리고 거기서 이제 참가한 사람들이 향불 피운 거 있잖아. 그 불을 살려가지고 호국의 불이라고 그걸 이제 해놓은 거야. 호국의 불. 외국 가면 공원마다 다 그거 있잖아요. 큰 대리석 큰 아주 장엄한 모니망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스불을 다 계속 타올라 버리고 그러면 시민이 지나가다가 꽃 한 송이 이렇게 놓고 묵념해요. 그러면 덜 그게 그 아 그래 이런 분들이 나라 지켜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하는 어떤 뭐 국가관이라고 할까 또 그런 선열들에 대한 고마움 같은 거 늘 이렇게 느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하나도 없어. 어디 있어? 호국의불. 그래서 제가 2010년에 그걸 체화해가지고 호국의불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2013년이 이제 평화, 휴전 60주년이야. 그 인류 우리 좀 쌈질하지 말고 좀 평화스럽게 좀 살자 하는 의미에서 도초에 지금 전쟁이잖아.
1: 네, 네.
0: 그래서 양구의 도솔산이라고 하는 그 산꼭대기 가서 평화 음악회를 하고 그때 이제 체화한 거를 평화의 불로 만들고 또 2010년 개천절날 10월 3일날 이제 화천 가면 해산 있어. 해와 달. 그 해산 꼭대기 가서 이제 그 이제 우리나라와 민족 영원히 이어가라고 하는 그 영원의 불을 했죠. 그 세 가지 불을 부디 만든 거는 삼조고 그 태양 속의 동이민족을 상징하는 그런 세 가지 불을 그래서 삼조고에다 비교해서 그냥 뭐 삼족 불화자 뭐 삼족화라고 그랬는데 그건 어색하고 하여간 그냥 호국의 불이라고 그런지
1: 어색하겠는데
0: 세 가지 얼이 담긴 불 걔는 세얼불 우리말로는 세얼불 그래요.

세 가지 어리 담긴 물개는 새 얼굴, 우리말로 그냥 새 얼굴 그래요. 세 가지 뜻이 담긴 어리 담긴 불이다 해서 새 얼굴. 그거는 이제 내가 죽더라도 이제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꾸준히 이렇게 해서 그거 분양해 간다면 분양해서 저기 하고. 이런 분들이 나라 지켜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하는 어떤 뭐 국가관이라고 할까, 또 그런 선열들에 대한 고마움 같은 거 늘 이렇게 느낄 수 있어.

0: 비목이란 노래가 세상에 나온 지 이제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는데요. 1996년서부터는 전쟁터에서 희생된 분들의 혼을 위로하는 진혼제를 개최하고 계시죠. 예.
1: 비목문화제.
0: 비목문화제요.
1: 비목문화제라는 네. 이름으로 네. 1996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25년째 사반세기를 하는 거죠. 그때까지는 왜냐하면 현충일만 되면은 뭐 지금도 상상이 안 될 거야. 전부 그냥 놀러 가는 공휴일이야. 그저 10시에 저 사이렌 한번 불면 묵념하고 그냥 그래 그냥 놀러 가는 공휴일로 아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내가 이제 96년부터 현충일 날 이제 평화의 댐, 화천 평화의 댐 그
0: 화천
1: 강바닥에서 네. 둔치 거기에서 이제 진혼예술제를 시작을 했죠.
0: 그 최근에 비목을 주제로 한 그 6.25 연가곡을 12편 가사를
1: 쓰셨던 그 비목이 이제 한참 유행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그 연극도 되고 연극으로도 공연이 됐었고 무용으로 됐었고 뭐 거의 영화로도 됐었고 네네. 많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안 된 게 오페라야.
0: 오페라.
1: 그래서 대중에 이제 뮤지컬이나 오페라는 이제 뮤지컬은 근래 많이 등용된 그 매체고 그다음 이제 클래식 쪽이니까 이제 오페라로 하나 좀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적이고 그건 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요원한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아 내가 죽기 전에 예. 그저 서양에서는 유행했었어요 한때 연가곡이라고 연가곡. 우리나라에서 예. 연가곡이 하나도 없어
0: 아, 그래요
1: 그래서 내가 DMG 그 겪은 걸 비목 갖고 너무 이제 그 빙산의 일각밖에 안 돼. 예. 조금 늙어서 그 DMG의 어떤 역사나 그 참혹상을 갖다가 또 자연의 그 참 비경 같은 거를 다 포괄해서 12곡으로 12월 맞춰가지고 할 연가곡을 하나 만들려고 이제 그 가사를 하나 꾸며봤는데
0: 그 중에서 지금, 한 편을 좀 낭독을 부탁드려도
1: 지금 이거는 되겠는지. 그 저 콘서버터리 원장하던 이영조 교수가 이제 작곡을 하고 계시는데
0: 예, 예.
1: 그 중에서 그 한 카트를 그럼 읽어 드리겠습니다. 화전터의 폐가 격전의 산골에도 세월이 쌓여가니 포탄 터진 구덩이엔 오랑깨꽃 피어나고 파편 박힌 수목에도 세 가지는 무성한데 구절양장 돌아드는 양지바른 산모롱이 화전민 폐가터엔 복사꽃이 한창인데 수줍던 가시나는 가고하니 오놈에나 생사의 아비규환 아련히 흘러가니 종다리는 높이 떠서 고개비상 재롱 떨고 소쪽 새도 소쪽 한해 풍년 전갈하네 보릿고개 허기 품고 따비밭을 일군 터엔 산딸기 붉게 있고 뽕향기는 짙푸른데 인적은 간곳 없고 잡초만이 졸고 있네.
0: 아니 이걸 어떤 마음으로
1: 쓰셨어요? 거기서 다 체험한 거지 뭐. 화전터 같은 것도 있거든. 화전폐가.

0: 산 속에서 순박하게 살다가 다 전쟁 와중에 다 이제 떠나고 그러니까 폐가만 남은 거지.
1: 끝으로 이제 지금 선생님께서 가장 바라고 있는 일, 가장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일입니까?
0: 뭐 이제 늙을수록 요즘 주변 내 또래 친구들하고

0: 눈물이 많아져요. 네, 네. 뭔가 여러 가지 이제 기력 빠지고 뭐 이렇게 되면 그 좀 마음이 허전해진다 그럴까, 좀 그 허망해진다 그럴까. 그래서 육체가 늙어가는 것과 더불어 정신적으로도 똑같이 이렇게 그 허물어져가는 그런 저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어차피 저 꼴인 지점은 다 그 허무한 건데, 그래도 뭐 얘기 좀 해보려면 그냥 뭐 좀 기왕 젊었을 때 뭘 도모할 때 좀 치열하게 그냥 한번 좀 결기 있게 뭐 한번 좀 살아봐라 하는 저기를 좀 후배들한테는 좀 해보고 싶어요. 좀 이렇게 미지근한 것보다는 한번 그냥 열정을 쏟을 때 한번 확 쏟아보고 뭐 이런 좀 기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1: 제가 볼 때는 선생님께서 살아오신 이 한 평생이 그런 기백이 있는 삶이었음에 확신합니다. 예. 인생 낭독인 오늘은요, 우리 음악에 정신을 담은 풍류문화와 올곧은 선비정신을 실천하고 계시는 한국전통음악 반세기의 역사 국악학자 한명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랜 시간 동안 감사했습니다. 영광입니다.
0: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1: 호국의 불, 영원의 불, 평화의 불, 아침마다 세계의 추 앞에서 기도를 올리시는 한명희 선생님의 경건한 일상을 보면서 잊고 지내던 한국인의 정신,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로운 일상도 누군가의 값진 희생과 간절한 기도 덕분이라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겠죠. 인생 낭독인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립국악원 정악단 지도단원 이종길입니다. 한명희 선생님은 제 모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선배님이시고 또 저희 국립국악원장을 지내시기도 해서 인연이 깊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곡은 영산회상 중에 하연도들이입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김영섭 연주자와 함께 가야금 양금병주로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한명희 선생님께서 살아오신 삶이 아정하고 바른 정악과 닮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생님, 우리나라 전통음악이 잘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0: 안녕하세요. 국악과 가까워지는 시간 명인명창 최고의 순간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국악의 역사를 이어와 전통음악의 대가라고 불리는 명인명창의 음악을 통해서 국악의 매력에 푹 빠져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명인을 만나게 될지 기대 많이 되시죠?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들 나누면서 함께 그 매력에 빠져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론가 송현민 씨, 국악인 장서윤 씨, 국립국악원 정악단 단원이십니다. 가야금 연주가 김영섭 씨, 재즈밴드 프렐류드 베이스 연주자시죠? 최진배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네. 네, 저희 명인명창 최고의 순간에서는 매회 한 분의 명인을 정해서 그분의 음악 세계를 통해서 국악에 대한 매력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인공은 바로 가야금 정악의 명인 최충웅 명인이십니다.

0: 네, 최충웅 명인은 가야금 정학의 산 증인이라고 할 정도로 뭐 인생을 가야금과 함께 해왔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가야금 정학이 과연 어떤 장르인지부터 소개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 나오셨으니까 부탁을 드릴게요. 네.
1: 가야금 정학은 가야금 산조와 달리 악기의 사이즈도 다르고 그다음에 네. 연주에 사용되는 그 수법과 다양한 뭐 음색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요.
0: 악기 자체가 다르군요.
1: 네네. 그래서 가야금 정학은 1500년 전 가야 시대에서부터 이제 전해 내려온 음악인데 주로 궁중에서 네. 사용되었던 연희 그다음에 의식 음악들에 사용되었던 음악들에 사용되었던 악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조 가야금이라는 것은 이제 뭐 개발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200여 년 정도 된 역사를 가지고
0: 200여 년이 얼마 되지

0: 네, 거군요.
1: 그렇습니다. 가야금의 역사 자체가 1000년을 넘는 악기다
0: 보니까
1: 조선 말 후기에서부터 사용되었던 악기고 예? 민간에서 조금 더 세속적인 음악들 그걸 연주를 하던 것이 산조 가야금이고 가야금 정악에 사용되던 정악 가야금은 다른 이름으로 법금이라고도 얘기를 해서
0: 법금.
1: 옛날부터 전해려오는 어떤 왕가의 법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지켜졌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음악들을 위주로 사용되었던 악기입니다.
0: 뭐 연주법은 어떻게 다를까요?
1: 일단은 그 왕가에서 사용되던 악기이다 보니까 뭐 몸을 많이 쓴다던가 그런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어떤 정적인 정중동 중에서도 정적인 영역의 연주법을 주로 사용을 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반대되는 산조 악기 네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뭐 감정적인 표현이라든가 역동적인 주법이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몸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0: 아무래도
1: 그런 점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럼 사실 산조의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대중적으로 많이 들어봤던 느낌일 것 같고 예, 정악은 네. 좀 다른 느낌일 수 있겠네요.
2: 네. 그 사실은 가야금이 12줄로 되어 있는 악기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지만은 가야금이 두 개의 종류로 되어 있다라는
0: 그러니까요.
2: 것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예. 말씀하신 대로 정악과 산조를 연주할 때는 각기 다른 가야금을 사용하고요.
0: 예.
2: 생김새도 다르죠.
0: 와.
2: 예. 정악 가야금 같은 경우에는 오동나무를 이렇게 파가지고 예. 그 안에다 커다란 홀을 만들어가지고 소리를 네. 울리게 했다면은 산조 가야금 같은 경우에는 그 앞판과 뒷판에 나무가 서로 다른
0: 어머.
2: 예, 나무를 붙여가지고
0: 재질이 완전 다른 예. 거라는 뜻이네요.
2: 예, 그렇게 만드는 그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0: 그럼 우리 최충 선생님의 정악가야금 음악은 뭐 대표적으로 어떤 걸 떠올리면 좋을까요?
1: 최충 선생님의 연주하면은 무엇보다도 궁중음악, 아. 정악이 최고죠. 아.
0: 예. 그러면 일단 상상이 되는 게 이제 왕이 앉아 있고 네. 그 앞에서 연주되는 음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1: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관객이 임금이 되는 그런 음악입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최 선생님께서 가야금을 시작하게 되신 이유, 그 시작점은 어떻게 돼 있나요?
1: 그 최충욱 명인이 의외로 좀 재밌는 악기 시작 동기가 있는데요. 네. 원래 그 경기도 화성에서 나고 자랐는데 그 좀 꿈이 있으셨나 봐요. 서울에 가시고 싶은. 아. 예. 그리고 또 그분의 형님도 서울에서 거주를 하셨는데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학교로 진학 시험을 딱 봤는데 좀 아쉽게도 낙방을 했습니다.
0: 그 당시에는 사실 중학교도 다 시험 봐서 갔다고.
1: 그렇죠. 그리고 유학 간다고 하잖아요.
0: 그래서 서울로 유학을 가는 개념.
1: 서울로 유학을 가는 건데 근데 그렇게 좀 고민하시다가 아 내가 서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당시에 국악사 양성소라는 좀 지금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예술 학교. 예, 예술 전문 학교인데요. 그 학교가 좀 독특하게도 국가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양성소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일종의 장학금 같은 거, 생활비, 예, 그런 것들을 줬던 제도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0: 국비 지원 같은 거죠.
1: 그렇죠. 예, 일종의 국비 장학생으로 그 학교에 입학을 하시면서 본인의 음악 인생도 시작되고 또 서울의 인생도 시작이 됐던 거죠.
2: 네, 뭐 제가 듣기로도 사실은 최충 선생님은 정말 이 가야금에 있어서 정말 레전드 같은 분이라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국립국악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 친구들 가야금 전공 친구들이 그 최충 선생님이 만드신 그 정악보, 가야금 정악보를 항상 끼고 다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최충 선생님 성함이 써 있는 그 악보를 봐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악보가 언제부터 있었던 걸까 궁금했었는데 최충 선생님이 직접 정리하셨다고 들었고 또 오늘 와서 그 선생님이 얘기를 나눈다고 하니까 제가 또 감회가 남다르더라고요.
0: 그렇죠. 우리 재즈 그것도 네. 이제 베이스 하시는 네. 우리 최 선생님도 가야금과의 뭐 협연 이런 것들이 있으셨죠?
3: 제가 이 국악계에 발을 들였을 때 제가 사실은 경기 민요부터 시작을 했어요.
0: 그러셨어요.
3: 그래서 지금은 경기 재즈를 한다고 제가 말을
0: 써요. 네. 경기 재즈. 경기 재즈.
3: 그러다 보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이러다가 뭐 산타령도 하겠다 이러다가 뭐 정악도 하겠다 했는데

0: 경악을 하게 된 계기도 있어요. 그래서 가야금 연주하시는 기숙희 씨라고 있어요. 네. 그분과 이제 음반 작업을 같이 하면서 정악을 이제 함께 들었죠.
1: 네.
0: 그러면서 근데 정악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진짜로 뭐 악보가 있다고 하셨지만 나중에 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그 음악을 잘 이해하기 위한 선물을 기숙희 씨한테 제가 받았죠.
1: 아~ 그게 뭔지는 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더욱더 우리 최충욱 명인이 가야금 정악에 있어서 명실상부한 명인이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최충욱 명인의 이 최고의 순간 어떤 곡이 뽑혔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최충욱 명인이 연주하신 천년만세 중에 계명가락 도드리입니다. 이 곡은 최충욱 명인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연주 중에 하나다라고 모두가 인정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국악인들에겐 참 친숙한 곡이지요?
2: 네, 아무래도 이 곡을 모르는 국악인은 없다라고 단언할 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곡이고요. 또 가야금뿐만 아니라 뭐 거문고, 해금, 대금, 단소 그리고 장구까지 다양한 악기로 연주되는 곡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천년만세는 조선시대 잔치나 또 궁중 연례행사 때 연주되었던 곡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의 수명이, 인간의 수명이 천년만년 건강하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곡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또 아마 들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무겁지 않아요. 정악이 이러한 이렇게 낭창낭창한 매력이 있나? 아무래도 들으시면서 느끼실 것 같습니다. 천년만세라는 모음곡 안에는 이 세 개의 하위 악곡이 들어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 곡에 해당하는 전통 기악곡이 계명가락 도드리라는 곡입니다. 이 타령 장단을 가지고 있어요. 덩, 딱, 궁. 딱 이렇게 타령 장단을 가지고 있어서 경쾌한 리듬이 큰 특징이고 이 가야금 정악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곡 중 하나입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최충욱 명인의 천년만세 계명가락 도드리 부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아.
1: 박수를 쳐. 예. 아.
0: 영인의 연주는 다르네요.
1: 소름이 돋네요.
0: 절제된 완벽함이라고 해야 되나? 네. 완벽한데 그야말로 절제된 네. 느낌. 뭐 정확이라 그래서 사실 편견을 가지신 분들, 선입견이 있으셨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고개를 저처럼 까닥까닥하면서 조금은 이제 신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2: 저는 들어서
0: 축하의 자리?
2: 떠오르는 이미지가 네. 예쁜 두 마리 나비가 꽃을 막 공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탁구 핑퐁 게임을 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정말. 떠올랐어요.
3: 저는 오히려 또 어떻게 느꼈었냐면 이 음악을 작곡한 사람이 사실 딱 특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사실 왕을 위한 음악이다 보니까 옛날에 뭐 장서윤이 이 곡을 작곡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이름을 써놓진 않았지만 이 곡을 작곡하셨던 그런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 낙천적인 분들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감정을 정제해야 되고 이렇게 좀 감정을 이제 누르고 어떤 이런 재례나 의식을 위해서 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사실 이 음의 간격이라던가 굉장히 완만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음의 폭이 굉장히 어디로 튈지 모르게 낙천적인 매력이 있어요. 딴딴딴딴 그 음폭 자체가 얕지 않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우리 민족은 굉장히 낙천적인 면이 좀 아래 깔려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 사실 산조가야금은 농연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근데 이 연주는 농연이 거의 없는
0: 깔끔해.
4: 그리고 매력적인 게 그 개방연에서는 딱 치면서 음이 살짝 올라가거든요.
0: 살짝.
4: 요 정도? 네.
0: 맞아요.
4: 그거에 대한 그 매력이 너무나 크고요. 그리고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루하다는 그 편견이 있잖아요, 정확히. 네. 그게 살짝. 거의 없고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최충은 저희 선생님이 그 곡을 끌고 가시는 능력이 엄청나신 것 같아요.
0: 네, 그럼 평생을 가야금 정악만 연주해오신 최충욱 명인의 연주에서도 그 저음이 주는 웅장한 느낌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천년만세라는 곡을 또 선생님께서 더 애정을 갖고 계신다면서요?
5: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정악이라고 하면 굉장히 느리고 좀 이렇게 오랜 시간 듣기가 힘들다는 인식이 강한데 천년만세에 수록된 뭐 계명가락도들이 그다음에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 세 곡은 일반 분들이 들었을 때도 굉장히 뭐 경쾌하고 흥이 나고 하는 어떤 대표적인 그런 곡들에 속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최충욱 선생님께서도 그런 부분이 이제 선생님도 너무 좋으셨던 건지 모든 공연마다 항상 그 곡을 끼워서 연주를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0: 그렇군요. 네,
2: 마지막에 연주하시면서 흥을 딱 띄우시더라고요. 네.
0: 마지막에.
2: 예,
0: 그럼 앵콜곡 같은 그런.
2: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네. 곡의 끝순서에다 넣으셔가지고 흥을 쫙 끌어모으시더라고요.
0: 이렇게 가야금 정악에서도 대표적인 곡이 최충욱 명인의 최고의 연주로 여겨지는 음악. 또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곡 만나볼게요. 가야금 정악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영산 회상의 첫 번째 곡인 상령산입니다. 이 상령산이라는 곡이 가야금 정악 하시는 분들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또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5: 아무래도 이제 음악 공부를 하는 네. 가야금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가장 처음 악보를 펼치자마자 보게 되는 곡인데 근데 이제 가장 처음을 보통은 쉬운 곡으로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정악보 순서상 가장 어렵고 제일 느린 곡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0: 그렇군요.
5: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한창 어린 시절 저도 이제 13살 그때부터
0: 시작하셨어요.
5: 그 어린 친구들이 그런 것을 감당하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4: 어떻게 버티셨어요?
5: 그럼 이제 뭐 다리에 쥐가 나고 뭐 엉덩이가 저리고 하는 것들을 다 이제 어떡해. 이겨내면서 그것을 뭐 몸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0: 그 일종의 그 산을 넘어야만이 길이 펼쳐지는
5: 그래서 그것을 인내한 사람만 이제 그
0: 통과되는 수가 있고 이길 수 있는
5: 그런 부분에서 상령산이란 곡이 처음 이제 음악학도들에게 가지는 네.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죠.
3: 저도 사실은 이 상령산이라는 음악이 굉장히 느리기는 하지만 이 자체의 음악이 가지고 있는 미덕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현대 음악은 굉장히 좀 속도가 템포가 빠른 편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이 시간을 느끼기보다는 그 다음 비트, 다음 시간 이렇게 쫓겨가는 느낌이 크거든요. 근데 이 상영산을 들으시면 또 느끼시겠지만 그 음과 음 사이를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럼 정말 정확히 현재에 있어야 되고 그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만 이 음악을 즐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또 이 음악을 들으시다 보면 내가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되게 마음이 좀 차분하고 다스려지시는 걸 느끼실 거예요.
4: 최 선생님의 이 곡을 들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음을 기다리는 게 처음에 굉장히 힘듭니다.
0: 처음에는. 네.
4: 그래서 좀
0: 솔직한 말씀이죠.
4: 네, 화가 나거든요.
2: 네. 네.
4: 처음에 제가 그랬어요. 영선회상을 처음 드릴 때. 네. 들어야지 했다고. 근데 가만히 듣다 보면은 선생님의 그 진짜 그 바른 음악, 정확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그리고 선생님의 인터뷰를 어떤 걸 보면 치세지음이라고 하셨거든요. 세상을 다스리는 음악이다. 정확은 보면 진짜 음이랑 그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시는 것 같아요. 치고 나서 그 다음을 저 같으면 빨리 쳐야지라고 할 텐데 다 다스리고 그 다음 음을 첫 음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 음을 치시는
0: 치음.
4: 네, 치음. 그 기다림의 미학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예, 뭐 가야금 정악의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곡 대부분 상영산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상영산 함께 들어보시면서 가야금이 주는 매력 또 다시 한번 느껴보시죠.

0: 아까 그 계명가락 도드리는 네. 이렇게 진취적이고 나아가는 느낌 그리고 정말 밝고 건강한 느낌이었다면 이건 굉장히 차분한데 그 안에서 진짜 사색이라는 단어도 떠오르고요. 호흡이라는 단어도 저는 떠올랐고 또 우리 최진배 씨가 음을 다스린다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뭐랄까요? 잊을만 하면 한번 다음 음이 나오는 듯한
1: 첫사랑 같은 곡이네요. 네.
0: 잊을만 하면 네. 떠오르는 그렇지 않나요?
2: 네. 물에 그 파장이 막
0: 네네네네네.
1: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0: 아까
1: 맞아요.
0: 이렇게 꽃잎을 주고받던 네. 나비가 네. 지쳐서 그 잔잔한 연못에 딱 앉을 때 그 쫙 아. 퍼지는 물결 같은
1: 맞아 맞아 네.
2: 선생님이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손을 대시고 줄을 그 밀 때 이걸 한 번에 치는 게 아니라 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3: 그런 게 계속 느껴져요.
1: 네. 네. 맞아요.
2: 한 번에 땡이 아니라 그 이거죠.
4: 응축된 에너지에.
1: 베이스를 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2: 베이스도 이렇게 마찬가지 그 다음 줄까지 이렇게 밀거든요. 아. 선생님은 뭐 뜯는다고 표현 안 하시고 네, 민다고 민다. 표현하시더라고요.
1: 오히려.
2: 그리고 이 곡을 들으면 진짜로 가야금 그 소리 소리 사이에 예. 진짜 그 긴 여백이 느껴져서 듣는 이들이 진짜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 공간의 그 미학을 조금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4: 그 공간의 미학 말씀하시니까 딱 든 생각이 뭐였냐면 이 음악을 들으면서 우린 이 공간에 앉아 있으니까 사실은 저희가 언제 한번 궁에 앉아서 이 음악을 들을 기회는 없었잖아요. 근데 궁이라는 공간이 사실 엄청 큰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을 생각해보면 그 크기를 생각해보면 이 정도의 여백 이 정도의 길이는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1: 예. 근데 뭐 우리만 듣고 막 아 좋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해외에서도 이 영상을 듣고 굉장한 반응을 얻은 적이 있다고요?
0: 네. 그 사실은 이런 음악을 한국 사람들의 음악이니까 네. 한국인만
1: 우리는 국악이니까
0: 네, 그죠 듣고 즐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네. 실제로 뭐 그 예를 들어서 국립국악원 정악단이 예전에 해외 연주를 가면은 그 현지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라고
1: 야.
0: 일단은 그곳에 없던 음악이었고 그리고 최충원 선생님도 20대부터 뭐 해외 각국으로 공연을 많이 다니셨는데 뭐 몽골이라든지 네. 이런 좀 생소한 곳에 가셔서도 연주를 하셔도 그 현지 반응이 좋았고 역시 뭐 UN 본부에서 대사들 앞에서 연주를 하셨을 때도 기립박수가 나왔다고
1: 야.
0: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게 조선의 음악이었다라고 한다면 더 놀란대요.
1: 예. 해외에서까지 인정을 받고 UN에서 네. 대사들의 박수까지 받을 정도라면 정말 최고의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영섭 씨도 특히 이 곡을 명인의 최고의 순간으로 꼽으신 이유가 있죠?
3: 아무래도 상령산이라는 곡 자체가 그 가야금 학도들에게는 가장 처음에 그걸 이수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곡이기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게 역시 최충훈 선생님의 연주이다 보니까 정말 그 14살 중학교 1학년 시절에 엄청나게 들었던 것 같아요.
1: 아~
3: 그러면서 무한 반복을 하면서 손에 피묻힘이 잡힐 때까지 연주를 했던 곡이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새삼 감회가 새롭고
1: 네.
3: 그러니까 그런 최충원 선생님 연주를 오롯이 이어받아야 가야금 정악을 오롯이 연주를 할 수 있는 전문 연주자가 될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최충원 선생님이 하시는 걸 보고 듣고 배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1: 네. 뭐 연주 자체가 교과서가 된다는 것은 뭐 아마 명인께서 가지실 수 있는 가장 뿌듯한 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최충훈 명인께서 실제로 가야금 정악의 교과서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시죠?
0: 네, 그 책이 아마 2001년에 네. 출간된 우리가 지금까지 네. 이야기해온 가야금 정악보라는 책입니다. 그 가야금에 대한 기본 이론과 뭐 연습곡들이 막 정리되어 있는데 특히 그 운치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 현을 어떻게 짚고 다루어야 되는지를 막 꼬불꼬불한 기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쪽에 잘 표시를 해놓으셔가지고 연주자가 또 정악은 규칙의 음악이니까
1: 그렇죠. 네,
0: 그 규칙을 잘 따를 수 있도록
1: 그야말로 이 가야금 정악보가 명인에게도 어떤 결실이라고 네.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충욱 명인께서 실제로 이 정악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저희가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건데 옛날에 제가 공부할 적에는 이 곡을 전부 다 하나 끝나면 하나 프린트해서 주고 하나 끝나면 또 하나 프린트해서 주고 그랬는데 곡을 다 이렇게 막았어요. 막아가지고 정악곡의 일체 전곡을 요 한 권에 다 묶었죠. 그래서 제가 그 2001년도에 이 국악원 정년 퇴임 기념으로 이 악보를 만들었습니다. 그 악보에 딱 맞게 처음부터 끝까지 CD를 출간을 했어요. 그 8권짜리 CD를 한 질로 만들어서 그 악보에 처음부터 보면 끝까지 전부 거기 안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악보를 보고 CD를 틀어놓고 들으면은 이제 공부가 다 되는 거죠. 저 아무리 먼데 지방 저 목포를 가, 저 목포 진도를 가도 진도의 학생들이 처음부터 제 걸 갖고 있으니까 야 내가 참 그 당시에 그걸 잘 만들었구나. 이제는 또 이런 것 이런 그 우리의 음악도 해야 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신곡도 해야 되고 산조도 해야 되고 정악도 해야 되고 이걸 다 같이 해야지 하나의 그 악사로서 하나의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0: 시대의 변화에 맞춘 이런 창작곡에 도전하는 것도 시도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김영섭 씨께서 어깨가 좀 무거워지셨을 것 같아요.
1: 뭐 저는 이제 그 제가 근무하는 곳이 정악단이라는 네네. 궁중음악을 연주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2: 직장의 또 후배시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이 하시던 음악을 제가 오롯이 지금 이어받아서 하고 네.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저가 어떤 저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정악을 온전히 연주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컬래버레이션이나 어떤 다른 파트와의 협업 같은 것들은 네. 사실 저는 가야금 정악을 연주하는 정악단에서는 어떤 박물관에 있는 어떤 것들은 그냥 이렇게 사장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사장되지 않게 해서 전시를 해놓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네.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단체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온전히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정악이라는 것을 볼 수 있으려면 저기 가면 볼 수
0: 그렇죠,
1: 있다.
0: 그렇죠.
1: 라고 할 수 있는 온전한 모습을 간직을 한 곳은
0: 절대 명맥이 끊겨서는 안 되고
1: 네, 저희가 예.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선생님께서 이제 국악인들이 좀 이렇게 컬래버레이션이나 협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은 온전히 지키고 있는 이런 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 기반으로 주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최충 선생님께서도 지금도 저희 이제 단체에 와서 특강을 해주시고 네. 하시거든요. 그러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주변 한눈을 팔면 안 되고 온전히 이것을 지켜갈 생각만을 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하고 가세요. 그러면 저희도 새삼 이제 주변 거 좋은 거 뭐 요새 TV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언제 한번 저런 거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다가도 마음을 싸그리 이제 접고 그래도 본향이 뭐냐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활동들을 정말 존중을 하고 저도 지지를 하는데 네. 저희들 같은 사람도 있어야 그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던 어떤 기반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다른 분들께 맡기고 저의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은 또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우리 최 선생님도 동의하시죠?
3: 네, 동의하고요. 그 선생님이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3조 음악을 해도 되는데
0: 정확은
3: 정확을 확실히 하고? 해야 된다라고 네. 하세요. 네, 그래야지만 올 곳이 모든 테크닉을 다 정확의 테크닉을 익혀야지만 다른 음악도 더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0: 그렇군요. 기본이면서도 중심. 네. 네. 우리 젊은 국악인이잖아요. 우리 서윤 씨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아까 또 말씀해 주셨던 부분, 그러니까 다른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또 정확을 오롯이 지켜내는 일도 중요하다고 하셨던 게 또 아마 최충 선생님 본인이 음악을 해오시면서 갈등해온 부분들이 정말 담겨있는 이야기 아닐까 경험하신 부분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가야금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지닌 그런 악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음악적인 구사 방법이나 음색이 굉장히 세련됐어요. 왜냐하면 또 우리가 이렇게 그 너튜브에 들어가 보면 요즘 음악들 커버를 국악기들이 네네. 보통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압도적으로 이 가야금

0: 사람이 커버한 아~ 그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1: 오, 생각해보니 진짜 그렇네요.
0: 네. 네. 그런 의미는 뭐냐. 그렇죠. 사실 가야금이 그런 다양한 장르들을 소화할 수 있는 악기라는 뜻이
2: 반증이네요.
0: 네,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른 장르를 소화하는 가야금을 보면서 이런 가야금의 그런 영역이 앞으로 좀 더 훨씬 색다르게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됩니다.
2: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 가야금이 국악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듣는데요. 우리 평론가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3: 네, 뭐 저는 사실은 최충 선생님 하면은 그 가운데 충자가 딱 떠올라요.
2: 충.
3: 네, 굉장히 뭔가 충실한 음악.
2: 아, 네,
3: 충분한 음악.
2: 충실의
3: 충이다. 그래서 충자가 떠오르는데, 근데 사실은 가야금 연주자들이 한눈을 많이 팔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해요. 예,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또 가야금이 가장 친숙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유혹 때문에.
2: 아, 그럴까요?
3: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런 음악도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좀 시도를 하다가.
2: 네. 아, 그리고 음이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구현이 가능하니까
3: 맞아요.
2: 시도를
3: 네,
2: 해보는 거지.
0: 네, 네.
2: 소리가 안 나면 하고 싶어도 네. 할 수 없겠죠?
3: 예, 네, 근데 뭐 그러면서도 또 나름대로의 창작국악이라 불리는
2: 네.
3: 창작된 음악의 역사를 새롭게 써왔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2: 네.
3: 대표적으로 1990년에
2: 네.
3: 그 우리가 흔히 캐논이라는 제목으로 알고 있는 팔베르 캐논.
2: 네.
3: 이 곡을 석대의 가야금으로 구성된 서울 세울 가야금 3중주단이 연주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서양 음악과 국악기의 그 교각을 설치했던 순간이었고요. 나중에 이 음악이 계속 유행이 되면서 하나의 흐름이 되면서 뭐 비보잉하고도 만나고
2: 맞아요.
3: 뭐 디제잉하고도 만나고 하면서 결국엔
2: 재즈하고도 만나고
3: 예, 나중에 뭐 고급 아파트 CF 음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뮤직비디오도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야금이 갖고 있는 일장일단인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쉽게 만날 수도 있고 용이한 변화도 가능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2: 예, 뭐 현대적 정서와도 잘 어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대를 넘나드는 매력을 갖고 있다.
3: 그렇죠.
2: 우리 김영석 선생님이 뭐 가야금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게 있다면서요?
4: 아, 뭐 이제 이렇게 가야금에 뭐 수많은 대중들이 친숙해 하는 거라는
2: 네.
4: 게 가야금이 지닌 매력 자체가 사람을 좀 끌어당기는
2: 맞아요.
4: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야금이라는 것이 뭐 1500년 더 된 옛날에 가야에서 만들어진 악기잖아요. 그럼 이 가야금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가 뭐냐면 가야라는 나라 자체가 여러 고을로 이루어진
2: 네.
4: 연맹 국가였었는데
2: 네.
4: 그 연맹들이 이제 각자의 고을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서로 중앙 집권이 안 되는 거예요.
2: 네.
4: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부족들을 가운데로 어떻게 뭐 좀 모아볼 수 없을까 하면서 만들어낸 악기가 바로 가야금이고 음악으로서 그럼 그 각 고을의 음악을 통일을 시킴으로 인해서 중앙 집권을 좀 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2: 음악으로 나라를 다스렸네요.
4: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야라는 연맹 자체가 좀 튼실해질 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신라에 의해서 가야가 망하게 되는데
2: 사라졌죠.
4: 그 당시 이제 지금도 많이들 아시지만 악성 우룩이라고 하는 가야금을
2: 우룩?
4: 만들었던 가실왕과 우룩이 함께 만들었는데
2: 그렇죠.
4: 우룩이 가야금을 짊어지고 신라 왕에게 투항을 하게 돼요. 근데 투항을 하게 된 게 뭐냐면 나라는 망했지만 이 가야금만은 좀 살려달라라는 투항을 하면서 그럼 이제 신라 왕 입장에서는 그걸 안 받아줘도 되는 상황인데
2: 네.
4: 본인이 그 음악을 듣더니 아 이거는 남겨야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남긴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신라의 국악으로 삼고 신라에서 가장 중요한 악기들인 신라의 3현 3죽
2: 네네.
4: 그 안에 편입을 시켜가지고 오늘날까지 지속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자양분을 그 당시에 마련을 했던 거죠.
2: 이야. 이게 분명히 국사 시간에 들었던 얘기인데
3: 네.
2: 진짜 오랜만에
3: 저는 그 시간에는 좀 잤던 것 같아요.
2: 그랬네요. 지금 저희가 시간 여행을 다시 떠나서 타임머신을 타고 정말 그 시대로 돌아가서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야말로 가야금이 사라질 뻔했던 위기였는데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또 부활해서
4: 그렇죠.
2: 지금까지
4: 한 나라의 왕을 감동시킬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2: 맞습니다. 생명력이 강한
3: 네.
2: 악기입니다. 예, 이런 가야금을 명인으로서 다루고 계신 우리 최충웅 선생님 정말 명인이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

0: 인데요. 이 외에도 가야금 정학에서 최충욱 명인께서 두드러졌던 특징, 이 정학법 발간 외에도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 이건 바로 구음이라는 거죠.
1: 네, 이게 그 구음이라는 게 입구자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소리다. 그래서 구음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국악기에서 올려 나오는 음들을 개명창처럼 입으로 흉내 내어서 읽는 소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악기는 뭐 덩둥 등당 동딩 이런 소리로 표현을 하고요. 네. 관악기는 러루르라로리 이런 소리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0: 오, 그러면 이런 표현을 직접 우리 최충욱 선생님께서 해주신 건가요?
1: 이제 가르쳐 주실 때 저도 이제 직접 배워보진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음으로도 알려주시지 않나요?
2: 그렇죠.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3: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선생님께서도 보셨겠지만 그 악보에는 한자로 맞아요. 표기들이 되어 있는데 네. 실제 이제 선생님께서 음악을 전수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 한자의 어떤 율명이라고 하거든요. 율명으로 하시기 보다는 구음으로 뭐 덩둥징 땅똥징이라든지 뭐 덩동딩 두두루둥 막 이런 여러 가지 소리들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줄소리는 덩덩둥이지만 어떤 왼손의 식임새까지 표현한다면 다잉 뭐 둥 뭐 이런 것들 아까 말씀하셨던 네. 똥 하는 그런 순간들
0: 아 그건 똥이에요.
3: 예. 그런 것까지도 똥. 다 구음으로서 표현을 하시면서 전수를 하시는 게 선생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4: 재밌는 것 같아요. 그거.
0: 가장 직관적인 거일 수도 있겠네요. 소리를 들음으로써. 네. 이거 이 구음법에 대해서 좀 다시 설명해 주세요.
2: 구음법이라고 할 정도로 뭔가 체제가 잡혀 있는 그건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역사를 찾아보면은 한 고려 시대부터 악기를 가르쳐주고 배우는데 이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스승이 가르쳐주고 제자는 이거를 입으로 또 따라하면서 악기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악기가 내는 소리를 사람의 육성으로 내는 의성어 이기도 하고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소리에 대한 입체감을 좀 이렇게 딱 도와주는 음성 지원 네. 같아요. 그러니까 악보를 보고 이 음을 켜라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정해진 그 음을 딱 킬 수는 있지만 이 하나의 소리에 굉장히 많은 상상의 색채가 입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앞에서 선생이 이거를 탁 입으로 해준다면 예, 이거를 딱 체화하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되죠.
0: 예, 악기의 소리를 흉내낸 것이 구음일 텐데 최충욱 선생님이 내시는 구음은 그 자체가 또 네. 예, 명인이 내시는 소리니까 그렇죠. 어떤 구음일지 궁금해지는데요. 그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최충욱 명인의 가야금 구음 중광치곡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0: 예, 와. 와, 진짜. 저는 이제 구음은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땅, 뜨동, 땅, 땅. 이게.
1: 어, 잘하시네요. 와.
0: 어, 아니, 근데 진짜. 근데 구음을 들으면서 알았어요, 바로. 왜 이걸 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외워질 것 같아요.
2: 맞아요.
0: 그냥만 음악만 하려면 저걸 어떻게 공부하실까 사실 궁금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
3: 소리로 외우는 거죠?
0: 네, 소리로 외워지고 호흡이 어쩜 이렇게 기신지.
3: 야, 이거. 마치 그 베이스를. 좀, 예. 베이스 그 아카펠라 그룹에 베이스 맡으신 분이
0: 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
3: 두둠 뚜둠.
0: 베이스는 뚱뚱인데 이제 가야금은 뚱땅인데 네. 왜 우리가 그런 표현하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뚱땅거리지 말고 뭐
1: 얼렁뚱땅.
0: 그게 구음이네요.
1: 네, 그러네요.
3: 실제로 가야금 정악보를 펼

0: 치면은 저는 이 악보를 처음 봤을 때 놀랐어요. 약간 외계인들의 비밀 문서 같아요.
1: 그래, 그럴 것 굉장히 같아.
0: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쵸. 이거 딱 들으면서 들으면은 한 칸 한 칸씩 딱 정리가 됩니다.
2: 아~ 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네. 정확을 지금 이 곡 자체도 굉장히 긴 것을 네. 호흡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긴 호흡을 구음으로만 저런 어떤 음색이나 녹음까지 정확하게 표현 지금 하고 계신데 네네. 선생님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뭐 음의 높낮이, 뭐 맞아요. 길이 이런 걸 다 이 구음으로 구현을 해내고 네. 계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2: 당장 저만 해도 이제 해보라고 하면 전 지금 못하거든요.
1: 그래요. 네. 저도 소리꾼인데도 당장 저한테 이거 해보라고 그러면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음 간격을 굉장히 정확히 부르세요. 네. 이게 사실은 음이 정해져 있는 것대로 해야 되잖아요. 소리하는 사람들은 조금 키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네, 네, 있는데 이건 정확한 피치로 불러야 되는 거라서 쉽지가 않습니다.
3: 중간에 그 반음이 아닌 그 음도 올리는 뿡 네. 이것도 오, 너무나 그 저희는 그 블루노트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1: 네, 네. 네.
3: 흑인들이 하는 그 음정이 자기만의 음정이 있어요. 그게 들리더라고요. 네. 네.
1: 아주 아주 좋은 그 해석법인 것 같고 정말 참고하니까 더 풍성하게 우리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최충욱 명인을 만나면서 우리가 가야금의 역사, 뭐 숨겨진 이야기들 이렇게 구음까지 아주 풍성하게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명인의 또 다른 최고의 순간을 장식했던 마지막 곡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악 영선 회상 중에서 하현 도들이 부분입니다. 네. 이 곡이 영선 회상에 수록된 곡 중에서는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0: 네, 그렇죠. 그 영산 회상이라는 곡을 조금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네. 있는데 영산 회상은 그 일종의 여러 곡들이 한데 모아진 모음곡입니다.
1: 모음곡. 예.
0: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악기가 중심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또 갈래가 다 달라지는데 현악기들이 중심을 잡으면 줄풍류. 예, 줄풍류라고 해서 현악 영산회상 또 관악기들이 중심을 잡으면은 사면 영산회상 대풍류라고 하고 또 평조회상 이렇게 있는데 예, 이제 들어보실 하현도들이는 현악 영산회상 예. 안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9곡의 곡 중에 6번째 곡인데요.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1: 네. 저희가 지금 방금 최충욱 명인께서 직접 이 곡을 추천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유를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4: 요게 조금 그 상영산의 그런 맛을 내지만 이제 속도가 조금 빠르기 때문에 이제 상영산하고 조금 다르죠. 하현도들이 오게 되면은 다시 늘어져요. 그 곡이 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런 그 이 느낌도 있고 또 상영산하고 아까 같이 비슷하다고 했지만 느리 이 리듬이 빨라져요 상영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그 다른 그 뭐야 6박보다는 조금 더 느리게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것이 이제 하현도들이.
1: 네, 이전에 걸어온 길들을 그러니까 좀 재정비하고 다시금 천천히 시작되는 느낌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현대사회 얼마나 바빠요. 네. 매일매일 바쁘고 내일도 바쁘고 어제도 바빴고 이런 현대사회에서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좀 되새기면서 하현도들이를 들으면 좀 힐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5: 맞습니다. 저도 하현도들이 연주를 뭐 친구들이 연주하는 것도 본 적이 있고 또 선생님들이 이제 연주하시는 네. 걸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또 이렇게 이 곡이 어떤 곡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던
1: 그래요,
5: 것 같아요.
1: 바빠서.
5: 너무 바쁘게 이렇게 스케줄 쪼개면서 살고 그러느라고 또 지칠 때가 많은데 이제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이렇게 마음 훅 들어오면서 힐링이 되고 참 좋습니다.
1: 예, 우리 평론가님께서 네. 이 곡을 들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감상 팁이랄까요?
0: 하현도들이요. 굉장히 좀 느린 음악인데 네. 듣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악기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 어떤 악기죠?
0: 그 악기가 뭐냐면 바로 숨소리입니다.
1: 네. 숨소리.
0: 예, 네, 연주자의 어떤 숨소리. 사실은 뭐 현악기는 손끝으로 연주하는 악기이기 때문에 숨이 별로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연주자가 뭔가 숨을 내쉬고 마시고 있구나라는 그런 미세한 소리

0: 소리가 들리는데 그 정도로 여백이 굉장히 좀 두각되는 예, 그런 음악입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는 음표와 심표인데
1: 그렇죠.
0: 예. 이 하연도들이 같은 경우에는 음표보다는 쉼표가 더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음악인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예.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이제 쉼표에 좀 집중해서 네. 생각을 하면서 벌써 그 여백의 의미가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명인의 연주에 어떻게 이 장면이 녹아있는지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0: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구나 하연도들이 이러면서 좀 친숙하셨을 것 같고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렇게 연회 장면이 나오기 전에 궁중의 아름다운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 전에 꼭 들리는
1: 그렇죠.
0: 아 굉장히 좋네요 정말 예. 예. 예 우리 최진배 씨도 또 감탄을 하시는 거죠?
2: 네 사실 그 저희 쪽의 연주자들의 꿈이 뭐냐면은 앞에서 연주하는 거기도 해요.
0: 네.
2: 근데 뒤에 브라스들 있죠.
0: 네.
2: 데스크니다 트럼펫을 딱 뒤에 놓고서 앞에서 솔로를 하는 거예요.
0: 그렇죠.
1: 아, 베이스는 네. 늘 뒤에 있으니까.
2: 그래서 뒤에서 뭐 빠빠빠 다 지금처럼
0: 해주고.
2: 들리지만 예. 앞에서 딱 근데 그게 자기만의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한 테크닉이 없으면.
0: 그렇죠.
2: 근데 에이.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충인 명인 선생님의 이 연주가 모든 가야금의 테크닉들, 뭐 추성, 태성, 압성, 뭐 저두성 여러 가지 주법들이 너무나 잘 표현이 되니까 진짜 아 진짜 명인이시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0: 예, 저는 이 곡을 들으면서 우리 최충욱 명인께서 말씀하신 그 앞으로 가야금 음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이 하연도들이가 가진 의미와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곡을 기점으로 뭐 앞에서 연주될 세 곡을 위해서 가다듬고 있는 그 위치, 이 마치 지금까지의 전통을 지켜오면서도 앞으로 또 발전을 해나가려면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런 느낌을 제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곡 자체가 가진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 최충욱 명인의 연주가 그 메시지를 너무나 잘 전달해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오늘 이렇게 가야금 정악의 뭐 빛과 소금,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최충욱 명인의 최고의 순간을 세 곡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우리 서연 씨?
3: 네, 오늘 또 최충욱 선생님의 이렇게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정말 이런 어떤 음악으로서 일가를 이루신 그런 분의 음악을 듣다 보면 왜 외국에도 하우스라는 말 많이 붙이잖아요. 뭐 바우하우스 아니면 뭐 하우스 오브 구찌 이런 영화도 있는데 네.

그런 집을 이루게 되면 정말 그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음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자리 덕분에 다른 연주자들도 우리 후배 연주자들도 그 집 안에 들어가서

0: 잘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음악인데 이렇게 펼쳐서 여러 소리들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그야말로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네요. 네, 우리 최진배 씨.
2: 저는 들으면서 빨라야 할 이유가 없다. 네. 왜냐면 저도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관객들이 박수를 치면은 저 빨리
1: 빨라져,
2: 빨리 연주해야 박수를 받고 그리고 집에서 연습을 할 때도 처음에는 소리 집중해서 하다 보면 다시 또 테크닉 막 너무 빠른 연주에 치우치는데 다시 원래 작은 천천히 해도 소리가 더 중요하다. 바른 음악, 바른 소리가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1: 하연 도들이 하세요. 네. 네, 김 선생님.
3: 네, 최충 선생님이 지금 8순이 이제 넘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건강은 점점 안 좋아지고 계신데 여전히 왕성하게 연주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1: 네, 그래서
3: 오늘 이렇게 세 곡만을 들었지만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예전 생각도 많이 나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하셨던 모든 걸 배우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면서 선생님께서도 정말 40여 년 이상 연주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지금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었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뭐 여러분께서 지금 가야금 정악을 지켜가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이제 가야금 정악의 존재들을 어렴풋이 지나치시겠지만 그래도 가까이 있던 것이구나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최충 선생님께서도 이제 연로하시지만 왕성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연주들을 오늘 보신 시청자분들께서 좀 찾아주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떠나시기 전에 그런 것들을 직접 한번 느끼실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최충 명인께서 저희 프로그램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그래요. 가야금 정악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듣는 것이다. 때마다 다르게 올라오는 그 감정에 집중해서 연주를 듣다 보면 본인이 마음 가는 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받아들이면 된다. 이러셨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야금 정악? 뭐 그거 조금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선입견으로 프로그램 보셨다가 아마 푹 빠지실 것 같아요. 우리 최충욱 명인의 마음과 감정을 함께 느끼면서 오늘 이 시간 가득 채웠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최충욱 명인의 음악과 함께한 명인 명창 최고의 순간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가야금 정악의 깊고 그 잔잔한 연주에 마음을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명인의 음악 그리고 명인의 최고의 순간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름처럼 맑은 물, 시원한 바람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곳, 담양 소세원입니다. 1530년, 자연을 그대로 조경삼아 정원을 완성한 사람은

조선의 한 젊은 선비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양삼보. 그는 스승이었던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나자 출세의 뜻을 포기하고 은둔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그 본거지가 바로 소세원입니다. 내원의 면적은 약 46제곱미터, 그러니까 1,400평 정도지만 정원이 자리한 바깥 숲까지 포함하면 수만 평에 이를 정도로 방대합니다. 하지만 곳곳에 자리한 정자와 누각을 제외하면 인공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담하고 수박한데요. 그 배치도 자연의 일부처럼 조화롭습니다. 그래서 소세원은 우리나라 전통 원림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사계절의 정취가 선명한 소세원은 바람과 물소리, 새소리가 어우러진 소리의 정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을 풍류는 유난히 아름답네요.

전라남도 장성군 화령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고 그 중에는 나만의 소리가 있다. 소리에는 전통이 담겨 있는데 그 전통은 시간의 흐름 따라 변한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관계 맺기가 가능해지는 순간 세상은 이미 변화했다. 한국 전통 악기로 자신들의 음악을 만들어 연주하는 이들을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에서 먼저 알아보았다. 전통과 현대의 통합을 넘어 소통으로 나아가는 우리 음악인들의 세계 여행을 동행해보자.

0: 여기는 북아프리카 서쪽 대서양에 있는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의 라스팔마스.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유럽은 음악 열기로 달아오른다. 2018년 세계음악박람회 워맥스가 올해도 훈풍 속에 막을 올렸다. 1994년 독일 베를린에서 시작돼 매년 유럽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월드뮤직 박람회 워맥스에는 세계 각국의 페스티벌과 이벤트 기획자, 음반사 관계자들과 뮤지션들이 참석해 쇼케이스와 컨퍼런스를 펼친다. 세계 음악 관계자들이 모여 공연을 만들고 보고 함께할 파트너를 구하는 곳. 음악 전문가라면 반드시 찾는 이 거대 음악 시장은 세계로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킹의 장이다. 월드뮤직이라는 단어는 1987년에 생겨났다. 서양의 클래식과 팝을 제외한 제3영역의 음악, 즉 세계 각국의 전통음악부터 재즈, 포크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포함된다.
1: Womix is a platform for the music industry. There are several music markets that provide such a thing. In that type of musical working field, we are the biggest trade fair.
2: It's important to have a few events where you can have a good overview of what is happening worldwide.
0: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팀들이 세계 각국에서 모인 음악 전문 관계자들 앞에서 무대에 선다. 이 무대에서 좋은 평을 받으면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해외 에이전시나 음반사와의 계약으로 이어진다.
3: 사실은 여기는 전 세계 음악 마켓의 전쟁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이 총알로 하는 총이나 이런 무기를 쓰는 전쟁이 아니라 악기를 통해서
0: 세계 최대 규모의 월드뮤직 시장인 워맥스는 세계 제3음악의 각축장이다. 이 무대에 선다는 건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 아주 작은 나라지만 음악으로 세계를 감동시켜 자국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 참가자들 중 유독 주목을 받고 있는 루시베라의 경우 가창력 외에 전통과 결합한 독특한 음악 세계를 표방하고 있다.
4: O ritmo é parecido com o ritmo que Cesária estava a cantar, mas o que é diferente em a pessoa, o tom tem uma maneira de dançar, uma maneira de chorar na palco que é diferente, então isso como tu achas que é aquela.
0: 올해 한국 대표로 선정된 타악기 주자 김소라. 국내 최초의 뮤직 마켓, 울산 아시아 퍼시픽 뮤직 마켓 에이팜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았다. 워맥스에서 한국인들이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건 최근 국악 뮤지션들의 괄목할 만한 활약 덕분이었다.
5: Park Jia and the Womix before it was Black String.
6: I was
5: really impressed. Really impressed.
0: 최근 한국 뮤지션들이 이곳 워맥스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김소라는 역대 최대 신청서가 수여도한 올해 한국 대표로 선발됐다.
7: 매년 한 1,300개에서 2,400개 이렇게 좀 전 세계에서 그렇게 뽑히면 이제 매 33개 정도만 딱 뽑혀요. 공식 쇼케이스로는 거의 한 300대 정도 더 넘는 거죠.
0: 우리 전통음악의 독창성과 예술성으로 국내에서 호평받은 김소라는 한국 음악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플랫폼 위에 서게 된 것이다.
1: And Kim Sara is just an exquisite performer. She's so talented. She knocks me out when I see her live.
6: 막상 선정이 돼가지고 다시 와 보니까 새로운 음악들에 대한 갈구가 되게 많은 축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타악기 연주자로서는 또 솔리스트로는 처음 선정이 된 거라서 좀 보람도 차고 좀 얼떨떨한 마음도 있고.
0: 영국 남쪽 끝 해안 도시 이스트보운에 한국에서 온 4인조 밴드가 등장했다. 검은 고와 모든 걸 흡수하는 블랙이라는 의미로 만든 이름 블랙 스트링은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송라인스 뮤직 어워즈를 올해 한국인 최초로 수상하게 돼 영국을 방문했다. 2011년에 결성된 블랙스트링은 검은고 주자 허윤정을 중심으로 결성된 4인조 밴드. 3명의 국악인과 재즈 뮤지션 1명의 조합은 시작부터 이색적이었다.
8: 잘하나요? 정수 씨가 조금만 이쪽으로 오케이.
9: 저희 공연을 처음 한 곳이 바로 런던 재즈 페스티벌이었습니다. 2012년도였는데 6년 만에 또 이렇게 좋은 일로 다시 방문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0: 우리나라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국악계와 재즈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블랙스트링. 동양과 서양의 악기가 만나며 그들의 음악 역시 국경을 뛰어넘었다. 블랙스트링은 시간과 공간, 문화와 사상까지 경계를 허물며 넘나드는 현대의 시대정신을 음악적 감수성으로 승화시켰다.

0: 나에게 익숙한 나라는 문화적인, 음악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고민과 더하기,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로서 제가 어떤 음악을 하는 것이 또 올바른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같이 섞어서 예술적인 결과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런 통로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1: 세계 문화예술의 중심도시 런던. 다양한 언어와 인종이 섞여있는 만큼 가장 큰 월드뮤직 시장이기도 하다. 2018년 10월 20일 Songlines Music Awards. 블랙스트링 멤버들이 수상과 기념 공연을 위한 리허설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송라인스 매거진의 편집장이 반겨준다.
2: Very good to have you here. I hope that next year I can come and,
3: yeah.
2: and you know.
3: You did a great choice. Choose the black street. This
2: one. Of course.
1: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월드뮤직 전문지 송라인스는 세계의 다양한 컨템포러리 음악과 월드뮤직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국제적인 음악 전문가들의 리뷰와 비평으로 정평이 나 있다. 송라인스 뮤직 어워즈는 대륙별로 수상팀이 다섯 팀인 만큼 무대 리허설도 밴드별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그동안 월드뮤직의 대세는 아프리카, 라틴, 인도 음악이었다. 그러나 점차 월드뮤직이 하향세를 보이며 그 틈새에 한국의 국악 밴드들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유럽이 아프리카와 가까운 만큼 아프리카 음악이 유럽 시장에서 대세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4: Yes, because it's a melting pot of different styles of music. We thought as Mukumba to just kind of like fuse our own traditional styles with these sounds also that we grew up listening to so we can create our own sound that we appeal to young people and also older people.
5: Thank you.
1: 한국 팀으로는 최초로 수상 무대를 장식하기에 그 어떤 무대보다 책임감이 느껴질 것이다. 각 분야에서 저마다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바쁜 활동 중에도 틈틈이 모여 즉흥 연주를 하고 곡을 만들며 공연을 해왔다.

0: 계속 해외에 문을 두드리고 투어를 잡고 좋은 공연들을 잡고 또 좋은 리뷰를 얻기 위해서 무대 위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하고 그러면 해외에서 좋은 공연 리뷰들이 나오고 이런 게 막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1: 아시아 그룹 최초로 독일의 세계적인 재즈 레이블 ACT에서 음반을 낸 블랙스트링.
2: They have a way of bridging the gap between traditional music, which I think Western audiences find perhaps challenging and difficult to approach, and with their sort of jazzy approach to their music, I think they really speak to a wider non-specialist audience.
1: 밤이 내린 런던에 Song Lines Music Awards를 축하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시상식을 앞둔 지금 가장 흥분되고 떨릴 사람들은 바로 이 시상식의 주인공들일 텐데.
3: Congratulations.
1: 대륙별로 총 다섯 지역에서 최우수 앨범으로 선정된 수상팀들이 무대 뒤에서 만났다.
4: Yeah, it was great.
5: Yeah, it was
4: sounds
5: great.
4: Okay.
5: Sounds okay. I was really impressed because Black String's really hard to do quickly.
6: And they sounded fantastic.
3: Yeah.
7: This year marks the 10th anniversary of the Songlines Music Awards. But we've always put an event on like this since we launched the magazine back in 1999.
1: 지난 10년간 요요마, 크로노스 콜텟 등 세계적인 수상자를 배출한 Songlines Music Award 무대에 선다는 건 수상자에게는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다. 그리고 한 무대에서 다섯 대륙의 음악을 즐길 수 있다는 건 이곳을 찾은 이들에게 현장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그 무대에 한국의 전통음악이 소개된다는 건 수상자는 물론 관객들에게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우리의 눈과 귀는 늘 새로운 것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8: The country is South Korea and the group is Black String. They are an amazing quartet led by Mungo Zilafair, Yoon Jeong-hyo. They came up with an extraordinary bit of fusion between the Kamungo and the Northumbrian pipes. Please join me in congratulating Black String, winners of Songlines Asia and South Pacific Award.

0: appreciate for the friends of all over the world who love Black Springs music. And especially thank you for our ancestor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beautiful music they gave us.
1: Black String의 강점은 네 명의 연주자가 하나의 소리를 내지만 각자 가진 소리도 완성도 있게 구현한다는 점. 그리고 거문고, 대금, 장구 등 한국 전통 악기에 서양 악기인 기타가 합쳐져 묘한 조화를 보이면서도 중심의 깊은 뿌리에는 한국 전통 음악을 굳건히 잡고 있다는 점이다. 관객들은 이들의 음악에서 전통과 현대의 해체와 조합을 발견할 것이다.

0: 블랙스트링의 검은 날갯짓이 한국을 넘어 유럽에서 휘날리고 있다.
1: 3, 2, 1, go.
0: 서교동의 옛 이름 잔다리를 따온 잔다리 페스타는 독립문화의 중심 홍대 부근에서 나흘간 펼쳐지는 인디음악 쇼케이스 페스티벌이다. 유럽, 아시아, 미주 등지에서 주목받는 신예 뮤지션 100여 팀과 락, 펑크, 얼터너티브, 일렉트로니카 등 다양한 장르의 국내 밴드 쇼케이스를 통해 해외에 가지 않고도 서울에서 세계 음악을 즐기며 그 추세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게 이 페스티벌의 장점이다.
2: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라는 쇼케이스, 가장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쇼케이스를 갔을 때 사람들도 만나고 이제 한국 뮤지션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도 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 명씩 보내는 비용보다 우리 어차피 비용도 힘들고 그런데 그냥 델리게이트를 초청을 해서 우리도 이걸 하자.
0: 뮤지션은 쇼케이스를 통해 음악을 소개하고 음악산업 관계자는 뮤지션을 발굴하고

0: 프로젝트를 모색하는 음악 비즈니스 플랫폼인 잔다리 페스타에서는 무대 교류, 공연 부킹, 앨범 계약, 에이전시 계약 등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또 각종 컨퍼런스를 통해 국제 교류 관련 정부 지원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점도 알아보는데.
1: 요즘 비주류 대중음악의 범주에서는 한국의 아티스트 중에 개런티를 가장 많이 받는 팀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음악 시장 안에서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선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고 그 과정을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좀 같더라고요.
2: 국악 같은 경우 만들자면 계속 공연만 생산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반이랄지 음원이랄지 영상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크리에이티브한 무언가를 발현될 수 있는 지원 그리고 그런 활동을 만들어내는 분위기들을 조성하는 것, 환경을 조성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여기 창의성 하나로 세계를 열광시킨 한국의 밴드가 있다. 피리, 해금, 검은고와 기타, 드럼으로 록과 헤비메탈을 거침없이 연주하는 이들의 이름은 짬비나이.

0: 감사합니다.
1: 2010년 결성된 잠비라인은 지난 3년 동안 세계 100여 개 도시에서 150회 가까운 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2: I was like, wow, what's this? Because for me, it was the first time that I saw a Korean band mixing, like playing traditional Korean instruments and making rock music.
1: 워맥스 등을 거치며 국내에서보다 유럽에서 잠비나이를 먼저 알아보고 열광하기 시작했다.
3: When I first heard that we were signing a band from South Korea, I was like, "Whoa, that's new. We've never worked with I don't think we've worked with any bands from Asia." So I was surprised, and then when I heard it, it was unlike anything that I had listened to before.
1: 유럽을 열광시킨 잠비나이가 새로운 음반 녹음 작업을 하는 첫날. 해금 파트부터 시작했다.
4: 그 트랙 5번은 다음번에 템포 조절하고 난 다음에
1: 잠비나이 멤버인 이이루, 김보미, 심은용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01학번 동기들이다. 졸업 후 10여 년간 호흡을 맞춰왔으니 창작부터 연주까지 소통에 어려움이 없다.
5: 160에서요. 네.
4: 네. 네, 대면 얘기해달라고.
1: 1집과 2집의 파격을 경험한 세계 팬들은 잠비나이 3집의 기대와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텐데.
6: 3집은 이제 메탈 음악이 아닌 좀 어떻게 보면 포스트락 조금 무거운 헤비 포스트락 뭐 이런 표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좀 갈 것 같고 정서적으로도 좀 1, 2집은 공격적이었다면 이번은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차분한 그런 앨범이 될 것 같아요.
1: 이들은 국악기로 서양 음악을 연주하는 퓨전 국악 대신 자신들만의 락과 헤비 메탈을 만들어 연주한다.
5: 맨 마지막에 따리리라란 이렇게 끝날 수 없나 따리리라 하고 끝나니까
7: 아 진짜? 지금 방금 찍은 데서 반절 뒷부분에는 음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나마 그렇게 많이 안 짜그러진 것 같은데 앞부분이 조금 그렇긴 하거든?
5: 들어볼게요.
1: 작사, 작곡, 연주를 겸하는 이들은 깊이 있는 메시지와 무게감 있는 가락 그리고 거친 리듬을 한국 전통악기로 연주해 해외 팬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체화된 락 음악이 자연스럽게 독창성을 발현한 것이다.
6: 잠비나이 곡을 만들 때도 굉장히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죠. 그냥 드럼 베이스 사운드에 그냥 국악기를 섞는 게 아니라 국악 드럼 베이스도 어떻게 보면 국악의

0: 그 특성을 해치지 않고 섞일까? 또 국악계도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국악 선율은 아니지만 국악기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선율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예, 중요하죠.
1: 영국은 팝과 락 음악의 본고장이다. 이곳 영국의 전형적인 인디 음악의 지원자인 사이먼 레이먼드는 벨라 유니언 레코드사 대표.

그가 좁은 골목에 있는 아주 작은 레코드 가게 문을 열었다. 이곳은 사이먼의 아지트. 그는 지금도 아침이면 오늘은 무슨 음악을 들을까 생각하며 신이 난다고 한다. 음악은 가슴을 울리는 무엇이고 음반 판매와 방송은 부산물일 뿐이라고도 한다. 벨라 유니온은 잠비나이의 앨범을 두 장이나 냈는데 사이먼은 잠비나이를 발견했던 2012년을 아직도 기억한다.

0: 포르투갈 리스본 공항. 1인 기획자 겸 작곡가 그리고 연주자인 박지한은 오늘도 시차 적응을 해야 한다.
1: 스펜하겐 갔다가 스웨덴 우살라에서 공연하고 이제 여기가 세 번째 공연하는 거고요.
0: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은 포르투갈 전통 대중음악 파두의 발생지다. 낯선 곳에서 그들의 음악을 접하며 자신의 음악으로 소통하는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이다. 박지한은 한국 전통악기로 음악을 연주하며 세계를 여행하고 있다. 파두의 고장 리스본에서 한국의 정서를 알리는 것이 박지하의 미션인 셈이다. 박지하는 피리, 생황, 양금 연주자 겸 작곡가로 2010년 여성 듀오 수음으로 데뷔해 두 장의 앨범을 내며 활동했다. 2017년 솔로로 독립해 혼자 기획하고 공연하며 1집 음반 커뮤니온을 냈고 얼마 전 2집 음반 필로스도 발표했다.

0: she sent me the music of her solo project, Park Jiha, and I felt like, wow, this is again, I mean, she's such a fantastic musician, and it's beautiful. And I got her in contact with her European label, or the international label now, Glitterbeat. They were like really thrilled when I sent them the music, and again, they did a very good job on promotion when they released the album.
1: As we are really very happy with the release, with the sales, with everything, she was well accepted in our market. I'm sure we do the second album.
2: Park Jiha는 자신의 음악을 알리기 위해 기획사도 없이 혼자 우리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예술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워맥스 등 해외 마켓에 진출했다. 이후 공연이 음반 발매로 이어져 이제는 해외 팬들에게 속삭이듯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박지하. 사람들이 왜 자기 음악을 듣고 싶어 한다고 생각할까?
3: 제 음악이 엄청 많이 좋아할 수 있는 음악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다양한 장르의 시장에서 계속 뭔가 선택이 되고 초청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보편성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2: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듯 포르투갈 전통음악 파두의 역사를 되짚어 가본다.

0: 15세기 대항해 시대 이후 바다를 향한 갈망과 떠나보낸 이의 기다림이 사무친 파도.
1: 여기 동그란 판에 이렇게 막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도 곡의 어떤 그런 음정들이나 그런 게 찍혀 있는 것 같아요.

0: 음악에는 인생이 담겨 있고 인생은 음악을 만든다.
1: It's all about Portugal and all about Portuguese roots, Portuguese identity. Even if you don't understand the language, you can, you are touched, you are sometimes deeply touched by the feelings, by the emotional message that music can transport. And Fado is all about the message, it's all about the history.
0: 파도는 운명 혹은 숙명을 뜻하는 라틴어 파툼에서 유래한 말이다. 스페인의 지배 등 암울했던 포르투갈의 역사를 반영하듯 파도에는 향수와 동경, 슬픔과 외로움 등 민족 특유의 정서가 담겨 있다. 가슴 밑바닥에서 끌어오르는 듯한 창법과 구슬픈 기타 소리가 한국의 판소리에서 느낄 수 있는 애상과 닮은 듯도 하다. 끊임없이 위세의 침략에 시달렸고 일제강점기를 거친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데다 전통악기를 연주하는 박지하에게 포르투갈의 민족 정서는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0: 우리나라 전통 음악도 뭔가 이렇게 들으면 그 옛날 사람들의 한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빠두도 들어보니까 그냥 이 나라, 우리나라와는 또 다르지만 이 나라만이 가진 그런 어떤 정서나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1: 리스본 뒷골목에서 부르는 사랑 노래 파두를 들으며 전통이 면면이 흐르는 포르투갈의 오늘을

0: 서로를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음악은 그 시간을 줄여주는 좋은 도구가 된다.
1: It's beautiful.
2: You too.
0: Okay. 이제는 박지하가 리스본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줄 차례. 박지하는 국악의 음계를 보충해 줄 악기를 찾아 콘트라베이스, 색소폰, 비브라폰과 함께 커뮤니언이라는 그룹을 만들어 연주한다.

0: 국악을 벗어난 음악을 만나고 싶었던 박지아가 나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이유는 들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1: 제가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연주할 때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0: 나의 이야기를 당신이 들을 때 우리는 교감한다.

0: 남산 한옥마을에 대금 부는 사나이가 나타났다. 한 무리의 외국인들이 그 소리를 따라 한옥으로 들어선다. 외국인들에게는 좌식이 어려운 만큼 한국 전통음악도 낯설 것이다. 그럼에도 열심히 듣고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월드뮤직 전문가들을 초청해 우리 음악의 뿌리가 되어온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이 프로그램은 Journey to Korean Music.
1: 올해 11회를 맞이하는 Journey to Korean Music은 그간 약 140여 명의 해외 월드뮤직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한국 전통 예술의 해외 진출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좋은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2: So, and usually with this sort of event here, most of the people have, this is the first time they have been to Korea. So they are learning about Korean music, both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for the first time.
0: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가 만나는 것은 문화예술 교류와 산업을 이어주는 연결망으로 생산된다.
3: Thank you very much.
4: How about the April?
3: Yeah. The year after maybe?
4: Yeah, yeah, yeah.
3: But it was really good.
4: Yeah, yeah.
3: But so praise was so good.
4: Yeah, yeah.
3: Your team is, everyone is perfect.
5: I was really surprised from the musicians. I was really happy to see talent people and the professional people, because I can see there is also at the beginnings of the showcase there is people who are start to begin, but they are in good direction.
0: 저니 투 코리안 뮤직은 일주일간 외국 음악 관계자들에게 전통 쇼케이스, 루키 쇼케이스, 템스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울 각지에서 한국 전통 음악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내국인들에게 국악을 알리는 역할도 함께하고 있다.
6: 많이는 듣지는 않았는데 어쨌거나 항상 관심은 갖고 있어야 되는 장르라고는 생각을 해요.
0: 이번 공모전에 신청한 팀은 모두 45개 팀, 그중 최종 11개 팀이 선정됐다.
7: 프로그래밍을 할 때 기준에 두었던 건 뭐냐면 너의 색깔, 너의 목소리를 그러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걸 갖고 와라. 저도 외국인 친구한테 들은 말을 똑같이 그들한테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향후에도 가장 경쟁력 있는 거는 어쨌거나 우리의 색깔.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을 베이스로 하지만 현대적 어법으로 풀어내는 그러나 매우 실력 있는 친구들이 자꾸 나가줌으로 인해서
0: Journey to Korean Music에서 올해 중점을 둔 분야는 신인들을 위한 루키 쇼케이스. 검은고와 시를 결합한 실험적 무대.
8: 미래의 무서운 아이.

0: 키스 하워드는 영국 런던대 소아스의 음악학과 명예교수로 한국학과 한국음악에 대한 세계적인 석학이다. 그의 방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악기가 진열돼 있는데 그중에는 한국 무형문화재의 작품도 있고 북한의 악기도 있다. 그가 세계 여러 나라 악기를 비교하며 연구하다가 발견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1: Here's So I do all my tuning, and I replace strings, and I look at things. So Korea taught me that the interface between the performer and the instrument can be very close. So having discovered that in Korean music, and having written about Korean instruments, I came back to my own culture and started thinking about what came before the piano. What were composers writing for? Mozart, Bach, all the way through to Beethoven.
0: 키스 하워드 교수에게 국내 신인 연주자들의 영상을 보여주었다. 그중 관심을 보인 연주자가 있었는데
1: It's appealing. And as she structures the piece with her other musicians, and we see differences and familiarity, the sort of chango sounds. We know all sorts of things are going on here which are from elsewhere. And we identify them with that difference, which is very appealing. But there's enough in the meter and the rhythm for a Western audience to think, yeah, we can go with this, we can enjoy it.
0: 거문고 주자 황진아는 2010년부터 정가학회 단원으로 활동했지만 솔로 활동은 이제 막 시작이다. 루키로서 전통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음악에 대한 그녀의 생각은 무엇일까?
2: 그래서 저는 거문고를 연주할 때 그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화려한 주법, 뭐 빠른 속주 이런 것보다는 이게 가진 소리 자체요. 악기가 낼 수 있는 가장 그 좋은 소리들을 뽑아서 그것들로 지금에 맞게 지금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도 터칭이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예술가의 몫이고 전통 악기를 하는 사람들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0: 2018 워맥스 쇼케이스 준비가 한창인 공연장. 드디어 워맥스에서 한국 대표 김소라의 쇼케이스가 있는 날. 공연장을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다.
1: Good luck.
2: You too.
1: Wish you the best of luck. And if it rains, it's going to be really good for you.
2: Yeah, because my title is a sign of rain.
3: Time, which is good. You can relax a little bit. You have half an hour.
0: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여야 공연에 차질이 없다.
3: So it's like a 5-second walk.
2: Oka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0: 쇼케이스 전에는 악기 점검과 사운드 체크도 필수다. 라이브 무대이니 철저하게 준비해야 최상의 공연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악기 소리가 잘 맞지 않나 보다.
4: 선생님, 이쪽에 장기 모니터 좀 주세요. 하울링이 계속
0: 되는데. 1600석 공연장에서 소리의 울림을 잡기는 쉽지 않다. 45분 동안 가야금, 피리, 타악기와의 협연과 장구 독주로 여섯 곡을 연주해야 한다. 보통 500석쯤 찬다는 객석이 얼마나 채워질까? 초조함은 무대에 오르기 직전 최고조에 달한다.
5: 거기가 라이브.
0: 타악기 협연으로 막을 열었다. 관객의 반응이 무대로 이어진다. 김소라는 9살 때부터 25년간 한국 전통 타악기를 연주해왔고 10년 전부터 해외 시장을 개척해왔지만 워맥스에 선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예리하다고도 할 수 있는 관객 앞에서 공연이 기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무대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수십 년간 이 길을 걸어오면서 고대했던 무대가 마침내 끝났다. 공연은 어제의 일, 발걸음은 내일을 향해 나간다.
6: 남들이 하지 않았던 그런 길을 간다는 게 예술가의 아마 특권이지 않나 싶거든요. 사실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고 지칠 때도 많이 있고 한데 한 단계 지나갈수록 너무나 보람차고 성취감이 너무 커요.
0: 어제의 바다가 오늘의 바다가 아니고 오늘의 하늘이 내일의 하늘이 아니듯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원한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창작자의 숙명이다.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7: 내가 누구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뭐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뭔지. 그것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음악을 시작했을 때 감동을 줄 수 있는 음악을 할 수 있고 그것이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다다르게 되거든요.
0: 보존과 기승이 공존해야 하는 국악계에서 고전과 현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비주류와 주류가 뒤바뀌면 어떤가.
7: 절대 누구 흉내를 내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통이라고 하는 끈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전통의 옷에 나만의 색깔을 넣어 입는 것, 이 또한 국악이 세계와 소통하는 방법 아니겠는가.
5: And Koreans when they come here also need to be Korean rather than thinking you know the West is much better and they must try to be more Western. So I think we've got to be anti-colonialist in music as in everything else.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합창과 국악의 조우입니다. 공주시와 평택시의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교류음악회로 공주시립합창단의 화음과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입니다. 공간서리서리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판경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의 능에서 도자기 편경이 발견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창작음악극입니다.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합동교류연주회 영남풍류입니다. 영남 지역의 예술문화와 전통음악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악단의 연주로 선보입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을 외친 선구자 백범 김구의 철학과 서사를 역동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영남춤축제 춤 보고 싶다가 열립니다. 원로 예술인과 젊은 춤꾼이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진 다양한 춤판을 오는 24일부터 16일간 국립부산국악원 곳곳에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넷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건가.
1: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제발 나를 도와줘.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가을이 돌아오면
3: 오늘 돈이 차지, 오늘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4: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와, 무대 정말 와 박살 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3: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주세요.
0: 대활련으로
5: 서로 죽은 동사기야 칼에 맞은 검사기야 너도 마구나 불러가라.
4: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참 눈빛이 세요.
3: 어머, 누가 할 소리를.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악보를 내려받아가지고 그걸 점자 전문 단막에 옮겨서 처음 딱 볼 때 그때가 되게 한번 즐거워요. 내가 피아노에 대고 엄청 슬픈 곡들을 막 수없이 여러 번 치더라도 내가 지금 쏟아내는 감정을 그저 받아주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저한테 피아노라는 게.

0: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헌입니다. 예, 현재는 서울대학교 및 본대학원 석사를 나왔으며 지금은 단국대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김상헌 엄마 이혜영입니다.

100일 때 100인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사진사가 얘가 초점을 못 맞춘다고 좀 이따가 좀더 크면 와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이 안과사예요. 걔가 레지던트 한 3학년쯤 된것 같은데 누나 얘 망막에 이상이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진짜.

0: 굉장히 넓어. 굉장히 큰 마루. 되게 이쁘다. 진짜 이쁘네. 우리 성원이 같이 이쁘네. 성원이는 네. 눈을 못 보는 거 외에는 뭐든지 다 엄마보다 잘하지? 이렇게 하면서 울림을 보는 거지, 상원이는. 이러면서. 이게 울림이 어떤가?
1: 마루바닥에 고요한 소리가 뭘까? 궁금해서.

0: 처음 접한 거는 저는 기억 안 나지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만 3살 나비야 나비야를 형이 레슨하고 나간 빈자리에서 제가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를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가 한 5, 6쯤 됐던 것 같아요.
1: 제가 그때 태교로 모차르트 뭐 태교 음악 이거 피아노 곡을 계속 틀어줬었어요. 원래 뱃속에서 그 태어나니까 만 한 달 이렇게 되니까 애가 그때부터 그거를 들어요. 기저귀 바꿔달라고도 안 하고 우유 젖달라고도 안 하고 그 테이프 30분 딱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칭얼거려요. 그래서 아 얘가 음악에 뭔가가 있나? 시각장애랑 그런가? 음악에 어떤 굉장히 재능이 있나? 이렇게 느꼈었는데

네, 솔직히 처음에는 피아노가 왜 이렇게 어렵지 않은 생각이 많이 좀 들었어요. 되게 어렸을 때일수록 아무래도 단음으로 된 바이엘 곡 같은 거 치다 보니까 음들의 범위가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보다 바깥에 있는 건반들이 저건 뭘까? 저거 왜 있는 걸까? 좀 신경이 좀 쓰였던 게 기억이 나요.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면은 뭔가 끝없는 질주를 하게 될것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어렸을 때 좀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래요? 진짜 365일 하루도 안 빼놓고 그 명절 때도 오후에 와서 하고 최소한 3시간 이상은 매일 진짜 365일 제가 따라오지 않는 이상은 이거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따라오고

0: 엄마는 피아노 전혀 모르잖아, 그지? 음악을?
1: 근데 미스를 그렇게 자, 줄자 지듯이 맨날 세면은 나중에 내 잘못도 막.
0: 미스터 춘잘 잡아내서 스트레스예요.
2: 스트레스예요, 삼은 씨?
1: 뭐, 차마 아니라고 못하겠네요.

바흐라는 작곡가가 피아니스트들마다 제각기 다른 느낌을 받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바흐곡이 따뜻하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물론 이제 푸가라고 해서 멜로디가 막 오른손에 나왔다가 왼손에 나왔다가 또 높은 음에 나왔다가 낮은 음에 나왔다가 이런 하나의 장르가 있는데 그 푸가가 악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특히 점자 악보 같은 경우는 한 줄에 다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세 줄로 나눠 들어가고 그 각 줄 끝에 끝에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 하나를 되게 자주 봐요.

일단 간단히 말하면 박음하고 머리가 앞섭니다. 오른손과 왼손의 위치가 동등하도 간주되는 건데 성악하는 목소리를 건반으로 치환해서 건반으로 옮겨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거는 멜로디여서 크게 부각시켜야 되고 어떤 거는 반주에서 좀 줄여줘야 되고 그게 아니라 다 같이 멜로디와 같은 그런 가치를 지녔다고 보는 거예요. 바로크 음악에서는. 그래서 예, 일단 저는 그 사람들이 잘 치지 않는 곡을 치는 게 제 자신한테 뿌듯하고 그게 참 재밌어요.

저희는 사실 콩쿨에서 처음 만났고요. 상원 씨가 1등 할 때 제가 2등 했던 사이인데 근데 이제 우연히 장학재단에서 장학생 동기로 다시 만나면서 좀 친해졌고요. 상원 씨의 장점은 이제 상원 씨의 고유함이죠. 아까 이제 이야기에서도 나타났었던 솔직함, 때로는 천진난만함, 그러면서도 굉장히 현실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피아니스트 김상원만의 저는 묵직함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진솔한 묵직함이 그의 가장 큰 매력 아닐까요?

제가 곡을 한번 쓰려면 되게 시간적으로든 절차적으로든 거쳐야 될 게 많아요. 전작, 점작부, 신청부터 해서 악보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썼던 거를 내가 내 식으로 재해석을 한다. 이런 것도 그 뭐 좋은 아이디어겠지만 이게 점작고를 새로 제작받으면서까지 할 일인가? 저울질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피아노는 참 대단한 악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피아노가 조금 유일하게 멜로디랑 반주를 한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일단은 지금 상훈이의 리사이틀에서 요 첫 번째 곡이 악보 본 지 얼마 안 된 새 곡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이 독주를 할 때 처음 무대에 나가서 처음 치는 그 곡이 사실 가장 긴장되거든요. 그래서 첫 곡을 지금 주로 많이 시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금 안정이 되기 때문에 네.

0: 어땠어? 치면서?
1: 연주를 안 해봐서 그러니 긴장이 좀.
0: 긴장이 됐어?
1: 예.
0: 여기서 긴장하고 가서 긴장 안 하면 되겠다, 그치?
1: 예.
0: 미리 긴장하고. 첫 곡이 제일 어렵고, 첫곡 중에서도 시작이 제일 어렵잖아, 이
1: 예.
0: 프렐류드가. 그리고 그 프렐류드 중에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오른손, 왼손 같이 가는 그 스케일 패세지 있지. 고기만 조금 편안하게, 빨라지지 않게, 안정되게, 이렇게 스테디하게, 이렇게, 응? 그렇게 일관되게, 그치?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 한 번만 다시 시작해보자.

0: 뭐 연주를 여러 차례 해봤지만 또뭐 조금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손가락을 잘못 짚을까봐 좀 겁이 나긴 하죠. 하나 틀리면 막 틀리거든요.
1: 천천히 해. 무조건 빨리 안 한다. 천천히 하면 더 멋있어, 상원이 연주를. 알았지?
2: 응.
1: 천천히 할수록 감정이 많이 들어가. 응?
2: 응.

0: 수고했어.
1: 뭐 글쎄요, 뭐 정규 기간보다 뭐 한 달 땡겨서 한 거는 속일 수 없었는지 뭔가 좀 아쉬움이 좀 남긴 하네요. 좀 더 뽐낼 수 있었는데 좀 안 됐다? 뭐 이런 거.

예, 피아노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멜로디랑 반주를 동시에 겸할 수가 있는 악기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음색이나 감정 표현 같은 걸 굉장히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어요. 울음이 나올 것 같은 감정 또는 뭐그 누구를 사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슬플 때 일상에서 표현하기 힘든 감정들을 피아노에다가는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신기한 거고 내가 피아노에 대고 엄청 슬픈 곡들을 막 수없이 여러 번 치더라도 피아노는 그런 저한테

나한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내가 하는 얘기, 내가 지금 쏟아내는 감정을 그저 받아주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저한테 피아노라는 게.

0: 근데 사문아, 너 막 너무 바빴어 이번에. 그치? 계속 또 뭐 있었지 우리가? 아, 너 저기 음반 녹음에다가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치? 더 말할 때는 완전히 더 많은데.
1: I'm wearing it. Sorry, I think you are gone.
0: 아, 이쁘다. 나 여기 되게 이뻐. 그냥 완전히. 우와, 우와, 여기도 이쁘다. 제가 항상 얘보다 반보 정도 앞서요. 그러면은 얘가 얘한테 특별히 여기가 뭐 계단이 있어 이런 말을 안 해도 괜찮아요. 얘가 제 흐름을 보고 여기가 길이 어떻게 생겼구나 하는 걸 알아요.

0: 그래도 사람들이 피아니스트 김상원이라고 인정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상원이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상원이한테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힘을 줄수 있는 음악가? 피아노 옆에 있는 상원이 존재만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얘도 이렇게 시각장애인데 이렇게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나도 열심히, 다른, 뭐, 피아노 아니라도 나도 열심히 하면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로와 희망을 줄수 있는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1: 왜 똑같은 사람이 없다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세상에서. 다 제각기 개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주자들마다도 자신들이 전해줄 수 있는 감정의 어떤 포인트가 각각 좀 다르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감정과 감정을 넘나드는 피아니스트. 그래서 뭐 되게 시원한 위로를 준다든지 아니면 되게 따뜻한 위로를 준다든지 아니면 울던 사람에게도 뭔가 행운을 빌어주는 연주자. 감정과 감정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모습의 위로를 전하고 싶은 예술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요가의 시작과 끝엔 늘 나마스테란 말이 함께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나마스테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고 하체 근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인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나마스테는 인도에서 사용하는 인사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안녕하세요처럼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단순한 의미는 아니고요. 서로에게 존경과 예의를 표하는 인사말로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혹은 저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요가 수업의 시작과 끝에 합장을 하며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하는 건 요가 수업을 진행한 자기 자신과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에게 감사와 존중의 인사를 전하는 건데요. 여러분도 요가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 자신에게 존중과 감사의 인사를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의 여유를 느껴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을 3회씩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다리 근육을 키워 발목과 무릎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우르두바 프라사리타 에카파다 아사나와 아르다 찬드라사나입니다. 우르두바 프라사리타 에카파다 아사나는 다리 근육 중에서도 허벅지와 햄스트링에 특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두 발을 모은 상태에서 손을 한 뼘에서 한 뼘 반 정도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을 지지한 상태에서 오른쪽 발을 무릎을 접고 천천히 다리를 뒤로 접습니다. 뒤꿈치를 밀면서 90도가량 천천히 다리를 드러낸 상태에서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왼발도 같이 해봅니다. 바닥을 짚고 왼쪽 무릎을 접고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바닥을 지지하시면서 왼발 천천히 뒤로 밀어내 봅니다. 하나, 둘. 이때 무릎을 펴주면서 뒤꿈치를 천천히 밀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셋. 좋습니다. 바닥을 짚고. 자, 이번에는 다리를 지금보다 조금 더 높게 들어 보겠습니다. 바닥을 밀면서 오른쪽 무릎을 접고 천천히 밀어 팔꿈치를 살짝 접으면서 이번에는 발끝을 밀어내고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다리 천천히 내려놓고 이번에 왼쪽 함께 해보겠습니다. 접고 팔꿈치를 접으면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올려 봅니다. 하나, 둘, 셋. 그대로 돌아오면서 마시고 내쉬고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호흡으로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이 동작은 다리 근육 발달과 함께 균형 감각을 키우기에도 좋고요. 엉덩이 지방 제거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의 강화에 좋은 아르다 찬드라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아르다 찬드라사나는 매트 앞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틀었을 때 간격을 한 1m10 약간 널찍하게 다리 간격을 벌려봅니다. 손을 허리로 오른쪽 무릎을 접으면서 손을 천천히 바닥에 놓는데요. 블럭으로 바닥을 수직으로 세울 수 있게 블럭을 잘 지지하면서 손을 블럭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때 시선은 손등 또는 바닥을 보면서 왼발 천천히 접고 다리를 균형을 잡아봅니다. 발등을 밀고 손을 하늘 위로 천천히 뻗으면서 균형을 쥐고 발등 밀고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자, 손 내리고 무릎 접으면서 다리 내려놓고 이번에는 반대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무릎 접고 왼손 받아 밀면서 천천히 오른발 들고 왼발 밀고 오른손을 천천히 위로

자, 손 허리로 다리를 접고 내려놓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척추의 하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동작으로 다리 근육과 연결된 신경들을 조화롭게 만들어 다리를 다쳤던 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튼튼한 하체를 만들기 위한 효과적인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발을 모은 상태에서 손을 한 뼘에서 한 뼘 반 정도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오른쪽 발을 무릎을 접고 천천히 다리를 뒤로 접습니다. 천천히 밀어 팔꿈치를 살짝 접으면서 이번에는 발끝을 밀어내고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봅니다. 오른쪽으로 틀어서 한 1m 가량 다리를 넓게 벌려봅니다. 손을 허리로 무릎을 접으면서 블럭으로 바닥을 수직으로 세울 수 있게 블럭을 잘 지지하면서 손을 블럭 위에 올려놓습니다. 왼발 천천히 접고 다리를 균형을 잡아봅니다. 발등을 밀고 손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변이 새어나오는 요실금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인데요. 요실금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로다 산화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반듯하게 자리에서 섭니다. 오른쪽 무릎을 든 상태에서 왼쪽 허벅지 앞쪽에서 종아리 뒤쪽으로 다리를 감아줍니다. 그리고 발등으로 종아리를 꽉 조여주는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때 왼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자, 팔 연습하겠습니다. 손을 뻗친 상태에서 오른팔을 왼쪽 팔꿈치 아래로 들어오면서 팔을 감아줍니다. 손은 모아둔 상태에서 팔꿈치로 가슴 안쪽 깊이 당겨줍니다. 자, 풀어주고. 자, 이번에 반대발입니다. 왼쪽 발을 오른쪽 허벅지 앞쪽으로 들어와서 균형을 잡고 그대로 무릎을 접으면서 왼쪽 발로 종아리 뒤쪽으로 감으면서 허벅지를 강하게 조여줍니다. 자, 이번에는 팔을 설명하겠습니다. 왼쪽 발이 오른쪽으로 틀었을 때 왼팔이 오른팔의 아래쪽에서 위로 감고 손을 모아준 상태에서 팔꿈치를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겨주고 손가락을 모아줍니다. 좋습니다. 풀어주고. 자, 이것을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오른 무릎 접고 감고 오른팔을 밑에서 위로 유지 호흡합니다. 좋습니다. 마시고 내쉬고 풀어주면서 마시고 내쉬고. 자, 왼쪽 이어가겠습니다. 왼발 견고하게 감으려고요. 발등으로 꽉 조여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왼팔 밑에서 위로. 마시면서 들고 내쉬면서 내려놓고 풀어주면서 돌아옵니다. 생식기와 신장의 깨끗한 혈액순환을 도와 요실금 완화에 좋은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상체와 하체를 골고루 자극하는 동작인 만큼 무릎과 발목엔 유연성을 길러주고 팔과 다리, 복부의 근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따라하면서 신체의 변화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반듯하게 자리에서 합니다. 오른쪽 무릎을 든 상태에서 왼쪽 허벅지 앞쪽에서 종아리 뒤쪽으로 다리를 감아줍니다. 그리고 발등으로 종아리를 꽉 조여주는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때 왼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오른팔을 왼쪽 팔꿈치 아래로 들어오면서 팔을 감아줍니다. 손은 모아둔 상태에서 팔꿈치로 가슴 안쪽 깊이 당겨줍니다.

다리가 심하게 붓는 경우가 있는데요. 붓는 것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저림 증상이 나타나거나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체 혈액순환을 도와 부종 완화에 도움을 주는 안자네아 아사나입니다. 다운독 자세로 자세를 시작합니다. 발은 주먹 두 개의 발과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을 유지합니다. 손과 발 간격은 한 1m에서 1m 남짓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리 쭉 밀어내고 어깨 쭉 펴주시면서 턱을 당겨줍니다. 자, 내쉬고 마시는 호흡에 오른쪽 다리를 손 사이로 앞으로 크게 끌어옵니다.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등을 바닥에 천천히 끌어놓으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호흡을 마십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손을 허리에 대봅니다. 이때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고 골반을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밀어내봅니다. 어느 정도 왼쪽 골반 앞쪽이 밀어낼 수 있다 여겨지셨다면은 오른쪽 무릎과 발을 잘 유지해주면서 깍지를 끼고 무릎을 쥔 상태에서 가슴을 펴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보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다음 동작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팔을 천천히 밀어서 하늘 위로 쭉 펴봅니다. 손끝을 쭉 밀어 올리고 가슴을 펴주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가는데, 너무 힘들면 골반을 밀지 않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동작으로 또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등 뒤로 깍지를 끼고 가슴을 쭉 펴봅니다. 골반 또 한번 밀어내 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자세 해보겠습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긴장된 내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펴주면서 상체도 앞으로 숙여봅니다. 긴장된 다리가 이완될 수 있게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자, 상체 일으키고 시선 정면. 자, 오른발을 뒤로 빼면서 이번에는 왼쪽 함께 해보겠습니다. 뒤꿈치 눌러주고 호흡을 다 내쉬고. 좋아요. 왼발 앞으로 손과 손 사이로 성큼 들어오고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등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균형을 잡아봅니다. 상체를 천천히 밀어내면서 손을 허리로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을 앞으로 밀어내 봅니다. 균형이 어느 정도 잡혔다 여겨지신다면은 두 손 깍지 끼면서 무릎 앞으로 그리고 골반도 앞으로 천천히 밀어봅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세 등 뒤로 깍지 끼고 가슴을 쭉 펴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자세입니다. 손 바닥 짚고 다리를 천천히 펴주고 긴장된 왼쪽 무릎과 허벅지 천천히 펴봅니다.

자, 상체 일으키고 허리 세워주고 자, 오른발 뒷발 앞으로 오고 잘해 마무리합니다. 하체 스트레칭의 효과적인 동작으로 골반부터 다리까지 이완돼 하체가 전체적으로 시원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따라하면서 꾸준히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체에 고른 자극을 줘 하체의 순환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운독 자세로 자세를 시작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손 사이로 앞으로 크게 끌어옵니다.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등을 바닥에 천천히 끌어놓으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호흡을 마십니다. 손을 허리에 대봅니다. 골반을 내쉴 때마다 조금씩 앞으로 밀어내봅니다. 깍지를 끼고 무릎을 쥔 상태에서 이번에는 두 팔을 천천히 밀어서 하늘 위로 쭉 펴봅니다. 등 뒤로 깍지를 끼고 가슴을 쭉 펴봅니다. 골반 또 한번 밀어내봅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질환으로 노년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척추와 다리 근육을 늘려주고 등과 고관절, 다리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 파르브리타 트리코나사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 앞에서 가지런히 세워봅니다. 호흡은 다 내쉰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틀어서 발 간격은 한 1m, 한 1m 10 정도 열어줍니다. 팔은 함께 열어주면서 가슴을 천천히 부풀리고 마셔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열고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리시면서 왼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 오른발 옆에 발끝, 손끝 맞춰주면서 바닥에 눌러주시고 이 왼쪽 무릎을 누르는 힘과 왼손을 바닥을 누르는 힘을 함께 이용해서 오른쪽 가슴과 허리를 천천히 비틀어주시면서 오른팔을 쭉 끌어올려 봅니다. 손끝은 모아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가슴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주세요. 호흡해 봅니다. 하나, 둘, 시선은 손끝을 보면 좋습니다. 자, 그대로 바닥을 밀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오른손을 바닥에 놓을 때 발끝, 손끝 맞춰줍니다. 왼팔을 천천히 밀어 올리시면서 오른 무릎과 오른손을 바닥을 밀어내면서 왼쪽 어깨 하늘 위로

쭉 끌어올려 봅니다. 손은 가드러니 모아주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바닥을 밀면서

펴주고 무릎을 천천히 펴주는데 발과 손을 힘을 이용해서 상체를 내쉴 때마다 비틀어줍니다. 오른쪽 무릎은 접어도 괜찮은데요. 주의사항은 왼쪽 핀 무릎을 최대한 밀어서 바닥을 지탱해주면 좋습니다. 내쉴 때마다 조금씩 위로, 위로.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천천히 펼 수 있는 만큼 펴주시면 좀 더 효과적입니다. 자, 마시면서 왼팔 밀어 올려주고 발 11자 내쉬면서 오른손 받아 무릎 접은 상태 유지 하지만 오른쪽 뒷무릎 펴주는 거 잊지 않습니다. 왼손 밀어 올리고 마시고 내쉬고 혹시 가능하다면 이 왼쪽 무릎을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펴봅니다.

자, 그대로 바닥을 짚은 손 왼쪽 무릎 쥐면서 마시고 활짝 펴주고 내쉬면서 오른발 앞으로 돌아오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지만 경직된 어깨와 목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도 효과적이고요. 고관절의 이완을 도와 골반 전체에 활력을 주고 척추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골격계 교정과 강화에 탁월한 동작을 자주 연습해 보세요. 호흡은 다 내쉰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틀어서 발 간격은 한 1m, 한 1m 10 정도 열어줍니다. 팔은 함께 열어주면서 가슴을 천천히 부풀리고 마셔봅니다.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리시면서 왼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 오른발 옆에 발끝, 손끝 맞춰주면서 바닥에 눌러주시고 이 왼쪽 무릎을 누르는 힘과 왼손을 바닥을 누르는 힘을 함께 이용해서 오른쪽 가슴과 허리를 천천히 비틀어주시면서 오른팔을 쭉 끌어올려 봅니다. 이번에는 응용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활짝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무릎을 살짝 접어주면서 왼손을 바닥에 끌어내려주고 무릎을 천천히 펴주는데 발과 손의 힘을 이용해서 상체를 내쉴 때마다 비틀어줍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합창과 국악의 조우입니다. 공주시와 평택시의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교류음악회로 공주시립합창단의 화음과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입니다. 공간서리서리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판경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의 능에서 도자기 편경이 발견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창작음악극입니다.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합동교류연주회 영남풍류입니다. 영남 지역의 예술문화와 전통음악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악단의 연주로 선보입니다.

춤 보고 싶다가 열립니다. 원로 예술인과 젊은 춤꾼이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진 다양한 춤판을 오는 24일부터 16일간 국립 부산국악원 곳곳에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넷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건가.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1: 제발 나를 도와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가을이 돌아오면
3: 오늘 돈이 차지, 오늘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내일 돈이.
0: 네,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와, 무대 정말 와 박살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4: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주세요.
1: 대활려
5: 얼어죽은 농 사기야 칼에 맞은 건 사기야 너도 마구나 불러봐라.
0: 이렇게 옆에서 보면 참 눈빛이 세요.
4: 어머 누가 할 소리를.

0: 창작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1: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낚시할 때 무조건 구명조끼, 생명조끼 알아 나 이거.

0: 추풍령, 중령 등과 함께 나라 땅의 큰 고개인 문경세제. 이 큰 고개 아래 고을들을 통틀어 영남이라고 불렀죠.
1: 옛날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났던 영남의 선비들이